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10을 찾아야 되니까 A10은 S10 마이너스 S9 이렇게 풀면 되죠. A3은 S3 빼기 S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10을 대입하게 되면 4의 10제곱 플러스 5. 얘는 4의 9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 분 모에 해당하는 것은 4의 3제곱 더하기 5. 얘는 4의 제곱 더하기 5가 돼요. 그럼 5는 사실상 싹다 그냥 지워지네요. 네, 4, 이렇게 5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분자분모에 4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네, 4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4의 8제곱 마이너스 4의 7제곱. 얘는 4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4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네, 여기는 4 빼기 1. 그래서 3분의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네, 3분의 1에다가 4의 8제곱 마이너스 4의 7제곱인데 4의 7제곱으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4 마이너스 1. 그럼 3분의 1하고 3 슥슥 지워지고 남는 것은 얼마다? 4의 7제곱. 정답은 4의 7제곱인데 선택지에 보시면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2의 제곱의 7제곱이니까 2의 14제곱인 정답 네,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였고요. 69번 또 한번 마찬가지로 보시면 등비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냐? 내가 sn 빼기 sn-1 식이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는데 1부터 성립되어야지만 등비 수열이라는 칭호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때 구했던 S1이 여기서 구한 AN에다가 1 대입한 것과 동일한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SM 빼기 SM-1을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K에다가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를 빼주시면 이거 슥슥 사라지고 남는 게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요. 네, 이게 an,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a1, 즉 s1을 구해보면 얘는 3, 4, 12 더하기 k가 나오는데 여기에 1 대입했던 것부터 성립돼서 an이 등비수열을 이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식을 한번더 정리를 하면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3 곱하기 2, 4. 그 다음 3 곱하기 2, 즉12 빼기 6인 얼마? 6이 돼주면은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해요. 그럼 그때 k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상수 k값? 네,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sn 빼기 sn-1은 두 번 장부터 성립되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a1은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마침 여기다 1 대입한 것이 얘랑 일치를 하게 되면 첫째 항부터 그 계열로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 항부터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70번. 70번부터는 이제 쭉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어차피 니은이 명확하게 뭔지 알면 기억하고 디귿 구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니까 우선 니은에 해당하는 SM부터 계산을 할게요. sn 빼기 sn-1은 4 곱하기 3의 n제곱. 어차피 1, 1 똑같아서 사라질 거니까 빼기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4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는 3-1에서 요게 2가 돼서 8 곱하기 3의 n-1제곱이 돼요. 얘가 8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2 이상입니다. 반드시 S1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S1은 여기다 1 대입한 4, 3, 12 그 다음 플러스 1 해서 13을 봐주셔야 돼요. 즉 이게 A1이에요.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8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A1은 현재 13이고 A3는 요식으로 따라가도 되니까 3 대입하면은

89, 72가 돼서 두개 더해서 85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거짓일 거예요. N이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D급 구해보도록 할게요. A1은 지금 구했듯이 13이고요. 얘는 13. A3는요,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거여가지고 구해놓은 게 72. A5는 여기다가 5 대입하면은 3의 4제곱 곱하기 8이니까 얘는 3의 4제곱 곱하기 8이라고 쓸게요. 72도 마찬가지로 3, 8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네, 8 곱하기 3의 제곱. 얘는 8 곱하기 3의 4제곱. 쭉 가서 아홉 번째일 때는 여기다 9 대입해야 되니까 3 곱하기, 8 곱하기 3의 8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13은 따로 계산하시고 이 부분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이 부분만. 그러면 공비가 9네요. 공비 R-1분의 R의 항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죠.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이 8 곱하기 9, 72네요. 네. 그러면 밑에 분모가 8이니까 요거 쓱쓱 사라지고 나면 9가 낼 거고, 이 부분만 따로 계산하면 9의 5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10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랑 요 13이랑 더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3의 10제곱에다가 13에다가 9를 빼면은 얼마? 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의 10제곱 더하기 4랑 완전히 일치하니까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식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AN. 근데 N은 반드시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은 N자리에다 1을 대입한 S1으로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오류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비수열의 합까지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서술형 완성하기랑 고난도 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14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완성 교재입니다. 완성 교재,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7회, 7회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전 모의고사 7회입니다. 7회. 자, 그 다음 1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전거 제품 홍보 전단지에 나타난 코틀러의 제품 정의와 동일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틀러의 제품 정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품의 의미에서 코틀러는 제품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자, 첫 번째 볼게요. 소비자가 어떤 그 제품에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나 편익을 주는 제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었으면 에어컨으로 수능 특강에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에어컨을 생각을 했을 때, 에어컨은 우리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한여름에 사실 에어컨이 없으면 너무 더워. 그쵸? 그래서 그 시원함. 그러니까 그 시원함 때문에 이 제품이 필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그러면 그 시원함은 에어컨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핵심 제품이라고 합니다. 핵심 제품. 핵심 제품. 핵심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그 에어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탠드 모양이 좋다 또는 벽걸이가 좋더라, 이렇게 어떠한 그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소비자가 얻는 그 편익을, 그러니까 이 편익을 실제 형태로 유형화한 거야. 유형화한 거. 그래서 에어컨은 그냥 이동식 에어컨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스탠드가 좋더라, 어떤 유형화한 거,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형 제품이라 합니다. 유형 제품.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본 제품과 다른 뭔가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뭔가 뭐 서비스가 좋다다던가 여기 있는 거야? 추가 다양한 서비스.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는 AS가 정말 잘 돼. 이것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A사와 B사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비슷해. 근데 B사는 AS를 정말 잘해주더라. 그러면 또 우리가 믿고 또 B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무상 보증 기간이 5년이나 준대. 다른 기업은 1년인데 여기는 5년이나 줬어. 그럼 우와, 그럼 더 좋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냐면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확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틀러는 제품을 정의를 핵심 유형 확장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확장 제품. 이렇게 서비스 AS 주고. 근데 이제 한번 정도는 유형 제품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1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자동차 제품의 홍보 전단지인데 어떤 걸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냐면, 자, A 기업의 자전거는 당신의 라이딩에 품격을 더합니다 하면서 여기 A 기업만의 특별한 고객 혜택이 있어. 혜택이 5년 품질 보증. 그러니까 5년간 품질을 보증해준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전국 체인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그 다음, 사고 보장 보험도 지원해준다. 이런 뭔가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점을 여기다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이벤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코틀러의 제품 정의해보면 여기 상태에 나타난 거는 확장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확장 제품.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 뭔가 서비스라던가 어떠한 AS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다 재어 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뭔가 필터 교체를 포함한 이 방문 관리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공기청정기 제품. 이게 뭐 핵심이냐, 아니면 어떤 유형이냐, 요거를 나타낸 게 아니라 이런 원하는 기간에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틀러의 그 제품의 정의 세 가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사례를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다음은 A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 기업은 최근 무선 스팀 다리미 제품을 새롭게 시장에 출시하였다. 현재 제품은 아직 인지도가 낮고 판매량도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수명 주기가 있어. 그 수명 주기 중에 아직 인지도는 낮아. 그러나 점차 고객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수명 주기를 선생님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자, 가지고 왔습니다. 수명 주기예요. 자, 제품의 수명 주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입기야, 도입기. 그러다가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고 그리고 쇠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입기에는 매출액이 서서히 증가해. 그래서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하는 건 뭐냐면 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야. 급격히 증가해. 급격히. 자, 그다음 성숙기는 뭔가 정체되어 있어.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어. 그리고 쇠퇴한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봤으니까 그럼 여기를 다시 보면 얘는 어디 수명 주기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인지도가 낮고 판매량도 낮은 수준이면 점차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도입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도입기. 자, 그다음 기획 단계에서는 각 부서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은 타인의 의견에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주 나오죠. 우리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하는 방법 중에 나오는 게 이게 또 이게 브레인스토밍이 우리 공업 일반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최종 설계에서 고객 요구를 조사하고 자동 전원 차단 기능, 경량 설계 등을 구체화하며 제품의 성능에 반영하였다. 최종 설계. 최종 설계. 자, 그다음 출시 이후에는 품질 관리 계획을,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단계로 구성된
순환 체계를 통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아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거야.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이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순환된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P, D, C, A, P, 플랜, 계획입니다. 두, 실행이야. 체크, 검토하고 액션 조치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데밍의 PDCA 사이클, 그쵸? 계속 순환하면서 품질을 계속 개선하는 거다. 데밍의 품질,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정과 부품을 줄여서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재고 및 창고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생산 효율성도 확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시장에 출시한 제품의 수명 주기는 성장기에 해당한다거나 도입기죠. 도입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옳지 않은 것은 12번에 1번이 되겠네요. 그럼 다른 것들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최종 설계는 기능 설계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보면서 알수 있어. 자, 여기 봐봐. 최종 설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최종 설계는 선생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최종 설계. 제품을 설계할 때, 일단 최종 설계 전에는 예비 설계라는 게 있지, 예비 설계. 자, 이게 이제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야. 제품을 설계할 때이두 가지로 우리가 나뉘는데, 이 중에서 최종 설계에는, 최종 설계 1번, 2번. 최종 설계는 세 가지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최종 설계 첫 번째가 기능을 설계하고, 기능을 설계하는 거야. 성능이나 기능 이것들을 구체화하면서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형태를 설계하는 거야. 형태 설계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입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생산 설계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설계에는 크게 기능, 형태, 생산 설계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즘 들어서 요거 나오기 시작했어. 최종 설계 요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아, 제품 설계, 예비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 최종 설계라는 거죠. 그쵸? 예비 설계 한 다음에 뭐 시제품 제작한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설계만을 봤을 때 예비 설계 다음에 최종 설계야. 최종 설계는 세 가지 기능 형태의 생산 설계가 있다. 이 중에서 최종 설계에서 고객의 요구를 조사하고 어떤 기능, 경량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거야. 제품의 성능에 반영하는 거야. 그럼 뭐죠? 기능 설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볼까요? 기능 설계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이거 어때요? 맞는 답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품질 관리에는 이 데밍의 사이클을 활용하고 있다. 데밍 요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답지입니다. 자, 기획 단계에는 뭐를 했다? 이 기획 단계 브레인스토밍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 여기까지. 생산합리의 원칙 중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거 이 원칙의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단순화야. 여기 있는 단순화. 단순화를 하면 생산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어. 생산을. 자, 그다음 표준화가 있습니다. 표준화. 자, 세 번째 전문화가 있죠. 전문화.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거야. 얘를 뭔가 공정과 부품, 불필요한 것들을 줄였어. 단축했어. 그럼 요것만 봤을 때 뭐야? 단순화. 간소화한 거죠. 그래서 얘가 단순화를 적용하였다. 맞는 답지가 되는 겁니다. 12번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답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자, 다음은 A와 B 기업의 기술 보호 비교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기업은 벤처 기업이야. B 기업은 합자 회사입니다. 자, 제품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술 보호에 이제 어떤 것들을 특허권을 취득했고 여긴 재산권은 미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기업. A 기업이야.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 뭐 때문에? 벤처라는 것 때문에.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A 기업이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입니다. 권리 존속 기간 뭐야? 특허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 자,
권리, 산업재산권이야.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여기 또 재산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한번 볼까요? 지식재산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새로 만든 게 뭐냐면 신이야. 신지식재산권이야.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신지식재산권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은 또 크게 뭐가 있냐? 특허권 있고, 그리고 실용신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자, 요렇게 있어. 이 중에서 우리가 권리 존속 기간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권리 존속 기간 보면 특허는 20년이다. 실용신안은 10년이다. 디자인은 20년이나 보여줘. 자, 상표는 10년인데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갱신이 가능해. 이것도 시험 문제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저기가 A 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했으니까 2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30년이 되는 날까지가 아니라 20년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뒤로 볼게요. B 기업은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B 기업이 합자회사야. 그러면 책임 사원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와. 한번 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무한 책임 사원이다. 무한 책임. 무한. 없을 무야. 한도가 없다야. 한도가 없어.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한도가 없어. 그럼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쌤이 얘기해줄게. 유한 책임이야. 유한 책임. 한도가 있어. 있을 유입니다. 한도가 있다는 거는 내가 이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100만 원치만 책임을 지는 거야. 한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유한 책임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살수 있잖아. 우리 친구들. 어르신들 보면 주식 사죠? 이 주식회사가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아,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야. 또 유한 회사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자, 근데 무한 책임 뭐냐면 이거 반대야. 한도가 없으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잘못돼서 그럼 내 재산의 담보가 돼. 끝까지 한도를 책임져야 돼. 한도가 계속 없어. 책임져야 돼. 그 무한 책임이야. 그걸 무슨 회사란다? 한명회사란다. 자, 그러면 합자회사는 저긴 어디 있냐? 요렇게. 합자. 유한 책임도 있고 무한 책임도 있는 요 회사. 이걸 합자회사랍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지.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유한회사 주식회사야.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비기업의 생산 제품은 신지식 재산권 중 산업 저작권 대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봐야 돼요. 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그 아직은 재산권을 획득했지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거는 계속해서 발전해.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등은 어떻게 보면 어떤 창작물입니다. 근데 그냥 창작물이 아니죠. 산업에 관련된 창작물이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신지식 재산권에 관련된 거 가지고 와봤어. 신지식 재산권. 그러니까 여기 지식 재산권에는 산업 재산, 저작, 신지식 재산권이 있지만 신지식 재산권은 또 요렇게. 그래서 요즘에 또 시험 문제가 요렇게도 나와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걸로는 범주로는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만들어낸 게 신지식 재산권이야. 요 안에는 볼게요. 산업재산권인데 얘가 이제 첨단이야. 어떤 것들? 반도체 설계. 그쵸? 보기만 해도 계속해서 발전하잖아. 생명공학기술 첨단 산업재산권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구분도 같이 공부해야 돼. 우리 이제 요즘에 나오기 시작했어. 요즘. 자, 그 다음.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작물이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잖아. 창작물이야. 저작권이야. 근데 산업에 쓰이는 거다. 산업 저작권이다. 그냥 저작권이랑 다르다. 이런 거. 같이.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정보잖아요. 정보재산권이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신지식 재산권이라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신지식 재산권이 나온다. 그럼 요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것들 같이. 자, 그럼 얘는 산업 저작권의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어때요?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자, 그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재무관리 업무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구매부가 있어. 어떤 기업에,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이렇게 생산 1팀, 생산 2팀, 생산 3팀이 있는데

항상 1팀에서 2팀에서 따로따로 뭔가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는 구매부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품 수요 변동 대응을 위해서 자체 등급별로 재고 수량을 확보하고 어떤 최소 보유 수량 이상 보유 시 추가 발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 S는 3배 이상을 보유하고 A는 2배 이상, B는 그냥 이만큼만 보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 자재 관리 현황표를 확인하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품목당 한 장씩 발주서를 작성한다. 이 품목 있어. 발주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한대 볼게요. 자재 관리 현황표가 현재 볼트는 100개, 60개, 뭐 200개, 150개 이렇게 있고, 최소 보유 수량 있고, 주문 최소단이 있고, 등급도 있습니다. 요거 등급, 요거 보면서 해결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발주서를 작성하는데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부 담당자가 작성해야 할 발주서는 총 3장이다. 어떤 걸 보면서 하냐면, 이제 뭔가 발주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발주를 해야 될 때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얘는 A 등급이죠? 얘도 A 등급이야. 자, A 등급을 보면 최소 보유 수량의 2배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최소. 근데 여기 보세요. A 등급이야. 80개죠? 그러면 2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160개가 필요해. 이거를 보유해야 돼. 얘도 2배니까 얘는 240개 필요하죠. 자, 그다음 B는 요거예요. 최소 보유 수량 이상만 보유하면 돼. 그러면 얘는 150개만 있으면 됩니다. S 등급입니다. 40개야. 3배 이상이니까 얘는 120개가 필요하죠.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요거를 확인해야 돼. 160개가 필요한데 현재 재고량이 100개야.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해야 돼. 발주를 해야 돼요. 왜? 몇 개가 부족하죠? 60개가 부족합니다. 아, 얘는 60개가 부족함을 알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다음 너트도 한번 볼게요. 240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6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도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죠? 얘는 180개가 부족한 거야. 180개 부족입니다. 180개. 180개. 그쵸?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150개야. 근데 200개 있으니까 얘는 발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얘는 120개를 최소 보유 수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재고량을 봤더니 150개야. 넉넉하게 있어. 얘도 발주하지 않아도 돼. 아, 그러면 발주해야 될건 뭐가 있다? 볼트와 너트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총몇 장이야? 품목당 한 장씩 발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장, 한 장. 총두 장이죠. 세 장이 아니라 두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땡땡 기업의 원자재 구입 방법은 일괄 구매 방식이다. 어떤 거야? 구매 방식이, 원자재 구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 여기는 일괄이냐 또는 분산이냐 요거야. 요걸 알면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어. 근데 여기 봤더니 생산 1팀, 생산 2팀이 다 있지만 구매부가 따로 있다는 거는 일괄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괄 구매 방식이다.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자, 땡땡 기업은 안전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량을 계속 이렇게 확보하는 거야. 수량, 안전재고를 위해서 최소 얼마큼 있어야 한다. 추가 발주하지 않고 얼마큼 있으면 한다. 그래서 안전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게 맞는 거죠. 그다음 4번. 구매 부서에서 발주해야 되는 자재의 총 금액은, 그러면 발주하는 거총두 장이었어. 발주서 여기에 연결된 겁니다. 볼트랑 너트를 주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여기 한번 보면, 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몇 개? 60개가 부족했어요. 볼트.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볼트. 볼트. 60개 부족이야. 그쵸? 그다음 너트는 몇 개가 부족? 180개가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최소 주문 단위가 있습니다. 얘는 50개고 얘는 100개야. 그래서 50개를 한번 주문하면, 50개를 주문하면 10개가 부족해. 그래서 몇개 주문해야 돼? 50개가 최소 주문 단위니까 100개를 주문해야겠지. 100개. 그죠? 100개 주문해야 돼요. 맞죠? 자, 얘는요. 얘는 최소 주문 단위가 100개야. 근데 180개가 부족해. 100개만 주문하면 80개가 부족한 거야. 그럼 200개를 주문하면 넉넉하겠죠? 얘는 200개가 되는 거죠. 200개. 맞죠? 자, 그러면 이 100개 했을 때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단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 요 단가. 그래서 100개에서 단가 200원을 하면 얘는 2만 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단가가 볼까요? 150이야. 여기 150 써있죠. 150원입니다. 그럼 200개에서 150을 하면 얘는 3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다? 5만 원이 되는 거죠. 5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자, 발주해야 되는 자재의 총 금액은 5만 원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자, 자재에 대한 재고 관리 모형은 정량 발주 모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서? 발주 모형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기는 정기는 주기적으로.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주문하는 거야. 근데 정량은요, 어떤 기준치를 딱 정하고,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몇 개를 주문한다. 그럼 요거 있는 거 뭐야? 몇 개. 최소 보유수량이 엄유한데 요거 이하로 떨어지니까 몇 개를 주문했다. 정량 발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일 부족한 자재를 파악해서, 매일 부족한 자재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정량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1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SNS 대화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가 다들 각자의 기업에서 6개월간 현장 실습을 마치고 평가를 통해 정식 직원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때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야? 뭔가 현장 실습 이 기간을 현장 수습 기간이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인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턴 사원제에 해당이 되는 거야. 다 인턴 사원으로 들어간 거네. 그랬더니 민재가 저는 설계팀에서 부품 도면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전공이 기계 설계과이고 성격이 꼼꼼하다는 걸 보시고 제 적성과 능력을 평가해서 부처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에 따라서, 이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거야. 적재적소, 적재적소. 그쵸? 적소 배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수빈이, 우리 회사는 팀장님이 업무 중 회로 조립을 진행하며 작업 순서나 주의사항을 따로 설명해 주세요. 실제 작업을 보면서 학습하니까 전문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상급자가 현장에서 업무 중에서 뭔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on the job training, OJT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지훈이 제가 근무하는 자동차 조립 공장은 너무 넓어서 무료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만약 직원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면 또 특별 할인까지 해준대요. 모든 기업이 이걸 해줄 필요가 없어. 이 기업에서만 하고 있는 거야. 뭔가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리후생인데, 복리후생이라죠. 복리후생인데, 무슨 복리후생이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이 법정 내가 아니라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새 학생 모두 리크루트제를 채용 방식을 통해 취업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인턴 사원제죠. 리크루트제는 어떤 채용 기간에 선배 사원이 자신의 출신 학교로 가서 후배 사원을 추천하는 게 리크루트제였습니다. 요게는 나타나 있지 않죠. 자, 그다음 니은. 지훈이 근무하는 회사는 법정 외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수빈이가 취업한 회사의 직무 교육 방법은 OJT가 아니라 OJT다. 그럼 여기는 OJT는 뭐야? 뭔가 신입사원이 저기 멀리 아니면 이제 그뭐 연수원에 가서 집체 교육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현장에서 업무 중에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OJT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리을. 민재가 취업한 회사의 직원 배치 방법은 인적 자원 관리 원칙 중 이거는 적재적소가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다음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다음은 학생이 AI 서비스를 통해 질문과 답변이다. 통한 질문과 답변.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해.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학생이 할수 있는 일 해갖고, 마트에서 탄소 발자국 인증이 표시된 제품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야. 탄소 발자국 나왔어. 자,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행동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열수님, 공장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런 책임 있는 방식의 생산과 운영은 기업 및 환경을 고려하는 좋은 사례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거래를. 자, 거래. 자, 그러면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뭐야? 온실가스. 대표적인 게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다음 CH4. 대표적인 거. 자, 이거 뭐야? 메테인이야. 그러면 공통된 거뭐 있어? C.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탄소라고 그래. 탄소 가지고 거래한대. 자, 여기에 있는 거. 탄소 거래.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는 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나는 우리 기업에서 100톤을 생산할 거야. 탄소. 그러니까 100톤만 나오게 할 거야. 탄소가. B 기업은 70톤만 생산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70톤만 나오게 할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A 기업이 이거보다 우리가 약속한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어. 그럼 약속한 거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뭐 B 기업에서 조금 살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국제 약속이었던 교토 의정서가 끝난 후 이걸 이어받은 새로운 국제 협약에 참여해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있어. 지금은 각국이 함께 목표를 정하고 실전을 평가받는 체계가 만들어진 거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야? 교토 의정서 다음에 나온 거. 이게 만료됐어.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 파리 협약에 해당이 되는 거. 파리 협정. 협약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국가가 파리 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기업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학생이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을 사는 것은 이 심리적인 관점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제품을 살때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의 관점에서 기능적 관점이 있어. 기능적 관점, 그다음 심리적 관점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알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기능적 관점은 내가 제품을 살때 뭔가 필요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통해서 제공되는 어떤 편리함, 유익함,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게 기능적이야. 그 기능을 보고 하는 거야. 자, 심리적은 제품을 살때 내가 뭔가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그 제품을 삼으로써 뭔가 내가 뭔가 우월감이 막 생겨나. 이게 심리적인 겁니다. 자, 그다음 사회적인 건 어떤 거냐? 어떤 내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걸로 해서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한 것 같아, 이바지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사회적 관점이야.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심리적이 아닙니다. 틀린 보기죠. 16번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활동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땡땡 기업은 딸기 요거트 음료 생산 과정에서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 특히 공업용수와 방류수의 수질을 모니터링해서 환경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원재료 입고부터 이 최종 제품 출하까지 공정마다 이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자, 중점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증을 확 획득하였다 해서 이 인증이 뭐야? 핵섭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이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하는 거야. 과학적 관리 기법, 위생에 관련된 거, 위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핵섭 인증이죠. 수질 검사 결과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기업 획득한 인증에는 핵섭이 포함된다. 핵섭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맞는 보기. 자, 그럼 이해 볼게요. 공정 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냐? 자, 이 DO와 BOD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이 수치를 가지고 이 문항을 우리가 직접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이거. DO는 뭐죠? O. 이거 O야. 산소야. 산소의 용존 산소량이야.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우리는 DO라고 합니다. DO. DO. 자, 그 다음. B. O. D. 자, 얘는 뭐라고 하냐? 얘는 바이오야. 그래서 우리 바이오는 다 생물.

생물학적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산소 양이야. 얘는 산소의 요구량이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이라면 용존 그 산소 양이 적어지겠지. 감소하죠.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미생물이 생물학적 미생물이 맑은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야. 그러니까 미생물이 요구하는 산소 양이야. 얘가 반대야. 그래서 오염된 물이면 BOD 값은 증가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그러면 볼까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바로 BOD가 되는 거잖아요. BOD. 자, BOD는 증가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BOD는 증가하였다. 증가하였다. 그래서 어때요? 예,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생산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소비재 산업의 생산품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호프만의 분류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 호프만은 생산재냐, 소비재냐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그래서 호프만은 공업 부분에 대해서 공업 부문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자, 분류법 하나 또 있었어. 한 사람 누구? 경제학자 누구죠? 클라크. 자, 클라크. 클라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쵸? 1차는 농업, 임업, 수산업, 자연으로부터 채취된 거. 이걸 1차라고 구분했고요. 2차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거. 2차. 3차는 서비스업, 뭐 그다음 뭐 상업 요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호프만은 요 2차의 공업에 대해서만 분류를 했죠. 그래서 생산재냐, 소비재냐.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직접 소비할 수 있다. 그럼 경공업도 소비할 수 있잖아. 나는 신발도 소비할 수 있고, 그쵸? 살수 있고, 섬유,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것도 살수 있고, 음식도 살수 있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공업에 관련된 것들. 경공업. 그거를 소비재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생산재는 뭐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자, 뭔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계를 만드는 것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 철강 공업. 그래서 여기는 중공업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분류를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품이 뭐죠? 딸기, 요거트, 음료 생산이었어. 소비재.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인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5번. 자, 그다음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다음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직업의 한국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항목과 면접 유형이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접관이 볼게요. 이제 이걸 하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고객 차량의 엔진룸을 점검하던 중에 오일 누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은 차량을 늘 써야 한다고 하며 차량 이상 유무는 묻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사용할 수 있으며 조치 과정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자동차 정비원에 해당되는 거죠? 자동차 정비원은 한국표준 직업 분류상의 그 기능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상황을 과정을 보여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 면접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를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크게 10가지, 관리자부터 이렇게 군인까지. 자, 그래서 관리자는 뭐 최고 경영자, 국회의원, 협회장, 그게 관리자 요건 알아. 근데 이제 요것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래서 자, 여기 7번에 관련된 건 얘는 기능에 관련된 겁니다. 기능. 자, 근데 여기는 기술에 관련된 거야. 기술. 그래서 예를 들어 연구원 기술,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기술자 이렇게 요거 보세요. 자, 교사, 변호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우리 친구들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잘 아는데 뭔가 어떤 기술 관련된 프로그래머, 기술 연구원 이렇게 나오면 기능으로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쵸?

그다음 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야. 이럴 때니 조작과 조립이라는 용어를 꼭 보아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계의 조작원이야. 그럼 이 조작원도 어떤 기능과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묻는 문항에서는 우리 친구들 요거를 보면 돼. 요거, 아, 이거 그대로 있다. 그 다음 이렇게 기관사 운전. 그래서 운전원까지 최근에 나왔다. 운전원.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자동차 정비사. 용접, 수리, 배선, 여기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산업재해 사례이다. 이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A 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연간 평균 근로자 수는 1,250명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계설비 점검 과정에서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이 떨어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추락이지, 추락. 떨어짐, 추락사고. 자, 총 5명의 작업자가 부상을 입었다. 모두 2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였다. 이에 따라서 A 기업은 위험 설비 주변에 파란색 원형 배경에 흰색 보호구 그림이 포함된 산업 안전 복원 표지. 요거를 설치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한 뒤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연말까지 추가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산업 재해자 수는 총 5명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읽어볼게요. 올해 A 기업의 재해율은 몇 퍼센트이다? 재해율이 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수능 완성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친구도 계산해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평균 근로자 수야. 그래서 1,250명분에, 자, 이 재해자 수가 얼마인지 그냥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총 평균 근로자 수 분에 재해자 수를 하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거를 하면 0.4가 나옵니다. 0.4. 근데 0.004가 아니죠. 자, 이게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올해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종류는 떨어짐, 추락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보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지시표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걸 봐야 돼. 산업안전보건표지는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지 표지 있고요, 그죠? 그다음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 표지, 여기 나와 있는 지시 표지, 그리고 안내 표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요거 중에서 보호구를 착용해라라고 하는 거는 지시하는 거야. 보호구 착용하세요, 지시하는 거잖아, 그죠? 얘는 뭔가 들어가지 마, 출입 금지, 요거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위험물이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안내 표지는 여기에 비상구, 뭐 여기에 들 것이 있어,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시 표지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이 산업 안전 보건 표지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요 안에 있는 것도 우리 눈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 한번 해보자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을이에요. 올해 A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이 중대재해는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그 사고에 인적 피해, 물적 피해를 우리는 재해라고 합니다. 그냥 그걸 재해라고 그래. 근데 어떤 기준으로 되게 중대한 재해가 있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10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그래서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개월, 이거 다 포함해야 돼. 3개월 이상 또는 10명 이상이야. 이렇게 됐을 때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여기 볼까요? 5명이 2주 이내라고 했습니다. 5명 이상은, 이두명 이상은 맞아. 그런데 요거 조건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중대재해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 많이 났습니다. 19번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항. 자, 다음 안전화 방안. 안전화 방안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자 볼게요. 절단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덮개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잠깐 열고 작업하려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뭔가 안전덮개 때문에 안전덮개야. 이거는 그렇다고 뭔가 시야가 가려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잠깐 열고 작업했대요. 그럼 작업자가 잘못한 거야. 그쵸?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여기다 써볼까요? 자, 불안전한. 자, 그다음 이거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 현재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를 설치했대요.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야. 덮개를 열면. 자, 덮개. 그럼 덮개를 여는 거는 불안전한 행동,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야.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멈춰.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멈춰주는 거죠. 멈춰주는 거. 그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럼 우리가 풀. 풀. 그 다음 얘를 막아줬다. 풀프 기능. 풀프 기능. 이걸 있었어요. 자, 풀프 이거. 요렇게도 나오죠. 막아준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기능 하나 더 볼게요. 그럼 기계가 잘못했을 때, 기계가 고장났어. 페일, 실패했어. 그랬을 때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페일, 쉐이프 기능. 이게 뭐다? 페일, 쉐이프 기능.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거는 기계가 잘못했을 때, 요거죠. 자, 그럼 얘는 기계가 잘못됐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덮개를 열었을 때 기계가 멈추는 거니까 풀프루프 기능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정전 스위치 고장 같은 이상에서도 오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작업대 높이를 조절하고 반복 작업에서는 여기에서 작업대는 우리의 이제 알고 있는 안전대 이게 아니야. 아, 작업대는 이제 책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대. 요거를 조절하고 반복 작업에는 자동 이송 장치를 설치한 이후 작업자들의 허리나 어깨 부담이 줄었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안전 담당자는, 안전 담당자예요. 얘는요,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조 물리적 요인을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작업의 유해 요인? 어떤 거를 줄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물리적 요인이 있어. 물리적 유해 요인. 에너지 형태로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거야.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소음, 땅땅땅 이 소음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잖아. 이게 물리적입니다. 진동, 그 다음 온열, 고열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물리적이야? 그 물리적 아니잖아. 봐봐. 허리나 어깨에 부담을 줄었다. 뭐 이런 거. 이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 반복 작업을 했다. 이거는 에너지 형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냐? 화학적인 유해 요인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유해 요인. 화학적인 유해유는 화학, 그 물질 자체로, 물질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분진, 유기용제, 이렇게 하면서 진폐증이 걸린다던가, 뭔가 중독 증상이 일어난다던가, 이게 바로 화학적 유해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생물학적 유해유인이야. 그래서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뭐가 있냐? 인간공학적 유해유인이 있어요. 자, 이거 인간공학적 유해유인 어떤 거냐면 반복된 작업이야. 그래서 반복된 작업 자세라든가 작업 방법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조절하고 반복 작업에 이거를 설치한 이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다 보면 뭔가 허리도 나가고 어깨도 아프고 근골격계 질환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공학적 유해유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사회 심리적 요인도 있는 거죠. 그냥 여기에는 뭐죠? 물리적이 아니라 인간공학적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안전관리자가 설치한 장치는 풀프루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디귿. 작업자의 사고 원인은 버드의 제1원 중에 직접 원인. 그러니까 사고 바로 직전에 직접 원인이 바로 이 불안전한 행동이랑 상태랑 요거를 말하는 거야. 이것들이 바로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불안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직접 원인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자, 안전관리자가 수행한 설정은 이 설정은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중 기능의 안전화를 위한 것이다. 자, 요런 것들 기능을 넣은 거잖아. 자,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이 크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형을 안전하게 한다. 안전 색채를 준다던가 덮개를 덮치는가 이런 거야. 그다음 작업의 안전화, 구조 안전화, 그다음 기능의 안전화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런 풀프루프 기능을 넣거나 페이쉐프

기능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이상이 되지 않도록 스위치 고장 같은 이상에 오장독하지 않도록 페이쉐프 기능도 있는 거야. 이것도 그쵸?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능의 안전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만렙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자 실전 모의고사 7회 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7회까지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 암기된 것들이 이 검증이 될수 있도록 공부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8회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영입니다. 우리 5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공통과목에서 지난 시간 우리 11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12번부터 해서 객관식의 고난도 문항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12번, 13번 쉽습니다. 4점짜리 문항이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에서는 14번, 15번 이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13번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낸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12, 13 빠르게 풀어보고 14, 15좀더 공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갑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새로운 수열 BN을 정의했어요. 근데 BN은 AN에 로그를 취한 거야. 근데 아래에서는 다 무슨 수열 이야기라고 있어요? 수열 BN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A21을 구하라는 걸 보면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건 B21로부터 A21을 구해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치? 우선 스텝 1 수열 A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죠. 첫째 항에 공비를 N-3 번 곱하면 돼요. 이때 A도 양수야, R도 양수야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로그를 취하잖아요. BN은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AN이야. 지금 수열 AN 등비 수열이잖아요. 앞에 있는 항에 몇 배씩 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로그를 취했습니다. 수열 BN은 무슨 수열일까? 여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수열 BN은 등차 수열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잘안 보이는데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자.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찢어줍니다.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a 플러스 n-1 곱하기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r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수열 비에는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앞에 얘는 뭐야? 이게 B1이죠. B1. 그리고 뒤에 있는 건 N-1 곱하기 뒤에 있는 건 얘가 공차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항이 얼마인지, 공차가 얼마인지도 다 알아요. 어쨌든 수열 BN이 등차 수열라는 것만 읽어낼 수 있다면, 이제는 뭘 해석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자, 스텝 2. 조건 가부터 볼까요? 조건 가. 등차 수열 BN에 대하여 B3 더하기 B11은 얘는 3배의 B5 더하기 B9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첨자, 항의 번호죠. 항의 번호. 합이 얼마야? 합이 14지. 얘는 합이 얼마야? 합이 14죠. 아하, 항의 번호. 얘를 첨자라고 하는데, 아래 적혀 있는 첨자의 합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써먹어야 돼요? 등, 차, 중, 항, 평균값의 이야기로 와야 돼요. 제3항 더하기 제11항이야. 얘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7항이 있죠. 제5항 더하기 제9항입니다. 얘도 가운데 제7항이 있습니다. 제7항이 두개 있는 거야. 제7항이 6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아하, 제7항이 0이구나. 아름답네요. 이뻐. 얘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포인트죠. 등차 수열에서 내가 0이 되는 항을 구했다? 그러면 너무나 계산이 깔끔해지는 거죠. 일반 항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차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래에 있는 식에서부터, 아하, 쟤는 공차가 나오는 걸까? 그렇겠죠. 조건나. 이제 스텝 3입니다.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예요. 제1항. 제2항, 땡땡땡땡, 제7항, 제8항, 땡땡땡땡, 제13항, 제14항이야. 근데 얘를 쭉다 더하니까 합이 얼마라고요? 합이 3이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군데? 나는 제7항을 알아요. 얘가 기준이야. 그럼 저걸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했을 때, 또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럼 딱 14개 이쁜데요? 그치? 합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항의 번호, 첨자의 합이 일정하도록 제1항과 14항, 항의 번호 합이 15잖아요. 합이 15가 되게 짝지으면 예스! 이런 게 몇 쌍 나온다는 거야? 7쌍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제7항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8항을 알지. 제8항은 얼마? 7분의 3이라는 거야. 당연히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니까 얘가 공차인 것도 맞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 그럼 제8항을 구하고 공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제7항이 0.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럼 얘가 평균이 되도록 항의 번호의 합이 14가 되게 자르면 아,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BK. 여기에 제14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합이 제7항이 13개 있는 것과 같고요. 여기에 제14항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제7항이 얼마이니까? 0이니까 제14항이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죠. 위와 같이 공차를 구하는 것도 아니면 이렇게 제14항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제8항을 구하는 것이 더 계산이 깔끔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뭐야? 제21항이라는 거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 강조하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뭐 짧은 계산 과정이지만 그래도 계산량을 조금 줄여낼 수 있다. 제7항이 0입니다. 제14항은 3이고요. 그러면 간격이 같으니 제21항은 6이 되겠죠. 그러면 AN은 누구야? 4의 6제곱이에요. 2의 12제곱 정답 되겠습니다. A21이죠. A21, 2의 12제곱이야. 이렇게 끝.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만 했다면 계산 과정 거의 없어요. 사실은 두 줄, 세 줄이면 끝나는 문제야. 뭐라고? AN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BN은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의 합, 대칭성, 등차중앙, 평균값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야. 조건가에서 뭐라 할 수 있어요? 항의 번호의 합이 일정하네? 와우! 제7항이 0인 걸 알 수 있어요. B7이 0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B8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B14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데 B21을 구하는 거라면 B14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해지겠네요. 자, 12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갈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3차항. 계수가 1이야. 2차항은 몰라. 1차항 몰라. 상수항 몰라. 내가 모르는 건 3개입니다. 근데 1차항의 계수가 0인 모든 2차 함수 gx에 대하여.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얘도 1차항의 계수가 2인 모든 1차 함수 h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아하! 항등식에 대한 문제구나.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 냄새가 나고요. 근데 적분 구간을 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아하! 여기에 대칭성의 정적분이 섞여 있는 문항입니다. 근데 적분 구간 보니까 너무나 깔끔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운 좋게 우연히 답은 맞았더라도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개념을 주의하자. 함수 fx가 있어요. 다항함수 fx라고 할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선생님 fx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입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기함수입니다.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정적분 계산을 하면 얘가 0이 되는 것. 이거 어때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정적분해서 오 정적분 값이 0이 됩니다. 이거 맞지? 이거 맞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해서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no. 무슨 말이야?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해서 fx 곱하기 gx. 아, 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군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우연히 답이 맞았을지 몰라도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좀 성립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불연속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에서 불연속 함수의 정적분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내려놓더라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얘가 이런 넓이가 같아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정적분인데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정적분 값은 빵이 되겠지만 얘가 y는 fx인데 그때 우리 비율 관계를 알죠? 2대 1? 요렇게 y축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나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분 계산했더니 x축 위에 있는 부분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같아서 정적분 값이 빵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물론 항등식이니까 뭐 이런 상황도 한 가지 예로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항등식에서 기본은 이런 거잖아요. 본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하면 x에 1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항상 성립한다. 이건 수치 대입법이라 그래요. x에 여러 개를 넣어보자는 거죠. 단점은 뭐야? 그러면 얘들이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대입하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을 여러 번을 시행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계 구조를 해석하는 것도 잘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계수 비교법. 가볼까요? 시작. 자, 스텝 1입니다. 스텝 1. 이것 좀 지울게요. 이 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건 뭐냐? 뭐 하나씩 넣어보는 건 사실 좀 찝찝하잖아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갖고. 그래서 GX를 잡아줍니다. 2차 함수예요. 얘는 px의 제곱 더하기 q야. 근데 이게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p는 0은 아니겠죠? 근데 fx 곱하기 gx잖아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에 누구를 곱하는 거야? px의 제곱 더하기 q. 얘를 곱해서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거야. 근데 누가 변해요? p와 q가 변해요. 얘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분 값이 항상 0이라는 거죠. 인테그랄. 찢어주고 상수배가 튀어나오고 P배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x dx 플러스 Q배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 아하! P가 변하고 Q가 변해도 항상 정적분 값이 0이려면 얘가 0이어야 되네요. 얘가 0이어야 되네요. 우리가 1학년 때 보았던 항등식에서 많이 보았던 패턴.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그지? 이렇게 사고해야 올바른 거야. 뭐 1대2 할까? 뭐 바꿔가면서 대입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이렇게 왔어요. 이제 계산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제곱 fx dx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니까 x제곱 곱합니다.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x의 5제곱,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dx야. 에헤이. 얘 계산하는 건 뭐야? 이제 대칭성이지. 차수 올수 있는 애 날리고. 차수가 짝수이네.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x의 4제곱 플러스 cx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적분하면 2배의 5분의 a 플러스 3분의 c, 얘가 0이야. 이렇게 되지.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다 전개 안 했을 걸, 처음부터. 그치?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서도 느낌 올 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번에는 fx 그대로 써줍니다. 1차 항 없애고요. 이제 계산은 조금 뛰어넘어 볼까요? 계산하면 얘는 두 배에 뭐가 나올까? 3분의 a 더하기 c. 얘가 0이 되겠죠. 위에서는 3a 더하기 5c가 0 나오고요. 아래에서는 a 더하기 3c가 0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하면 결론 a도 c도 0이구나. 얘가 나오는 거죠.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제 2차항과 상수항에 대한 이야기. 2차항이, 상수항이 날아가고, 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조건만 보고 바로 원점 대칭, fx 곱하기 gx가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조건 나로 갑니다. 스텝 2에요. 조건 나. 2차, 1차의 개수가 2인 모든 1차 함수 hx. hx는 얘는 2x 플러스 k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넣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곱하기 2x 더하기 kdx. 걔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똑같이 찢어. 두 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fx dx 플러스 k배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입니다. k가 변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한 값. 얘가 0인 건 이미 압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 왼쪽에 있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아, 처음부터 조건이 제가 틀렸네요. 여기가 지금 0이 아니라 1.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식 나왔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fx dx. 얘가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배의 누구야? 5분의 1 더하기 3분의 b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고요. 자,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4분의 1될 거고요. 따라서 3분의 b가 누구야? 얘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20분의 1 되겠습니다. b의 값 찾았네요. b는 20분의 3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계산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지막 f1을 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F1은 얘는 1 더하기 B 하면 되겠죠.

되겠죠? 정답 20분의 23 되겠습니다. 13번에서 가질 수 있는 5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렸고요. 이 항등식이라는 것, 그 구조 자체를 떠올리기만 한다면 얘를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 결국에 홀수 차항, 짝수 차항 얘들이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근데 x제곱 fx 그리고 fx 그리고 x 곱하기 fx의 정적분에 대한 구조 딱이세 가지 계산으로 끝입니다. 13번이었어요. 13번 문항 치고는 문항 번호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이제 14번. 객관식 고난도 문항. 이번 5회차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한 문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풀었어요. 근데 풀고 나서, 아, 도형이 많이 꼬여 있어서 학생들이 시간이 쫓기면서 풀어내기가, 긴장감 속에 풀어내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 도형 문제에서 특수한 사항들은요, 다 무슨 정리, 무슨 정리들이 있어요. 뭔가 일직선 위에 있어요, 뭐 메델리우스의 정리, 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어요, 톨레미 정리. 근데 이런 정리들을 내가 다 외워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방에 가서 이 냉장고 문을 딱 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안에 막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을 여러 가지 막다 끄집어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내가 무슨 요리를 할 건지를 정하고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내가 무슨 요리를 할 건지를 생각하고 냉장고 문을 끼익 열어서 필요한 재료가 있나 없나? 아, 얘네들이 필요하네. 그럼 필요한 재료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림 복잡할수록 그런 거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들을 보고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조건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뭡니까? 그럼 선분 MF의 길이거든요. 선분 MF의 길이. 얘를 구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4루트 5로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가 16인 2등변 삼각형 ABC가 있어요. 2등변 삼각형 ABC의 중점이 M입니다. 이거 엄청 강력한 조건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을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뭔지, 그리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뭐한 가지 기본 개념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 도형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닮음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거든. 여기 원 위에 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려봅니다. ABCD예요. 이렇게 내접하게 긋고 나면 대각선을 하나, 둘 그었을 때 닮음이 삼각형이 두쌍 나오죠.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3번과 4번도 닮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지? 얘는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그러면 닮은 B라는 게 있잖아요. 1번과 2번에서 닮은 B가 얘가 1대 A야. 3번과 4번에서 닮은 B가 1대 B야.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대각선을 분할했잖아요. 이 선분들 사이에 이 비율들을 가지고 얘들 길이를 표시해 줄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볼까요? K라고 해보자. 자, 1번, 2번 닮았죠? 1대 A니까 여기가 AK 되는 것. 괜찮아요? 1대 A. 근데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이게 1대 B. 1대 B. 에이, 얘를 이렇게 할까요?

근데 딱 보더라도 위에 있는 원, 얘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여기 위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니까 얘가 중요할 거야. 이런 거야. 얘를 원 C1이라고 해봅니다. 원 C1. 근데 아래에 있는 원, 얘는 왜 필요한 거야? 아래에 있는 원, 얘는 괜히 복잡하게 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잘못 푸는 친구들은 모양이 복잡하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도형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이게 쓰임이 있겠지 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고요. 여기 있는 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그럼 이게 MF를 구하는데 필요하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차근차근 먼저 들어가 봅니다. 스텝 1. 문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3분 A, B, 3분 A, C, 3분 B, C까지. 여기 4루트 5. 그리고 여기도 4루트 5. 그리고 이만큼이 16이에요. 근데 중점 등장했으니까 8, 8인 거 압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죠? 요렇게. 짠! 직각으로 2등분하는 2등변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3분의 AB의 길이가 4루트 5입니다. 여기가 M 되니까 8 되는 거 보이죠? 그럼 3분의 2M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제곱하면 80, 제곱하면 64, 여기가 4인 거 그냥 나와요. 자, 이렇게 모양을 찾아주고 나면,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사인 알파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사인 베타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사인 알파는 누구야? 여기서 비율 관계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아하!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죠. 그게 삼각 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오고 나니까 그럼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여기도 직각입니다. 아하, 그러네. 스텝 2. 각 AMC. 얘가 90도인 걸 알아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각 ADC도 90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원, C1의 지름이 누구라는 거야? 얘가 AC라는 거야. 4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왔지. 저게 지름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맞네요. 그치? 여기에 직각삼각형, 여기에도 직각삼각형, 여기에도 직각삼각형, 밖에도 직각삼각형. 와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닮음이 나온다는 거죠. A B, M. 삼각형 ABM과 닮았습니다. A, B, M이 누구랑? C, B, D랑 닮았습니다. 삼각형 C, B, D. 닮은 B가 어떻게 됩니까? A, B, M과 C, B, D가 있는데 여기에서 빗변이 4루트 5예요. 빗변은 16입니다. 닮은 B는 몇대 몇? 4루트 5대 16이요. 그러니까 얘는 1대 루트 5분의 4입니다. 라고도 쓸수 있겠죠. 그럼 내가 아는 것들 좀더 써봅니다. 여기 4잖아. 그지?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16. 루트 5분의 32. 닮음 쓴 거야. 됐지? 얘는 루트 5분의 20이잖아. 그럼 루트 5분의 12. 오케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내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이건 어디에서 이야기야? 원? C1에서 이야기야. 근데 MF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는 생뚱맞지?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하 이제야 비로소 원.

C2가 필요한 거구나. 원 C2 가옵니다. 자, 원 C2에서 MF라는 애. 얘는 원 C2에 있는 애잖아요. 여기에 삼각형이 있고요. 그 외접원이 C2인 거야. 근데 여기에 삼각형 하나 더 보여야지. 예. 삼각형이 두개 있잖아요. 원 C2에 내접한 삼각형은. 아, 그러네. 두 개가 있네. 근데 MF라는 애를 구하라고 했지만 얘를 구할 수가 없으니 여기 있는 MF의 이야기로 가면 뭘할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C1 위에서 이야기로 할수 있다는 거야. 스텝 3입니다. 스텝 3. 삼각형 CFM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CEM이 있습니다. CEM. 얘는 외접원이 같죠? C2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MF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각 알아야 되잖아요. 이각 알지? 아까 우리 했잖아.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왼쪽, 오른쪽 가위 같으니 이만큼이 알파네요.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얘가 알파. 근데 여기가 베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베타. 마주 보고 있는 이만큼이 베타군요. 베타. 오케이. 됐네요. 삼각형 CFM에서 사인 베타 분의 MF. 얘나 이게 외접원. 이걸 의 반지름. 얘 R2라고 할까요? 얘라. 얘고. 그럼 알파랑 마주 보고 있는 애가 M이니까 사인 알파분의 ME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나는 구하는 게 MF잖아. MF는 ME 이 길이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 알파가 누군데? 루트 5분의 1. 사인 베타는 얼만데? 루트 5분의 2.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그러니까 두 배의 M이네요. 자, 이 과정만 이해했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계산 과정 거의 없어요. 한글만 있어. 제가 설명하느라고. 처음에 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순간, 원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행동 강령 자체가 수직 이등분선, 수선의 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 둘로 땅 쪼개졌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4루트 5, 8 아니까 높이 4 찾았어요. 스텝 1, 간단하죠? 자, 스텝 2로 갔습니다. 뭐였어요? 여기 직각이야. 여기도 직각이야. 그렇지. C1의 지름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닮음이 삼각형이 보이나? 직각 삼각형. 밖에 있는 직각 삼각형. 공통으로 각을 끼고 있으니. 직각 삼각형인데 공통으로 각을 직각 아닌 애를 하나 더 끼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닮았지. 닮음 B가 1대 루트 5분의 4. 빗변의 비율 딱 보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그대로 가지고 와서 3분의 1을 다 찾았고요. 이제는 원 C1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밖에 있는 선분 4개 길을 다 아는 거야. 근데 생뚱맞게 MF를 구하라고 하잖아. 나는 계속 위에서만 놀았는데 MF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 C2가 필요하구나. 원 C2가 필요하구나. MF를 구할 수 없다면 이 원에 내접한 사각형 에서부터 사인 법칙 써서 ME를 구하면 거기에 두배 하면 돼. 이제 ME만 구하면 돼요. 이제 C2는 끝났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C1에서 이야기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 왔어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스텝 4. 아직까지 각각을 떼서 보면 어렵지 않죠? 1, C1이에요. 여기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자, A, M, 그리고 C, D가 있고요. 대각선까지 쫙 해서 여기 E가 있어요. 나는 ME,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K라고 하자. 이러면 되겠지. 쟤를 K라고 하자.

여기 두 배하면 바로 답 나오잖아. 근데 알고 있는 것들 써봐. AM의 길이, BMC의 길이, CD의 길이, 마지막 AD의 길이까지. 이렇게 왔어요. 아까 했던 거예요.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3번과 4번이 닮았습니다. 이랬잖아. 자,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닮은 비는 4대 루트 5분의 16이요. 1대 루트 5분의 4요. 자,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닮은 비는 8대 루트 5분의 10입니다. 자, 8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1대 2루트 5분의 3이에요. 끝! 적어봐. 1번과 2번은 닮았습니다. 여기 루트 5분의 4K이고요. 자, 이제는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2루트 5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2루트 5분의 3K 이렇게 됐고요. 2루트 5분의 3 곱해주면 얘는 10분의 12K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2루트 5분의 3 곱해주면 얘가 5분의 6K까지. 5분의 6K.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m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보이잖아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얘는 빗변의 중점이니까 m은 밖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겠죠. m은 삼각형 BCD, 삼각형 BCD의 외심입니다. 그러니 888 MD가 8인 거야. 오케이. 끝났네요. MD가 8이야. MD는 8이야. 근데 이게 누군데? 얘는 5분의 11K잖아요. 그러니까 K는 11분의 40입니다. 누가? ME가. 따라서 내하고 하는 MF는 여기에 두 배 해주면 되겠죠? 정답! 11분의 80이야. 자, 도형의 성질들을 계속 사용을 했고요. 사인 법칙 한번 이용했습니다. 사인 법칙 한번 이후에는 전부 다 닮음인 삼각형들, 도형의 닮음으로 해결했어요. 도형의 닮음만 있으면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게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다. 좋습니다. 14번 끝났어요. 알고 보면 단계 단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도 물론 이렇게 복잡한 도형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긴 쉽지 않은 것 인정합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이고요. 뭐 계산 과정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특정 짓고 나면 아하! 이런 이야기구나. 는데 처음에 겁먹지 말고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15번 문항 번호에 겁먹지 말고 양수에 가 있어요. 뒤에 있는 조건이 왜 필요한지는 아직 몰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 개형을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로 추려내거나 아니면 어떤 범위를 찾아내거나 할때 이제 쓰이죠. FE가 양수입니다. F'E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3분의 1X의 세제곱. 뒤에 있는 2차항, 1차항, 상수항 아직 모르는 상황. 근데 GX는 X는 0을 경계로, Y축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고 한 거죠. 오른쪽은 FX고요. 왼쪽은 FX 빼기 A예요. 스텝 1. 그냥 3차 함수라고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봐. 얘가 Y는 FX야. 근데 아래로 A만큼 옮기면 얘가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얘가 y는 fx 빼기 a예요. 근데 x는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x는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쯤에 딱 y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야? 왼쪽에서 아래에 있는 노란색을 타고 가다가, 자, 오른쪽에서 흰색으로 갈아타고 가는 건데, 왼쪽에서는 연속성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에서도 연속성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X는 0에서 Y축 위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X는 0에서 GX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얘는 우선 확인했어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곡선을 타고 가다가 위로 점프해서 위에 있는 곡선 타고 가는 거니까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조건가를 봤더니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거야. 불연속인데 극대. 보통 우리가 극대라고 하면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때 극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극대의 정의에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치?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하면 FA가 얘 가까운 양옆, 가까운 양옆,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가까운 양옆의 이걸 근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가까운 양옆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얘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이런 이게 극대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요.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는 정의가 되고요. 얘가 상수함수에서도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불연속이어도 극대는 정의가 되죠. 조금 특이하게 감소하다 증가해도 여기에 구멍 뚫려 있고 점을 여기에 땅 찍으면 얘는 X는 A에서 극대 맞습니다. 왜? X는 A에 가까운 양옆을 봐도 얘보다 더큰 애는 없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X는 0의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X는 0의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어떤 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F0이 FX보다 계속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0을 기준으로 왼쪽, 이건 문제 없지. 아래에서 타고 오다가 점프해서 위로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X가 0보다 클 때, 이때가 체크.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가 X는 0이에요. 점 찍혀 있어요. 오른쪽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려가면 돼, 안 돼? 되죠. 아, 올라가면 안 돼. 내려가면 돼. 물론 이 순간, 잠깐 미분기에서 0이 되었다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거 이해하나요? 됐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이런 느낌이네. 그럼 이 x는 0에서 이제 극대화 되니까. 근데 이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잘라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그 값을 갖지? 알파. 언제 그 값을 갖지? 베타. 라고 하면 0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돼요. 물론 알파일 때는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베타일 때는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y축 있으면 오른쪽이 계속 증가해 버리잖아. 안 되지. 얘는 여기 y축 있으면 이건 내려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이야기구나. 더불어서 f 프라임 0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스텝 1입니다. 아, 그래서 FE가 0보다 커. 그럼 여기 Y축이 있으면 2일 땐 X축보다 위에 있고 F 프라임이 아, 한 이쯤에 X는 2가 있나 보다. 느낌상. 이런 느낌. 그리고 X축이 얘보다 아래 있고. 오, 좋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은 알았어요. 이제 스텝 2입니다. 엑스가 2보다 클때 방정식 GX는 6배 X-E. 아, X가 2보다 클때 Y는 GX. 얘가 누군데? 그냥 FX죠. FX와 Y는 6배 X-E. 이건 누구야? 얘는 기울기가 6이고 점 2,0을 지난 직선이죠.

근데 얘가 교점이 있다는 거죠. 교점이 오직 한개 있어요. 근데 이 교점에 x좌표가 얼마? 3입니다. 이거 한 개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3,6을 지난다는 거지. fx가. 그러네. 근데 그건 좀 약하지. 그래프 생각 갑니다.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2,0이 있어요. 근데 얘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미분계수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f2가 0보다 큽니다. and f'2는 2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이 직선 2,0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었더니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하는 애가 딱 하나 있다라는 거야. 딱한번 만나더라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프 보니까 내려오다가 증가하는 이 상황인데 x는 2에서 직선을 딱 그었더니 접하는 게딱한번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때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x는 3이라는 거야. 여기가 3,6이라는 거야. y는 6배의 x-2에 접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fx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3분의 1에 x-3의 제곱 x-k 플러스 6배의 x-2. 와우! 얘가 조건나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x는 0에서 끊어져 있어. 불연속. 극대가 돼. 어떤 느낌인지 그래프. 그다음 x가 2보다 클때 교점이 딱한 번밖에 없어요. 접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이제 느낌 알죠? f'x는 누구야? f'x는 앞에 3분의 1 있고요. 2배의 x-3 곱하기 x-k 플러스 x-3의 제곱 여기에 플러스 6이야. 저기 중괄호 안에는 정리할 수 있죠? 이런 건 많이 해봐서 압니다. 3분의 1 곱하기 x-3, x-3 묶어내고요. 그럼 얘는 2x-2k의 x-3이죠? 그러니까 3x-2k, 3, 여기에 6을 더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미분계수,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과 두 번째, f'2 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얘들을 이제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게 K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K의 범위가 나오겠죠. 0 넣었어요. 0, 0 넣고 나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플러스 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될 거고요. 3이랑 3분의 1은 없어질 거고요. 그럼 2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전에 F'2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넣고 나면 3 마이너스 2K 여기에 플러스 6한 것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2K 마이너스 3 되고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12 됐어요. 응? 이렇게 됐네. 2K 플러스 9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네. K가 마이너스 2분의 9.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거, 작거나 같고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크, K가. 마이너스 2분의 9. 범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땡큐! 끝났습니다. K가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이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fx가 뭔지 압니다. 스텝 3로 가요. 자, fx는 얘는 3분의 1에 x-3의 제곱,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2분의 9 더하기 6배의 x-2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y축, x축 있고요. 여기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6인 직선이 있어요. 얘가 y는 6배의 x-2야. 근데 fx란에는 얘랑 3에서 접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뚫고 지나가는

3에서 옆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요. 얘가 y는 fx예요. 근데 이제 y는 gx는 누구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는 얘를 타고 가는 거고, 근데 왼쪽에서는 이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건 나아가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2분의 gx, 얘가 최소값이 6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항상 6보다 크거 나왔다 이런 이야기. 이때 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뭔지 이해할 수 있냐 이거야. 이 우리 분수식을 막 계산하고 뭔가 미분하고 이런 테크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거야. 기울기 함수입니다. 그러네. 여기 gx 빼기 0. 아, x, gx와 그리고 2,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그런 직선의 기울기구나. 여기 2, 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 6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한 거잖아. 얘가 6인데. 그럼 무슨 말이야?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아니면 기울기 함수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gx는 x가 0보다 작아요. x-1 양변에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에 반대로 바뀌어. 아, y는 gx, 얘가 fx 빼기 a인데 이게 6배 x-,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네. 아래에 있다는 거네. 얘를 이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내리세요. 쭉쭉쭉쭉쭉쭉쭉 내리다가 와우! 같아지는 순간이 있네. 같아지는 순간이 있네. 그럼 얘를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서 촤악, 요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근데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내린 건데? 얘를 얼마만큼 내린 건데?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쓰입니다. 기울기가 6인 애가 평행한 접선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렇게 평행한 접선이 있었던 거야. 근데 평행한 접선을 짱짱짱짱짱 내려서 여기까지 내렸으니 이만큼의 길이가 A라는 거죠. 여기 이만큼. 얘가 A인 거야. 선생님, 이 상황을 그대로 해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오셔도 돼요. GX라는 애를 새롭게 잡아봐. HX죠. HX를 새롭게 잡아봐. 얘는 FX에서 빼, 누구를? 6배 X-1을. 그러면 이런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뚫고 가요. 3에서 접해요. 이런 모습인 거야. 근데 얘를 접하게, 여기까지 내리라고 한 거니까, 이게 A예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극대값 구해봐. 이 상황이랑도 똑같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1대 2. 전체 길이가 3분의 15니까 3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F2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땅땅 넣어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넣는 거죠. 마이너스 5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5가 되니까 결국에 정답 6분의 125, 얘가 바로 A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문제 쉽지 않아요. 지금 우선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먼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0에서 불연속인 GX가 있어요. FX가 3차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극값 갖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잘라야 될까? 조건 가를 보았더니 자르면 X는 0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 있는 거 타고 오다가 위로 점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극대가 되려고 하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 합니다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갔더니 X가 2보다 클때

0: 오른쪽을 봤더니 직선과 fx가 단한 점에서 접하고 있어요. 얘가 y는 fx죠. 그럼 fx의 식을 이렇게 세울 거야.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f'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k의 범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k가 딸깍 나와버렸네요. 자, k의 값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압니다. 왼쪽에서도 접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기울기 함수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라는 위치 관계로 생각을 해낸다면 접하는 순간이 딱한번더 존재하는 이 모습이 평행한 접선을 떠올리는 거구나. 이만큼이 a야. 그렇다면 fx 빼기 6배의 x-2가 x축에 접하는 이런 상황으로 온다면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15번 객관식의 최고난도 문항 잘 넘어갔습니다. 연습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귀하디 귀하디 귀한 최고난도 문항. 연습하기 너무 좋은데요. 자, 객관식 끝이 났고요. 이제 단답형으로 가요. 단답형이야 뭐 간단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수열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건 1부터 6까지 제곱의 합이에요. 불러봐. 6분의 6 곱하기 1더큰수 곱하기 2를 더한 수 됐고요. 자, 뒤에 있는 건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이건 단순하죠. 2분의 6 곱하기 7이에요. 자, 약분해 줍시다. 6을 약분했고요. 그리고 2로 약분했어요. 91 빼기 21. 이 정도 약간 산수지만 여기에 7이 보이고 여기에 7이 보이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겠죠. 7이 13개 있고요. 7이 3개 있어요. 그러면 7 곱하기 10 해서 정답 70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에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우리 자연수의 합,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죠. 자, 단답형 첫 번째 문제 기분 좋게 풀고 이 정도는 그냥 리프레시 되는 느낌으로 쉬었다가는 힐링하는 느낌으로 17번으로 갑니다. 적분 구간도 이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함수도 이뻐요. 왜? 2차 함수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개수들이 그냥 톡톡 정리하고 나면 분수 안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 맞지? 결국에 부정 적분 구해서 1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적분해봐. 1 넣어봐. 하는 거니까 이건 간단하게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x 자리에 1을 넣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f'1이나 혹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나 이런 것들은 미분계수에서 혹은 정적분에서 제일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얘는 뭐야? 도함수에서 계수들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부정적분에서 x자리 1 넣는 거니까 계수들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x자리 1 넣어줍니다.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정답 5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단답형 17번까지 함께 봤는데요. 그래도 이번 시간에 했던 문제들 중에 12번, 13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 12번, 13번은 어렵지 않았고, 14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 쉬웠고, 그렇지만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복잡하다. 그래서 이 도형의 성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닮음인데, 내가 재료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형 문제에서는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문제에 주어진 재료들을 어떻게 쓸지가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선분의 길이, 걔가 어떤 원에 붙어 있는지들을 관찰하는 거고요. 15번 어려웠습니다. 뭐 비율관계 잠깐 사용을 했지만 뭐 비율관계 없어도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거였다. 그래서 극대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이 접한다는 상황으로부터 식을 세워내는 과정도 그리고 평행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나 좋았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음 시간 18번부터 22번까지 또 다음 시간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기왕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살짝은 좀 뭐랄까 좀 남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우리 이제 드디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이 들어가 있는 요 우리 교재. 정말 완전 소중한 우리 교재에 이제 5회 마지막 정말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차례여서 이제 또 금방 또 이렇게 정들었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 5회를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스쳐 지나갔던 인트로 화면에 있었던 필적 확인 문구랑 확인하셨나요? 네, 오늘의 이 필적 확인 문구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회를 마무리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수학적인 실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큰 열매가 있기를 선생님이 좀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필적 문구라는 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회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선생님과 함께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우리 토파보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총평을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수학원이나 수학2의 난도는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과목이 더 어렵고 어떤 과목에 월등히 쉽다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수학원하고 수학2의 난도는 뭐 수학원도 어려운 문제는 역시 어렵고 수학2 문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는 어렵고 좀 그랬을 텐데 저는 이번 이 5회 모의고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4번, 15번, 21번, 22번. 네, 그쵸. 항상 그 모의고사의 하이라이트죠. 그네 문항이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선택 과목,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는 미적분과 기하가 함께 하니까 보통 그런 친구들이 많이 수강하겠죠? 했을 때이 미적분하고 기하까지 8문제까지 포함해서 30문제 세트로 봤을 때 이미 벌써 공통 문항에서 네 문항이나 따로따로 봤을 때도 쉽지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안배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의 스킬을 좀 적절히 좀 사용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굉장히 유기적인 이 관찰과 업앤다운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5회차에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제 치룬 이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측인데, 혹시 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또 수강 후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난도 문항에서는, 잘 가다가 조금은 낯선,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줬지? 아니면, 요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군데군데.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수학원에서 선생님이 일단은 찝어둔 문제는 여기는 뭐좀 낯설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14번하고 22번이 그냥 좀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왜? 14번은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벌써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생각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 22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요 시점이 5월 학력평가를 치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학력평가에도 굉장히 동일한 소재가 지금 출제됐던 것처럼 22번이 거의 오마주 문제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교재는 먼저 또 제작이 되어 있고 다르지만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슷한 문제를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을 대비할 때도 좀 생각해야 되는 교훈을 주는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2를 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우리 1번부터 쭉 보니까. 근데 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한 번쯤은 좀 낯설기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이번 이 5회 에서 좀 같이 좀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여겨지는 문제예요. 그게 요렇게나 세 개가 조금 있고 또 어려운 문제는 21번. 와. 21번만 듣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헤비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이 조금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실전에서는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5번 3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조금은 난도가 높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어쩌면 좀 전체적인 윤곽은 잘 잡았는데 계산 과정에서 조금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계산까지도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됐던 문제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 잠깐만 좀 보면요. 1번 뭐 우리 나올 것이 나왔죠. 우리 지수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이 1번 지수 법칙은요. 정말 놀랍게도 5월 학력평가 1번과 그냥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그대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버랩 될 수도 있다는 거한 번만 포인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은 우리가 수학2에서 나올 것이 나왔던 미분기수의 정의. 뭐 맨날 나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조금 더 관계
상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자라고 했던 부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설에서요. 그다음에 4번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요거는 슬기롭게 잘 풀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5번 문제를 보면 5번이 이게 약간 이제 좀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A 값을 구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조금 잘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 있던 수학과 연결이 잘 됐느냐가 조금 평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잔잔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간접 연계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5회에 우리가 피날레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6번은 다시 로그의 성질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가 됐고, 7번 문제가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여기에 합성함수까지 결합되면은 조금은 난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선생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8번 문제는 다시 수학원으로 와서 삼각방정식 해인데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볼수 있었을 정도로 무난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사실 이어지는 9번 문제도 계산이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4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계산이 많지만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완전히 낯설었을 것 같은 20번 같은 거.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또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5회 실전 모의고사를 내가 직접 라이브하게 풀때이 문제를 맞췄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따로 뭐 체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잘 노트 테이킹하고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그냥 좀 체크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은 뭐 나올 곳으로 봤던 위치, 속도, 거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유기적인 관찰을 했었어야 됐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인데 요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거를 잘 들어보면은 아, 왜 제가 시험 볼 때는 안 보였을까요? 그러게요.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들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인데 좀 특이합니다.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인 항등식과 같이 결합하면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14번,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한번 제가 해설지를 봤더니요, 해설지는 그 중간 과정이 조금 길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할선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할선정리. 그래서 이 할선정리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1회 때부터 계속 강의를 시청해온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할선정리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15번 문제는 나올 것으로 추정했던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 16번, 17번이 생각보다 너무 난도가 떨어지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절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뒤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18번으로 갔더니 다시 수학원이 나왔는데도 조금은 이제 약간의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19번 문제도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이제 중위권 친구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9번도 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번의 포지션은 어려운 3점이 나오느냐 아니냐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번을 좀 선생님의 관점에서, 왜냐면 이 19번이랑 또 비슷한 문제가 이상하게도 이번 5월 학평과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5월 학평에도 좀 유사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질문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풀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 1으로 내려오는데요. 수열의 기납작정이 박스 채우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하고 있다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번과 22번이 하나는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개수함수에 대한 문제 플러스 이제 그래프 추론 플러스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거는 제가 너무나 할 말이 많을 정도로 난도가 조금은 제 기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우리 5회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가장 마지막 3부,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릴 건데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2페이지 펴고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 5월 학력 평가에는 3루트 2, 3제곱근 2를 2의 3분의 1제곱으로만 준거 빼고 나머지는 정말 다 똑같습니다. 곱하기. 여러분, 3 루트 32, 3제곱근 32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일단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면은 2의 3분의 5제곱인가? 제가 학력평가 해설 강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3분의 5일까? 5분의 3일까?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 좀 뭐랄까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엄마가 우리를 밖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역할을 한다.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시험 때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밑은 똑같은 상태에서 곱했기 때문에 지수는 더하면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는 2잖아요. 3분의 6이니까. 따라서 2의 제곱이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 1번을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충분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푸는 공통의 1번이잖아요. 100% 정답률 무조건 100%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긴장 안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음 극한 값을 구해라.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곧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이거든요. 요거 라이프니츠가 정의했던 뭐의 정의죠? 그쵸. 뭐의 데피니션이냐면 이 DF라고 하는 건 정의예요. 이건 바로 F'1의 정의예요. 즉, 엑셀꼴 1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렇지. 누가 이걸 정말 이제 와서 1 플러스 H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실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F'X는 빨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2 곱하기 3이니까 6X제곱 플러스 12X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번에도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 때 너무 긴장, 이게 긴장한 티가 너무 나는 거죠. 왜냐면 1을 미분을 안한 거예요. 아, 어떡해. 아는데, 내가 이 친구 분명히 미분 잘하는 거 아는데, 왜 그랬을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1 미분해야 돼요. 여기 정답입니다. 6x제곱 플러스 12. 그럼 거기다 1을 넣어라 이랬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1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줄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도 괜찮았어요. 자, 3번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 3번 문제를 풀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AN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1 곱하기 RN-1제곱만 고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열 문제가 3번 문제로 지금 나왔지만 조금 더 난도가 높게끔 높게 이제 우리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뒀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 선생님이 꾹꾹 눌러서 강의를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뭐에 대해서? 관계. 그러니까 분명히 출제자가 수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던 이 약간 서브텍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선생님이랑 요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그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어떤 등비수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A2 곱하기 A3를 하고 A4 곱하기 A5를 하고 그거 두 개가 6,24라는 걸 주고 또 하필 물어보는 것도 A3 곱하기 A4라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짝꿍을 붙여 놓은 데에는 혹시나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 A2가 A4가 되려면 R 제곱만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R 제곱을 곱했어요. 이렇게. 근데 A3에서 A5로 갈 때도 곱하기 R 제곱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두칸 전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A2 곱하기 A3의 입장에서는 A2도 R 제곱만큼 곱해주고 A3도 R 제곱만큼 곱해줬으니까 A2 곱하기 A3에다가 전체 도합 R을 네 번이나 더 곱하게 되면은 이게 24가 된다. 즉 A4 곱하기 A5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항상 그냥 한 번에 썼어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A2 곱하기 A3 같은 경우가 6이기 때문에 바로 R의 4제곱이 4가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식을 조금 조심해야 돼. 아래 4제곱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래 4제곱은 아래 제곱의 제곱인데 R제곱 자체가 양수니까 R제곱은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우리가 R을 구한다고 한다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R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걸딱 봤더니 A3 곱하기 A4니까 이것도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거든요. 한번 봐봐요. A2 곱하기 A3를 기준으로 이것은 A2에다가도 R을 곱해주고 A3에다가도 R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 세모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결국 곱하기 R 제곱을 한 것이구나 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그걸 다 알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6에다가 R제곱인 2를 곱하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12, 12가 되겠다. 선택지 몇 번? 1번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관계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둬보자.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어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초기항, 그러니까 A1을 구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버려도 되고요. 이 문제처럼 R을 구해야겠다는 강박관념도 버려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선생님의 한 가지 팁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수학표에서 출제된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일단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연속을 가지고서 우리가 반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탈락될 일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어떤 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식이 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그게 만약에 0이 돼버리게 되면 거기서 정의가 되지 않아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0분의 1 이런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죠. 여러분 극한까지 가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숫자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탈락되는 거예요. 즉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ax 왜냐면 1은 전혀 연속성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자체도 연속이긴 한데 그게 0이 되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관계가 바로 0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모양인데 그게 x = 0, 그러니까 x = 0이 아니라 y = 0, 즉 x축과 닿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붕붕 떠 있었더란 얘기구나. 라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닿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D가 0일 거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0보다 크다가 될 건데,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만 허용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D를 구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16.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원래는. 그래서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돼, 아,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서 16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4보다는 작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0 기준으로 1, 2, 3, 마 1, 마 2, 마 3. 그러니까 3, 3에 6개에다가 0, 1, 7개. 그래서 토탈 우리의 개수는 7개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계산 실수를 줄이는 법도 나름대로 선생님이 이제 하나의 좀 팁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앞페이지는 다 이제 해결을 했다. 괜찮죠?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도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이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낯설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니까
1이 아닌 상수 a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여기 밑에다가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적어보죠. 놓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3차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분한 것이 f'a와 f'1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a가 1이면 만족하는 거죠. 당연히 f'1은 f'1이니까. 그런데 1이 아닌 어떤 a 값에 대해서 그때 그 프라임의

값이 같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얼른 우리가 지금 번호대 자체가 5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미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2차 함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 얘기했던 것처럼 x제곱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볼, 그러니까 아래로 볼 록인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볼 록인 이런 함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항상 2차 함수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는 밑작업이 뭐냐면 축의 방정식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축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거의 2차 함수의 거의 족보처럼 무조건 우리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기정사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a 6분의 그 다음에 b 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그럼 잠깐만 여러분 보세요. x=1이라고 하는 f1의 값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과 함수 값이 서로 같으려면, 그러니까 이 값이 f'1의 값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함수예요. 그러면 이 값과 똑같은 값을 a에서 가지려면 a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이 마이너스 1이 a와 1의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실은 a값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제 브리핑할 때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봤더니 2분의 a 플러스 1을 f'에다 집어넣어라 이랬잖아요. 어? 이건 뭐지? 그럼 보세요. 이것과 이것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a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f'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약간 이제 이 앞에서 좀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낯설게끔 물어보는 것이 조금 특이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건 너무 쉽죠.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6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우리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은 좀 이러한 내용들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 왜냐하면 2차 함수의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것들을 아주 많이 배우는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껍데기는 3차 함수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는 2차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로그가 나온 거를 봐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수학 1에서 출제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로그의 성질 문제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그럼 선생님이 a, b는 0보다 크고 선생님이 약식으로 둘 다 1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좀 약식으로 적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잘 봐봐요. a의 로그 2의 b가 그 제곱이 b의 세제곱이에요.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단 불편하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좌변의 밑은 a고 우변에 있는 밑은 b잖아요. 근데 우리가 밑이 다르면 일단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b의 세제곱은 그냥 내비두고 왼쪽에 저 밑 a가 좀 밑이 b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관점을 제가 가지고서 보니까 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여기에 A가 있고 여러분 B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게 B의 로그 2의 A제곱이라고 이렇게 밑 위에 로그가 있으면 그 진수와 밑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수학 1 수능 특강과 수학 1 수능 개념, 이제 수능 개념은 제가 대수로 이제 우리가 개중교육 과정으로 찍었죠. 그 수업에서도 조금 특이한 로그의 성질이기 때문에 뭐 지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b의 세제곱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로그 2의 이제 a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실은 이건 이제 x세제곱에서 이제 서로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줘도 되는 건데 일단 편하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로그 2의 a가 3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로그 2의 한 번 더 쓸게요. 로그 2의 a가 3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값이 2의 세제곱인 8이 나온다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컴마 전에 있던 정보가 a가 8이라는 걸 주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뒤에 있는 문제의 두 번째 진술이 훨씬 편해지죠. 왜냐면 a에다 8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그 3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로그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히 다 이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이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a분의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 핑크색으로 썼던 이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가 이제 따라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전좀잘안 보였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어떤 친구들한테는 저는 좀 낯선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무를 5회분이나 푸는 이유는 어쩔 때는 계산이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저분하고 어떤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건 이렇게 약간은 내가 또 까먹었던 공식이 나오고 이런 다이나믹한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만의 또 열매를 맺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7번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재밌게라는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무조건 어려움 없이 맞추는 거죠.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는요, 이 문제 여기 보면은 일단 fx의 그래프를 줬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식이 아니고 그래프를 준 거죠. 그러면 원래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이두 개를 해결해서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밑줄 친두개 자체가 굉장히 다 헤비한 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 봐봐요.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0의 왼쪽이죠. 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그러면 지금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올 때, 원래는 이것만 물어본다고요. 단초란 fx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잘하죠.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fx를 갖고 와라. 그럼 어디로 와요? 1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요거는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답이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렇게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fx의 그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2를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문제를 그때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그맨 앞에서 토파보기를 정리를 할때 7번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일단은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제가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1이죠. 0,1을 지나죠. 지금 제가 이거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0의 왼쪽으로 오게 되면, 0의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값의 결과는 1로 수렴하는 거는 맞지만 그냥 1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f1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5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5개념이냐면 지금 fx 자체의 그래프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아니라서 여기 한번 보세요. 1일 때의 값은 0이고 1의 좌극한 값도 0이고 근데 1의 우극한 값은 2이기 때문에 이게 fx에서 그 x가 1의 왼쪽으로 가니 1로 가니 아니면 1의 오른쪽으로 오니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x제곱 플러스 1이 1로 가는 거는 알겠다. 근데 1의 조금 더큰 쪽에서 오니 1로 그냥 계속 있니? 아니면 1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 오는지를 따져줘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긴 오는데 이거는 1보다 살짝 큰 부분에서 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가? 이 별표 네모 친게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온다라고 볼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식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F1의 우극한을 구하라는 뜻이다. 이래서 선생님이 이첫 번째 이 항을 선생님이 요렇게 약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값이 얼마죠? 여기로 오는 극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값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5개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선생님 0 아니에요? F1 아니에요? F1은 0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 값을 기재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주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봐봐요. 그러면 x가 0의 오른쪽으로 올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 네모 박스가 마이너스 fx예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빼고 fx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fx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의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0의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1보다 살짝 작아요. 맞죠? 정확하게 따져줘야 돼, 우리는. 1보다 살짝 작죠? 누가 1보다 살짝 작죠? 이 fx가 1보다 살짝 작아요.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잘 들어봐봐요. fx가 1보다 살짝 작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마이너스 0.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작은 값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살짝, 1보다 살짝 작은 값.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고 그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느낌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띠리리리리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마이너스 fx 자체가.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자체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서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약식으로 따지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fx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이 넘어가고 있는 이 감성, 이 알고리즘을 조금만 잘 기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제 그 값이 어디로 향하는지 약간의 그 작다 크다까지 따져야 되는구나. 왜냐면 아직 f 안에 밖에서 f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살짝 오른쪽을 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은 0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이면 2고 조금 왼쪽이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즉 fx 자체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 1인지 마 1보다 좀 큰지 마 1보다 작은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쪽이었다. 따라서 이 값도 2로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 더하기 2가 돼서 선택지 4번이 정답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이 5회차에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이렇게 좀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선택지 4번을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냥 fx의 극한을 물어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난도가 높게끔 그래서 7번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 문제처럼 굉장히 쉬운 문제가 등장을 했죠. 자, 일단은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 내가 이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라, 근데 오퍼레이터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네. 이러면 조금은 통일을 해줘야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금방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인 제곱 x를 갖다가 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코사인 x를 그냥 c라고 쓸게요.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4c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7c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마이너스 4c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c,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일단은 c, 우리가 원래 c를 코사인 x지만 그걸 하나의 문자처럼 보면 이차방 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4c,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코사인 x가 4분의 1이던지 아니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코사인 x 자체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왜냐면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사인이었죠.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코사인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값이에요. 아, 그러면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그러한 그근 해를 합해봐라 이런 뜻인데 잠깐만. 코사인이 4분의 1이 되는 그 x가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할때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말을 여기서 떠올리면서 일단은 코사인 x를 0부터 2파이까지만 좀 빨리 그려보죠. 그럼 여기는 칠해져 있고 여기는 뚫어져 있던 선생님 이렇게 약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y 값은 어디 있냐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가로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알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이게 베타, 요렇게.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 이상 2파이보다 미만인 요 x 값에 대해서 이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그 근은 두 개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 베타가 특수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의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 베타와 정확하게 정

중앙에 x 이퀄 파이가 있겠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겠고, 따라서 선생님의 스킬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는 얼마? 파이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최종적인 정답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겠다? 2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요 정도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넘겨봤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84쪽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접선이 좀 나오고, 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러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그랬으면 난도가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연출을 해두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마이너스 1,0에서 여기다가 그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그 값이, 그러니까 그 점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이 0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0이 곡선 위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여기다가 그은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이렇게 위로 볼 록인 이런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지금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 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잠깐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 이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은 대충 그냥 여기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때, 괜찮아요? 예. 네. 선생님,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래. 마이너스 1,0. 그러면 접선을 어떻게 그을 수가 있냐면, 요런 식으로 하나 그을 수가 있을 거고, 또 요런 식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접하게끔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식으로. 여기서 접한다고 봐주세요. 좀 그림이 이상하죠? 이렇게. 대충. 요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그은 접선을 각각 뭐 모르겠어요. 뭐 이걸 L이라고 하고 이걸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디냐면 요런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저는 일단은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넓이를 구하려면 L의 방정식과 M의 방정식도 제가 알아야 되고, 요 흰색 곡선의 식은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도대체 그 교점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1번 선생님은 요렇게 알고리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교점 선생님이 한번 T라고 한번 둬보죠. 그러면 바로 이 교점이 바로 접점이 될 건데, 접점을 선생님이 T, 그 접점은 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이제 이러한 곡선 밖에서 한 점을 그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이 혹시 학습 자료실에 올려줬던 그 자료를 생각해 보시면 극이율기가 극이율기다. 극이. 그게 이제 뭐냐? 극이가. 그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 점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점을 이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제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만 저 함수를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x equal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t를 넣은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극이율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기울기가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하다. 그게 바로 극이율기가 극이율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됐기 때문에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이제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하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런 지금 접점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는 그러한 t를 구해라 라는 이제 문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t 값을 구해보니까 그 t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하고 0이 나와요.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어느 정도 맞죠. 그러면 여기의 값이 얼마였던 얘기예요?
여기의 값이 0이었다는 얘기고, 바로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일단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고, 또이 식,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져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어딘데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간격은 원래는 동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림을 다 알고 그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요 mx, m이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곡선을 빼줘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흰색 곡선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l과 m이라고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먼저 기울기와 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접점은 0을 한번 넣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0,1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점은 마이너스 2, 얼마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선생님 맞게 구했나? 맞게 구했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방정식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거고, 혹은 x equal 0에서의 기울기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5니까 결론적으로 요 m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은 y는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니까 5x 플러스 5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이 넓이는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요 5x 플러스 5에서 f를 빼야 되는 거죠. f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f예요. 요게 f.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x 플러스 5라고 하는 여기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fx를 빼야 돼요.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따로 빼죠? 이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여기 왼쪽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이 부분. 여기.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번에는 L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X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인 X 플러스 1에서 FX를 뺀 이것의 정적분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에 따라서 선생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서 적분 계산을 두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저는 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fx, 여기도 마이너스 fx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봐봐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5x 플러스 5만 일단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fx는 내비둬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1만 적분을 합니다. 요렇게. 그래놓고 마이너스 f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연결되니까 오히려 이두 개를 한 번에 합해서 마이너스 2부터 오히려 그냥 마이너스 1 찍고 0까지. 그 다음에 fx. 그럼 fx 좀 적극적으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다. 저는 이렇게 요 지금 흰 색깔 요 식을 조금 요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냥 5x 플러스 5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오른쪽 이 접선의 방정식 L을 갖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고, 그냥 통으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같이 어차피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한 번에 내가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식을 한 번에, fx를 한 번에 적분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느낌상 시간이 조금은 단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연산을 두번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흰색으로 계산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틀린 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계산이 아주 가볍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접선의 방정식도 두 개나 구해야 돼. 감독님 여기 한 번만 가볼까요? 그림도 내가 적절히 그려서 무슨 상황인지도 이해를 해야 돼. 물론 그림을 꼭 그려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상하관계가 조금 더 빨리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또 구간도 나눠야 돼.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있는 이 뭐죠? 9번 문제 치고 처음으로 4점으로 들어가는 것 치고는 굉장히 계산이 많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요거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선택지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은 이제 우리가 넓이 문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연계가 되고, 또한 나왔다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잔잔한 이런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앞선 총평에서 토파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안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됐을 때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나중에 풀어야겠다라고 체크 표시해놓고 10번으로 넘어가는 걸 어땠을까라는 선생님의 그런 팁도 같이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 한번 선택지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요. 우리 내려가서 우리 10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9번 문제는 좀 계산이 복잡했다면 이 10번 문제도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안갈 수도 있고 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 동경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삼각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개념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랑 같이 좀 정리해 보면 이 문제가 좀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또 없고요. 여러분도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가 1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시간에 단위원이다 이랬어요. 왜 제가 단위원이 많이 나온다고 했냐면 단위원 위에 있는 이 점을 찍어서 삼각함수를 표현했을 때는 x값이 그대로 코사인 값, 동경에, 그다음에 그 동경에 y값이 바로 그대로 사인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장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이거 위에 두점 PQ에 대해서 P를 X축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근데 제가 지금 P점이 어떤 점인지를 몰라요.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위에 있다고 하는 것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P를 x축 방향으로 루트 2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 점을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까지 했더니 Q다 이랬거든요. 지금 진술 자체가 약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P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지 Q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1번. 아니, 선생님 흰색으로 쓸까? 1번. 일단 내가 P라고 하는 점을 A,B라고 한번 둬보자. 이렇게 저는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그렇다면 이 점은 분명히 원 위에 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루트 2만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점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이브하게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B 플러스 루트 2, 요게 X축 방향으로 루트 2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이동한 거예요. 근데 그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x 값과 y 값을 모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그 q도 이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얼마구나? 그쵸. 이 값도 1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근데 여러분 잘 보면 a와 b에 관련된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찾았기 때문에 a, b는 사실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문제를 더 읽어보죠.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 했대.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 잘 봐봐요. 아, 그림을 웬만하면 안 그리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더니 대충은 좀 그려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이 A,B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지금 단위원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 4분면에다가 제가 이그잼플을 들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오히려 제가 요런 데에 만약에 P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몰라요, 아직. 만약에 여기가 A,B다 그랬으면 이 P가 나타내는, 즉 OP가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A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바로 다이렉트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바로 이 B가 다이렉트로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바로 단위원의 이점이라는 거죠. 어때? 이해됐어요? 왜냐면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고, R분의 Y가 사인 세타거든요. 근데 R이 1인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b의 값을 찾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모름지기 이 지금 식과 이 식을 잘 연립을 해가지고 내가 b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차피 이걸 좀 전개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전개를 해보니까, 어라?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가 먼저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2루트 2a 더하기 2루트 2b 더하기,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기 때문에 4는 1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저 지금 뭐 구해야 되는 거냐면요. B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B값을 구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A는 이라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루트 2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루트 2b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제가 한번 2 루트 2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 값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여기가 2 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루트 2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가. 요렇게. 그러면 전에 a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들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알고리즘을 넘겨서 2번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보죠. 그럼 저기다가 넣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b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면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b 제곱 플러스 2 루트 2 b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플러스 2고 여기가 1인데 플러스 1은 0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가 루트 2b 그다음에 여기가 루트 2b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1 1 이러면서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루트 2b 플러스 1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a 값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기하적인 상황으로 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게 y 값이면 a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 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45도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었기 때문에 루트 2만큼 간 거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다시 Q가 되는구나. 아, 뭐, 요런 느낌이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었다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요런 기하학적인 상황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알 수가 없고. 중간중간에 동경의 어떤 이제 그런 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단위원을 줬을 때 x좌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y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라는 것과 이 대칭이동과 뭐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결합을 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도 들어 있으면서 네, 우리가 동경의 어떤 그런 개념, 또 각의 크기, 뭐 이제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삼각함수의 그 정의를 좀 유쾌하게 풀어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문제의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4점짜리 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도 오잉?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다행히 조금 진입장벽이 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문제거든요.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고, 전 문제. 이제 우리가 P와 Q라고 하는 이두 점이 시각 T equal 0일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은 원래는 원점을 출발하는데, 여기 A가 초기 위치가 마이너스 3이고 B의 초기 위치는 1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거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다음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일단 속도를 얘기를 했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읽었는지,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기억해 보니까 출발한 다음에 P는 속도는 여기죠. 그럼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여러분, 운동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요 그래프를 한번 살짝만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 t, 3t, 그 다음에 1,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결론적으로 t 이퀄 1과, 여기 t라고 했을 때, t 이퀄 1과 t 이퀄 3분의 7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렇게 우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러한 아래로 볼록인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시각이 t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의 오른쪽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오른쪽 부분에서 부호의 그 변동을 보시면 이건 속도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 1이라고 하는 이 t 이퀄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운동 방향이 바뀌었고 보통은 우리가 플러스로 오른쪽, 마이너스로 왼쪽이라고 보통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한번 꺾었고 또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꺾었으니까 결국 1과 3분의 7에서 두번 운동 방향을 바꿨네요. 기억은 바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으로 봤더니 출발한 다음에 PQ는 두번 만난다. 여러분, 지금 만났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나는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위치를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X1T와 그 다음에 x2t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이 x1t가 p의 위치, 그 다음에 x2t가 q의 위치. 그러면 이거는 이걸

0: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7t인데 이 x1t 즉 p가 초기 위치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조금 독특했어요. 그리고 x2t는 저걸 올리면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인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 위치가 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로 우리가 마감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둘이 만났니?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3e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 그 t가 0 이상에서 두번 있니? 라는 얘기고, 그럼 제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3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조립제법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넣어보니까 1을 넣으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1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조립제법 한 번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또 하나가 1, 또 하나가 4가 나온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그러면 1, 1, 4에서 만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t 이퀄 1과 t 이퀄 4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니은도 동그라미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중근 처리가 되지만 어쨌건 t 이퀄 1과 t 이퀄 4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디귿에서 k가 0보다 큰 어떤 t에서 pq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도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리라는 거는 두 위치의 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것이 얼마가 되는 요렇게 요것이 얼마가 되는? 요것이 4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는 한 개니? 그럼 저 얼른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그래프 절대값 떼운 게 1, 1, 4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1에서 중근을 갖고 4에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아니까 원래는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꺾여 올리면 결론적으로는 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게 되고 선생님의 그 스킬에 의해서 여기의 비율이 2대1이니까 여기가 3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3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4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가 이렇게 만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 부분을 구해보면 여기가 0이에요. 왜냐면 0, 마이너스 4니까 절대값 지우면 4거든요. 그러니까 몇 점에서 만나요? 0 이상에서. 근데 0보다 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두 점에서 만나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절대값 그래프가 제가 지금 여기 핑크 색깔로 그린 그래프인데 y값이 4인 게 t 이퀄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4가 되고 여기서도 한번 4가 되고 이쪽은 어디지라고 여기다 0을 넣어보면 절대값이 4니까 이렇게 만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0을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k가 0보다 커요. 그래도 한 번, 두 번을 만나기 때문에 k의 개수가 한 개다? 잘못됐네요. 몇 개냐면 두 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쪽은 또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개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수만 확인하라는 얘기는 그래프상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디귿이 아니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 선생님과 함께 11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오늘 좀 낯선 문제도 있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 5회차를 보니까 좀 낯선 문제도 있고 낯설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계산이 많은 문제도 있고 계산이 별로 없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좀 혼합돼서 좀 다이나믹한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기에 좀 좋은 이제 문항 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어지는 12번 문제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풀어볼 테니까 열심히 또 한번 복습해 보시고 선생님이랑 좋은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이 국가와 시민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앞선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웠다면 우리 오늘 시간엔 이 자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존재인가요? 자유롭다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게 자유일까? 아니면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자유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게 자유일까? 그런 자유에 대한 의미를 고민해 보면서 오늘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첫 번째 대표 문항 보겠습니다. 사회, 사상과 가브레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둘이 지금 구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굴까를 바로 파악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갑부터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한 개인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정치적인 자유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정치적인 자유가 결여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능력의 부족의 문제이지 자유가 결여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갑사상가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 소극적인 자유, 몸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바로 이사야 벌린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벌린의 경우에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지배가 개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네, 법의 그런 것은 동의를 표현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법이 일반적이고 수상적인 명령으로서 개인을 포인트 여러분들 빨간색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자의적 의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야. 남들의 자의적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자유라는 것은 비지배야. 비지배로서 여러분 자유를 얘기했던 사상가 바로 비롤리가 되겠습니다. 네,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 가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네, 수강 후기나 DM으로 막 질문을 해요. 아, 쌤 이거 공화주의 사상가들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쫙 기출들을 분석하고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화주의 사상가라고 묻고 풀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표현만 딱 보고 이게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린지 패티신지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권유 사항으로는 일단 먼저 크게 공화주의 사상가로 크게 정리하고 그 이후에 차차 여러분들이 구분되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을 여러분들 비롤리 잡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경제환경이 부유할수록 소극적인 자유도 더 많이 확보가 된다. 벌린이 여러분 얘기했었던 이 소극적인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그래 벌린이었지 소극적인 자유 맞지 동그라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은 틀렸습니다. 왜? 분명히 경제환경 여러분들 부유해지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정치적인 자유를 말할 때 내 능력이 커져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게 정치적인 자유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 틀렸다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이 부유하다고 해서 소극적인 자유가 더 많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네, 지워줄게요 여러분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적인 지배를 차단하는 법도 소극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분명히 이 자의적인 지배를 차단하는 법이

듣게 되면 우리 입장에선 그치? 그래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벌린의 관점에 따르면 자율적인 지배를 차단시키는 법 또한 개인에게 간섭을 가해서 소극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벌린에게 소극적인 여러분 자유의 포인트는 간섭의 부재예요. 따라서 2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좀 공부를 했을 때, 좀 이런 표현들이 섞였을 때, 심화가 되었을 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포인트. 이 벌린의 관점에 따랐을 때, 자율적인 지배를 차단하는 법 또한 개인에게 간섭하거나 개인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소극적인 자유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가 전혀 없다면 예속 상태도 전혀 없다. 예속 상태라는 건 달리 말하면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휘둘리는 상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타인의 간섭과 방해가 없으면, 전혀 없으면 예속 상태가 전혀 없을까?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 공화주의 사상가들의 여러분 경우에는 간섭이나 방해가 없더라도 여전히 자의적인 의지에 휘둘린다면 그건 예속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인을 잘 만난 노예가 주인이 이제 관대해가지고 별로 얘를 신경도 안 써. 간섭도 안 해. 방해도 막안 해. 그럼 누군가는 야, 이 노예 자유로워 보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공화주의 사상가들의 관점에 따르면 그 노예는 여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야. 주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휘둘리는 존재야. 따라서 예속 상태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예속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약을 줄일 수밖에 없다. B 틀렸습니다. 많은 여러분 친구들이 공화주의로 오게 되면 법의 지배, 법의 간섭, 법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공화주의 관점에 따르면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은 오히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자의적인 의지를 보호해주는, 의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런 법적인 제약과 이런 지배가 필요하다. 법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입법 과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B 여러분들, 벌린에게 바로 틀렸죠. 벌린에게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다. 소극적인 자유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 고등학생으로 살면서 나의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린에 대한 책을 보면서, 공부해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상태가 자유구나. 내가 누려야 되는 자유는 어떠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벌린 여러분 책이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여러분들, 요 책이 있습니다. 네, 요책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있습니다. 이책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극적인 자유랑 적극적인 자유를 체크한 부분은 한 번쯤은 꼭 읽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어려운 표현들, 난해한 표현들이 곳곳에 잘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 책만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요 공화주의라던가 벌린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몇 권을 틈틈이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원문 표현들 볼수 있도록 네, 자료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화주의 여러분들 빌 올릴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나라 사랑에 대한 이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대한 또 책이 있습니다. 네, 갈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됐죠? 됐죠? 오케이. 정답 바로 네, 2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수능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엔 한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상가는 벌린과 비롤리, 공화주의 대표, 그쵸? 자유주의 대표가 이렇게 각각 비교되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사상가는 파악하는 게 좋고요. 공화주의 사상가 패티 또한 같이 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포인트 여러분 경우에는 진정한 자유가 주된 포인트로 출제가 됩니다. 나아가서 법의 지배, 법의 간섭이라는 포인트도 이렇게 관점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요. 내려가서 벌린의 소극적인 자유와 비롤리의 비지배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배우면서 익혀가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핵심 구조판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했습니다. 네. 근데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두 사상만 빠르게 체크하고 우리 바로 자유주의, 공화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먼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국가의 역할, 국가 권위 정당성을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유교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스킵을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복습을 시켜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건 공자, 맹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특히나 맹자의 경우에 이 항산의 보장이라던가 백성을 위한 정치라던가 왕도 정치라던가 역성 혁명이라던가 이런 포인트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맹자의 논리를 잘 파악하면서 배워가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맹자에 따르면 군주에게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어떤 존재가? 바로 하늘이. 우리 막 조선시대 막 사극들을 보더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저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이시여, 정녕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런 식의 대사를 막 외치잖아, 그치? 그걸 여러분 떠올리면서, 아, 유교에서는 하늘이란 존재가 의미가 있구나. 그럼 하늘이 군주에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주된 여러분들, 하늘이라는 거대한 백이 있는 거예요. 군주는 마음대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맹자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하늘은 군주에게 통치권을 주지만 백성의 눈을 통해서 군주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주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역성혁명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주의 경우에는 이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자식 보살피듯이 잘 지켜줘야 됩니다.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이 군주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민 정치가 되겠습니다. 맹자의 왕도 정치랑 연결하면 되고요. 맹자로 포인트로 갔을 때 항산의 보장과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일정한 마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진 군주는 백성들의 일정한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주는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받았고요. 이 백성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이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교의 포인트로 출제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내려가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려고 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루려는 그런 본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막 새내기가 되면은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 막 학과에 막 입학해서 막 어디 가지 어디 가지 막 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막 주변 친구들과 모여서, 그쵸? 너 좋아하는 혹시 축구팀 있어? 너 좋아하는 옷 브랜드 있어? 너 좋아하는 뭐 가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거고요. 그런 공동체가 점점 커져서 최고의 공동체가 되는 게 바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국가라는 것은 최고의 최선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정치 참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사회계약과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포인트 잡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화주의랑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빨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크게 잡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적인 자유와 공동선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노트를 정리할 때는 바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기출문제 다 끌어모으고 교과서 다 끌어모으고 원문자료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유주의 여러분들 공화주의 특징들부터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시민적인 여러분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이 자연권과 개인주의로부터 시민적 자유를 얘기하게 됩니다. 개인들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선과 공동선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개인의 좋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학급에 있으면서 분명히 나의 좋음이 있고 우리 1학년 뭐 5반의 좋음, 1학년 막 7반의 좋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자유주의 관점에 따르면 뭐 5반의 좋음, 3반의 좋음 중요하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나의 좋음이 중요하지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담임쌤이 나한테 와가지고, 상권아, 우리 1학년

5반의 좋음을 위해서, 1학년 5반의 모두를 위해서 너 또한 여기 참여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요? 좀 쉬고 싶은데요? 저의 권리를 좀 확보받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시를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경우에도 법치를 말합니다. 그때 법치라는 건 자유를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법치예요. 법이라는 건 자유주의나 공화주의나 둘다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치, 법의 간섭은 두 사상 모두 다 걸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라우스 여러분들, 시민적인 덕성을 강조합니다. 관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관용은 서로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거예요. 서로의 뭔가 취향 존중을 위한 거다. 권리 보호를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헌법적 애국심을 얘기합니다. 하버마스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헌법적인 가치와 원칙에 대한 충실함, 헌법적 애국심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비교하고 내려갈게요. 공화주의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은 공동선에 합의하고 구현하는 시민이 모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인 정도의 공동체라면 이 공화주의인 여러분들 더 끈끈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 공동선을 위해서 다 같이 모입시다, 뭉칩시다, 함께 합시다라는 의미가 공화주의가 얘기하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학급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 이제 체육대회 할때 예를 들어 3학년 1반 친구들은 각자 그냥 놀아. 서로 막 응원할 생각도 딱히 없어. 담임선생님이 계속 일반 모이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각자 그냥 할거 하면서 자기 운동 참여하는 거야. 그런데 한 3학년 한 2반을 가니까 이쪽 반 여러분 경우에는 막 난리가 난 거야. 학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막 작전을 짜고 막이 3학년 2반의 막 영광과 막 승리를 위해서 막 작전 투입하고 막 응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게 여러분 약간 이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의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이 제도 및 질서를 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좋음을 위해서. 다음 여러분들 법치 강조합니다. 자의적인 지배,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공화주의가 경계하는 건 누군가의 자의적 의지에 의해서, 자의적 지배에 의해서 휘둘리는 걸 경계합니다. 자의적인 지배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진정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 관점에서는 법의 간섭이 필요하다.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간섭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시민적인 덕성을 강조합니다. 특히나 공동성 증진을 위한 관용을 강조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공화주의적 애국심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을 향한 대승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동료 시민들을 향한 대승적인 사랑이 바로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애국심 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니까, 내가 태어난 민족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족주의적 애국심과는 구분됩니다. 이런 이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공적인 삶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면서 느끼는 더 뜨거운 열정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대표 사상가 왼쪽부터 이사야 벌린 나옵니다. 벌린은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를 구분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간섭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몸으로의 자유 혹은 몸으로를 향한 자유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라는 물음 속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여러분 자유의 경우에는 딱 얼핏 들었을 때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담임쌤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권아, 너왜 이렇게 자꾸 요새 흔들리고 있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모습은 진정한 너가 아니야. 진정한 너를 찾아야 돼. 너가 너의 삶의 주인 돼야 돼. 쌤, 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 지금 놀고 축구하고 하는 거 좋은데요? 저 지금 이렇게 노는 거 괜찮은데요? 아니야. 너 이거, 너를 지금 못 찾는 거야. 쌤이 도와줄게. 내가 너를 찾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부나 국가에서 혹은 어떠한 집단에서 사람들한테 진정한 너를 알려줄게 하면서 간섭할 수 있어. 그래서 권리 침해가 가능해. 국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서 권리 침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벌린이 생각했을 때는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간섭이 없는 상태 정도. 이게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진정한 여러분 자유, 이 속적인 자유랑 연관되어서 여기 왼쪽에 그림을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공화주의입니다. 대표 수상가 패티 여러분 비롤리 떠올리면 되고요. 크게 맥락들은 비슷합니다.

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네. 법의 간섭하에 비집으로서의 자유.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앞선 기출에 나왔던 예시. 관대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하지 않는 노예의 상태.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 노예는 간섭받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자의적인 지배에 휘둘리기 때문에 비집으로서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크게 핵심 구조 다시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이런 말 하나하나가 다 와닿아야 돼요. 이제는 기출과 연결이 돼야 돼. 그런 연습까지 되기를 바라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벌린의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이 벌린의 여러분들, 소극적인 자유, 이 자유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불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섭이라는 게 많아지면 불간섭은 당연히 줄어들고 자유 또한 줄어듭니다. 간섭이라는 게 여러분들 낮아지면 불간섭이라는 건 늘어나고요. 자유 또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선지 속에 불간섭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벌린이 얘기했던 자유와 같이 맥락을 하는 거예요. 불간섭이 축소가 된다, 자유가 축소되는 거예요. 불간섭이 확장된다, 자유가 확장되는 거예요.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섭의 경우는 여러분들 반대로 갑니다. 간섭이 늘어난다, 자유가 줄어든다. 간섭이 줄어든다, 자유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왼쪽처럼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간섭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간섭은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개인의 자유 또한 줄어들게 된다. 불간섭의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 간섭은 줄어든다는 뜻이고, 불간섭의 영역이 늘어난 만큼 자유 또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제가 경계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핵심 구조 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여러분들, 존 스튜어트 밀도 떠올릴 수 있고요. 벌린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제되는 사상가는 벌린이다. 공화주의의 경우에는 비롤리 페티타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린이 얘기했던 진정한 자유, 공화주의가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법치 둘다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둘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법치를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했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헌법적인 애국심과 공화주의가 얘기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대승적인 사랑, 인위적인 감정 체크. 벌린과 패티 여러분 공통점. 분명히 자유주의랑 공화주의 사상가야. 근데 공통점이 있어. 자유 실현을 위해서는 자의적인 간섭이 배제가 돼야 된다. 벌린의 관점에서는 간섭이 배제가 돼야 되고, 패티 사람 관점에서는 자의적인 간섭이 배제가 돼야 된다. 따라서 공통점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벌린과 비롤리의 공통점이에요. 법의 지배하에서 개인의 행위 자약하는 개입은 허용될 수 있다. 법치, 법의 간섭은 가능하다. 라는 거 체크.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네. 또한 법의 지배란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적절한 거. 국가는, 네, 쫙 여러분들.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합니다. 가족, 마을, 그리고 국가가 자연 발생했어. 그런데 국가라는 건 여러분들 최고의 좋음을 추구해. 네. 연결, 최고선, 연결, 두 글자, 행복, 여러분들. 국가는 자연 발생한 곳이야. 그래서 자연의 산물이야.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야. 본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존재야. 본성으로 인해서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일 거야. 짐승이거나 신일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누굴까, 여러분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1번입니다. 개인의 좋은 삶은 국가 구성원의 삶과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좋은 삶과 국가 구성원의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죠. 따라서 1번 여러분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개인들은 국가 안에서 덕을 실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걸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2번입니다. 국가는 가족과는 다르게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형성된다. 엥? 국가가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만들어진다고요? 삐 틀렸습니다. 국가는 자연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국가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 혹은 사회 계약을 통해 탄생한다고 보는 건 사회 계약론이 되겠습니다. 사회 계약론과 여러분 비교해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최선의 공동체 맞죠, 여러분들? 정답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4번 체크. 네.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공동체 없이 독립하려는 자연적인 본성을 극복할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뭔 소리야? 네. 국가 안에서 개인은 덕을 실현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다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틀렸다고 지우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아리스토텔레스 정답 4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냈는데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왕도의 여러분 시작, 왕도 정치의 시작, 뭐야? 사람들이 선하게 태어난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산 사람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이 여러분 죽었을 때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왕도의 시작이야. 야, 어진 임금이라면, 현명한 임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항산을 보장해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산이 보장되지 못하면 일반적인 백성들의 경우에는 착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업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장발장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장발장. 장발장 여러분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무언가 훔치는 걸 좋아해서 훔친 거예요? 빵을 훔친 거라면 그래서? 네. 그게 아니지. 이 사람도 훔치기 싫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빵을 훔친 거예요. 장발장이 빵을 훔쳤을 때너참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그럼 분명히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아, 그 임금이 어질지 못해서 장발장이 착한 마음을 지니게 도와주지 못했구나. 항산 보장하지 못했구나라고 비판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여러분 포인트들 잡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생활 근거가 뭐예요? 이제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항산. 일정한 마음도 없어진다. 선하게 갖고 태어난 그런 도덕적인 마음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네. 항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임금은 백성들의 생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항산 보장해 줘야 된다. 이 사상가는 누구? 바로 맹자가 되겠습니다. 맹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이 본래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다스려야 된다. 어진 군주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항산을 보장해 줘야 돼. 기억 바로 동그라미가 되겠죠. 네. 다음 여러분들, 니은입니다. 백성의 생계를 살피지 못해 정당성을 상실한 군주라면 교체할 수 있다. 항산을 보장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나쁜 행동을 벌였을 때막 좋다고 잡게 되면 그건 백성들을 그물질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 군주의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죠. 우리가 네 글자로 역성혁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맹자는 역성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네, 왕도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다. 왕도가 실현된 사회 여러분들, 왕도 정치에 대한 맥락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은 여러분들 B 틀렸습니다. 네,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맹자가 그러면 살고 있던 전국시대의 경우에는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고요. 맹자가 그것을 부정했던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맹자의 직업윤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맹자의 경우에는 육체노동, 그 다음에 정신노동을 구분하면서, 그쵸? 노력을 하는 사람은 다스림 받는 사람, 그쵸? 노심을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인과 소인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맥락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드리면 여러분들, 네. 이게 노력이고요. 마음 쓰는 노동, 이게 바로 노심입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다스림 받는 사람. 우리 백성들을 떠올리면 되고 여러분들, 정신 노동하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스리는 자 대인과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군주는 일반 백성의 도덕적인 삶을 위하여 경제적인 안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위에 말한 걸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어진 군주라면은 백성들이 앙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산을 보장해 줘야 된다. 따라서 리을은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여러분들, 네,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 되겠죠. 몇 번에 있죠? 바로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맹자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보너스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하기 어려울까? 분명히 지금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일까? B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 플러스 네. 덧붙여서 여러분들 선비를 떠올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비 여러분들. 인격 수양을 한 존재인 선비의 경우에는 일정한 생활 근거, 항산이 없어도 일정한 도덕적인 마음, 항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선비 여러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굶어 죽을지언정 빵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까지 맹자의 심화 포인트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지문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네, 나아가서 어진 군주라면 사실 이런 선비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백성들의 포커스를 두고 항산을 보장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다시 한번 4번 체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에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볼게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타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가 곧 억압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에 개입했는지 그것이 억압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죠. 자유가 타인에 의한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간섭의 부재가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했던 소극적인 자유를 얘기했던 벌린 같은데 이렇게 지금 문장이 구성이 돼 있네, 그치? 구성이 돼 있네. 볼게요, 여러분들. 자유가 타인에 의한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타인의 여러분 간섭이 전혀 없는 게 가능할까요? 타인의 간섭이 전혀 없으면 진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얘들아,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합시다. 간섭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 이 힘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간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로운 상태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야?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들 벌린의 경우에도 간섭이 전혀 없는 건 자기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소극적인 자유, 이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었던 이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 권리 보호를 위해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각을 줄수 있는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내 뜻은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 한번 보지 말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벌리는 거 얘기했어. 그럼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가 되었어. 그럼 벌린이 말하는 자유가 확대가 되겠죠. 네. 여기 말하는 내 자유의 영역이 따라서 넓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바로 이사야 벌린이고요. 벌린이 말했던 소극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파악하기 좋은 지문이었고, 나아가서 중간에 말했었던 이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특강과 완성을 여러분들 집필하는 분들은 정말 오랜 고민과 이런 노력 끝에 정말 좋은 지문들을 막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 이 사람 누구다, 벌린다,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수능까지 연계가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나올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실제로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거듭 말하지만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자료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베이컨이 얘기했었던 꿀벌처럼 여러분 다 모으고 있어 지금.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 네,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바삐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1 보겠습니다. 주인이 친절하고 간섭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노예는 실질적으로 간섭받지 않고도 타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 노예를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간섭을 받지 않지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는 여전히 주인의 자의적인 지배에 휘둘리는 존재야. 주인이 관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어. 그런데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벌리나 너 지금 간섭이 없는 걸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 아닌 것 같아. 간섭이 없어도 노예와 같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따르면 나에게 주인이 있는 한 나는 지배를 받지만 주인이 간섭하지 않는 한 불간섭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른 여러분들 바로 누구? 네, 바로 패티 되겠습니다. 어른 패티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오케이. 자유. 제가 중간중간 사라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의 연구와 노력의 성과지 제가 아닙니다. 네. 기억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를 위한 국가의 간섭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네, 개념 포인트 연결하시면 돼요. 바로 출제가 되었죠. 그렇죠? 국가가 여러분들 진정한 너를 찾게 해주겠다고 막 개입하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그래서 벌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 소극적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고 있다.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치? 국가가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지? 제한하면 안 되지? 허용하면 안 되지? B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벌린이나 뒤에 여러분 있는 패티트 혹은 비롤리나 자기들이 말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법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꺽쇠를 한 부분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내가 말하는 자유는 내가 말하는 간섭이 없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간섭이 전혀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것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국가에 제한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B 틀렸다. 법의 간섭도 필요하다. 소극적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의 간섭 필요하다. 법치 필요하다. 따라서 그럼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 좋은 선지입니다. 별표 치고 보겠습니다. 네, 진짜 딱 오해하기 좋은 포인트야. 제한하는 거 안 좋으니까 소극적인 자유를 말했으니까 허용하면 안 되겠지? 이런 논리로 잘못 갈 수 있어. 알겠죠? 다시 한번 별표. 니은입니다. 노예는 간섭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지배의 자유를 지니지 못하죠. 그렇죠? 비지배의 자유를 지닌다고 할 수가 없죠. 여전히 주인의 자의적인 지배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 따라서 동그라미. 리을,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자유이다. 벌린의 경우에는 맞겠지만, 네. 패티스의 경우에는 틀리죠. 네. 을의 경우에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정답 바로 기억과 디귿의 몇 번? 네. 1번 되겠습니다. 1번, 기억과 디귿.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5번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9번입니다. 사회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공화주의 전통에서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시민과 노예를 대조해서 공화주의 자유를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는 다르게 빨간 펜, 타인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이란 존재는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자의적 지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예속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실질적인 간섭이 없어도 자유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간주된다.
노예의 경우에 운이 좋게 주인을 잘 만나서 간섭을

안할수 있어, 주인이. 그런데 여전히 자유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노예는 피지배로서의 자유를 갖지 못하거든. 여전히 자의적인 지배에 휘둘리거든. 그 부분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원문입니다. 별표까지 치고 같이 가길 바라겠습니다. 9번 여러분들 공화주의 사상가 패틴 되겠습니다. 패틴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노예와 시민의 대의 그런 대비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조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타락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인 자유의 최소화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개념이 원칙을 근거로 하여서 불가침의 영역을 구획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옹호된 자유는 언제나 몸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몸으로부터 여러분 자유, 바로 벌린이 소극적인 자유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네. 몸으로부터의 자유, 간섭의 부재, 바로 누구? 을은 벌린.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여러분들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배의 자유는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다. 이제는 마지막과 연결지어서 1번이 틀리다라는 걸알수 있죠. 네. 모든 간섭이 얘들아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번 따라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패틱과 같은 여러분들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법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법의 간섭이 필요하다. 네. 다음 여러분들 2번 보겠습니다. 법치가 없는 곳에서만 비지배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B 틀렸어. 바로 1번과 같은 맥락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말했을 때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의 간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법은 자의적인 이 지배로부터 막아주게 될 겁니다. 개인들을 보호해주게 될 겁니다. 네. 1번, 2번 같은 맥락으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몸을 향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소극적인 자유라면 몸을 여러분들 향한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적극적인 자유가 네, 떠오르면 됩니다. 오케이. 몸을 향한 자유를 통해서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우리는 간섭이 없는 이 몸으로부터의 자유, 이 소극적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뭐 적극적인 자유를 통해 소극적인 자유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4번입니다. 자유의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안 보고도 할수 있어. 벌린이 말하는 자유의 영역이 확대가 된다는 거는 불간섭의 영역도 확대가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 다음 볼까, 여러분들? 네,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돼야 된다. 오케이. 바로 틀렸다고 지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벌린의 관점에서 자유와 불간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불간섭도 확대가 돼야 돼.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가 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자유의 영역이 축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4번 지워주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자의적 여러분 행사는 벌린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을 간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죠. 따라서 벌린에게 동그라미. 그리고 패티세 여러분 경우에도 정치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사람들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방해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치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이 패티세 관점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5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왔다 갔다 살펴보고 나아가서 둘의 공통점으로 같이 보길 바라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10번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부의를 표시한 학생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야, 진정한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개인들이나 기관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빨간색,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인 지배 또는 예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진정한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야.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주종적 지배와 예속 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0: 특정 개인과 개인이나 기관들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시민적인 덕성, 즉 공공선에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하겠다라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화국에 대한 포인트 말하고 있고요. 공화국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떠올리면 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덕성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는 모임들 연상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네, 이 사상가는 비롤리가 되겠습니다.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 오케이.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입니다. 시민 누구도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면 안 된다. 지금 공화주의 사상가 비롤리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다. 바로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면 안 된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법의 지배는 모든 시민에게 예외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법이라는 게 공화국 내 누군가한테는 예외를 봐주고 누군가는 처벌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 제대로 된 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함께 모두가 공공선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면서 함께 만든 법을 함께 따르는 모습을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네. 됐죠? 다음 이제 네, 넘어 3번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정답이 나왔죠? 잠깐만. 뭐야, 여러분들? 이미 지금 나왔어. 갑이 일단 정답이겠네요. 1번의 갑이 정답. 그런데 나머지 세 번째랑 네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심은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B.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란 건 인위적인 감정이고, 공공선을 여러분들 실현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대승적인 사랑이다.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X니까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오케이. 네 번째, 진정한 자유는 국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을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다. 네, 국가의 어떤 간섭도 없을 때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화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이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법의 간섭을 인정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롤리 이런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정답 바로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공화주의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애국심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념을 더하시기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별표 치고 보길 바라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저는 이 중에서 정답되었었던 두 번째 입장, 별표 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법의 지배라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여러분들 예외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돼. 만약에 공화국 내에서 누군가가 예외가 된다면 어쩌면 그 공화국은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건 건전한 바람직한 공화국이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두 번째 입장 여러분들 별표 치고 기억하면서 네, 공화주의에서의 자유 연결 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정답 1번 체크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여러분들 벌린과 패티를 비교하는 문제로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복습하시면서 후기에 남겨주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 고생 많았고요. 이제 사회 사상 파트 개념 강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내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끝까지 힘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이정훈입니다. 오늘부터 들어갈 단원이 지역지리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평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역지리가 생각보다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지리가 뭔가 작년 또 재작년에는 뭔가 좀 안 나오려나 하다가 갑자기 또 올해 확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에도 지역지리가 좀 강조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리는 그냥 한번 해놓으면 절대 안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아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뭐 다 해놓으면 다 안 틀려요 막 맨날 이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해놓으면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놔도 틀릴만한 내용들이 사실 어디 있었어? 인문지리 파트에 있었잖아요. 뭐 도시라든지 인구라든지 이제 최근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걸 좀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죠. 이제 그에 반해서 지역지리라든지 자연지리는 그냥 진짜 한번 해두면은 그대로 나오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두면 절대 안 틀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기 싫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백지도 펴놓고 막 어디가 어디 지역이니 여기가 여기니 막 이러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어려운 거 다 해놓고서 지역지리 안 해가지고 진짜 많이 틀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니 그럴 때마다 너무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 앞부분에 어려운 부분 다 해놓고서 대체 왜 이렇게 쉬운 지역지리를 그냥 하기 싫다고? 나름 또 재밌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또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지역지리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빼놓으면 안 된다는 말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개방정책과 남북교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치? 여러분들 이것도 북한도 선생님 저 북한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얘들아 북한도 그냥 지역 나오는 게 뻔해요. 나오는 지역 개방지역 딱 요거 4개 말고 또 뭐가 나와? 그치? 그리고 기후파트에서 몇 개 지역들 제외하면 또 뭐가 나와요? 아니 생각보다 별거 없다니까요. 자, 나선부터 살펴보면은 낮은 선봉이죠. 그치? 그냥 북한에서 가장 끝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UN의 지원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UN의 지원을 삼아서 북한 최초로 개방을 했었다. 라는 거. 물론 지금은 개방하고 있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서 나진 같은 경우는 나진 선봉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도 있었어 얘들아. 주변에. 아니 주변에 뭐도 있었어. 응? 여기에 러시아도 있었고 또 중국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네. 최초의 경제 특구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면 좋고요. 또 신의주 같은 경우는 개방 지역으로부터도 잘 나오지만 뭐 교통, 그렇지 경의선, 평의선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중국과의 이런 접경지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후 파트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원래 홍콩식으로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치권을 많이 줘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끔 물론 그게 의도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중국과 일단 가깝다 보니까 다리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금강산 하면은 관광객 딱 요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위치하고 같이요. 개성은 남한하고 가깝네. 남한은 좀 잘 살죠. 기술도 많이 있죠. 하지만 북한은 뭘 가지고 있어? 저임금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이 같이 결합하면은 어때?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바로 이제 개성인데요. 역시나 모두 다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더라. 위치, 여러분들의 위치 봐야 돼요. 볼 수 있, 찾아봐야 돼. 알겠죠? 자, 자료 분석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 바로 이제 북한의 기후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앞에서 기후 파트 할 때 한 번씩 다 이렇게 돌아보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해요. 뭐 일단 이건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일단 지역부터 살펴보면은 어떤 지역이 나와 있나 보니까 여기는 중강진이죠. 중강. 강 중간에 있잖아. 그치? 압록강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강진. 그치? 이쪽은 청진. 한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가 진짜 안 오는 곳. 자, 비 같은 경우는 풍산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풍산이라는 이름보다도 뭐로 기억하는 게 더 좋냐면은 마청령, 함경, 낭림산맥 사이에 있네. 아, 개마고원이구나. 그래서 비그는 사면이기 때문에 비가 진짜 안 오겠다. 여름철에 나름 좀 시원하겠다.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뭐 겨울철은 더 춥겠다. 약간 우리가 이 정도 추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 진짜 중요해요. 원산. 원산은 제가 강수량도 꼭 같이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북한 내에서는 거의 최다우지에 속해요. 물론 진짜 최다우지는 장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나온 적은 없고 지금 원산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또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수능 완성에서 장전이라는 지역이 금강산 주변에 있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가 강수량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어쨌든 공통점입니다. 남한과 가까우면서 이제 동해 쪽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바람바지 사면이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도 좀 좋겠죠. 이 남동풍이 불 때나 북동풍이 불 때나 딱 바람바지 사면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요. 알겠죠? 그래서 원산 강수량 몇? 1350. 요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얘들아. 알겠지? 북한 같은 경우는 1000mm만 넘게 내려도 꽤 많이 오는 거야. 남한은 1000mm 내리면은 진짜 안 오는 거잖아요. 1000mm 내리는 곳이 어디 있었어, 남한에서는? 어디 있었어? 영남 내륙 지방 말고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치? 그게 남한의 제일 소우지였는데. 그쵸? 자, D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죠? 평양이죠. 북한의 이제 주요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동강을 따라서 끝을 가다 보면은 또 뭐도 있어? 남포라는 지역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남포는 서해 간문.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요거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지. 왜? 연교차 일단 제일 커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연교차 제일 큰 곳, 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장 내륙 쪽일수록, 거기가 바로 중강이죠. 라가 되는 거고요. 그치? 또 최난월 평균기온이 가장 낮아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구나. 그럼 풍산이 마가 되겠다. 뭐 요 정도. 색깔을 조금 달리할게. 마가 되는구나. 뭐 요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요것도 하는 김에 같이 색깔 좀 바꿔서 라. 네. 자, 이제 뭐 찾으면 돼? 뭐 요거 찾으면 되는데. 아니, 가 같은 경우는 연 강수량이 제일 많네. 뭐가 돼요? 원산 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순서대로 찾을 필요는 없어. 연 강수량 먹어서 아, 연 강수량 제일 많네. 가가 그럼 원산이겠다. 약간 그렇게 찾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하고 나를 구분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연교차 누가 더 커? 평양하고 청진 중에서는 그래도 더 청진, 평양 같은 경우가 또 위도도 더 낮고 서해안인데 아 여기는 또 위도가 높고 동해안이네? 아 연교차 비교가 좀 어렵다 약간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연 강수량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연 강수량 낮은 곳, 북한 내에서 거의 최소우지다 라고 한다면 어디였어? 개마고원일 때나 아니면은 관복 해안 지방이었잖아요.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둘 중에서 누가 더 소우지야 하면은 개마고원일 때가 더 소우지긴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청진 같은 경우가 강수량이 더 적구나 나가 되는 거고 평양 같은 경우가 다가 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연교차 가지고 좀 찾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예전에 큰 꿀팁을 준 적이 있어. 이런 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남한 같은 경우는 최한월 평균 기온 1도 라인을 좀 기억해 두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강, 대, 무, 강릉, 대구, 무안 딱 이렇게 딱 연결하면은 뭐였어? 이게 1도 라인이었잖아. 그렇지? 대구하고 대구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 쪽. 대구가 조금 더 뜨겁기 때문에 대구하고 대구 밑에 쪽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면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최한월 평균 기온 신의주하고요. 나선이 비슷비슷하다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연교차든 최한월 평균 기온이든 웬만하면 다 추론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자, 봤을 때, 그럼 최한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한 이만큼 내려오니까 요만큼 내려와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이제 청진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교차를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겨울철에는 또 따뜻하면서 여름철에는 한류의 영향 때문에 또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기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할 때는 사실 좀 마지막에 고려하는 게 좀 맞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쵸? 좀 어렵잖아. 그치? 뭐 여름철 평균 기온하고 겨울철 평균 기온 같이 고려하면서 아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또 따뜻해. 또 동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연교차가 좀 낮구나 상대적으로 약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좀 직관적으로 좀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보고서 가장 쉬운 걸 다 찾았을 때 남은 게 딱 요렇게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좀 비슷한 거 나선하고 신의주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은 아 북한에서 서해안과 동해안 이 끝부분이 좀 비슷하니까
나머지 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좀 비슷비슷하겠구나. 약간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엔 또 이제 강릉하고

또 뭐도 있어? 무한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뭐 반쪽 했을 때한요 정도 요 정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앞에서 한 번씩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에이,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할만해. 알겠지? 최나널 평균균 같은 거를 준 이유는 최나널 평균균을 주었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을 제공했나?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웬 최나널 평균균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여러분 한번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남북한의 식량 작물 재배 현황인데요. 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좀한 번씩 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남한하고 북한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밭 면적 비율 같은 경우는 주로 산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평야보다는 산지가 좀 많았을 때는 아무래도 논보다는 좀 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북한은 진짜 산그 자체잖아. 어떻게 보면은 평야가 좀 많이 없죠. 근데 남한은 평야가 되게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밭 면적은 이제 북한이 더 넓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밭 면적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가가 산지가 넓어서 경지 면적 중에 밭 면적 비율이 높은 북한이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형하면서 충분히 좀 연계해가지고 같이 배울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그런 흐름도 보면은 우리가 뭐 경지 면적까지 다 외울 건 아니지만 일단 북한의 면적이 더 넓긴 하죠, 남한보다는. 그렇지?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식량이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지 면적을 좀 넓게 쓸 수밖에 없어요. 땅은 안 좋은데 식량 재배는 좀잘안 되다 보니까 평야가 많아야지 식량 재배가 잘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경지 면적을 좀 넓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한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이 이렇게 뚝 떨어지지. 그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식량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쵸? 1차 산업 비중도 크게 많이 줄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또밥 면적 비율은 또 높아진 걸볼수 있어. 자,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쌀보다는 조금 더뭐 채소라든지 아니면 과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더좀 다채롭게 변했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 그게 바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쭉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북한의 식량 작물별 생산량 변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식량이죠, 식량. 우리 식량 작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원예 작물하고 식량 작물 이렇게 작물을 구분할 수 있었잖아. 식량 작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남한 배울 때 주로 많이 뭐 배웠어요? 쌀하고 맥류 많이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한 가지 더 최근에 이것도 등장했었잖아. 뭐? 옥수수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옥수수도 식량 작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 할때 조금 이거는 좀 북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주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식량 작물의 순서. 쌀, 옥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 쌀, 옥서. 북한은 쌀이 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은 쌀이 옥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좀 생각보다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그리고 서류 감자 이런 것들 서류라고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뭐 서류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같이 연계해서 기억했을 때아두 번째가 옥수수구나 좀 기억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의외로 북한은 옥수수가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남한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옥수수가 나올 가능성은 되게 적어요. 오히려 맥류가 나왔으면 나왔지. 근데 남한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들아, 그거 기억하니? 식량 자급률. 이거 되게 중요했었잖아, 식량 자급률. 그치? 얼마나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 쌀은 거의 100% 됐었어. 수입 굳이 안 해도 돼. 그치? 그 다음이 맥류였어요? 옥수수였어요? 이거 되게 중요했는데. 의외로 되게 중요할 수 있어. 중요할 수 있어. 뭐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옥수수가 제일 나중입니다. 왜냐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쓰임새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지, 그에 비해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남한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는요, 그냥 거의 찰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지, 우리가 먹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 남한에서 쓰는 옥수수의 종류 되게 많거든. 뭐 기름으로도 쓰고, 전분으로도 쓰고, 뭐 과자 만들 때뭐 라면에도 쓰고요. 그렇지? 아니면 뭐 진짜 가축 사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가축 사료를 빼고서라도 굉장히 낮은 비중이에요. 식량 자급률 자체가. 알겠죠?
쓰임새는 많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삼재 비율이 높은 북한 같은 경우는요, 옥수수 등의 밭작물의 생산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야가 적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제일 많긴 해. 근데 옥수수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북한과 남한 모두 식량 작물 중 쌀의 생산량 비율이 가장 높다. 그치? 둘 다 쌀이 높긴 해. 높긴 해. 근데 남한은 식량 작물에서 쌀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북한은 그렇진 않은 거죠. 그치? 자, 그리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비해서 쌀을 비롯한 식량 작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남한 같은 경우는 굳이 식량이 이제는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굶어 죽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그치? 식량이야 넘쳐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많이 먹게 되는 거지. 굳이 식량에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이미 충분히 자급자족이 되니까. 그치? 쌀만 하더라도 아니면 수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쌀 생산량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찾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찾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나온다면은 좀 옥수수에 한번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엄청 자주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냥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자 이런 거야. 알겠지? 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보자. 그림에 해당하는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의 지도에 A에서 D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강원이고요, 경북이고요, 전북이고요, 전남이네요. 딱히 안 쓰겠습니다. 특별 자치도에 해당하는 거는 뭐였어요? 강원 특별 자치도, 전북 특별 자치도죠. 이제 조금 더 자율성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강원이나 전북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막 제조업도 발달하고 산업도 좀 많이 이렇게 발달을 시켰는데 전북,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산업이 많이 안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더 뭔가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치권을 주자.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아, 이렇게 세 개가 좀 자치도일 가능성, 아, 자치도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A하고 C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은 B하고 D가 해당이 되겠지. B, D. 나머지도 한번 골라봅시다. 자, 도, 내 인구 규모 1위 도시가 도청 소재지입니까? 자, 강원도. 제가 기억하기 쉽게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강원도는 겨울에 추운 강? 강원도는 추운 강? 그래서 강, 원, 춘, 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되게 쉬워, 얘들아. 그냥 한 30만에서 40만 뭐 사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 뭐 30만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치? 한 30만 정도다. 뭐 40만 정도다. 뭐 그 정도. 3, 40만 정도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주, 춘천, 강릉 순이죠. 원주가 인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원주가 도청 소재지냐? 아니야. 얘가 1위이지만 춘천이 도청 소재지거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청 소재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쪽은 C가 들어가면 되겠다. 자, 전북도 우리가 한번 해볼까? 호남권에서 광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곳이 어디였어? 전주. 그치? 전주. 65만 전주. 그치?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주구나 전주구나. 그러면은 전주가 도청 소재지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C가 되는 거죠. 네. 그냥 지역지리야. 그냥 알면은 그만이란 말이야. 알면 그만. 자, 도 내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얘들아, 기업도시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업도시. 이거 혜태 충원 좀 해주세요. 혜태 충원이형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 혜태 충원이형. 해남, 태안, 충주, 원주, 영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 D에 있네. 그치? 경북엔 없네. 그래서 D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B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B, D, A, C. 이것도 하다가 거꾸로 읽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수능에서. 알겠죠? B, D, A, C.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네.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뭐, 이게 엄청 중요해서 가져온 문제라기보다는 이 지문들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 지문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 볼게요. 뭐 글자판에서 하나씩 지우면 되겠죠. 인구 300만이 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중심지. 북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어디? 평양.
명량.

홍콩을 거울 삼아 보자마자 여러분들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시니쥬, 시니쥬. 그치? 나선 아니에요. 시니쥬입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서 남한과 북한의 합작으로 공업된, 아니, 조성된 공업지구. 공업대는 뭐니? 그치? 조성된 공업지구. 개성이죠, 개성. 개성. 개성. 뭐,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치? 고려. 문화. 유적지. 그치? 해가지고. 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용하여서 조성된 관광지이고, 금강산이겠다. 하나씩 지어볼까? 자, 평양 지우고요. 신의주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주. 자, 개성도 지어보고요. 개성. 금강산도 지어보면 금강산. 그러면은 뭐밖에 안 남아? 남포. 남포에서 낼 만한 게딱 뭐였어? 안 읽어도 딱 이거 나오겠다. 뭐여? 뭐여? 외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치?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몇 번이야? 3번, 3번. 서해 관문. 정답이죠.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이었는데요. 우리가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의선 철도. 북한은요, 여객이나 화물이나 철도가 다 1등입니다. 그치? 우리나라는 남한 같은 경우는 도로가 1등이었잖아. 북한은 다 철도예요, 철도. 여객이나 화물이나. 그치? 그래서 경의선 말고도요, 약간 평의선 이런 것도 나왔었어. 평의선, 평양과 신의주가 연결된 평의선, 그치? 경의선은 이제 서울과 신의주이잖아. 자, 또 경원선, 서울하고 원산하고 연결된 철도 어디에 지나갔었어? 남한에. 철원 지나갔었잖아요. 그치? 근데 경원선도 있지만요, 얘들아, 평원선이라는 것도 있어. 평양에서 원산까지 연결된 거야. 그치?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예 크게 보면 2개야. 신의주하고 연결된 거, 원산하고 연결된 거. 그게 다다. 그치?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거, 뭐 신의주를 물어보는 거겠죠. 나선을 물어보는 거였다면 러시아도 같이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치? 4번이 바로 나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치? 관북지방에 속하며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군수공업, 그치? 관북해안지방이죠. 관북해안지방 중에서 이때 성장한 지역이 함흥하고요. 냉면이죠. 함흥냉면. 아, 맛있겠다. 네. 여름에서 더워서 자꾸 냉면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함흥, 냉면. 아, 냉면이 아니라 함흥, 함흥. 좋아요, 함흥. 그리고 정진, 정진. 뭐, 요 정도, 2개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흥, 청진. 청진은 그나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기후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지로 언제든지 등장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것도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이거를 그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로 그냥, 아, 그려야지, 그려야지. 이거 뭘 고민하고 있어? 그냥 그리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 자,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을 수 없고 다 그렸잖아, 그치? 조금, 대충 그린 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자, 산맥도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백두산부터 해가지고요, 마청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얘들아. 자, 기억, 마청령산맥 어디예요? 여기가 기억이 되겠다, 마청령산맥. 한국 방향, 그치? 함경산맥은 요게 함경산맥, 랴오둥 방향, 그치? 백두산, 여기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그치? 그리고 두만강. 두만강.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 두만강? 기억을 저쪽으로 좀 옮겨보자. 그치? 기억을 좀 옮기겠습니다. 여기가 기억. 왜? 여기다 뭐 그리니까? 뭐 그리니까? 강 그려야지, 강. 이렇게. 두만강. 그치? 두만강. 이게 바로 리을. 그래서 이거 두만강, 압록강 많이 헷갈리잖아. 어떻게 기억하라고? 백두산의 크기에 압도된다, 압도된다. 너무 커서. 이렇게 기억하면은, 아,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대동강은 어디예요, 대동강? 대동강. 평양. 그리고 남포 지나는 거. 대동강이죠. 이렇게 대동강. 여기가 이제 미음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은 다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하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낀 거지. 자, 기억은 한국 방향. 아이, 맞죠. 뻔한 거 물어봤다. 니은의 동해 쪽 사면은 내륙 쪽 사면보다 평균 경사가 급하다. 그치? 급하죠. 동고서저 지형이잖아. 경동성 요구운동. 지 맞잖아요. 디귿은 한반도에서 최고 지점의 해발고도 가장 높은 산. 맞습니다.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였어? 한라산, 한라산. 그치. 1900m 넘는 산 하나 더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남한에서. 지리산까지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어. 리을은 유로 전체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을. 유로 전체가 중국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중국 플러스 러시아. 그래서 얘들아, 여기 나선 개발할 때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북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삼각형으로 딱 연결이 된 거잖아. 그치. 어쨌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결국 기본이야, 기본. 결국 기본이야, 기본. 이거 개방 지역 할때 했던 건데 러시아하고 붙어 있었잖아. 그치? 우리가 좀 그렇게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지도를 딱히 외우지 않더라도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음의 하구에는 서해 관문이 설치되어 있다. 남포 딱 물어볼 게 하나밖에 없어. 서해 관문. 그치? 기후에서 등장하면은 소우지 딱요 정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강수량도 되게 적은 쪽이죠. 대동강 하류 쪽은. 평양이든 남포든 한 700에서 900 사이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치? 자, 넘어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상대적 기후 특성인데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중강진 연교차 가장 큰 곳. 자, 이쪽은요. 풍산이 되겠다. 풍산. 풍산 몰라도 돼. 그냥 개막원일 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원산. 강수량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축에 속해요. 그치?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뒤에 장전이 나오니까. 알겠지? 여기는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걸 보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이 좋고요. 연 강수량이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벌써부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최난월 평균 기온 줬어? 여기서 해발고도가 높았던 지역 풍산이잖아. 그럼 풍산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가가 되는 거야. 그치? 간을 찾았죠. 그 다음, 연 강수량 제일 많은 쪽, 다 원산이 되는 거죠. 1350. 기억하라고 했어요. 1350 정도는. 그럼 우리는 중강하고 딱 평양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중강하고 평양을 비교했을 때, 최난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도 찾을 수 있었고요. 왜냐면은, 최난월 평균 기온은 누가 더 따뜻해야 돼? 평양이 더 따뜻해야지. 왜? 위도가 낮을수록. 해안가에 가까울수록, 그치? 아니, 해안가가 내륙일수록. 근데, 뭐, 둘 다, 뭐, 해안가는 아니죠. 그리고 평양이 완전 내륙까지는 아니지만, 위도가 좀 확실히 낮다 보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은 그래도 평양이 조금 더 높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연 강수량. 평양도, 중강진도 다연 강수량이 낮은 소우지에 속하지만, 그래도 위도가 낮으면서 서해안 쪽인 평양이, 아이, 그래도 연 강수량이 더 많겠지, 당연히. 그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나가 라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도 더 따뜻해요. 연 강수량도 조금이라도 더 많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가 평양. 그리고 라가 중강.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중강이 나왔는데 연교차가 안 나온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가 봐. 너무 쉬워서. 그치. 뭐 밑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치. 하나씩 볼게요. 가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중심지다. 가가 아니라 나라고 바꾸면 좋겠죠. 평양이죠, 평양. 자, 그리고요. 풍산. 가는요. 중강, 라보다 연교차가 작다. 그치. 이 풍산의 연교차가 얼만진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건 알고 있잖아. 중강의 연교차가 제일 크다. 제일 크다. 그건 알고 있잖아. 그럼 정답 2번이지, 뭐야. 그치? 네. 이렇게 연교차를 여기서 물어보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강이 연교차가 제일 크다는 거. 자, 연교차 고려할 때 해발고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어. 그냥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아, 왜냐면 해발고도가 높으면은 최난월 평균 기온도 낮고 최하늘 평균 기온도 낮을 거 아니야. 그 해발고도 높은 만큼. 근데 평지나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나 사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교차를 고려할 때는 그냥 다 평지라고 두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된다라고 했었어. 더 중요한 건 뭐였어? 위도가 낮을수록 해안가일수록. 그렇지? 그리고 동해일수록. 그렇지?
연기 차가 좀 작았었죠.

자, 3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겨울광수 집중률. 오, 북한의 겨울광수 집중률이 나왔어요, 얘들아. 자, 나, 다 중에서 다 같은 경우는 겨울철 북동풍의 바람받이 사면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치? 그래서 겨울광수 집중률은 다가 더 높아야 돼.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어떻게? 아니. 따뜻할수록, 이렇게 따뜻할수록, 그냥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해안가일수록 더 겨울 강수량이 많이 와요. 이거는 좀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자, 일단 울릉도가 제일 많고, 그치? 아, 그 다음, 남해안이나 동해안, 그치? 남해안, 동해안. 따뜻하고, 좀 물이 되게 많죠. 수분 공급이 되게 많이 되죠. 그 다음이 서해안, 그 다음이 내륙. 결국 겨울철 자체가 그냥 건조하기 때문에 내륙이면 내륙일수록 그 수분을 공급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냥 건조 그 자체다 보니까. 그래서 해안가여야지만 그래도 좀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이 내릴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한다면은 아, 요런 거 정도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면 더 좋다라고 했어요. 울릉도 다음이 제주도. 즉 서귀포 제주 울릉도가 한 330, 340그 정도 내리고, 그 다음 제주도가 180, 190 정도 내리고, 그 다음 거제 남강, 그치? 거제, 그리고 대관령, 그리고 남해, 그리고 강릉, 뭐 속초까지 같이 기억을 해도 좋고요. 그게 한 130, 140 정도 온다. 딱그 정도 기억하면은 심화까지 다 여러분들 맞힌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타는 동해안이고 나는 서해안보다는 조금 더 내륙이네. 아, 서해안이라고 해도 동해안이 더 겨울철 강수량이 많아야지. 그럼 겨울철 강수량이 많을수록 겨울강 집중률이 높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도 좀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어렵긴 해. 어렵긴 한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지? 자, 4번입니다. 타, 라, 저위도에 위치하자. 위치하죠. 가와 다는요. 내륙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다는 내륙이 아니죠. 네, 뭐 이렇게. 뭐, 4번, 5번은 뭐 그냥 있는 그냥 그대로의 내용이고, 그치? 뭐, 1, 2, 3번, 2, 3번 정도가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겨울강수 집중률 되게 중요해. 겨울강수 집중률의 반대가 여름강수 집중률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수능 시험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 나에 해당하는 기호지표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자, 이쪽이 청진 됐고요. 진짜 많이 나오죠, 청진은. 그 다음, B가. 청천강, 중상류, 희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가 바로 이제 금강산과 좀 비슷한 곳이죠. 장전. 기후로 나오면 장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름까지 여러분들 잘 몰라도 돼. 근데, 아,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구나, 북한에서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전 같은 경우는요, 연 강수량이 한1500 정도 와요. 원산이 한 1350이었잖아. 희천 같은 경우는 한1050 정도 와요. 그치? 청진 같은 경우는 600이 좀안될 거야. 뭐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 약600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600 정도구나, 청진은. 약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정확한 강수량을 필요가 없어.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천이 넘어가면은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좀 다우지에 속하는구나. 천이 안 되면은 좀 소우지 쪽에 속하겠구나. 그중 가장 소우지는 그래도 개마고원 일대겠구나. 약간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 A, B 중에 기후 지표의 값이 큰 지역을 선택하여서 큰 지역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치? 자, 가에서요. A하고 B하고 부딪혔더니 B가 더 크대. B가 뭔데? 희천이 더 크대요. 그러면은 결국 그거 물어보는 거지. 희천은 청진보다 연 강수량이 많아요? 많죠. 들어갈 수 있죠. 희천은 청진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따뜻해요. 자, 이거 할때 제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신의주하고, 자, 신의주하고 나선하고 좀 비슷해. 그치? 그러면 요 정도 내려봐. 요 정도 내려봐. 그러면 한요 정도 내렸을 때한요 정도 내린 값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치? 자, 신의주하고 근데 희천하고 위도가 비슷하잖아. 그치, 비슷하죠. 아, 그 완전 좀 내륙이네, 내륙이네. 내륙이면은, 해안이어도 한요 정도 돼야지 청진하고 좀 비슷할 텐데, 내륙이면은 그래도 훨씬 더좀 춥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위도도 더 높으니까. 그치 않니? 그치.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은 누가 더 따뜻해야 돼? 청진이 더

올인되어서 많이 온다라는 거잖아. 그럼 열대강 집중률은 그래서 내륙일수록 많이 오는 거예요. 해안일수록은 겨울강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 그렇지? 그래서 열대강 집중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연 강수량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열대강 집중률 역시 못 들어가고요. 정답 4번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렵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스킬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스킬. 요거하고 요거하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비슷하다. 요거 알려드렸잖아. 그치? 우리가 뭐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그치? 청진은 위도가 더 낮은데. 아, 비는 위도가 시내저하고 똑같잖아. 심지어. 그치? 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꿀팁 알려드린 거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그래프는 남북한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남한, 북한 중에 하나이고요. ASD는요, 석유, 석탄, 수력, 천연가스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좀, 에잇, 조금 치사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원자력이 안 나오잖아. 원자력이 안 나오죠. 아니, 원자력이 나오면은 너무 쉽게 풀 텐데. 근데,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원자력과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 바로, 천연가스예요. 북한은 천연가스를 쓰지 않아요,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돼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천연가스가 없어야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이니까, 우리 남한하고 북한의 공급량 한번 찾아볼까요? 자, 북한입니다. 북한. 남한, 같이 하자, 그냥. 남한은 되게 쉽죠. 제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아유, 싸다, 싸! 석탄이 얼마? 석탄이 1,000원이다! 그렇지.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입니다. 근데 여기 수력이 나타나니까 수력을 맨 뒤로 뺍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석탄이 원래는 기억할 때 석탄이 1,000원이다 하면서 원자력이 위치해야 되는데 수력이 나왔으니까 그냥 수력을 맨 뒤로 뺍시다. 자, 북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될까, 얘들아? 북한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석탄이에요, 석탄. 두 번째로 수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치하는 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다 보니까 결국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수입하기 좋은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연탄, 갈탄 잘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생산해가지고 잘 쓰는데 또 수력도 낙차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 만든 일제 감정기 때부터 해가지고 좀 만든 그런 수력 발전소를 이제 아직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수력 발전소에 꽤 수력발전소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찾는 거좀 어렵지 않으니? 아, 그래서 뭐가 남한이고 뭐가 북한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에너지 공급 비율을 많이 봐왔으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다 비슷비슷하게 많이 써, 생각보다. 석유를 제일 많이 쓰긴 한데. 그래서 나가 아무래도 남한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추론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냥 한번 넣어봐. 모르겠으면 한번 넣어봐. 여기 한번 남한 한번 넣어볼까? 남한 얘들아. 남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요? 석유가 되어야 돼. B는 뭐가 돼야 돼? 석탄이 되어야 돼. C는 천연가스가 되어야 돼. 뭔가 여기만 봐도 어색하죠? 천연가스를 석유에 10분의 1밖에 안 쓴다고? 이게 좀 말이 되나? 근데 또 여기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북한이라면은 C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석탄이 되어야 되는데 A하고 C하고 B하고 일치가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틀린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뭐 스킬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풀다가 막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그럼 가가 북한이고요. 나가 남한이고요. C는 석유이고요. A가 석탄. 이러면 딱 맞잖아. 석탄. 그럼 D는 천연가스고요. C는 수력이 되겠다. 그치? 여기도 수력이 될 거고. 아, 이게 수력이고 C가 석유가 될 거고. 그치? 네. B가 수력이고 C가 석유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풀수 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가 북한 남한 맞고요. 가는 나보다 A의 수입 의존도가 낮다. 그치? 북한 같은 경우는 석탄을 웬만하면 다

다 이렇게 알아서 씁니다. 알아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청탄을 진짜 많이 수입해서 쓰죠. 정답은 기역, 니은이었어요, 얘들아. D는 B보다 나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연가스하고 수력 중에서는 천연가스가 더 늦게 됐죠. 1990년대부터 그래서 많이 쓰였잖아요. 그치? 아니고 B는 석탄이 또 아니고요. C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또 아니죠. D는 수력이 아니죠. 아이, 다 틀렸네. 그치, 다 틀렸어. 정답,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그래프는 남북한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뭐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부터 봤니? 뭐부터 봤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부터 봤어요.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밥 면적 비율이 가장 높잖아. 남한은 좀 낮잖아. 그래서 가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북한이 되고 나는 남한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렇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러분 뭐 경지 면적을 가지고 풀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 남한은 경지 면적이 뚝 떨어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약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식량, 작물, 생산량. 북한은 늘어나고 남한은 오히려 식량은 많이 안 먹어. 그치. 여러분들 집에서 쌀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북한, 남한. 자, 기억부터 볼게요. 1990년 남한은 북한보다 밥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비율도 90년이나 2023년이나 다 북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지 면적은 좀 비슷하죠, 90년대에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가 더밥 면적 자체가 높아야 돼? 넓어야 돼? 북한이 더 넓어야지.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좁다라고 좁다. 그렇지? 2023년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은 쌀 생산량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쌀이 옥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쌀이 옥서. 북한은 쌀이 옥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했어,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옥수수 가끔씩 등장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의외로 안 하면은 안 하면 어려워. 그래서 그냥 해두면 되게 쉬우니까 해두세요. 알겠죠? 디귿입니다. 가는 나보다, 북한은 남한보다. 1990년 쌀 생산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쌀 생산량 볼까요?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남한과 비교했을 때 남한이 더 식량 작물 생산량이 더 많죠. 그런데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과는 달리 거의 식량 작물 대부분이 쌀이었잖아.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더 많죠. 남한이. 그래서 북한은 더 적다? 맞는 말입니다. 남한은요, 북한보다 1990년 대비 2020년 논 면적의 감소폭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이죠. 팥 면적 비율이 늘어난 만큼 논 면적 비율은 떨어졌겠지, 그치? 네. 정답,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냥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북한의 전력 생산 구조는요, 수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얘들아, 남한하고 북한의 차이점이 뭐였니? 봐봐. 북한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할 때 수력이 많았어, 화력이 많았어? 수력이 더 많았어, 수력이. 수력이 화력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석탄은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석탄이 온전히 화력 발전에 쓰이는 거는 아니잖아. 다른 용도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수력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수력을 제일 많이 쓴다. 발전량은. 알겠지? 남한 같은 경우는 화력이 제일 많고 그다음 원자력이었죠. 그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수력은 사실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앞에 두 개에 비하면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남한보다 전력 생산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는 말입니다. 수력 제일 높아, 제일 높아, 북한은. 그렇지? 전력 생산에서. 2번. 화력 발전에 활용한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많은 평양 주변에 주로 분포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평양의 인구가 제일 많고 주요한 도시다 보니까 평양 주변에 많고요. 또 어디에 많냐면은 군수, 그러니까 예전에 공업이 많이 발달했던 곳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북한에서. 관북 해안지방이죠. 그래서 관북 해안지방에서도 좀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력 발전소가 많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알아두면은 관북 해안지방.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외운다기보다는, 아이,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관북 해안지방. 그치? 3번입니다. 관북 지방에는 관북할 때이 관자가 뭐였어요?

0: 철령관이었잖아. 철령관의 북쪽이니, 철령관의 동쪽이니, 철령관의 서쪽이니, 관서, 관부, 관동 이렇게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치? 관동은 이제 강원도였고. 그래서 디귿은 대관령의 북쪽 지방, 북쪽 지역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그럴싸하긴 했어요, 얘들아. 그치? 뭐 보면서, 올, 그럴싸한데? 약간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 우리 대관령이 기준이 되는 거는 영이죠, 영. 영동, 영서. 그치? 관자가 이 관자가 아니잖아, 그치? 네. 철령관입니다, 철령관, 여기는. 네. 정답 3번이었어요. 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 4번. 원산은요, 과거 경원선의 종점이었다. 맞는 말이죠. 그치? 경원선 기억하면서 모두 같이 기억을 하면 좋다고요? 평원선. 평양하고 원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철도 평원선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경원선의 철로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산까지 철로잖아. 근데 지금은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치? 나뉘었잖아.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래서 그 철도의 흔적을 좀볼수 있는데, 그게 철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철원. 철원. 그 오대살. 유명한 곳. 철원. 그치? 자, 5번. 남한의 국내 화물 수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음보다 높다. 아니, 당연하죠. 남한은 그냥 도로 그 자체. 근데 북한은 뭐라고요? 북한은 그냥 철도 그 자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한은 여객이나 화물이나 다 도로야. 국내에서는요. 북한은 다 철도야. 약간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와 관련해서 경의선, 평원선, 평의선, 평원선, 경원선 이렇게 네개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원산 신이 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아, 결국 북한도요. 몇개 지역 안 나와. 그러니까 지역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정리해두면은 생각보다 별거 없다니까요. 끝, 끝, 그치? 생각보다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워할 부분이 바로 기후 파트인데 기후 파트에서도 제가 꿀팁을 드렸습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꿀팁 드렸던 부분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할수 있지? 생각보다 할 만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북한 지역을 또 하기 싫어해서 그런 건데 막상 하면은 생각보다 할 만해. 생각보다 쉬우니까 여러분 항상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알겠죠? 할수 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남한의 그런 지역 지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15번째 강의이고요. 15번째 강의는 우리가 4개 권역의 마지막 네 권역이거든요. 여러 번 해왔겠지만, 우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를 묶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마무리하고요. 이제 16번째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만 남기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권역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수능 완성 83페이지, 84페이지에 이 주요 개념들 그리고 수능 개념 때부터 중요하게 다뤘었던 자료들이 자료 분석으로도 한번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남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종의 그리고 민족의 다양성, 이 혼혈의 다양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또 강조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문제에서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가장 생소하죠. 백지도 나와도 가장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그 국가의 주요 자원 수출 품목 이런 거 물어봐도 가장 자신이 없는 그 권역이 바로 이 권역인데요. 그럴수록 더 자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 83페이지, 84페이지에 잘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은 꼼꼼하게 정독하시고 우리는 실전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1번 별표 치시고요. 이렇게 생긴 자료 거의 본적 없죠. 그래서 선생님도 상당히 신선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되게 재밌었는데 자, 이 자료를 보시면 X축은 그 도시의 순위가 나와 있고요. Y축은 해발 고도가 나와 있는데, 이 해발 고도에 따른 도시 순위입니다. 이 도시 순위는. 그래서 이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 도시가 이 해발 고도 도시 순위로 1위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 지금 1위 도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네, 그 나라의 수도거든요. 네, 도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려 거의 4,000m쯤에 위치하고 있는, 거의 해발 3,600에서 3,700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 도시거든요. 우리가 열대 고산할 때 엄청 강조를 했었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이다. 캐피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그 국가는 볼리비아고요. 우리 우유니 사막으로도 유명한 국가이죠. 그 어떤 학생이 수강 후기에 우유니 사막을 몰라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틀렸다라고 남겨준 수강 후기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네, 열대 고산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 1년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3월 네, 평균 기온으로 거의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따뜻한 봄 날씨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표적인 도시는요. 지금 멕시코 시티하고 보고타입니다. 네. 해발고도가 다 높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열대 고산 도시들 중에서 들어본 도시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아에 해당하는 그 도시, 그리고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도시는 알려졌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해발고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을 탑10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1위도 이거, 그쵸, 가로 표시돼 있고요. 2위도 가로 표시돼 있고, 3위도 가로 표시돼 있고, 4위도, 5위도, 그 다음에 7위도 가로 표시돼 있고, 10위도 가로 표시돼 있습니다. 와, 우리 10위권 안에 세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이 대륙 혹은 이 권역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딜까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도 있지만, 우리 안데스 산맥 라인을 따라서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네, 아주 오래전부터 뭐 마추픽추 뭐 이런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부터 지금까지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분포를 했잖아요.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 분포하고 있는 중남부 아메리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아메리카를 부를 때는 라틴 앵글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렇게 약간 뭐 지리적인 구분을 할 때는 뭐 북부 아메리카, 중남부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남부 아메리카로 적어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A가 멕시코 시티인지 B가 멕시코 시티인지 혹은 네, 보고타인지 우리 최근에 보고타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콜롬비아의 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2026년 월드컵이 지금 멕시코, 미국, 캐나다 공동 개최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를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요, 해발고도 2200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구 규모가 2200만 명을 자랑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B가 바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콜롬비아의 국토 크기라든지 인구 규모라든지 그리고 보고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려 보면 멕시코보다는 적을 것이다라는 게 느껴지죠. 멕시코 자체는 인구가 막 1억 명을 넘는 인구 대국이잖아요. 국토 면적도 콜롬비아에 비해서 훨씬 넓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 보면 네. 그 국가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뭐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국토 면적도 넓고 뭐 이래저래 뭐 멕시코의 그 수도의 인구 규모도 콜롬비아에 비해서는 더 높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보고타고요. 사실은 네, 여기 3위, 7위, 10위 도시가 같은 국가에 속한 도시다. 요거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수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3위, 7위, 10위. 이게 한 나라에 속하는 도시래요. 그만큼 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아니, 그 나라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유추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 멕시코구나. 그래서 그 수도가 멕시코 시티구나. 이렇게도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았으니까 기역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가해 당하는 지역은 중남부 아메리카다. 자, 우리가 이걸 찾고 시작했죠? 기역은 맞고요. B가 속하는 국가에서는 자,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의 1위 도시는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 자, 수도이면서 수위 도시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가 인구가 2200만 명. 네. 이렇게 적을게요. 2200만 명이고요. 자, 두 번째 도시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월드컵 즐기지 못했겠지만, 우리랑 같은 조에 있었던 그 체코와 그리고 멕시코, 개최국이죠. 우리 조별리그 1, 2차전이, 1차전이 체코였고 2차전이 멕시코였는데, 둘다 바로 이 도시, 멕시코의 제2도시입니다. 과달라 하라. 들어보셨죠? 과달라 하라. 여기가 멕시코의 제2도시인데요. 인구가 약한 470만 명? 한 500만 명.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500만 명. 잠시만요. 500만 명이니까, 네, 이렇게. 단위를 좀 통일을 해서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5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도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우리 조별리그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치렀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는, 자, 가달라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져 있는 몬테레이에서 치렀습니다. 그쵸? 그래서 몬테레이는 인구가 또한 0.45, 100만 명. 그래서 이렇게. 0.45, 1000만. 이렇게 단위를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적어도 여러분, 종주 도시와의 정의가 뭐죠?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의 두 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종주 도시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500만 명에다가 0.5천만에다가 곱하기 2 해봤자 1000만 명이 1000만 명. 여기 따라가지도 못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원서 83페이지에 보시면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종주도시가 얼마나 극심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종주도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아르헨티나, 뭐 페루 이렇게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수도하고 제2도시의 인구 차이가 거의 10배 정도 나요. 네, 그런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종주도시 안에 중남부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 자주 언급되죠. 브라질의 제1도시는 어디죠?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상파울루예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도 수도가 아닙니다. 리우데자네이루죠? 세 번째가 아니라 수도가 어디죠?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인데,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가 지금 보시면 수도도 아니거니와, 상파울루도 2위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도 네, 인구 규모가 두 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질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브라질은 종주 도시와 나타나는 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남부 아메리카에 속했다고 무조건 종주 도시와 나타난다? 아니라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짚어드렸고요. 자, 그다음 B는 A보다 저위도에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도 북반구에 있어요. 여러분, 북반구에 있고요. 멕시코 시티 북반구에 있죠. 근데 보고타는 적도에서 살짝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가 한 5도 정도, 북위 5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멕시코 시티는 북위 한 20도 정도 돼요. 살짝 더 올라와 있는. 그래서 저위도에 속하는 거 아니고요. 더 고위도에 속하는데, 이 보고타를 남반구에 속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살짝, 네, 북반구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A와 B가 속하는 국가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와,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사이에 그 우리 흔히 중앙아메리카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국가들이 있죠. 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과 니은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료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2번도 이제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중요하게 다뤘었던 이 지역의 잠깐만요.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이죠. 네, 인종 구성, 인구 구성, 그리고 수도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인구수와 함께 더불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게좀 많아요. 자,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어떤 국가인지 찾아야 되고요. 가나다를 국가로 찾아야 되고 A하고 B가 유럽계인지 혼혈을 뜻하는지 요거도 다 찾아야 되네요. 찾을 게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백지도가 지금 그려지나요? 우리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도와 위도를 보시면서 스스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왔으면 스스로 지금 이 남아메리카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쪽이 이제 브라질이겠죠.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위도 맞죠? 자, 여기가 아르헨티나가 분포를 하잖아요. 브라질 아래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네, 페루. 그 아래쪽으로 칠레. 이렇게 위치를 할거 아니에요. 그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만 그려봐도 경도값과 위도값을 활용해서 지도만 그려봐도 이거 페루, 이거 브라질, 이거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브라질은 알아야죠. 왜냐면 지금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거. 우리 각 대륙의 인구 규모 1위 국가는 알기로 한거 맞죠?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인구 1위 국가 하면서 우리가 브라질 인구 2.1억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나아가 이 원의 크기, 인구 규모만 보더라도 브라질이 확실합니다. 물론 위도 경도도 브라질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는 네, 페루죠.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는. 그리고 선생님이 월드컵 경기 보다가 그 댓글을 막 보는데 아르헨티나는 왜 백인밖에 없어? 이런 댓글을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해주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이 백인 구성이 유럽계 구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나라로 포인트 잡아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A하고 B를 구별을 할 때, 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아르헨티나, 방금 선생님 언급을 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이 A 민족의 구성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출전 선수들, 뭐 메시를 포함해서 출전 선수들을 보시면, 다른 중남부 아메리카 국가 대표들에 비해서 백인, 즉, 유럽계 비중이 월등히 높아 보여요.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국민 구성이 이래요. 국민들의 구성이 80%가 유럽계, 네, 백인들. 왜냐면,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기후가 뭐죠? 온대기후죠. 온난수변기후, 온대기후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이민을 왔을 때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백인 구성이 많고요. 그럼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도 그 나라 안에서 유럽계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건 체크하시고요. 네, 유럽계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높은 게 뭐냐면 사실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봤을 때는 혼혈이 제일 많거든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쵸? 네, 칠레도 그렇고 혼혈이 제일 많은데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혼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B가 나왔어요. 근데 B를 여기서 먼저 안 찾고 여기서 페루에서 먼저 접근을 하셨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페루하고 볼리비아처럼 안데스 산지를 접하고 있는, 즉 산악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에서는 원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범례에 원주민이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원주민이라는 걸 체킹을 하고, 아, 그러면 페루에서도 원주민 다음으로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 를 총통 틀어서 가장 많을 수 있는 혼혈이 많겠지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찾았습니다. 국가도 다 찾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선지로 바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와나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 이 페루하고 브라질이잖아요. 자, 페루하고 브라질을 딱 봤을 때 지금 이 원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데 페루가 있고요. 여기 안데스 산맥 있죠? 안데스 산맥. 그리고 브라질이 엄청 커요. 그죠? 브라질 엄청 커요. 그래서 페루하고 브라질이 놀랍게도 자, 이 선지 잘 챙겨 가셔야겠죠? 놀랍게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 원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1번 선지가 맞고요. 가와다에는 모두 종주 도시화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하고 다. 정말 대표적인 종주도시화가 나타나는 두 국가인데요. 여러분들 83페이지 데이터 보고 오세요. 데이터 보고 오시면 페루의 수도 리마죠. 네,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포인트 리마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는 알아야 되죠. 수도는 아는데 그 다음 2위 도시 우리가 그할게 많은데 페루하고 아르헨티나의 각각의 2위 도시까지 알긴 좀 그래요. 그쵸? 근데 멕시코는 올해 좀 챙겨 가시라 그랬죠. 가달라하라. 근데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배씩 차이 나요. 그래서 이둘다 종주도시화 나타납니다. 가와다 나타나는 거 수능 완성에 데이터 실려 있으니까 네, 당연히 낼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나와 다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 이런 거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 포르투갈어가 바로 브라질에서는 영향을 미친다. 포르투갈어. 그래서 뭐라고 기억했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가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근데 뭐 아르헨티나든 뭐 다른 기타 등등 어떤 국가들을 대부분 언급을 해도 에스파냐어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같지 않아요. 정답 3번이죠? 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가는 페루, 나는 브라질, 다는 아르헨티나. 요거 찾고 시작을 했었고요. 자, A하고 B가 네, 각각 이거인 것도 다 찾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 문제도 좋네요. 자, 지도 한번 이렇게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 자, 2번 풀이했고요.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은 이거 보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영화를 좀 찾아봤는데, 네, 지금 영화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냥 포인트만 찾아서 빨리 문제를 풀면 됩니다. 조금 보시면, 네, 소녀 루크 나오고 있는데, 잉카 나와, 잉카. 잉카, 안데스? 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지도에서 산맥을 그려봐요. 우리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그쵸? 거의 막 해안가에 거의 접해가지고,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그 국경을 나누는 그 라인 쭉 따라서, 예, 콜롬비아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안데스 산맥 라인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B가 바로 첫 번째 사례 지역에 대한 답일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례 지역은 뭐냐면, 뭐 이제 앵무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는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세계 도시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요거 2016년 올림픽 때도 정말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2016년에 여러분들 너무 어렸죠? 자, 근데 카니발 있어. 파벨라 있어. 요런 포인트 뭐예요? 브라질이죠. 그리고 이 도시는 정확하게 어디죠? 리우데자네이루.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예수상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리우데자네이루의 포인트, 바로 C에 해당하고요. 정답은 B와 C,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4번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하게 질문을 이제 옳게 잘 넣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A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 멕시코, B는 페루. C는, 자, 여기가 볼리비아입니다, 여러분. 자, 볼리비아는 최근에 계속 나오는 수능에서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선지 중에 하나가 이 국가가 내륙국인가? 그거 물어보는 선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백지도 보시고요. 각 대륙별로 대표적인 내륙국. 뭐, 아시아에서는 몽골, 뭐, 유럽에서는 스위스, 뭐, 이런 국가들인데 생각보다 내륙국이 많아요. 아프리카도 생각해 보세요.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생각보다 내륙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쵸? 중남부 아메리카에도 지금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볼리비아 그리고 파라과이. 여기가 파라과이잖아. 파라과이도 내륙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고요. 요거 브라질인 건다알 거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번에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예스를 따라가면 돼요. 예스. 예스를 따라가는데 자, C 국가가 바로 볼리비아인데요. 볼리비아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국입니까? 어머나? 맞는데? 기억 괜찮아요. 좋아요. 포르투갈어는 아니죠. 혼혈 인구가 원주민보다 많습니까? 여러분들, 혼혈보다 원주민이 많은 국가는 지금 ABCD에서 뭐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죠? 선생님 방금 언급했죠. 페루하고 볼리비아가 나올 수 있고요. 반면에, 혼혈하고 원주민을 비교했을 때 혼혈이 더 많은 국가는 지금 나와 있는 ABCD
D 중에서는 A하고 D가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맞습니다.

멕시코는 그 나라 안에서 혼혈 제일 많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시는데 어쨌든 혼혈 인구가 원주민 인구보다 많은 것도 안 됩니다. 디귿도 안 되죠. 국토 내 안데스 산맥의 일부가 위치합니까? 여기 지금 C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파스가 세계에서 가장 네, 그 높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근데 D에서 yes라고 해야 돼요. 브라질.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에서만 지금 네, yes라고 뭐뭐가 yes가 될까요? 니은 그리고 네, 디귿도 되네요. 디귿도 되네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B. 우리 페루가 yes라고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내륙국은 아니죠? 포르투갈어 공용어 아니죠? 혼혈 인구가 원주민보다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럼 리을이야.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리을이 됐어요. 리을이 됐다는 거네. 이게 지금 리을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니은하고 디귿에서 이 A하고 B가 아니오라고 대답한 게 있었으니까 지금 D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A하고 B가 멕시코하고 페루인데, 멕시코하고 페루인데, 여기서 둘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뭐죠? 멕시코와 페루가 둘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뭐밖에 없다?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입니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네, 니은만 살아남고 이렇게 디귿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검상까지 한번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5번 문제고요. 그래프는 주요 강물 자원의 국가별 생산량의 비율인데요. 요런 거는 진짜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쵸? 이건 진짜 뭐, 만약에 이 내용을 처음 본다? 못 푸는 거죠. 근데, 포인트만 딱딱딱 잡아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제일 빨리 풀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게 나이지리아야. 나이지리아, 그러면, 일단, 우리,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죠. 얼마로 1위예요? 2.3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크리스트교 신자, 절반은 이슬람교 신자. 그래서 종교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에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요런 키포인트 알고 있어야 돼. 산유국.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와 더불어서 앙골라라는 국가도 대표적인 산유국이지. 산유국이지만 우리 1등을 기억해줘야 되잖아요. 자, 나이지리아는 인구도 1등, 그리고 산유국, 아프리카 내에서는 산유국으로서 1등이라는 거 기억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거의 적도를 딱 중심으로 북반구, 남반구에 이렇게 넓은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그러면 네, 구리. 코발트죠? 네, 요런 거. 생산이 아주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최근에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좀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케냐. 케냐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원두가 나는 네,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수출이 1차 산업, 농산물, 네, 요런 거. 장미, 화훼 업종, 요런 게 대부분입니다. 1차 산업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그쵸, 월드컵에서도 자주 종종 만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2026 월드컵에서도 조별 예선에서 만났습니다. 그쵸? 조별 리그에서. 자, 어쨌든, 각각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금을 보시면, 이게 전 세계적인, 전 세계 매장량 비율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금이 러시아랑 오스트레일리아 제일 많네요. 그쵸? 둘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캐나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금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인트가 뭐예요? 남아공은 포인트가 많은데요. 일단 여기 드라켄츠버그 산맥 지나가죠. 드라켄츠버그. 그래서 석탄. 석탄. 그리고 남아공이 다이아도 유명해요. 근데 금이랑 백금이 더 유명해. 금이랑 백금.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가 혼자 있잖아. 가 혼자. 이 다이아몬드는, 네, 여기, 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이 가가 바로, 우리 남아공. 이렇게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공.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발트. 코발트를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 다이아몬드는,
보통은 이걸 가려놔.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를 가려놔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생산이 제일 많은 국가, 그럼 보츠와나거든요. 그래서 보츠와나가 어디 있어? 여기가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쪽에. 여기가 보츠와나인데, 선생님, 보츠와나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죠. 아프리카의 모범이다. 다이아몬드로 벌어들인 수입을 국민들의 교육과 의료에 투자를 하는, 네. 그리고 1인당 GDP도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상위 국가의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는데, 보통 다이아몬드 그러면 이제 보츠와나를 찾는 문제를 냈는데요. 보츠와나를 알려주고, 이제 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코발트, 구리죠? 구리인데, 우리 요 라인,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잠비아, 이 라인이 바로 뭐지? 코퍼벨트. 그쵸? 코퍼벨트라 그래서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구리하고 코발트.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네.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 나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가는 D. 그 다음에 나는 B, DB, 정답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딱 알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유형이었고요. 자, 6번 문제고요. 6번 문제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부터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나이지리아. 네, 나이지리아는 정말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단입니다. 수단. 자, 그 다음 방금 언급했네요. 여기 보츠와나. 포인트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수출하는 대부분이 다이아몬드에서, 네, 그 지표가 나오고요. 소득도 거의 다이아몬드가 많이 의지가 되고 있겠죠. 자, 그러면 가나다를 먼저 보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요런 것도 좀 놓치지 말라고 했죠. 네, 가운데 요거.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좀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좀 보면서 가를 보면 원유, 금, 기름, 종자, 양, 염소. 자, 그럼 여기는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높고요. 다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다가 보츠와나. 근데 보츠와나를 보시면 우리 수단하고 남수단,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북부 남부를 가르는 이 가운데선, 선생님이 그은 이 보라색 선, 다시 좀 예쁘게 그어볼게요. 요 라인, 요거 적도 아니에요. 요 라인이 바로 무슨 종교하고 무슨 종교의 경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북부 아프리카 이슬람교하고요. 중남부 아메리카는 영국과 유럽의 식민 지배 영향이 더 탁월하게 나타나서 이슬람교 비중이 더 가장 높게 나타나죠. 이 권역에서. 중남부 아프리카는, 네, 크리스토교 비중이 가장 높고요. 물론 이슬람교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A 종교가 보츠와나에서 제일 높다는 거는 보츠와나의 그 위치를 보시면 중남부 아프리카에 속하고 있다는 거 확인되시고요. 즉, A 종교는 바로 뭐다? 크리스트교.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그 보츠와나를 그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거 한번 나중에 보라고 했죠. 사랑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람도 영국 유학을 간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영향 때문에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일대가 다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를 보면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거의 비등비등하죠. 반면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분포만 보더라도 어디가 수단이고 어디가 나이지리안지를 잘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단하고 남수단이 분리된 이유가 뭐였어요? 수단은 대부분 아랍계 이슬람교였고 남수단은 아프리카계의 크리스트교 신자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계 종류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었고, 실제로 독립했죠. 남수단은 독립을 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나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 표시된 거는 수단만 표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수단은
네, 이슬람교가 네, 절대 다수겠죠. 그래서 지금 나라도 찾았고요. A, B도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편안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선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도를 안 주고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선지가 돼요. 지도를 안 주고 물어보면. 그나마 지도를 줬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수단이 어디를 접하고 있죠? 북동부 지역은 홍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륙국 아니에요. 자, 나와 단은 바다를 접한 연안국이다? 여기서도 틀렸죠? 그러니까 나는 연안국이 맞아. 나이지리아 연안국이 맞는데요. 보츠와나는 내륙국이죠. 그래서 기억은 약간 총체적 난국으로 이래저래 틀린 게 많습니다. 여기 틀렸고. 그리고 다도, 네, 연안국이 아니죠. 다가 내륙국이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가는 나보다 비신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선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양을 물어봤는데요. 이 양하고 비유라고는, 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가는 지금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나는, 네, 한 절반 조금 넘게가 이슬람교 신자예요. 그쵸? 그러면, 비율만 보고, 섣불리. 비율만 보고 섣불리, 수단 이슬람 진짜 많네. 맞겠지. 동그라미. 이러고 넘어가면, 이제 인생이 많이 거꾸로 가기 시작해요. 그쵸? 지금 비율은 낮아요.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할 때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 중에 30% 가실래요? 1000만 원 중에 10% 가실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계산이 빠르게 됩니다. 1000만 원 중에 10%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거라니까요? 지금 나이지리아는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죠? 아프리카 전체에서 네,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2.35. 그래서 수단 전체 인구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많아요, 여러분. 선생님, 우리가 수단 인구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수단은 국토 전체가 사막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인구 규모가 좀큰 편이긴 한데 5천만 명이에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2.3억. 그래서 인구 규모도 4배 이상 많고요. 그래서 그 덩어리에서 56%면 당연히 전체 인구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수단보다도 이슬람교 신자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디귿. 보츠와나는 나이지리아보다 지역 민족과 갈등이 심하다? 아, 나이지리아는. 자, 나부터 읽어야죠. 나이지리아는 보츠와나보다 지역 민족 간 갈등이 심하다? 네, 심하죠. 북부의 이슬람교 신자 지역과 남부의 크리스트교 신자 지역이 있는데, 이 석유가 이 남부 지역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항구도, 네, 바다를 접한 지역도 남부, 크리스트교 지역이죠. 그래서 북부 지역하고 뭐 민족도 다르고, 네,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여건도 다르다 보니까 경제 격차도 발생하면서 이 지역 갈등이 매우 심한데,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의 모범. 자,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찾았었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다음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도 사실 뭐 자료 자체가 생소해 보여서 그렇지, 네, 전혀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그 힌트는 어딨냐면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런 거에 있고요. 해발 고도가 높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면 해발 고도가 높고 에스파니어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로 떠올리는 라인은 아마도 여기를 떠올렸겠지. 안데스 산맥 라인을 떠올리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 그러면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에스파냐를 쓰는데 고산 도시야. 유럽은 표시도 없어. 에스파냐를 쓰면 에스파냐인데, 에스파냐는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잘라버렸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A밖에 없죠, 뭐. 그리고 A는 뭐죠, 여러분? A는? 멕시코 시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달라하라가 지금 조금 이제 신경이 좀 쓰이잖아요. 과달라하라도 해발 고도가 1500m라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거기서 이제 고산 훈련도 하고 적응 훈련 하면서 저지대에서 훈련을 했던 체코를 그저 역전승으로 이기고 그랬는데, 이 멕시코 시티도 해발 고도 2200m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열대 고산 지역이고요. 여기 인구가 또 2200만 명이네. 둘둘이 많이 나와. 2200만 명이라서 또 거기서 또 사람도 많이 살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1인당 GDP가 1만 3천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 정도는 되니까 막 자동차도 막다 보급됐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또 멕시코 시티 갔지만 공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게 바로 멕시코 시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요거 이제 세계지리 하는 친구들은 요 단어 보면 무조건 이제 아프리카다. 특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어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백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영국에서 많이 이주를 해오기도 했고, 그리고 날씨 너무 좋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 케이프타운 같은 그런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 지중해성 기후 막 분포하고, 그래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위도 때 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남반구에서는 거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인의 비중, 그리고 영국인들이 식민지배를 하면서 이 인종차별을 되게 철저하게 했죠. 그러니까 정말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었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봐도 이 D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D가 요하네스버그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수도는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는 아니에요. 요하네스버그라고 여러분들 찾아보면 약간 놀랄 수도 있는데, 그냥 여느 개발도상국 도시와 다름없이 정말 빌딩들도 많고요. 네, 공업도 발달돼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가 3개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도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케이프타운도 있는 거고요. 프리토리아라고 이런 도시도 있는 거고요. 블룸포테인 약간 블룸 아무튼 그런 도시가 있어요. 나라가 아니라 도시가 있는데 폰테인 약간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그 행정부 수도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요하네스버그는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거는 수도는 아닙니다. 그냥 언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A하고 D를 찾는 거는 어렵진 않지만 참고하시라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요하네스버그를 또 어디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라고 할까봐. 왜냐하면 A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시티의 수도가 나온 거고요. C도 이거 뭐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여기가 또 열대 고산 도시로 종종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B도 브라질의 수도 아니에요. 여기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살짝 내륙에 있는 브라질리아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몇 가지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잘 읽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인구를 줬어. 인구를 주고 단위가 만 명이니까 얘가 2억을 넘네. 그쵸? 2억을 넘고. 아니죠. 2억을 넘는 게 아니죠. 2천만 명이죠. 네. 그리고 1900만 명, 6400만 명. 그렇죠. 단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천만 명. 이렇게. 1900만 명, 6400만 명. 자, 그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는 그 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수준을 알려준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했었고요. 주요 수출 품목. 요거를 이제 잘 파악하면 되는데. 자, 가구가 한번 볼게요. 금 나왔어. 백금 나왔어. 근데 나를 보니까 구리 나왔어. 구리가 엄청나. 그리고 비중이 42.6%야. 그 뒤에 보시면 탄산염, 생선 필레, 핵가류. 이거 우리가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아, 이 나라가 이런 걸 수출을 하는구나. 오늘 처음 알았죠. 그쵸? 대신 생선 필레가 있는 거 보니까 내륙국은 아니겠네. 바다가 있겠구나. 이 정도 아는 거지. 이게 무슨 나라인지 생선 필레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핵가류. 그 씨앗이 큰 과일을 우리가 핵과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압니까? 이거 가지고 알았으면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쵸? 구리광석 가지고 아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달을 보시면 얘도 구리야. 얘도 구리고 상당히 높아요. 그쵸? 그리고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전기. 네, 그게 참고하세요. 전기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전기를 수출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대신 요거까지도 같이 보면서 구리 요거를 활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국가부터 사실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옆에 다 보이니까 선생님이 넘어왔는데요. 여기 칠레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여기가 뭐죠?
네, 잠비아입니다. 어떤 나라와 더불어서 코퍼벨트? 네, 콩고 민주 공화국과 더불어서 코퍼벨트. 네, 구리 생산량이 상당히 많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굴이 그러면 세계 1위, 굴이 수출 세계 1위 그러면 네, 당연 칠레죠. 근데 어디도 뭐 만만치 않다? 네, 잠비아 이 콩고 민주공화국 요쪽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굴이라면 이제는 뭐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 인구 규모로 파악한다? 야, 여러분 이것도 진짜 거짓말이죠. 인구 규모 이렇게 비슷한데 어떻게 파악해요? 이거 어떻게 외우고 삽니까? 그죠? 거짓말,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인당 GDP가 16,000달러. 여기는 1,200. 이거는 대륙의 평균으로 생각해도 돼요. 어디가 아프리카일까요? 그쵸. 여기가 아프리카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쪽은 개발도상국. 우리 아프리카는 안타깝지만 저개발국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잠비아가 다에 해당하고요. 나가 칠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칠레. 자, 그러면 금 나왔잖아. 금. 백금 나왔죠. 플래티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석탄도 큰 힌트가 돼요. 드라켄스버그 산맥 주변에 석탄 생산량이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발표 좀 쳐보세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1인당 GDP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네, 6,250이면 네, 높은 편이고요. 보츠와나도 높죠. 근데 이제 여기랑 그리고 네, 요 정도 빼면은 다 거의 다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높은 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조업도 꽤나 발달되는 거 요거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 생선 필레, 네, 칠레 그 바닷가에서 생선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바로 가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칠레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라고요? 고기 습곡산지 드라켄스버그. 칠레는 네, 대표적인 신기 조산대 신기습곡산지 안데스 산맥을 네, 품고 있습니다. 네, 동쪽에 품고 있죠. 그래서 거꾸로 됐어. 자, 나는 다보다 에스파냐 사용 인구가 많겠죠. 칠레 대부분 국민들이 에스파냐를 사용할 텐데 인구 규모 비슷했을 때뭐 잠비아는 뭐 에스파냐도 아니고요. 그쵸? 절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다는 가보다 잠비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잠비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똑바로 찾아야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는, 나는, 다는, 네, 우리가 위에서 찾았으니까 이건 그냥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아주 쉬워요. 네, 여러분들 이게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지금 이게 아마존의 그 분지, 아마존 분지, 열대우림의 토지 이용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변화 양상을 보시면, 파괴되고 있다. 열대우림 파괴되고 있다. 개발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이건데, 원인하고 결과를 똑바로 넣으면 되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원인이에요. 나는 결과인데요. 열대우림 파괴 원인. 자, 1번. 육류 소비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 나무 베어내고 목적지 조성한 거큰 원인 되는 거 맞죠? 광산 개발하면서 나무 베어낸 거 원인 되는 거 맞죠? 근데 갑자기 서식처 파괴 및 생물 다양성 감소가 원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죠? 열대우림 파괴에 따른 결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틀린 게 보이고요. 불법 벌목,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 수요, 뭐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연료, 브라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 개발하면서 파괴되는 거 맞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잘 보세요. 결과 1번, 2번, 4번, 5번 너무 잘 설명했는데요. 이것도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돼. 이거를. 이건 바꾸면 되니까 네, 정답은 3번 처리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아프리카 두 국가에 대한 네, 내용이 있고요. 그 아프리카 두 국가는 이네개 국가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네개 국가거든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나이지리아 있죠? 나이지리아는 정말 많이 나오죠. 나이지리아. 자, 나이지리아. 자, 그다음에 여기는 남수단이네. 그쵸? 남수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나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잠비아, 이렇게. 네, 콩고 민주공화국과 더불어서 구리 생산량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시면 민족 간 전쟁이 있었대. 근데 이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뒤를 보셔야 되는데, 수도를 기존 수도보다

아부자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가가 나이지리아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우림하고 사바나초어. 네, 적도 주변이란 뜻이겠죠. 다이아몬드도 나고요. 구리하고 코발트도 난대요. 구리 코발트 많이 난대요. 그래서 코퍼벨트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자원 개발을 둘러싼 내전. 맞아요. 지금도 내전 중이에요, 일부 지역이. 최근에 에볼라도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했던, 네,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 자, 그래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 이야기가 나가 되겠죠.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열대우림이 나타나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리에서 잠비아 랑 고민하지 마시고요. 열대우림하고 사바나 초원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자, 나이지리아의 갈등인데요. 이슬람교와 크리스도교라는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네, 정답 1번이죠. 네, 정답 1번이고요. 니은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네, 가의 내륙이 아니라 선생님이 남부 해안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해안 지역이 상당히 오염되기도 했었어요. 자, 디귿, 다이아몬드는 나의 코퍼벨트, 코퍼벨트를 그 말이, 여러분들, 구리하고 코발트를 의미하는데, 그쵸? 요거 틀렸고요. 자, 리을의 결과, 자원 개발을 둘러싼 내전의 결과, 나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북쪽에 위치한 국가로부터 분리된 건 아니지. 이건 남수단 얘기하는 거네. 그쵸? 남수단. 자, 가나는 거꾸로 찾았고요. 그쵸? 자, 거꾸로가 아니라 지금 잘못 찾았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개념과 관련된 강의는 16번째 강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우리는 16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또 시작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6회 56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수능 완성 교재 40번 들어가면 되고요. 오늘은 사실 그 마지막 문법 문제에서 조금 선생님이 정정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좀 강조하고 있을 테니까 쭉 보시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들어왔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뭔가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바로 그 전에 15번 문제 풀 때도 선생님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황상 얘가 어떤 정황인지 라고는 좀 제히 있지도 이때 밑에 끄다 사이라고 얘기를 A가 B한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꼭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히하고 끄다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제히가 뭐죠? 희망을 나타내는 꼭 부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꼭 한번 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B는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아, 안 갔다 왔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갔다 왔는데도 꼭 한번 가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 기능을 배우는 게 우리 드라마 대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그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윗사람인지 손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뭐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이 상황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담화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학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굉장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얘기하거나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응?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가 막 다 답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この前、京都にいたんですが、요전에 교토에 갔다 왔어요. 도대모 기레에 대해 무척 아름답고 관광객 뭐 오갔다 데스. 무척 아름답고 그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하여간에 A는 그랬대. B가 얘기합니다. 소데스카 그랬어요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어디 교토. 그러니까 A는 교토를 안 가본 거야. 그렇게 봐야 돼. 자, 1번입니다. 오미야게오 닥상 카이마시다. 소우데스카? 그래요? 에, 선물을 많이 샀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B가, A가 여행 갔다 왔는데 B가 선물을 많이 샀어요. 이상하죠? 도무다치도 있다 호우가 이랬어. 친구랑 가는 편이 좋아요. 와타시와 마다 있다 코토가 아리마셈. 라고 얘기해야 꼭 한번 가보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지? 아, 그래요? 저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교토요. 라고 얘기해야 답이 나오겠다. 자, 4번입니다. 뭐, 난카이 뭐, 있다 코도가 아리마스. 뭐, 몇 번이나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갔다. 그 얘기죠. 난카이 뭐, 여러 번간 적이 있어요. 교토와 히토가 오스기 때 다이힌 데시다. 교토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온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 5번은.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쓴게 가장 적절하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별 생각 없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면 이제 3번이 답이지 하고 했을 텐데, 만약에 제2외국어를 내신으로 했을 경우,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 굉장히 치밀하게 막 여러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를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고려해서 풀긴 좀 어렵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잘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프에 2, 3, 4, 1학년 이렇게 좀 표시를 할게요. 2학년 그래프, 3학년 그래프, 4학년 그래프, 1학년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난넨세 노 토끼니 아르바이트 오시마시다까? 몇 학년일 때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인데 20년, 21년 약간 코로나 뭐이 시기인가요?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추이인데요. 볼게요. 4학년은 마이토시 헤테이르. 4학년은 매년 줄고 있다가 아니라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마이토시 1년생가 이치방오이 1년, 1학년이 제일 많나요? 아니면 1학년이 제일 적나요? 2학년이 제일 많네요. 1학년 때는 뭐 여러 가지 활동 때문인가요? 아르바이트 별로 안 하는데. 1년생과 2년생より 多い 토시모아루. 1학년이 2학년보다 많은 경우는 없어요. 그치? 2학년 저 위에 있는데. 자, 2022년 까라와 2022년부터는 스코시 지츠 후에테이르. 2022년부터는 조금씩 늘고 있다. 좀 그렇긴 하네요. 좀 늘고 있네요. 답이 4번인가? 자, 5번입니다. 3학년과 4학년은 이츠모 오나지 그라이다. 3학년, 4학년은 거의 같다? 항상 오나지 그라이, 비슷한 정도이다. 그렇게 보기엔 좀 너무 어렵죠. 가장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오나지그라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담스럽네요. 답은 4번이 제일 적절하죠? 18번 들어왔습니다. 자, 엄마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엄마가 얘기해요. 머시머시, 겜?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전화를 한 사람이 머시머시, 여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머시머시 하고 뭔가 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괜히 전화를 받은 거야. 그런데 시켄을 우케타 카이샤노 마에다요. 시험을 응시한 회사 앞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디 있는지를 엄마가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모시모시 이켄 이마 도코니 이르노? 지금 어디에 있니라고 물어봐야지 맞겠지. 지금 어디에 있니? 시험 치른 회사 앞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마 오왔다 도코로 타 도코로 뭐뭐 한참입니다. 우리가 도꼬로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루 도꼬로, 테 이루 도꼬로, 타 도꼬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루 도꼬로는 뭐였지? 뭐뭐 할참.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작점. 그다음 뭐뭐 하고 있는 참.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진행 중. 타 도꼬로는 막. 뭐뭐 한참. 끝낸 참, 완료. 이렇게 된 거죠. 행동의 완료. 타베르 도꼬로, 먹을 참. 급식줄에 서 있어요. 타베르 도꼬로, 타베테이르 도꼬로. 앉아서 막 먹고 있어요. 오늘의 급식 맛있네. 이러면서. 자, 타웨타 도꼬로 뭐야? 이제 막.

먹었어요. 먹고 이제 아 배부르다 우리 매점 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떤 행위의 상태인지를 보면 여기는 우왔다 토고로 이제 막 끝난 참이에요. 먹어요. 시험이 막 끝났어. 이 사람 무슨 그 취업하는 그런 상황인가? So, 오츠카레사마. 아, 너무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와르인다께도 미안한데, 미안한데 있잖아. 하면서 뭐라 그래. 뭐라고 해, 아들이. 아들인지 아인지, 아이라고 되시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네요. So, 난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엄마가 논의라고 얘기합니다. 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상 밖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내 예상이 어긋났네라고 해. 뭐뭐인데 점점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예상 밖 결과인지를 보면 겨와 겐노 스키나 오스시오 시오 오스시니 시오도 나니나니 니스루 명사 니스루 뭐뭐로 하다 어떻게 결정하다 어떻게 선택하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 너 시험 보고 그랬으니까 내가 좀 크게, 예, 좀 투자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스시, 오, 스시, 스시로 하려고 했는데, 스시로 오늘 저녁밥 하려고 그랬는데, 겨와 겐노 스키나 오 스시니 시오 또, 오모테타 노니 생각했었는데, 너 오면 나 스시 먹으려고 그랬어, 같이. 그 얘기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 아들이 안 와. 이 아이가 안 와. 와르인다께도 왜안 와? 도모다치도 친구와 다메니쿠 약속을 시작돼. 친구랑 먹으러 갈 약속을 시작돼 시테시마떼 시테시마떼 줄여서 시작돼가 되는 거죠. 몸 해버려서.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시가 와야 되겠죠. 오츠카레사마. 그 다음에 쿄와 이에데 고한 타베른 데쇼. 오늘 집에서 밥 먹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A, B, C가 되겠습니다. A, B, C 답은 1번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들어왔습니다. 1점짜리 문제니까 부담 없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고멘 쿠다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멘 쿠다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멘 나사이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 고멘 나사이는 사과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감사할 때는 스이마싱 쓸수 있지만 고멘나사이는 감사는 없어요. 고멘나사이 사과. 근데 고멘 쿠다사이 비슷하죠. 고멘까지 같으니까 고멘 쿠다사이라고 하면은 저기 실례합니다. 계세요라는 얘기예요. 고멘 쿠다사이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주로 씁니다. 고멘 쿠다사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그런 느낌이죠. 보통 약간 그림이 첨가되어 있는 문제,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대문 밖에 이렇게 있으면, 문 앞에 어떤 그 택배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뭐 초인종으로 이렇게 받고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이죠. 인터폰을 받고 있거나 고멘 쿠다사이 계십니까? 실례합니다. 사람이 안 나타났어. 그랬더니 아 하면서 이제 나온 노무라가 나오는 거야. 아 다나카상 하면서 이제 다나카 씨를 여기서부터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온 거를 예, 노무라가 알게 된 거죠. 사 노죠 이러면서 들어오세요라고 뭔가 안으로 시츠레이시마스 네 실례합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뭐가 올 것이냐? 그게 만났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사요나라처럼 헤어지는 인사말을 쓰기가 어렵다. 이라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다나카상 이라샤이 사 도저 하고서 이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시츠레이시마스 하고 들어가겠죠? 자, 시츠레이시마스 대신에 들수 있는 건 뭐죠? 오자마시마스. 오자마시마스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 방문 표현이에요. 방문. 지금 방문 표현의 어떤 이 아주 전형적인 그 대화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오자마시마스는 지금 시츠레시마스 대신에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쓸수 없고요. 오야스미나사이는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하는 밤에 헤어지는 인사말이에요. 오야스미나사이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잠옷을 입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 오야스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오야스미나사이는 그냥 회사원들끼리 밤에 회식 끝나고 길에서 헤어질 때도 자, 오야스미나사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길에서 자진 않지만, 오야스미나 사이에도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밤에 헤어질 수 있다. 이거를 꼭잠옷 입고 막 거실에서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할 때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밤에 헤어진 인사말이라고 광범위하게 보셔야 됩니다. 코토시마 요로시크,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 새해 인사말 나와 있죠? 답은 뭐야? 이라시아이. 자, 20번 나왔습니다. 미즈가 이르노와 히도 나케자나이. 물이 필요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사람만이 아니다. 동물들도 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필요하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코나도니와 미즈가 이라나이. 고양이 등에는 물이 필요 없다. 아니죠. 노부츠와 아마리 그다지 미즈오 노마나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 동물은 그다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자, 미즈가 이르노와 물이 필요한 것은 나츠다케 데와나이. 여름뿐만이 아니다. 여름만이 아니다. 자, 뭐 겨울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포스터 내용이 아직 좀 적절하지 않죠? 뭘까요? 미즈와 타이세츠니 스카와나 쿠데모. 이 물은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 그때 뭐이 뭐뭐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상한데 답이 5번인가? 히토야 도부츠니 토떼 나니나니니 토떼 뭐뭐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미즈와 다이세츠다. 물은 되게 소중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물 자원이 되게 소중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동물에게도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보기에서 찾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노 츠유고 그료코 요사소다요 이코요 츠유고 그료코. 자, 료코라고 하는 것도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한자 읽기 명사인데 츠유고크가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국자가 있잖아. 원래 쿤이라고 해서 나라나 고향에 대해서 쓰기도 합니다. 쿤이니 가에르, 고향으로 돌아가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다. 그런데 이 쿤이라고 읽는 훈독도 있지만 음독으로는 고쿠라고 읽히기도 하고 고쿠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 할땐 코쿠로 읽히잖아, 칸코쿠. 근데 츄고쿠만 고쿠라고 읽어요. 츄고쿠. 칸코쿠는 칸코쿠예요. 칸코쿠, 츄고쿠. 츄고쿠입니다. 그래서 이 코쿠와 이 코쿠를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김에 츄고쿠입니다. 츄고쿠. 강조. 츄고쿠료코 요사소다요. 자, 요이. 요이라고 하는 거는 이랑 같아요. 좋다. 굿이라는 뜻인데. 소다라고 하는 뭐뭐해 보인다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수식을 할 때, 이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떼고서 소다만 붙이면 되는데, 마치 뭐 이런 것처럼 다카이 비싸다, 다카소다 비싸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사가 특별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가 첨가되는 거는 요이 말고 하나가 더 있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도 어떻게 돼요? 나사소다.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사가 추가되는 건 얘네 둘이야. 일본어를 통통 털어서. 자, 예, 요사소다요. 좋아 보여. 이거요. 가자, 가자. 되게 좋아 보인다. 가자. 이네. 좋네. 나게도 하지만 하면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따시 오카네가 나인다. 나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게도 무리까모. 무리까모 시레나이. 무리일지도 모르겠어. 나 돈이 없어. 자, A가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바이토 오 야스무요. 아르바이트를 쉬어. 하지, 나 아르바이트를 쉬어. 이마 오카네가 나인다. 마이토 야스무요. 아르바이트를 쉴게. 쉴 예정이야. 쉴게. 뭔가 좀 되게 여기서,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쉰다고 하는 건 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르바이토 야스무요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여기는 아르바이트를 쉴게. 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어색합니다. 3번 갈게요. 촛도 무스카시이나. 좀 어렵네. 촛도 무리, 촛도 무스카시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다. 왜? 이마, 오카네가 나인다. 지금 현재 재정 상태를 얘기해 주면서, 아, 좀 어렵겠어. 무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중국은 있다 것도 말이요. 중국에 간 적이 있어.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그 결과가 되는 게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나, 아, 어려울 것 같아, 돈이 없어. 하지만 나 무리일 것 같아,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게 들어봤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죠? 22번 들어왔어요. 자, 안내문 나왔습니다. 자, 안내문 문제 풀 때는 귀찮아도 좀 약간 적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예, 왜냐면 자꾸 보게 돼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적으면서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카 타이카이노 고안나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요미카타 좀 살펴볼게요. 타이카이입니다. 우리가 큰 대자가 나이로 읽힐 때가 있고 타이로 읽힐 때가 있는데, 요게 참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이게 나이지는 나이가 되는 거고, 타이세츠는 타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타이카이도 타이가 되는 거죠. 나이조부, 나이조부 일땐또 나이가 되는 거고, 타이인지 나이인지. 자, 여기서는 타이카이노 고안네, 축구 대회 안내입니다. 닥산 히토가, 많은 사람이 미니키테 쿠레르도 뭐뭐 하면 좋겠어요. 토이, 토우레시,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뭔가 원하는 바를 얘기할 때, 토이, 토우레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민나, 오엔, 오엔, 오엔, 요러시 꺼내가이시마스.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좀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축구대회요. 자, 언제 합니까? 5월 30일 토요일 날 1시에 합니다. 어디서 해요? 히가시 고등학교에서 합니다. 히가시 고등학교에서 뭐예요?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히가시고등학교라는 장소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 지금 이 안내문을 내는 거는 미도리코고 사카부입니다. 아, 미도리고등학교의 축구부가 토요일 날에 히가시고등학교에 위치해서, 여기는 체육관에 사나 보지. 그렇구나. 이거 괜히 허투루 보지 마시고, 마츠데 이쇼니 이키마스, 버스로 함께 갑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합하는 시간이, 아츠마루 시간은 언제예요? 9시입니다. 오전 9시. 아츠마루 마쇼, 마쇼, 마, 여기다 쓸까요? 마쇼, 마, 쇼. 모이는 장소는 미도리고등학교 축구부이니까 미도리고등학교에서 출발하나 보죠. 타이크감, 체육관 앞에서 만납니다. 네키르 다케, 가능한 한 6분 만에 마데니, 10분 전까지 키테 그다사이, 와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온다는 거야? 8시 50분까지 와주세요. 가능하다면 그 얘기예요. 자, 1번입니다. 마스와 히가시고 고카라 슈파츠스루. 버스는 히가시 고등학교에서 출발합니다. 아니죠. 히가시 고등학교가 목적지예요. 미도리코고 노 타이크간마에에서 집합해서 거기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고. 2번입니다. 사카부노 히토다케가 미니 이케르. 축구부 사람만이 보러 갈수 있습니다. 아니죠. 다산노 히토가 미니 키테크레르도 우레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도 아니겠죠. 자, 3번 갑니다. 사카 타이카이와 축구 대회는요, 고고 이지지카라 하지마루.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 그렇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거 맞네. 9시에 같이 집합해서 히가시 고등학교에 가서, 뭐, 거기서 이제 축구 시합은 1시에 하는 거 맞습니다. 22번에 3번 되겠네요. 자, 4번은요, 미도리고고니, 미도리고등학교에 9시 10분 마데니 이케바이, 9시 10분까지 가면 된다가 아니라 8시 50분까지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10분이면 늦잖아. 9시 출발인데. 9시에 모이는 거네. 축구대회는 히가시 고등학교에서 9시에 시작된다. 히가시 고등학교에서 9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히가시 고등학교에서 1시에 시작된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선택지까지 살펴봤고요. 23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このケーキ 노무라 さんが 作ったんですか? 이 케이크 노무라 씨가, 당신이, 그러니까 이 옆에 이제 노무라가 대답하는 거니까, 노무라 씨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감탄사 아니야. 이거 부정이야, 부정. 아니요. 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そう なんですか? そうですか? 그렇습니까? そう なんですか? 난 빼도 돼.
아, 그래요? 스고코 오이시소 데스. 아, 무척 맛있어 보여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타시모 소 오모운 데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입니다. 지분 데츠 끝단 데스요. 네, 스스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 얘기죠. 자, 3번입니다. 헌토니 오이시 데스요. 정말로 맛있어요. 하하가 치크때 그랬다는 데스.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만들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아우, 노무라 씨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죠. 아, 그렇군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게 대화상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5번 갈게요. 오카시와 스키자나인 데스. 과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적절한 거 뭐?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1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자, 23번 답 4번. 자, 24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도우슬, 도우시다, 도우나르, 도우시다이, 도우닷다. 뭔가 이 의문사에다가 뒤에 살짝살짝 바꿨는데, 이 감이 쫙 없으면,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잘안 썼던 말들인데, 조금 조금씩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보면요. 쿄, 뭐, 아메데스네. 아,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장만가? 아시다, 에, 야마니 노보르노니. 네, 등산 가나 봐요. 아시다와 데쇼네. 이랬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이 얘기죠. 서데스네. 도우가니까 어떨까요? 아시다와 너 데쇼네. 사실 도우만 써도 될것 같은데. 아시다와 너 데쇼네. 내일은 어떨까요? 서데스네. 인터넷도데 아시다노 땡큐 시라베테미르노와 도우데스까? 도우, 그러니까 말해보라네. 어떠세요? 이강아 데스까? 도우데스까? 뭐뭐 하는 노와, 노와. 뭐뭐 하는 것은 어때요? 노우 데스까?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야. 뭐뭐 하는 거 어때요? 에, 이마 스마호데 미테미마스.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1번 볼게요. 노스르 데쇼네. 노스르 데쇼네. 어떻게 할까요? 인데요. 그 사람,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아시다와 노스르 데쇼네. 그 선생님, 내일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노스르.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 노시다 데쇼네. 그러면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노시다 데쇼.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걸까? 이 정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무슨 일인가? 이 얘기죠. 노 나루를 쓰겠지. 노 나루 데쇼. 어떻게 되다니까. 나루는 되다잖아. 어떻게 될까?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살펴보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으니까, 노아 노 데쇼까? 노 데스까?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답은 3번이고요. 노 시다이 데쇼. 그러니까, 날씨는 내일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라고 하는 게, 하늘의 어떤 날씨를 주관하는 신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지. 아시다와 노 닷다 데쇼. 닷다는 이미 과거형이잖아. 내일은 어떻게 되었다. 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조금 어색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카가 데스까는 항상 나오는 거지만 도우보다 이카가가 더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인데 우리나라 말로 어떠하시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좀 어색하죠. 그냥 어떻게로 생각할게요. 이런 식으로 명사 레벨에서 높여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히토는 사람은 카타가 돼서 분이 되고, 그렇지? 이는 좋다가 좋으시다, 요로시가 되고.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명사 레벨에서 확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자신감 있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25번 들어왔습니다. 기상도 볼게요. 자, 우리가 일본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홋카이도에 삿포로가 이 위치가 있구나. 센다이는 이쪽에 있구나. 유명한 게 뭐야? 칠석이 유명했죠? 다나바타 마츠리가 센다이에서 유명하죠. 이렇게 호시마츠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별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밑에다가 약간 별똥별처럼 이렇게 생긴 술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장대 같은 걸 세워놔요. 이게 뭐야? 타나바타 마츠리에서 타나바타 7월 칠석 마츠리.
7월 시상 맛들이에서 약간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잘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냈더니만 이런 어떤 일러스트가 나왔는데 수험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오징어인지 알았다면서 이게 도안 봤다 맛들인지 몰랐다면서.

그래서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칠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렇게 센다이에서 되게 유명한 타나바타 마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별과의 관련이 있는지 알잖아. 견우성, 직녀성 이랬잖아요. 칠석에 만나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별 맞들이가 되는 거예요. 호시 맞들이가 되는 거예요. 타나바타 맞들이는 오나즈코토바데 같은 말로 호시 맞들이예요. 호시 맞들이, 타나바타 맞들이는 호시 맞들이가 되는 거예요. 같다예요. 같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뭐 언젠가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딱잘 됐어. 자, 도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거 그때 얘기했니?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뭐 앞다리 이렇게 해서 입이고 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서 눈을 여기다 콕 찍어주면은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이 눈이 잘안 보이네? 눈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치? 얘가 이 눈, 이게 귀, 뭔가 입, 뭐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 그치? 그럼 이 목덜미 쪽에 이렇게 목에 딱 걸린 게, 이게 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목에 딱 걸린 게 센다이고요. 이 앞발 겨드랑이 쪽에 결려 있는 게 이제 동경이에요. 딱 앞발을 딱 끼고 동경을 딱 끼고 있지. 그 다음에 이 뒷발이라고 할수 있는 이게 꼬리라고 한다면 약간 도마뱀이라고 해야 되나? 이 꼬리 쪽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뒷다리 항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이제 바다 쪽에 부산처럼 느껴지는 오사카가 있고 후쿠오카는 이쪽 큐슈 쪽에 있죠? 뭐 이런 어떤 지도의 느낌. 아, 맨날 봐도 잘 기억이 안 나지. 앞다리, 뒷다리, 뒷다리와 꼬리 사이. 이 안쪽으로, 오사카 안쪽으로 해서 마치 부산이 바다고 경주가 내륙인 것처럼, 부산이랑 경주 가까운 거 혹시 아세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오사카와 교토가 되게 가까워요. 네.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물론 되게 가까워. 그래서 이제 오사카 간 김에 교토도 보고 오고, 교토 간 김에 오사카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경주처럼 딱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교토가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교토가 되는 거야. 교토. 자. 하여간에 날씨를 좀 볼게요. 후쿠오카와 하레. 하레가 뭐냐면 맑음인데 이미 뭐 흘렸어. 쿠모리지 뭐. 지금 쿠모리잖아. 자, 도끼도끼. 아, 나왔다. 때때로. 때때로. 가끔. 이 얘기입니다. 가끔 쿠모리 되쇼. 가끔, 흐리겠죠. 아니요. 계속 흐리다고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오사카와 쿠모리. 아니죠. 하레죠. 도끼도끼 아메 되쇼. 틀렸고. 도쿄와 이치니치 주. 주. 이거 주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땡키가 즈즈쿠 되쇼. 좋은 날씨가 계속되겠죠. 아니죠. 맞죠. 맞죠. 예, 계속되겠죠. 자, 답은 3번 나왔고. 자, 센다이 갑니다. 센다이는 지금 비 오는데요. 센다이와 아사카라 밤마데 유키가 흐르데쇼. 눈? 눈은 이쪽인데 삿포로인데 아니죠. 5번입니다. 삿포로와 아사카라 아메가 흐리. 아메 아니고 뭐야? 유키죠. 이치니치 즈즈쿠 데쇼. 하루 종일 계속되겠죠.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도가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 유명한 도시 위치에 대해서도 기억해 둡니다. 자, 26번 마지막 의사소통기능 문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봅니다. 1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스미마센가? 도쿄 에키니 도마르 노와 고노 덴샤 데스까? 아, 죄송하지만 동경역에 스탑 멈추는 것은 고노 덴샤 데스까? 이 전철입니까? 이에라고 합니다. 아니요. 동경역 가는 거는요. 이게 아니에요. 한타이가 와노 덴샤 데스.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셔야 돼요. 덴샤 데스 이랬습니다. 이에 하면서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죠. 지가이마스. 답은 1번인데요. 자, 지가이마스는 지가우예요. 지가우가 뭐냐면 틀리다. 일본에서는 다르다. 다르다, 틀리다 같이 써. 우리 다르다와 틀리다. 나는 너와 달라. 이래야 되지. 나는 너와 틀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개 많이 구별, 한국어에선 하는데, 일본어에서 지가우가 둘다다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지가이마스. 아니요. 틀렸어요. 여기는 그 정정, 수정의 개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정정, 수정을 하려고 정정, 부정표현 들고 왔는데, 같이 한번 봐요. 이에 지가이마스. 근데 보면 되게 위화감 느껴지지 않아? 어떤 위화감이 느껴지냐면, 동경역 가는 거이 전철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아, 뭐 이렇게,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뉘앙스는 그렇지만, 일본어에 이에 지가이마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에 정도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그냥 부정해주는, 정정해주는 그런 느낌이다 정도. 굉장히 막, 사람이 뭐, 너는 5점, 너는 오류야. 네가 생각하는 건 오류야. 이런 느낌이 아니다. 자, 마다 아리마세. 아직 없습니다. 뭐, 개꼬데스. 이제 됐어요. 도메테와 이케마세. 세워선 안 됩니다. 소코자나 그때 코코데스. 그곳이 아니라 이곳입니다. 한타이가 어느 덴샤 데스요. 그곳이 아니라 이곳입니다. 고노 덴샤라고 하니까 고코자나 쿠테 소코데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지시사 자체가 좀 틀렸네요. 여기서 말해 고노 덴샤 데스가 니스 덴샤라고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 히어 아니고 데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겠죠? 답은 5번도 좀 뭔가 지시사가 잘못되어 있고요. 자, 정정표현 일단 먼저 볼게요. 정정표현 갑니다. 자, 1번은 뒤에서 조금 더 할게요. 자나 그때는 A가 아니라 B다. 뭔가 정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건 노랑이 아니라 핑크야. 이런 식으로 뭔가 정정. 이게 아니라 난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이런 식으로. 자, 2번입니다. 지가이마스. 상대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대답하거나 상대의 답이 틀렸을 텐데, 아니야. 틀렸어. 라기보다 아니야. 아니에요. 라고 정도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가우다.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거친 그런 느낌이 아니고, 틀렸어라는 그런 어떤 오류, 오답, 이런 느낌보다 그냥 아니다. 정도로, 예,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정도다. 3번입니다. 손나코토 나이, 손나코토 아리마셍. 이랬습니다. 자, 이게 봐봐. 2번과 3번의 이 느낌인데, 3번은, 이거 봐봐. 상대방의 의견이야. 오피니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 그래서 사과를 받았을 때 괜찮다고 말할 때를 다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분필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마커펜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라고 할 때, 이에 손나코토 나이데스. 이렇게 안 해. 이거 의견이 아니잖아. 선생님, 이거 볼펜인가요? 아니요? 라고 할땐 2번을 쓰는 거야. 볼펜이 아니라 분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의견이야. 어떤 사실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의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조금 되게 애매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 너무 수영을 잘하세요. 말을 했어요. 그럼, 아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우, 아니에요. 칭찬에 대한 겸손, 너의 어떤 칭찬 의견에 대해서 나는 겸손하게 부정한다. 사과를 받았을 때, 아우, 너무 죄송했어요. 지난번에. 아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틀렸어요를 쓰지 않고, 당신의 의견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않아. 정말 괜찮아. 괜찮다고 말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넘어갑니다. 자, 소자나이데스. 이거는 뭘까요? 의견일까요? 아니면 진위 여부일까요? 진위 여부야. 자나이. 진위 여부. 진위 여부야. 소자나이.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No, it isn'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번입니다. So demo nai.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거 부분적으로 부정. 아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면서.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고3 돼가지고 정신 차린 거지. So demo nai. 뭐 이런 식으로. 다는 그러니까 소자 나이. 완전 틀렸다. 그건 거짓이다라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 데모 나이 데스, 소래 호도 데모 나이 데스, 이런 식으로 약간, 칭찬에 대한 부정을 할 때도 약간 비슷하게, 호도 데모 아리마셍. 이런 식으로. 소 데모 아리마셍 쓰지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소 데모 나이. 부분적으로 부정할 때 쓴다.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45페이지. 소찌라잖아. 그때 고찌라 데스. 자,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나 쿠테라고 하는 거는 예, A가 아니라 전면 부정, 그 다음에 B다. 자, 볼게요. 고코와 코도모 자나 쿠테 오도나 모 리오 데키루. 코도모 자나 쿠테가 아니라 다케 자나 쿠테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A 다케 자나 쿠테 B 하는 거는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거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고코와 예, 코도모 다케 자나 쿠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자, 여기는 전면 부정이에요. 유빈격과 니시구치 자나 그때 히가시구치 데스. A가 아니라 B예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나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완전 부정할 때 쓰는 게 자나 그때를 우리 정정에서 6강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이게 2022년의 6무입니다.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서 유의미하죠.
こちらの帽子いかがですか? 이쪽 모자 어떠세요? 어때요? いかがですか? 예, これですか? 色가 좀더 明るくありませんか? 아, 색이 조금 너무 밝지 않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거 니아이마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봐봐. 이게 지금 점원이 모자를 하나 들고 와서, 이 모자 어떠세요? 라고 이제 약간 의견을 묻는 거예요. 손님한테. 권유하면서. 이 모자 좀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했더니, 아, 이거 말이에요. 이거 조금 너무 모자 색깔 밝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점원이 뭐라고 해요? 이 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돼?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정도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치. 의견에 대한 부정. 지가 이마스요? 쓸까요? 아직 멀었어요? 쓸까요? 소자네. 자,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진위 여부예요. 진위 여부. 이게 오냐, 엑스냐의 문제인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인 거야.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냐는 거지. 아니지. 뭐야? 의견에 대해서 아니에요.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생각, 의견. 이거랑 얘랑 구별을 좀 하자고. 이거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이거 가르쳐주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지?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위가 아니라 생각, 의견이야. 아유, 제 생각에는 너무 고객님한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하나 더 풀어볼까? 대수능 문제. 아, 봐봐. 육모에 나왔는데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수능에도 나오는 거잖아. 그 해의 수능에도. 그러니까 우리 육모 있잖아. 그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도 수능 보기 전에 좀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가장 최근에 육모, 구모를 풀어보는 것이 수능 잘 보는 비결인 거는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자, 유희와 하하의 대화입니다. 네, 권학하는지 너한테 가게바 이너 고 이랬습니다. 있잖아, 이 한자 어떻게 쓰면 되는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고 깎은다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 아, 기다리 까라 미기에 깎은다네.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의견이야, 진위 여부야. 맞아, 맞아. 아직. 지가우, 지가우.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소원 낳고 또 나이 그렇지 않아. 소래 데모 나이 소래 호도 데모 나이 이거 다 뭐야? 칭찬을 했을 때 겸손한 부정을 하는 것들이죠. 소노 쯔머리만 나이 그럴 작정은 없어. 여기서는 뭐야? 어떤 게 오냐 엑스냐를 묻는 거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진위가 있는 거야. 맞고 틀리는 게. 그러니까 모자가 어울리다 모자가 어울리지 않다 이런 거는 진위 여부가 아니잖아. 이거는 의견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건 뭐야? 진위 여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가우 지가우 틀렸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진위 여부인지 의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법 문제 들어왔죠? 밑줄 부분에 쓰임 조사 문제예요. 이다 이런 문제는 되게 이제 좀 난이도가 낮아지나 하는 정도예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조사들에다가 밑줄을 치면 다양한 조사들의 기능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문제 틀린 거 볼게요. 자, 다 돼야 아노 히토 또와 그 사람과는 이츠모 미치데 아이마스 길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장소 괜찮네요. 마에다산와 유빈교크니 츠토메루.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니 츠토메루 데 하타라쿠는 정말 100번 하지 않았어? 아니야? 처음 봐? 그럼 안 되는데. 자, 부카츠노 아토 데 동아리 활동 다음에 주스오 노미마시다. 주스를 마셔. 아토 니 쓰면 안 되나요? 쓰면 돼요. 아토 니 써도 돼요. 아토 데를 쓰면은 약간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고 니는 약간 그 시간적 배경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언제 마시나 했더니 동아리 활동 뒤에 마신다. 언제 마시나 했더니 동아리 활동 뒤 시간을 사용해서 마신다. 사용해서 마신다. at 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치사. 그러니까 부카츠나 아토니 그때 그 시간에 3시에 산지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치니치 데 손난이 닥상 노레마스카. 자,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이 탈수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하루라는 거를 범위로 하여, 기준으로 하여, 총계로 하여, 합산으로 하여,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야. 자,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키노와 케가데, 이게 뭐야? 이유야.
어제 다쳐가지고 시아인이 내라레 마센 데시다. 난이나

데루라고 하는 건 어디 어디에 나가다 출전하다로 되겠네요. 데라레루 나갈 수 있다. 데라레 마생 썼으니까 나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불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좀 살펴봐요. 자, 우리 수능 특강에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조사가 나오는데 그때 대를 이렇게 해서 배웠단 말이야. 조사 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장소, 어디에서 뭐 한다. 수단, 전철을 수단으로 하여, 종이를 재료로 하여. 그다음 이유 아닌 감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런 거 있었고. 기준 이게 제일 어려웠지. 이산은 세계라는 그 범위에서 가장 넓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가장 높다가 있고. 예, 세개다 합산해서 500엔입니다. 자, 우리 가게는 셋이면 셋을 기준으로 해서 닫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지분 대 칸가이로 행위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분 대 칸가이로 스스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민나 대 다베르 모두 다 같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조사 대도 있었습니다. 장소 니와 대를 헷갈리면 안 된다. 니는 존재 장소고 대는 행위 장소다. 이것까지 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문제 풀어보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자, 2023, 4, 5, 6까지 해가지고 조사 문제가 계속 나왔단 말이지. 대와 관련된 조사예요. 자, OX로 한번 진위 여부를 가려보자고요. 고노링고와 이링고 사과는 미쯔니 기획학교 대안 돼. 이거 아까 문제 풀었잖아. 대. 여기. 미쯔 대 고학교엔. 미쯔 대 기획학교엔. 합계를 할때니안 쓰고 대 쓴다가 데이는 기준 노미모노와 음료는요 코히데이 데스 커피면 됐어요. 커피로 충족합니다. 자, 호데 시라멘스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지분 대 강가이루 행위 주체 와타시 노 호데 우리 쪽에서 조사하겠습니다. 내 쪽에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건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바이트와 다이가크니 하이테카라데 도우 데스까? 자, 아르바이트는 그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는 까라데 도우 데스까? 뭐뭐로 이것도 같은 얘기지. 네이 네 도우 데스까? 뭐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2024년 갑니다. 자, 이것도 뭐야? 오사카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 이거 뭐야? 대가 돼야 되는 거야. 네가 아니라. 이거 보면요. 예, 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돼. 범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30분 만에 도착했다. 요 앞에서 보면 이찌이찌 돼.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거잖아. 하루를 소요하여. 들여서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시간 30분을 들여서 도착했다. 조사 대를 써야지 맞겠죠? 이두 개가 틀린 거야, 지금. 2023년 보면은 마도노 토그니 미에루 거기에 보이는 후지산과 키레트 이런 식으로 여기선 또 대를 쓰면 안 되죠? 니를 써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보이는 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봤어요. 자, 28번 문제 보면은 활용입니다. 기무라상와 요구 도서관에 맹교 쓰는 데스까? 하이 도서관에서 공부한대요. 왜요? 무슨 책? 재밌는 책. 쿠가 아니라 재밌는 책. 책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아리마스시. 뭐뭐 하기 때문에 노대 조사에 붙어있습니다. 시즈카가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나노대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내겠습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논이 이이데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르호도. 과연, 와타시모 콘도 이때 미마스 나도 이번에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입니다. 자, 29번 들어왔어요. 1점짜리 문제죠. 마찬가지로 활용 문제가 되겠어요. 조합해 봅시다. 소토데 겐키니 아소보 해야죠. 아소부가 의지 권유형이 되기 때문에 5단으로 바뀌어야 되죠. 보가 되겠습니다. 아소보가 되겠고. 이에 따라 소토니 데루토키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히오 끄자. 캐스가 어떻게 돼요? 스가 캐소가 됩니다. 다둘다 의지 권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보가 나오겠네요. 소보는 뭐야? 할머니가 되겠죠? 답은 5번 되겠고, 1번은 아시, 발, 시로, 하양, 소라, 하늘, 소부, 소후, 할아버지. 여기서는 소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번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어요. 자, 세이토와 센세,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자, 센세, 나츠니 아메리카 데 호무스테이 시타 이에 노 호니 메일을 카이탄 데스가 제가 여름방학에 미국에

그래서 홈스테이한 집에다가 메일을 썼는데 말이죠. 에이고가 몬다이나이까? 영어가 문제가 없는지 미세 때 이따다케마센까? 이랬습니다. 자, 밑에 이따다케마센까를 해야죠.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봐주실 수 있으세요. 밑에 쿠다사이. 이제 테 이따다케마센까는 테 쿠다사이랑 똑같으니까 예 아니고. 에이 이데세요. 좋아요. 이츠마데니 미레바 이데스까? 언제까지 보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겠죠? 자, 아노 아사테 마데니 마감 기한을 얘기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네가이 시타인데스가 내일 모레까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다이조부 데쇼우까? 괜찮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와카리마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사테노 주교노 토끼니 와타리마스네. 자, 와타루라고 하는 건 건너다예요. 건네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건네주는 거는 와타스를 써야 됩니다. 와타시마스네. 이렇게 써야겠죠? 와타시마스네. 써야 되기 때문에 얘도 안 읽고. 자, 맞는 거는 BC가 되겠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데와 마데니만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 이게 마지막이야. 자, 마데와 마데니를 헷갈려 하지 맙시다. 마데니는요,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까지 뭐 일회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동작이나 일의 기한에 쓰는 겁니다. 마데는 계속되는 게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요로 오소쿠 마데 하면은 늦게까지 계속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연속적인 거고요. 7시까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돌아오는 행위만 하면 되는 게 바로 마데니겠죠? 자, 마데와 마데니 생각보다 까지라고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해석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뭔가 마감 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마데니를 써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미나상 고쿠로 사마데시다. 자, 마타.

Willkommen zum Deutsch Unterricht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파트를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문법 포인트에서 앞선 단원에서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팁스 한번 구성했거든요. 거기까지 찬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째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Könnte ich bitte die Speisekarte bekommen? 그랬더니 Ja, hier bitte. Danke. 라고 하고 밑줄 끝에 의문문이에요.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요. Heute ist das Hähnchen sehr lecker. Dann nehme ich das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고요. Speisekarte가 메뉴카드이잖아요. 그래서 메뉴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A, B, A의 역할 한번 볼게요. A가 손님이고 B가 누구예요? 종업원인 겁니다. 그래서 A가 다시 뭐라고 해요? 뭐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제 메뉴판을 받았으니까 봤더니 무엇을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Heute ist das Hähnchen sehr lecker 라고 했어요. 오늘은 닭고기가 매우 맛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것을 주문할래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는 오늘 뭐가 맛있나요?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만한 요리가 있나요? 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택지 한번 볼게요. Kann ich mit Karte bezahlen? bezahlen이라는 동사는 값을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값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거죠. 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요. Hat es Ihnen gut geschmeckt? 맛있으셨나요? 라고 묻는 거여서 이 표현은 누가 종업원이 손님에게 식사가 끝날 즈음 가서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3번 Haben Sie etwas ohne Fleisch?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손님이 물어보한 말이긴 하거든요. 맥락상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Fleisch는 고기이고요. ohne라고 했으니까 없음이에요.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거뭐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메뉴 추천을 부탁을 한 거긴 하지만 특정한 메뉴를 원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헨시안이라고 했거든요. 닭고기류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건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은 손님이 할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대화 상황에서 자주 볼 법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화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4번 볼게요. Möchten Sie die Speisekarte sehen? 이라고 했어요. 메뉴판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메뉴판을 가져다 준 상황이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5번 볼게요. Was schmeckt heute besonders gut? 이라고 해서 schmecken 동사 동일하게 쓰고 besonders gut 이라고 했네요. 오늘 특별히 맛있는 음식은 뭔가요? 라고 해서 메뉴 추천을 요청을 한 거고 닭고기 요리가 오늘 특히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5번이 가장 알맞은 내용입니다. 식당 대화에서 우리 지금까지는 무엇을 주문할 거예요? Für mich, ich hätte gern, ich nehme 등의 표현에 써서 주문하는 표현만 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달라라고 했을 때 Was schmeckt heute besonders gut? 또는 Was ist heute besonders gut hier?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대화 구문의 상황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habe gestern Laura kennengelernt. Ach ja,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선 She arbeitet bei einer Zeitung이라고 했어요. 자, kennenlern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되었다, 즉 통성명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 어제. 내가 어제 라우라를 처음 만나서 우리 서로 친분을 쌓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라고 하고선 뭐라고 물어봤고요. 그녀는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arbeiten 동사 뒤에 by란 전치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arbeiten 동사와 by 전치를 같이 쓰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일하다라고 했을 때 고유명사 즉 상호명이 나와서 어느 어느 회사 기관에서 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물론 특수용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arbeiten by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인 거예요? 어디에서 일하다,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는 사이통, 신문입니다. 즉, 그러면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이고요. 이때는 부정관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 전자 뒤에 삼격질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뭐 물어보는 거죠? 직업 물어본 거죠. 처음 만나는 친구인 라우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 그녀는 어디에서 일해? 직업이 뭐야? 라고 했더니, 아, 신문사에서 일해. 라고 한 거네. 그럼 직업 묻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볼까요? 뭐 본지 그녀는 어디에 살아? 주거지 묻는, 거주지 묻는 표현이고요. Ist sie verheiratet? 그녀는 기혼이니?라고 해서 가족관계나 혼인, 비혼인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Was ist sie von Beruf? 우리가 찾는 질문이 나왔네요.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야? 라고 묻는 거고요. Kauft sie gern Zeitungen? 위에 Zeitung이 나왔다고 해서 단어로 보고선 딱 4번 정답 선택하신 건 아니시겠죠? 구입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그녀는 신문을 자주 구입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었어요. Wie lange kennt ihr euch? 라고 해서 sich kennen 이라고 하면 누구를 알다라는 표현인데 자 여기는 복수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알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서로 알고 지낸지 얼마나 됐어? 라고 했거든요. 자 위에서 보시면 kennen, lernen을 했다라고 했어요. 어제서야 처음 만나서 누구누구와 친분을 쌓았지라고 했으니까 Wie lange kennt ihr euch?는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요. 지금 먹는 표현으로 Was ist sie von Beruf 말고 어떤 표현도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Was macht sie? 또는 Wo arbeitet sie? Was macht sie beruflich? 등의 표현을 써서 직업이 뭔가요?를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답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직업 명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ie ist Lehrerin, sie ist Ärzti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화문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arbeiten 하고 전치사 구문을 활용을 하기도 해요. 대신 여러분, 이 전치사 구문을 활용을 할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그거 정리하고 갈게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랑은 장소를 같이 써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장소에서 일하다. 즉, 만약에 의사이다라고 하면 er ist Arzt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er arbeitet im Krankenhaus라고 해서 병원에서 일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a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교육기관과 함께 써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의 이름을 뒤에 붙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명사형 표현을 씁니다. Sie arbeitet an der Schule, sie arbeitet an der Universität 아니면 해당하는 곳에 sie arbeitet an der Humboldt Universität 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대학 명칭도 일단은 안 전치사, 교육기관이

동사의 경우에 이 by 전치사를 활용을 해서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재직 중이다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관공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관공서의 개념과 이때 처음으로 이 문법이 만들어졌을 때 관공서의 개념이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는 우체국하고 은행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Sie arbeitet bei der Post 또는 Sie arbeitet bei der Ban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관공서에서 재직 중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arbeiten 동사의 다양한 전치사 활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ses Kleid gefällt mir gut. Wie viel kostet es? 라고 했더니 Es kostet 120 Euro 라고 했네요. 또 물어보고선 Ich sehe mal weiter 라고 했어요. 이 원피스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한 거예요. Wie viel kostet es?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가격은 120유로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120유로입니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겠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는 선호도 표명이나 아니면 의사 표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뒤에 뭐라고 했나요? Ich sehe mal weiter. Weiter는 계속하여 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계속해서 조금 더 볼게요. 즉, 다른 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한건 지금 이 원피스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아니면 다른 거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볼게요. Das ist mir zu teuer. 1번 무슨 뜻인가요? 그거 나한테는 너무 비싸. 즉, 120유로. 우와, 비싸다라고 한 거죠. 환율 적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 정도면 이제 20만 원이 넘어가는 근 30만 원에 접하는 원피스가 돼서 너무 비싸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1번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뭐 한다고요? 아, 제가 다른 것좀더 찾아볼게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2번 볼까요? Ich ziehe es gleich an. An ziehen은 입다 라는 표현이고요. Gleich는 곧입니다. 제가 곧 그것을 입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에 들은 거겠죠. 들어서 저 한번 입어봐도 돼요? 이런 대화로 이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3번, die Farbe gefällt mir sehr. 이것도 선호 의사 표명이에요.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한 거고요. 4번, das ist mein Lieblingslied. 아, Lieblingskleid라고 했네요. Lieblingsen 좋아하는이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점 대화에서 쓰지 않겠죠. 집에서 다양한 의복들을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야. 이렇게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대화 상황이 맞지 않아요. 5번 볼까요? Ich möchte den Preis wissen. 저는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격은 이미 알려줬어요. 120유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아예 밑줄 친 부분에는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겠네요. 자, 옷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대화여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의 여동생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묘사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Wie sieht deine Schwester aus? 그랬더니, sie hat kurze Haare und trägt eine Brille.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너의 여자 동생은 어떤 모습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일단 머리는 어때요? Kurz, 짧은 머리를,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상 짧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걸치다, 쓰다, 입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tragen을 활용을 했고요. Brille가 나왔어요. Brille 뭐였죠? 안경이에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긴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를 찾으면 돼요. 볼까요? 자, 일단 안경 쓴 사람은 1번, 2번이죠. 둘을 뭐로? 머리 길이로 구분합니다. 머리가 짧고 안경을 쓴 사람은 1번이겠네요. 자, 2번은 그럼 어떻게 묘사하죠? Sie hat lange Haare und trägt eine Brill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머리를 푸른 경우는 offene Haar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뭐 쓰냐면 Sie trägt offene Haare라고 해서 머리를 묶지 않고 푸르고 있어요라고 묘사적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봤더니 Sie trägt einen Hut라고 해서 Hut은 뭐예요? 모자랍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기본 어휘가 아니어서, 머플러,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Sie trägt ein Hemd, 뭐, 표현을 쓰고, T-shirt가 뭐예요? Lange, 라고 해서 팔이 긴, 이란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조금 전 대화문에서 한번 등장했었던 어휘이죠? Kleid입니다. Sie trägt ein dunkles Kleid, 뭐예요? 짙은 색상의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독일어로 뭐라고 할까요?

zanen brille라고 하면 돼요. 영어에서 봤던 단어들 그대로 매칭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푸른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 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입문 묘사할 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들 같이 한번 정리했으니까 메모 잘 해주시고요. 보통의 경우는 밝은 색상의 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다. 또는 반팔 하면은 quads, 그 다음에 긴 하면 랑 이런 표현을 쓰거나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라이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메모해 놓으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문화 영역의 문제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영역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언어 문화도 있고 생활 문화도 있고 지역 사정도 있는데 어떤 문화재로 시작을 하게 되는지 22번 볼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연방주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해당하는 연방주를 상징하는 문장이에요. 쉴 때입니다. 볼게요. Dieses Bundesland ist das kleinste in Deutschland und besteht aus zwei Städten. Es liegt im Nordwesten. Es ist bekannt für seinen großen Hafen und ein Tiermärchen der Brüder Grimm입니다. 볼게요. 이 연방주는 독일에서 das kleinste, 최상급이 하나 나왔는데, 뭐의 최상급이 나왔나요? Klein의 최상급이 나왔어요. 작은이잖아요. 가장 작은 연방주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estehen aus는 무엇으로 구성된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이루어진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나? 라고 했더니 zwei Städten, 두 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주입니다. 라고 했어요. Es liegt im Nordwesten. 이것은 북서쪽에 위치합니다라고 해서 지형학적인 위치를 알려줬고요. Bekannt für라고 하면 무엇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Große Hafen. Hafen은 항구입니다. 큰 항구와 그리고 Und ein Tiermärchen der Brüder Grimm. 그림 형제의 어떤 동화? Tiermärchen. 메아셴이 동화이거든요. 그림 형제의 동물과 관련된 동화로 유명한 곳입니다라고 했어요. 연방주인데 사실은 독일에서 가장 적은 연방주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면 하나의 도시로 즉 연방주도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 연방도시 뭐가 있었나요? 우리 사실 몇개 배웠는데 베를린도 연방주도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해서 하나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도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하는 도시이다. 연방주다라고 배웠었고요. 요거 말고 지금 여기도 있대요.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틴트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형학적인 위치는 우리가 한 번에 패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림 형제의 동물과 관련된 동화라고 하면 무슨 무슨 무슨 할때이 도시의 이름이 또는 이 연방주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Die Prima Stadtmusikanten이라고 해서 브레멘 음악대라고 하는 여러분 동화 제목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자, 여기 나와 있는 베를린, 그다음에 브레멘 하고 함부르크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요세 개의 연방주가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주들, 즉 연방주도와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혹시 앞선 단원에서 실전 문제 풀면서 요세개 도시를 소개 세개 도시와 관련되는 또 다른 사실은 좀 지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요런 색깔을 보고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빨간색이 들어가 있으면 한자동맹 도시를 뭐 의미해. 요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관해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브레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브레마하푼이라고 하는 도시와 브레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브란덴부르크, 니더삭슨, 삭슨, 안할트이고요. 우리 중에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곳은 브란덴부르크이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가 토어가 있었던 그 곳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 표시가 나왔네요. 자, 중간에 있었던 전치사 수거구문 문화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이니까 눈여겨서 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 Weißt du was? 라고 하고선 Ich habe mein Fahrrad für einen Apfel und Ei gekauft. 이라고 하니까 Wie bitte? Für einen Apfel und ein Ei kaufen? Was meinst du damit? 이라고 했더니 Hast du das Fahrrad auf einem Obstmarkt gekauft? 그래서 유추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Nein, damit meint man, dass man etwas sehr billig kauft. Ich habe nur 50 Euro dafür bezahlt. 이라고 했네요. Weißt du was? 이라고 하면 너는 무엇을 아니? 라고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너 혹시 이런 소식 들어봤어? Weißt du was? 이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저거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 들어봤어? 너 그거 알아? 이런 맥락으로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 구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자전거를 샀는데 für etwas kaufen 이라고 했어요. 완료 시제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즉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 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값을 지불했나 봤더니 사과 하나 그리고 달걀 하나 값으로 사과 하나 달걀 하나 값으로 자전거를 샀지 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라고 하고선 일단은 못 알아들은 거죠. 뭐라고요? 사과 하나 그 다음에 달걀 하나 값으로 샀다고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를 이해를 못하고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를 위해서 퓨어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무엇무엇을 대신하여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를 위해 샀다고? 라고 물어보면서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서 너 그거 혹시 시장에서 라고 하는 마크트는 전치사 아우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우프 마크트가 들어가 있는 합성어의 경우도 독일에서는 어디 어디에서 라는 의미의 장소를 묘사하는 전치사를 활용을 할 때 in 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요. auf 전치사를 써요. 너 그러면 과일 시장에서 그것을 샀다는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랑 뭐랑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장터에서 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damit mein Bad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etwas sehr billig,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는 뜻이야. 즉, für etwas bezahlen, 값을 지불하다 했고 나는 자전거를 받은 지시대명사이겠죠? 나는 그것에 대한 값으로 얼마? 50유로밖에 안 냈지라고 한 거예요. 나 그거 50유로에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전거 한 대를 50유로에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싼 가격으로 무엇을 구입했다라고 할 때 즉, 이 물건의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높지만 물물교를 했던 예전의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 뭐 하나 값으로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랑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 풍습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etwas für einen Apfel und einkaufen 입니다. 하나하나 사실은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 값으로 자전거 한 대 산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우 저렴한 값으로 아주 싼 비용으로 무엇인가 구입했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었던 우리 아우프전치사 용법을 조금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우프전치사와 같이 쓰여서 어디 어디에서 라는 의미를 쓰고 싶으면 무슨 무슨 마크드라고 하는 단어 즉 요거 명사형으로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나는 시장에 있어, 장터에 있어 라고 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플라츠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플라츠는 무슨 뜻이었죠? 광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무슨 플라츠라고 하는 표현으로 합성어로 쓰였을 경우에도 써요. 슈포트 플라츠 뭐 이런 것도 써고요. 아니면 뭐 알렉산나 플라츠 이런 식으로 광장이라는 표현일 때도 아우프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나와 있었던 하펜이라고 하는 게 항구였잖아요. 이 하펜이 들어가 있는 합성어들의 경우도 아우프 전치사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공항이 있어요. 플루카펜. 플루카펜도 나 지금 공항에 있어. Ich bin auf dem Flughafen. 이라고 해서 아우프 전치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어휘 중에서 마크트나 플라츠가 들어간 경우가 자주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셔서 슈퍼마크트도 아우프 전치사 쓰고요. Sportplatz, Spielplatz도 아우프 전치사를 써서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하는 장소를 설명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밖에 장소를 지칭할 때 쓰는 전치사는 뭐였다고요? 인전치사.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Pina Bausch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Pina Bausch kam am 27. Juli 1940 in Solingen zur Welt. Schon als Kind begann sie Tanz zu lernen. Sie studierte Tanz in Essen, Deutschland und später in New York. Sie verband Tanz, Theater und Musik. Sie zeigte oft das Leben von Menschen mit ihren Sorgen und Träumen. Ihre Arbeit machte den modernen Tanz in der ganzen Welt bekannt. Viele Menschen in anderen Ländern bewunderten ihre Kunst. Pina Bausch
starb im Jahr 2009 in Wuppertal입니다. 자, 피나바우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탱서렌이에요. 댄서.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 하고서는 트러벨, 우리 자주 보는 표현이죠. 자, 문화 영역에서 인물 소개할 때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면 트러벨 컴맨이라고 표현을 쓰거나 아우프디벨 뭐뭐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언제 태어났나 봤더니 1940년 7월 27일에 솔링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쇼은 이미 벌써이고요. 뭐뭐뭐 했었을 때라고 해서 과거의 일회적 사건을 설명하는 접속사 알스가 같이 썼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메간지 시작했어요. 뭐를 시작했나 봤더니 탄츠 투 리아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춤을 배웠죠 라고 하는 거예요. 스튜디어렌 동사는 어디 어디에서 전공을 하다, 대학을 다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대학을 다녔나 봤더니 그녀는 일단은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어디냐면 에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했어요. 에센은 어디에 있나 라고 했더니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 에센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온슈피타 나중에는 뉴욕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라고 했네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공부를 한 거예요. Sie verband Tanz, Theater und Musik. 사실은 그녀의 춤을 묘사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녀는 자, 무엇으로 특히나 유명하냐면 춤과 연극 그리고 음악을 verbinden 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연결하다 라고 했어요. 춤, 연극, 음악 이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하나로 결집한 사실은 종합예술로 춤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요. 춤과 연극과 음악을 결합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Sie zeigte auf das Leben von Menschen. 그녀는 그녀의 작품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나 라고 했더니 das Leben von Menschen, 사람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차이겐 동사 썼네요. 이 사람들의 삶이 뭘까라고 하는 걸 부연 설명을 했네요. Mit ihren Sorgen und Träumen. 여기서 이어렌이 사람들을 받은 거죠. 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 그 다음에 꿈, 희망이에요. Traum의 복수형을 썼어요. 그들의 걱정 그리고 그들의 꿈을 담은 인생을 춤으로 보여준 거예요. Ihre Arbeit machte den modernen Tanz in der ganzen Welt bekannt. 여기에서 Arbeit이라고 하면 그녀의 일은 이잖아요. 즉 그녀의 작업, 그 다음에 그녀의 이런 활동은 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무엇을 유명하게 만들었냐면 현대 무용을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춤을 알렸다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갔더니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ihre Kunst, 그녀의 이러한 예술을 뭐해요? bewundern 이라고 했어요. 감탄하다 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Kunst가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이 예술적인 부문에서 무슨 무슨 기술이란 표현도 써요. 춤을 잘 추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도 Kunst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가 Tanzkunst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녀의 예술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춤 실력에 대해서 그녀의 이 무용 실력을 특히나 뭐 했어요? 와, 감탄했어요. 경이롭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피나 바우슈는 언제? 2009년 Wuppertal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해서 sterbe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네요. 우리가 사실은 교과서 지문 안에서 이 슈테아벤 동사를 잘 볼 일이 없고요. 주로 문화 영역에서 나오는 동사이다 라고 했는데 사망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과거형은 지금 지문 안에서 보는 슈답이라는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은 슈토어벤이라는 형태를 써요. 자, 그런데 사망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럼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어떤 조동사를 쓰는가 라고 하면 상태 변화를 나타낸 동사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인동사와 함께 결합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동사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따져와서 완료시제 활용형을 지금 본 거예요. 사망한이지만 어떻게 상태 변화를 나타내니까 자인동사 옆으로 가겠습니다. 바오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Sie kam in Wuppertal auf die Welt. 그녀는 Wuppertal에서 태어났습니다가 아니라 Solingen에서 태어났어요. Sie lernte tanzen erst als Erwachsene. Erwachsene는 성년이란 뜻이잖아요.

비로소 무엇이 되어서야, 에아스트를 썼거든요. 성인이 되어서야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가 아니라 schon als Kind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라고 얘기했어요. Der moderne Tanz wurde nur in Deutschland bekannt. 이 현대 무용은 독일에서만 유명했습니다. 널리 알려졌습니다가 아니라 auf der ganzen Welt이라고 얘기했어요. Weltbekannt라고 했거든요. In der ganzen Welt bekannt라고 했으니까 nur in Deutschland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4번, ihre Kunst wunderten auch Menschen in anderen Ländern. 이건 맞아요. 그쵸? In anderen Ländern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bewunderte ihren Kuns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볼까요? Sie lernte Tanz nicht in Deutschland, sondern in den USA. 그녀는 춤을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전공했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SN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계속해서 공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네요. Sie studierte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nicht nu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sondern 다음에 auch를 쓰면 A뿐만 아니라 B에서도라는 표현이 돼서 그녀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무용을 전공했었죠. Sie studierte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den USA.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피나 마오시가 아, 여러 곳에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5번 보도록 할게요. 홀로코스트 추모비, 홀로코스트 만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만말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휘입니다. 추모하는 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추모비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볼게요. Das Holocaust Mahnmal steht in Berlin. Es ist ein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Man baute es im Jahr 2005. Das Denkmal besteht aus über 2700 grauen Stelen. Die Stelen sind nicht gleich hoch. Besucher können zwischen den Stelen gehen. Viele Leute kommen jedes Jahr dorthin. Sie wollen an die schlimme Zeit denken und die Geschichte nicht vergessen. Unter dem Denkmal gibt es auch ein kleines Museum mit Fotos. 자, 일단은 홀로코스트 추모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더니 steht in Berlin, 베를린에 위치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추모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Denkmal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기념비입니다. 무엇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표현이거든요. 이걸 Denkmal이라고 해요. 무엇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한 것인가 봤더니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유대가 여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의 복수형이 지금 쓰였고요. 그다음에 ermorden이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유럽에서 살해당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했어요. 기리기 위해 만든 기념 장소예요. 봤더니 언제 세워졌나라고 하니까 Man baute es im Jahr 2005.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한참 뒤인 2005년에야 사실은 이 기념비가 추모비가 뭐 했어요? 건축되었습니다라고 했네요. 이 기념비는 besteht aus 앞에서도 우리 살펴봤었던 수거 구문이죠. 무엇으로 구성된 만들어진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봤더니 2700개 이상의 유별을 썼어요. 그라우라고 하는 색상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무슨 뜻이었죠? 회색이에요. 2700개 이상의 회색으로 된다 뭐예요? 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석비라고 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우리나라는 무덤에 가면 본붕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비석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유럽은 본붕을 만들지 않아요. 매장 문화가 평평하게 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 비석을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땅 위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에게 남기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다 또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문장을 쭉 써서 비석에 쓰는 비문을 써서 사실은 올려놓는 그 돌을 석비라고 해요. 요 모양을 보시면 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여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눕혀져 있어요. 즉, 무덤 위에 올려놓던 그 석비의 모습으로 지금 기념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칸데 뭐예요? Nicht gleich hoch라고 했어요. hoc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 의미이지만 아마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실 텐데 앞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자, 얼마 얼마만큼의 높이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도 아, es ist ein Meter hoch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의 해발 고도는 얼마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 석비의 높이는 균일하지 않다예요. nicht gleich이라고 했으니까 방문객들은 뭐할수 있나라고 했더니 zwischen den Stellen gehen이라고 했어요. 요 석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석비 사이사이를 뭐할수 있어요? 거닐 수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dorthin 이곳으로 매년 옵니다라고 했어요. 그곳을 가요. Sie wollen an die schlimme Zeit denken. 자, 여기도 수거 구문 하나 나옵니다. 우리 자주 봤던 수거 구문이죠. denken an. 무엇을 생각하다도 되지만, 그리워하다, 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일단은 무엇을 생각하기 위해 갑니다라고 했어요. schlimme Zeit. 아주 뭐한? 힘들었던 시간. 또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schlimm 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스트 역사를 nicht vergessen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갑니다라고 있어요. Unter dem Denkmal 이 기념비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라고 했더니 뭐도 있어요? 작은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은 그럼 무엇을 전시한 거냐면 mit Fotos라고 했으면 사진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이 이 기념비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독일의 공동묘지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석비가 다 이제 무덤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곳을 거니는 느낌으로 지금 만든 거고요. 대신 그 석비에는 아무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른 높이와 사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각기 다른 삶을 살면서 숨을 거두었던 사실은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이고요. 아래쪽에 사진도 유대인들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겪었었던 다양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뭔가 가슴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베를린에 갔을 때 베를린이 문화의 도시다 이런 걸로만 여러분이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장소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뮐슈티엔 아우스는 오늘 벌써 두번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쵸? 자, 볼게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 찾아볼게요. 모든 석비는 높이가 같다가 아니라 nicht gleich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같지 않습니다. 독일군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ermordeten Juden이에요. 네, 언제? 살해당한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이고요. 기념비는 1945년에 세워진 게 아니라 2005년에 세워졌어요. 1945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해죠. 석비 사이로 걸을 수 있어요. Zwischen den Stellen 갈수 있는데 여기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석비 사이로는 걸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기념비 아래에 박물관이 있다.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계속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날, 무타탁에 관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축하 문구가 들어가 있는 카드가 하나 있네요. Die besten Wünsche zum Muttertag이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인사말만 담아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며 라고 하는 문구예요. Der Muttertag ist ein Feiertag. Wird in vielen Ländern gefeiert. In Deutschland feiert man den Muttertag am zweiten Sonntag im Mai. An diesem Tag bedanken sich viele Menschen bei ihrer Mutter mit Blumen, Geschenken oder einem Frühstück. Den Muttertag gibt es seit dem 20. Jahrhundert und er kommt aus den USA. Die Idee ist, die Mütter für ihre Arbeit und Sorge zu ehren. 입니다.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어버이의 날이 있는데 독일에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구분되어 있어요. 일단 어머니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문화 지문입니다. Der Muttertag ist ein Feiertag. 어머니의 날은 뭐래요? 공휴일이에요. 즉, 이날 쉬는 날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이것은 in vielen Ländern gefeiert. 독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라고 했어요. 파이한 동사를 썼네요. 독일에서는 어머니의 날을 언제 그러면 기념하고 연휴로 기념일로 삼는가 봤더니 am zweiten Sonntag in Mai예요. 5월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5월 두 번째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5월 두 번째 2주 뭐라고요? 1이라고 했어요. 네, 이 정보 둘게요. 이날 bedanken이라고 해서 sich bedanken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다란 표현이에요. 자, 고마움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이날 필라멘션 많은 사람들이 바이 이어가 못하 그들의 어머니들에게라고 했어요. 그들의 엄마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 했더니 밑전치에 써서 꽃이나 선물이나 또는 아침 식사, 후식이 아침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엄마에게 뭐 한다고요? 고마움 인사를, 고마움을 전합니다라고 했네요. 이 어머니의 날은 gibt es라고 했어요. 있었다라고 했네요. Seit dem 20. Jahrhundert 이미 20세기부터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봤더니 kommt aus den USA,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이것의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뭘까? 봤더니 Die Mütter für ihre Arbeit und Sorge zu ehren 이라고 했어요. 부모는 엄마의 뭐 엄마가 사실은 가족을 위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엄마의 보살핌 돌봄에 대해서 ehren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엄마가 하는 여러 가사의 노동이나 다른 일들, 그 다음에 가족을 신경 쓰고 케어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마움과 그 다음에 경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다라고 했네요. 독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래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 나라에서 기념한다는 두 번째,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Es wird in vielen Ländern gefeiert 이라고 했고요. 어머니에게 꽃이나 선물을 준다라고 했죠. 또는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도 해요 라고 했네요. 독일에서는 5월 첫째 월요일이 아니라 둘째 주, 뭐였나요? 일요일이다라고 했네요. 이 정보가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이해한 것을 알맞은 건 B, 채를 선택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생활문화 지문에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했었던, 사실은 수능특강 교재에 요 관련된 카드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지문 내용이었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문법 영역으로 가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Mädchen heißen beide Anna 라고 했고요. Wirklich, ihre 뭐뭐뭐 sind gleich 라고 했어요. 자, 여기 die Mädchen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셴으로 끝나는 명사는 특별한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소녀들은 beide 둘다 안나라고 불러. 이름이 안나야 라고 했더니 정말?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엇무엇이 같다고 라고 했어요. 일단 뭐가 같은 거죠? 남매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이름들이 같다고 라고 해서 남의 복수형을 찾으면 돼요. A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뭐가 됐죠? 뒤에 N을 붙이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음절 어휘인 경우는 아우, 우를 변모음으로 바꾸는 일이 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외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경우니까 변모음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남의 뒤에 복수형 뭐예요? N 붙여서 남매를 찾으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쉬운 문제예요. 1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같다고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오늘 팁스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명사의 복수형은 우리가 앞선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미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남해라고 하는 명사의 특징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갈까 합니다. 남해가 어떤 명사인지 그러면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특수변화 명사 또는 N변화 명사라고 불리는 그 명사이거든요. 수능특강 식상과 문법 포인트에 있었던 내용 한번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특수변화 명사 또는 N변화 명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단수 2, 3, 4격에서 어미 변화를 합니다. 뒤에 N 또는 AN이라는 어미를 붙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뭐가 같냐면 명사의 복수형이랑 그다음에 특수변화형이 대부분 동일해요. 동일한가라고 했더니 대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외가 있어요. 언제? 헤어는 복수형이 헤아렌입니다라고 한 걸로 봐선 헤어의 특수변화형이랑 복수형이 다른 거죠. 나머지 명사들은 특수변화형이랑 복수형이 같아요. 자, 2, 3, 4격에서 자, 특수 변화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언제 그러면 N을 붙이고 AN을 붙이느냐.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AN을 붙입니다. 이렇게 세 개죠. 그 다음에 모음 발음이나 양모음 발음으로 끝난 경우는 N을 붙여요. 그래서 hair 같은 경우는 death 한 다음에 S를 붙이지 않고 특수 변화 명사들은 여기 N 변화 붙여요. 해안이라고 하고요. 3격, 4격의 형태도 같겠죠. 융에는 그러면 A로 끝났으니까 특수 변화형에 뭐를 붙여요? 여기도 N을 붙여서 des 융엔, dem 융엔, den 융엔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바와 농부였잖아요. 농부도 뒤에 뭐를 붙이나요? N을 붙여서 des 바완, dem 바완, dem 바완 이런 형태로 쓰게 돼요. Menschen은 AN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ention이란 형태로 특수 변화형을 만들 거고요. 이게 동일하게 변화하겠죠. student도 특수 변화형이 student 한 다음에 ten을 쓰게 돼요.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2, 3, 4격에서 다 바뀔 거고요. 폴리체스트는 폴리체스트이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특수 변화 어미 뭐를 붙여요? an을 붙여서 폴리체스텐 이란 형태로 단수형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안에서 격변화를 한 형태로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특수 변화 명사 하나 더 있어요. 예문을 볼까요? auch am 하고선 가만 같은 kaufen. 어디에서? 자판기에서도 티켓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판기 독일어로 뭐였나요? automat이었거든요. 아우토마트도 특수 변화 명사이고 지금 삼격으로 쓴 거잖아요. 전치사 삼격 지배했어요. 그러면 auch am automaten 가만 같은 kaufen. 이렇게 변화 해야 되는 뜻이에요. 경찰관을 적용을 해야 되나 볼까요? 프라게가 사격지배 명사였거든요. Fragen Sie doch mal den 하고선 그 경찰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Polizisten 그 다음에 nach 무엇에 관해서 삼격해서 nach dem Weg 이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명사들의 복수형의 형태는 어떻다고요? 방금 봤었던 특수변화형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디만 빼고 헤어만 빼고였으니까 여기 다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특수변화형 먼저 써볼까요? Bauern은 Bauern 그 다음에 Menschen은 Menschen을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Student 아까 Studenten이었죠. 그쵸? 폴리치스트는 폴리치스 하고서는 텐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헤어는 어떻게 쓴다라고 했나요? 헤어의 특수 변화형은 뒤에다가 n을 붙이는 거였는데 복수형은 헤어렌이라고 해서 an을 붙여요. 얘만 달라요. 심지어 그래서 문장 안에서 헤어의 특수 변화형, 헤어의 복수형을 가지고 형태 올바른 거예요?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오! 이거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 헤어는 복수형이 조금 다르게 변화했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Was machst du gerade? 너 지금 뭐 해? 라고 했더니 Ich untersuche die Hobbys von 이라고 해서 나는 무엇을 조사하는 중이야? 라고 했고요. 청소년이라는 표현인데 Jugendliche가 여러분 형용사 파생 명사예요. 즉 격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죠. 그러면 자 이런 거는 강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이고요. 뭐뭐들의이니까 몇 격, 무엇의이니까 삼격이에요. 강변화, 복수형, 삼격이면 형용사 뒤에는 an이라는 어미를 붙여요. 자 마지막 거 볼까요? Letzte Woche habe ich einige getroffen. 지난주에 내가 몇몇을 만났지? 라고 했어요. 몇몇은 수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얘도 강변화 할 거고요. 복수형 지금은 무엇을 만나다니까 사격 쓸 거예요. 강변화, 복수형, 사격일 때는 A라는 어미를 붙여 Jugendliche로 끝나는 그 형용사 뒤에다가 격변화 어미를 붙여서 명사화하면 되거든요. 근데 AN, A가 활용된 걸 찾아야 되니까 요거예요. Ich untersuche die Hobbys von Jugendlichen. Letzte Woche habe ich eine Jugendliche getroffen.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형용사 파생 명사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명사들이 몇 개가 있어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수능 특강 12강 수능 문법 포인트였고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각각의 명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아래쪽에 설명을 했어요. 이거 주의하실 게 있죠. ein일 때는 der angestellte가 아니라 안게슈텔트 뒤에다 어떤 어미? 아인 안게슈텔터라고 했고요. 여성형이면 아인의 소유 부정관사 쓸 때도 에 씁니다. 왜냐하면 혼합 변화가 되면 형용사 어미 변화가 달라지잖아요. 복수형이 되면 복수형일 때는 안게슈텔트 뒤에 관사는 부정관사 아인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써요? 무관사용법처럼 해서 강변화 어민 안게슈텔테를 쓰시면 돼요. 회사원이란 표현이고요. 친척도 이렇게 형용사 파생명사에 어떻게 돼요? 페어반트 뒤에다가 에어를 써요. 에 대신에 그 다음에 부정관사이면 ein 하고서는 여기도 뭐만 써주면 돼요? 에 동일하게 쓸 거고요. 복수형이면 강변화음이 변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페어반트 뒤에다가 ein이 아니라 에를 써서 페어반트 친척들이란 표현을 써요. 특히나 우리가 자주 쓰는 독일인이라는 명사가 네, 명사 파생 명사이거든요. 그럼 남자 독일인이면은 어떻게 했나요? ein Deutscher 여자 독일인이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랑 동일하겠죠? 네, 강변화일 때랑 약변화, 혼합변화 같으니까 자 여기는 강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Deutsch 뒤에다가 에만 붙여서 독일인들이라는 형태로 쓰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활용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격변화를 잘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완료시제형의 활용이네요. Wir haben das Auto repariert. 무엇을 수리했다? 이거 맞고요. Der Hund ist draußen geblieben. 그 강아지는 바깥에 머물렀어. Bleiben은 sein 동사와 완료시제형 활용합니다. Ihr seid auch später ins Bett gelegt. Sich legen 이라고 해서 제기 동사와 함께 활용하는 경우에 완료시제 조동사 haben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ihr habt 라고 써야 되네요. 그럼 잘못된 거는 3번이에요. 너희들 어제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구나. Der Zug ist pünktlich angekommen.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자인동사랑 결합하는 거 맞고요. Sie hat sich über den Besuch gefreut. Sich freuen

0: 두바 제기동사이죠. 그럼 하벤으로 쓰는 거고요. 지금 피피형은 모두 다 올바르게 쓰였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형용사 수거 구 아, 전치사 수거 구문이에요. Wir danken euch für eure Hilfe. Sich danken 앞에서 나왔었는데, 그쵸? Sich bedanken에서 나왔던 Sich danken für의 경우는 뒤에 삭격 씁니다. Wir danken euch für eure Hilfe. 너희들의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표명하다. 이고요. 맞는 표현이네요. Sie wartet schon lange auf dem Arzt. Auf 전치사는 뒤에 몇 격집 해야 돼. 이랬던 사격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벌써 한동안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인데 관사의 활용이 잘못되었네요. Sie hat mit ihm über den Film gesprochen. 그녀는 그와 함께 영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 Sprechen über 전치사 뒤에 사격 쓸 거예요. 필름이 만약에 복수형이었다면 die 하고서는 film에 라고 써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단수형이었다라고 하면 den 하고서는 film을 써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형태가 관사도 틀렸고 복수형의 형태도 모두 다 틀린 거거든요. 그는 그녀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이고요. 지금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전치사 수거 구문의 형태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8회 내용으로 만날게요. Bis next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시입니다. 이 시는요, 옳다, 즉 시비를 가르다 했을 때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옳다라는 뜻 말고도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 그리고 뭐뭐이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한자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들, 문장에서 쓰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이미 한문의 고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한문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살펴볼 때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풀이하기보다는 평소에 연습할 때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확인해 가면서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도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그럼 문항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7회 모의고사 1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전에서 얻는 지혜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풀이가 되어 있고, 또 지혜,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문, 1번부터 5번까지 단문도 함께 나와 있어서 우리 주제를 단문에서 찾아보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우리 풀이가 이미 나와 있지만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씩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는 선비예요. 욕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거냐면, 허물을 적게 하고자 하는 선비예요. 자, 이게 적을 과자고요. 이 과자가 허물,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허물을

적게 하고자 하는 선비는 쟁우가, 그죠? 명경, 밝은 거울이다라는 의미예요. 시자가 뭐뭐이다라고 쓰였습니다. 자, 쟁우? 쟁우가 뭘까요? 잘못을 충고해 주는 벗이 명경, 깨끗한 거울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쟁자는요, 다툴 쟁자예요. 그래서 쟁우, 다투는 벗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쟁자는요, 잘못을 충고하다, 간쟁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충고해 주는 벗이 나의 잘못을 살펴보는 밝은 거울이 된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충고하여 함께 옳은 길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교훈을 주는 문장이었네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단문들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거사여 명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거사. 이미 지나간 일이죠. 뭐뭐와 같다? 밝은 거울과 같다라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을 거울로 삼아서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앞에 명경이라고 해서 같은 밝은 거울이 나와서 1번이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과거의 일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인지과실 다유언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잘못이 되겠죠. 사람의 잘못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대부분의 잘못은 이 말에서 연유한다, 비롯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한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붕우유가 충거손독이라고 돼 있어요. 붕우라는 거는 친구죠.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면 충고해서 잘 이끌어야 한다. 이때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잘하다라고 쓰였고요. 이때 도자는 이끌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친구에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고치라고 충고해서 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앞에 어때요? 쟁우가 밝은 거울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충고해주는 친구 덕분에 내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밝은 거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 있는 것은 우리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유기, 부지유, 타인. 다만 안다는 거죠. 유기가 뭐예요? 옴기자. 나 자신이 있음을 알고. 알지 못한다가 되겠죠. 뭘 모르냐면 타인,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거죠. 단지 나만 있음을 알고 남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인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백년사능백 천마경시명. 자, 100번 누이다. 연자는요, 익히다, 누이다라는 뜻인데요. 실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빨고 삶는 과정을 누이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비로소 하얘지고 100번 누여야 실은 하얘지고 1000번 가는 거예요. 1000번 갈아야 거울은 비로소 밝아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 번 어떤 노력과 꾸준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실이 하얘지고 거울이 밝아지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5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답과는 관련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때요? 서로의 잘못을 충고해서 옳은 길로 나아가야 된대요. 우리 아까 몇 번으로 답을 골랐죠? 3번. 친구에게 허물이 있다면 충고해서 잘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3번이 이 1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18번 세트 문항이 나왔습니다. 두 문항 또는 세 문항이 하나의 지문에서 이렇게 세트 문항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문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문 풀었을 때처럼 충분히 이 문장 속에서 유추가 가능한 힌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상반되는 뜻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18번 갈게요.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이 글을 읽고 주제, 내용 파악을 잘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저, 오신, 기선. 당, 호자, 호지. 당, 오자, 오지. 선자, 자근이, 기역차, 차원. 어려운 글자는 없는 문장입니다. 대저라는 거는 큰 대자를 써서 대체로라고 말을 시작하는 말이고요. 오신은 나예요. 내 몸, 나 자신이죠. 내가 이미 선하거든. 착할 선자. 마땅당자죠. 마땅히 좋아할 사람은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자는 그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지시대명사죠. 그것을 좋아한다.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선하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땅당자 이번에는 오자예요. 오는 싫어하다 오자입니다. 호와 반대가 되는 거죠. 싫어할 만한 사람들은 그를 싫어한다. 나를 싫어한다. 자, 여기서 선은요. 착한 사람은 스스로 가까워지고 마리을 자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기억하는 자는 자원 스스로 멀어진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오예요. 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좋아하다, 싫어하다 할 때는 이 오가 악자인데 나쁘다 일 때는 악이고요. 싫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호 좋아하다의 반대니까 오라고 읽고요. 선 착하다의 반대일 때는 악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어때요? 내가 이미 바르고 선하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고 그와 반대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거 17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1번 대자 큰 사람이 될까요? 여기서는 어때요? 선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가까워지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 대자와는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예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선자의 반대가 되는 사람이니까 악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귀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과 귀한 사람. 천의 반대가 귀니까 여기서는 반대가 되지 않고. 자, 4번은 선자. 여기서는 반대가 되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이니까 선자가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신자는 몸신, 나 자신을 나타내는 한자죠.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스스로 가까워지고 악한 사람은 스스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이 자, 결국에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먼저 선하고 바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도 자연스럽게 몰려들게 된다. 모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큰일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돼? 큰일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력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큰 인물이 될수 있어. 포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 좋아할 호자를 보고 약간 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지. 그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선한 사람은 나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나 자신이 어떤 태도와 상황인지가 중요하다.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제가 비슷한 문장, 자기 수양,
내용은 굉장히 많은 문장에서 한 문에서 되게 골고루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비슷한 문장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기, 연우, 정인. 여기서 기자와 인자가 반대가 되겠죠. 기는 나 자신이고요. 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르게 한 뒤에 남을 바르게 한다.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면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된 다음에 그 영향을 남에게 끼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문장입니다. 덕은요, 덕망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는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죠? 덕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 주변에는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가 비슷한 이두 가지 문장도 언제든 문항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 20번,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세 문항이 같이 있는 지문입니다. 의미상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것. 자, 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의미상,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지? 그리고 그것과 바꾸어 쓸수 있는 한자는 뭐야? 라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에요. 이 한자의 뜻도 잘 알고 있는지, 또이 선택지에 있는 한자의 뜻도 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마지막으로 풀이 되는 것. 우리 풀이 순서는 항상 마지막을 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21번, 디귿의 도금으로 오른 것은, 도금 문제도 함께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심계 제여일쾌자. 자, 이 여자는요, 나 여자예요. 1인칭, 인칭 한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나를 뜻합니다. 내가 깊이 경계하는 바, 깊이 경계하는 것이죠. 내가 깊이 경계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조사 어자는 뭐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제자는 있다고요. 자, 일쾌자라는 건 뭐냐면 쾌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경계하는 바는 이 쾌라는 글자야, 이한 글자야, 요 말입니다. 자, 이 쾌가 뭘까요, 여러분? 쾌. 여기서는 쾌락의 쾌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만족, 당장의 즐거움 할 때의 그 쾌거든요. 그래서 쾌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주 깊이 경계하는 바는 이 쾌라는 글자 하나에 있다. 매사, 모든 일이죠.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 만약, 여기서 약자는 같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쓰였어요. 뭐뭐 하고자 하죠. 하고자 하다, 요. 쾌는 뭐예요? 쾌락을 쫓는 거죠. 모든 일을 만약 쾌락을 쫓고자 한다면 대부분 많을 자자 이를 치자죠. 어디 어디에 이르냐면 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만약 쾌락을 따르고자 한다면 대부분은 후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후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좀 중요하니까 여기 한자들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갈게요. 자, 여자가 무슨 뜻으로 쓰였죠? 나여, 1인칭으로 쓰였습니다. 괘자는 경계하다, 조심하는 거예요. 어자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여 있다? 뭐뭐뭐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상이라고 쓰였습니다. 자, 쾌락.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당장의 만족, 눈앞의 즐거움을 말할 때 쾌로 쓰였고요. 자, 약자는 만약 가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는 여기서 어디 어디에 이르른다라고 쓰였어요. 자,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이 나 1인칭으로 쓰였죠. 우리 인칭 한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로 쓸수 있는 한자 한번 살펴보면 타는 3인칭이죠. 너, 그대, 그대를 말해요. 3인칭. 자, 이 글자는요, 여자죠. 너 여자예요.

문장에 풀이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한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니은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깊이 경계할 바는, 자, 쾌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풀이 순서를 써보자면, 쾌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건 뭐예요? 어디 어디 있다, 있을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 순서를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문항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의 도금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이 사자가 일사자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매자는 하나하나, 매일, 매번 할때 매양매라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금이기 때문에 매사, 하나하나의 모든 일,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어렵지 않게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아까 우리 매자가 나왔었죠? 그죠? 이 매자를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요거 밑에 있는 건 어머니 못 자잖아. 라는 걸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쉬운 한자도 다시 한번 보고, 살펴보고,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이라는 환경은요, 굉장히 긴장되고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언뜻 쉬운 글자도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딱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구별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획이 이어져 있는 거는 말 무자예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형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근데 요세 개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니 몸, 뭐뭐하지 말라 무자, 그리고 매양매자 이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매자 앞에다가 어떤 한자가 또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한자가 됩니다. 자, 요거 있죠? 요게 뭐예요, 여러분? 물 숫자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바다 해자죠. 바다 해. 자, 요거는 뭐예요? 사람 인자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업신여기다 모자예요. 그래서 뭐 모욕, 모멸 할때 모자입니다. 요것도 많이 봤죠? 요거는 뭐예요? 나무목이 붙었어요. 매화나무 할때 매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모양이 비슷한 한자 우리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 23번으로 갈게요. 자, 요것도 문항 먼저 살펴볼까요?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은, 단어의 짜임 문항. 아, 꼭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글의 내용, 주제, 이해, 요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풀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뇌지 발성, 물, 무부, 동시, 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뇌자가요, 우레래요. 우레가 소리를 내면, 자, 발은 필 발자, 성은 소리 성자예요.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레가 소리를 내면, 만물은 뭐뭐 하지 않음이 없대요. 요것도 이중부정, 긍정으로 보시면 돼요. 동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없죠. 우레가 우르르 쾅쾅 치면 모든 만물이 진동을 하거나 깜짝 놀라서 소리에 반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죠? 우레가 소리를 내면 만물은 동시에 응하지 않음이 없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은 마땅히 각각 말미암는다. 무엇을 말미암는다? 자기 자신을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말미암는다는 게 뭐냐면 어디 어디에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기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마땅히 자기에게서 나온, 그죠? 부당, 마땅하지 않다. 사무, 가부, 이, 동지. 이때 이 가부는요, 옳다, 그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찬성, 반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옳고 그름이에요. 이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동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자기 의견과 판단,
주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서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 앞에서부터 우레와 함께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레가 소리를 낼 때 만물은 동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의 말은 마땅히 각각 자기에게서 나오니 일이 옳고 그른지를 따짐이 없이 그것을 갖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선생님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 어조사지를 볼까요? 여기서 이 어조사지가 두 번이 쓰였는데 각각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진 한자는 항상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보자 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우레가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우레가 소리를 낼 때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말이죠. 그래서 뭐뭐의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같은 문장에서도 지가 다른 쓰임으로 쓰일 수 있다. 항상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조금 고민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번 한번 볼게요.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자, 우리 기역 어떻게 풀이했어요? 우레가 소리를 내다 라고 풀이했죠. 소리를 을렬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관계? 아, 이 발성은 술목관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술목관계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단어의 짜임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한번 기억을 시켜볼까요? 수식, 병렬, 주술, 술목, 술보. 이 다섯 가지를 내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단어의 짜임 문항을 접근할 때는요, 일단 단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발성, 이렇게. 그리고 이 단어를 풀이해 봅니다. 소리를 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뭐뭐와 뭐뭐라고 이어지는지, 뭐뭐가 뭐뭐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인지, 아니면 얘처럼 을렬이 들어가서 목적어가 들어간 말인지, 이게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단어의 짜임 문항은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우리 한번 술목관계 찾아볼게요. 자, 1번은 일출이죠. 일출 우리 어떻게 풀이해요? 해가 나오다, 해가 뜨다 라고 풀이해요. 뭐뭐가 뭐뭐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술 관계죠. 주와 서술어의 관계. 아, 여기서는 술목이 아닙니다. 자, 치국. 치국은 우리 어떻게 풀이하나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오,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 비교적 우리 구분이 쉬운 단어의 짜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술목관계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입학. 입학은 우리 어떻게 풀이해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들어가다. 이거는 술보호 관계가 되겠죠. 서술어와 보호의 관계입니다. 자, 4번. 요거는요, 빈부라고 있죠. 빈부는 어떻게 풀이해요? 가난과 부유함이라고 풀이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같은 성분의 말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렬관계예요. 병렬관계. 자, 식당. 식당은요, 집은 집인데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식이 당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식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을을이 들어간 치국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 문항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이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레는, 우레가 치면 모든 만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지만 사람의 말은 어때요? 자신의 판단과 어떤 생각과 그걸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남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거에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나의 주관과 판단이 필요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면요, 실천? 내가 한 말 반드시 실천할 거야? 아니고요. 좋은 징조가 있으면 일이 잘 된다? 이것도 아니고.

남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네요. 이건 맞는 말이지만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마라는 거는 아니에요. 줏대 없이 남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겠어. 그죠? 여기서는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해라. 우리처럼 어떤 거지 우르르 쾅쾅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해서는 안 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25번으로 넘어갈게요. 반가운 한씨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가와 나시가 짝지어져 있고요. 한씨 문항은 정말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기역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가지 시어의 풀이를 묻고 있습니다. 25번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역시나 어떤 시적 화자의 감정이나 배경이나 시의 주제를 묻고 있는 문항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분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부터 한번 풀이해 볼까요? 자, 강월 원환결. 자, 정매락 우개. 강에 뜬 달은 둥그러졌다가 다시 이지러지고, 뜰에 있는 매화는 떨어졌다가 또 피네. 오, 달과 매화를 가지고 지금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은 어때요? 둥그러졌다가 다시 이지러지죠. 그리고 또다시 둥그러지잖아요. 자, 뜰에 있는 매화는 떨어져서 시들었다가 또 다시 피죠. 이게 뭘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달과 매화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봉춘 귀 미득, 독상 망향대. 자, 봉자는 만날 봉자예요. 봄을 만났지만 귀 미득, 돌아감을 얻지 못했다. 돌아감을 얻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홀로 상자는요, 여기서는 오르다라는 동사예요. 어디에 올랐냐면 망향대에 올랐어요. 망향대라는 요거 공간적 배경이 등장을 했는데 이 망향대를 풀이해 보면 고향을 바라보는 누대예요. 아, 벌써 이 시적 화자가 고향을 바라보는 누대에 홀로 올랐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봄이 다시 왔지만 돌아갈 수 없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망향대에 올랐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 나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사불견 독우루 초경 공첨 일단수. 자, 상사는 뭐냐면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워하는데 만나지 못하니 홀로 누각에 의지하다. 여기서 의지하다는 건 뭐예요? 기대다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데 직접 만나보지 못하니 누각에 흘로 기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촉영은 뭐냐면요. 촛불의 그림자예요. 그 촛불이 아른아른한 그 그림자가 공연이 보탠다. 무엇을 보태냐면 한 단락의 근심을 보탠다라는 거죠. 오, 촛불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 쓸쓸한 근심,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약사. 여기서 약자는요, 만약이에요. 사자는요, 뭐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죠. 만약 뭐뭐 하게 한다.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인생 무잠별. 인생에 잠시의 이별도 없다면, 없게 하는 거죠. 만약 인생에 잠시의 이별도 없게 한다면 불구 구하지 않겠다. 뭘 구하지 않냐면요. 선자는 신선이에요. 여는 여기서 뭐뭐와. 봉후, 봉해진 제후. 높은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후. 그러니까 신선과 제후도 구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부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워하는데 만나지 못해. 홀로 누각에 기대네. 촛불 그림자 공연이 한 단락의 근심을 보태고. 만약 인생

생에 잠시의 이별도 없게 한다면 신선도 재우도 구하지 않겠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신선과 재우가 뭘까요, 여러분? 남들이 다 원하는 성공과 부귀 영화예요. 나이 잠시 동안의 이별도 없게끔 한다면 이미 너무 그리우니까 이런 성공과 부유함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잠시 동안의 이별도 너무 힘들어. 너무 이미 그리워라고 하는 것을 이 3구와 4구에서 가정법을 통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와 나시 기억하면서요. 24번 한번 문장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자, 개자 볼게요. 매화라는 꽃이 피다라는 거죠. 열 개자인데 꽃과 함께 있으면 피다라고 풀이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개하다, 개화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피다라는 풀이 맞고요. 니은 상, 여기서는 어때요? 뒤에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르는 거죠. 오르는 거,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디귿 기대다. 여기다 의지하다 의자인데 어떤 누가게 의지하다라고 했으니 기댄다라는 풀이가 맞습니다. 자, 첨자 보태다는 거죠. 근심을 이 촛불 그림자가 보태는 거죠. 더 근심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음의 이 여자는요, 주다가 아니에요. 그죠? 풀이로 옳지 않은 건 5번인데요. 여기서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엿자 자체는요, 뭐 주다, 더불다,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선과 재우도 구하지 않겠다, 뭐뭐와 뭐뭐라고 풀이돼 있지 주다라고 동사로 풀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의 시적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죠? 우리 3구, 4구에 나와 있었잖아요. 봄을 만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홀로 망향대에 오른다고 했어요. 망향대라는 거 자체가 고향을 바라보는 노래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알수 있고요. 가의 넷째 구에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그러죠? 아까 망향대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나의 시적 화자는 그리워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했어. 그렇죠. 1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상사불견. 서로를 그리워하는데 만나지 못했다. 이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나의 셋째 구에는 가정의 표현이 사용되었어. 그렇죠. 약사라고 했었잖아요. 만약 약자. 만약 뭐뭐하게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별의 슬픔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가, 나에는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어. 자, 가시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나요? 그렇죠. 봄날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봄춘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는 계절적인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26, 27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한시를 그냥 무작정 풀이하기보다는 한시의 기초적인 이론과 배경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한시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한시의 시체, 우리 수능특강에서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형식에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한시를 뭐라고 하죠? 고체시라고 합니다. 구수, 자수, 운율 등에 대한 규칙이 엄격한 한시를 근체시라고 해요.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한시는 근체시입니다. 근체시. 자, 한시의 형식 볼까요? 한 구간, 즉한 줄이 다섯 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원이에요. 오원. 다섯 개의 말이다라는 의미에서 오원. 자, 한 구가 일곱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칠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원시, 칠원시가 가, 나로 쫙 지어서 문항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도 익혀두시면 한시 문항을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후반부로 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26번, 27번 문항인데요. 자,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오른 것, 기역과 니은의 풀이를 묻고 있습니다. 27번은요,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교훈으로 돼 있지만 결국엔 내용이 주제 파악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협태산, 이초, 북해, 어인, 알, 아, 불릉. 자, 협은요, 끼다란 뜻이에요. 끼다. 태산을 끼고, 그로써, 요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로써, 북해를 넘는다면, 자, 이때 초자는요, 넘을 초자예요. 상상을 해볼까요?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넘어요. 그쵸? 넘고서 남에게 말하는 거죠. 남에게 말합니다. 아, 불릉. 나는 할수 없어. 자,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넘으면서 남에게 말하길, 아, 나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할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어때요? 맞죠? 현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능. 할수 없는 일이죠. 시, 이것은 진실로 불능이다. 할수 없는 것이다. 나자가 뭐뭐이다입니다. 자, 그래서 협태산 이초 북해 어인할. 아, 불릉? 시성 불릉냐? 자, 이러한 일들은 정말 불릉인데, 맞아. 할수 없는 일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위 장자 절지, 어인 왈. 아, 불릉? 시 불이야. 비 불릉냐? 자, 여기서는요, 이 장자가 길다가 아니라 어른의 의미로 쓰였어요. 어른을 위해서. 여기서도 위자가 하다가 아니라 위하다입니다. 어른을 위해서 가지를 꺾으면서, 그죠? 남에게 말하기를 나는 불능 할수 없어. 그죠? 그 우더른을 위해서, 어른을 위해서 가지를 딱 꺾으면서 하는 말이, 아, 나 이거 할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이것이 자, 불위다. 하지 않음이다. 불능이 아닐 빗자 아니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불위와 불능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불능은요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만 가지고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불능이라고 하고요. 불위는 내가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앞에 협태산이 초북해는 어때요? 불가능한 일 불능이 진실로 맞다라는 건다면, 이 옆에 어른을 위해서 가지를 좀 꺾어주는 일은 할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 내 마음가짐, 실천이 중요하지. 실제로 불능과 불의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할수 없는 일인지 정말 하지 않는 일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풀이 한번 볼까요? 자, 기역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했어요? 넘을 초자예요. 북해를 넘는 거죠. 넘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는데, 이 니은을 볼게요. 이것은 진실로 할수 없는 것이다. 이때 성자는요, 진실로 이런 의미로 쓰였죠. 원래 성자에는 성실하다라는 동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성실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진실로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자, 여기서 맹자에서 나온 문장인데 맹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불능과 불의를 구별하자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인지,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인지, 할수 없는 일인지, 불능과 불의를 구별하자라고 했는데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할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계하는 말이에요.
목적.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할수 없는 일인지 이걸 구분하자는 거죠. 계획 없이 무조건 일을 추진하는 사람, 시작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 3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28, 29,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8번. 기억부터 미음에프리로 옳지 않은 거. 다섯 개의 글자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모아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 아, 가가 인물을 뜻하는구나. 이거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인물이 일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30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나의 풀이로 옳은 것은, 요, 차일이라고 하는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이게 이 문맥에서, 이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어? 라고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가 사람이었죠. 보소습리사, 과학술, 급이상, 태조상, 권위, 독서. 자, 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관리의 입만 익혔어요. 익힐 습자죠. 과는 적을 과자예요. 뭐가 적었냐면 학술, 학문적으로는 적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적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젊었을 때부터 관리의 일만 익혀서 학문적으로는 부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급위상. 자, 이 상자는 여기서 서로 상자가 아니라 재상이에요. 그래서 재상이 될때 미쳐서, 높은 벼슬에 올랐네요. 그죠? 재상이 됨에 이르러 이 태조라고 하는 왕이 항상 권했어요. 권할 권자. 뭘로 권했냐면 독서로서 권했죠. 즉, 독서를 하라고 권한 거예요. 왜? 학술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고 권한 거죠. 만년 수불 석권. 만은 늦을 만자예요. 늦은 나이에도 손에서 책을 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손에서 책을 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책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의미겠죠. 매번 돌아가서 사제에 돌아간 거예요. 사제가 뭐냐면 사사로운 집, 자기 개인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청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번 개인의 집에 돌아가 합포개협 취서. 어려운 한자들이 나와가지고 좀 긴장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닫다란 뜻이고요. 얘는 열다란 뜻이래요. 호자는 집의 문입니다. 집의 문을 닫고 서랍을 여는 거예요. 상자를 열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집에 돌아가서 집 문을 닫고 상자를 열어서 책을 취했죠. 그것을 읽기를 하루 종일 했다는 거죠. 경일에 마칠 경자예요. 하루를 마칠 때까지 그것을 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급 어디 어디에 이르러, 차일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이르러 정사를 임하매, 정사를 돌봄에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과 같았다.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일 처리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독서를 열심히 한 덕분에 이 정사에 임해서도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물을 흐르듯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에 대해서 좀 나와 있네요. 자,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요, 관리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섬기다, 여기서는 섬기다가 아니라 일의 의미로 쓰였어요.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상자가 재상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태조가 권했죠. 독서로서 권했어요. 자, 만년의 만은 늦다. 맞습니다. 자, 미음에 마치다. 그죠? 마칠 경자. 하루를 마치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을 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래서 1번, 풀이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모아서

0: 이 가라는 사람, 가에 대한 설명, 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젊었을 때 학술이 부족했죠. 좋은 책을 남에게 물려받았나요? 아니요. 한번 보고 책의 내용을 외웠나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기억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 30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나의 풀이, 자, 버금사자의 해자,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답을 우리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모의고사의 횟수가 쌀수록 여러분의 실력도 쑥쑥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완성 마스터 키츠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 짜잔! 누구냐면 바로 칸트가 주인공입니다. 자, 칸트. 이런 사람이었죠. 혹시 칸트 얘기 배워본 적 있나요? 자, 칸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시간에 연구를 하고 또 같은 시간에 책을 읽다가 같은 시간에 잠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똑같이 생활을 했냐면 자, 그가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아, 지금 3시 30분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요, 되게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유행도, 어떠한 뭐 다른 법이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제가 칸트를 가져왔을까요? 자, 이 칸트가 작년 수능에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수능 완성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향성은 조금 다르나 아, 평가원이 칸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자주 등장하나 싶어서 한번 같이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에서 읽을 부분은요. 자, 놀이에서의 감정 기복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칸트를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또 작년 수능에서는 법과 자유의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칸트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신나게 글을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모의고사 이번에 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어휘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가 요즘 되게 복병이죠. 어휘 문제가 처음에는 너네가 막 빈칸 순서 삽입을 제일 어려워하잖아. 근데 뒤로 갈수록 선생님 어휘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자, 이제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ividual style of performance may be shaped both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라고 합니다. 자, 개인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뭐의 개인적인 스타일이냐면 of performance. 자, 퍼포먼스에 대한 개인적인 스타일. 수행에 대한 개인적인 스타일은 may be shaped,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both consciously, 의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 자, 어떤 개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만들어질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it is important. 자,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냐? To identify the individual style of activity of a particular individual.

to interact with the task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선택지 나왔는데요. 자,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identify the individual style. 자, 개인의 스타일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대요. 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활동에 대한 개인의 스타일이요. 누구의 특정한 개인의. 근데 그 개인은 who interact with the task situation이라고요. 자, 개인의 상황, 그 task situation. 자, 이 과업의 상황과 interact,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과업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특정한 개인의 스타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어. 자,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어떤 과업이 있는데 이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상하지 않죠? 오케이. 1번 선택지 괜찮습니다. 자, through individual style. 자, 이런 개인적인 스타일을 통해서 the subject can adapt to a situation more efficiently. 자, 뭐를 하냐면요. 자, 이 주체는 can adapt to.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적응을 할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어떤 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자, 이거를 통해서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요,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it should be distinguished. 자, 근데 구별이 되어야 된대요. 뭐가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자, that this individual style of activity and methods of performance are not the same. 자, 뭐냐면요. 개인적인 활동의 스타일, 그리고 and methods of performance. 자, 수행의 방식이라는 것이 are not the same. 동일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동일하지 않으니까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맞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지금 스타일이랑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수행 방법은요, 어떻다?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the latter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the latter, the former, the latter. 이거 무슨 뜻이야? 전자의, 후자의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자의. 후자는요, is dependent. 자, 무엇에 달려있냐면, not often individual features of personality. 자, 무엇에 달려있지 않냐면, 자, 개인적인 성격의 특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but rather upon organizational factors. 자, 무엇에 달려있냐면은, 조직의 팩터에 달려있습니다. impose supervisory procedures. 자, 그리고 부과된 어떠한, 감독하는 procedures라고 하면은 절차고요. and so forth. 등등의.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the latte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두개 중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수행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개인적인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팩터가 고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과되어 있는 절차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에 딸려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sometimes. These methods of performance that derive from organizational factors may contradict with the individual features of personality라고 합니다. 자, the methods of performance. 자, 요거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 방법인데, that derive from organizational factors. 자, 조직적인 요소로부터 만들어지는 수행 요소는 may contradict. 자, 무엇을 할수 있냐면, 바로 서로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반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에? With the individual features of personality.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수행 방법은 개인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과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d that is not desirable.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서로 안 맞는데. 개인의 방식과 수행 방법이 서로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안 좋겠죠. desirable 하지 않다도 나쁘지가 않아요. 얘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cases of inadequate training. 자, 그런데 자, 충분하지 않은 트레이닝의 경우에 which ignores individual features of personality. 자, 근데 그거는요. 개인적인 성격의 특성을 무시를 한대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the subject acquires methods of performance. 자, 이 주체는 개인은 자, 뭐를 얻냐면 method of performance, 수행 방법을 얻는데 그 수행 방법이 어떤 수행의 방법이냐면 that contradict with his or her individuality. 자신의 개인성과는 맞지 않는, 자신의 개인성에 모순되는 그러한 수행 방법을 얻게 됩니다라는 거야. 그치? 나랑 안 맞는, 나랑 반대되는 수행 방법을 얻게 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it may negatively affect. 자, 그러면은 무엇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Satisfaction on the job. 자, 잡에 대한 만족도에 negatively affect. 어떻게 할수 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랑 방식이 안 맞으니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게 되겠고요. 자, 5번 볼게요. 그래서 retraining individual style of performance. 자, 개인의 스타일을 억제하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에이? 자, 개인의 스타일이 지금 계속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잖아. 자, 근데 그거를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상하죠. 그거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restraining은 답이 아니, 답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Not only in different production situations. 자, 다른 어떤 생산의 situations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in learning and training. 배우고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도, 자, 이렇게 개인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hrough individual style of performance. 자, 이런 개인적인 스타일을 통해서, students comprehend situations better and acquire new knowledge and skills. 자, 이 스튜던트들은요, 상황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더잘 acquire,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볼 수 있었어요. 자, 개인의 수행 방식, individual style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자, 근데 조직의 방식이 특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행 방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retraining을 maintaining으로 바꿔주면 적절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개인, individual 한 것이요. 스타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긍정적인 것으로 지금 묘사가 되었잖아. 어머, 옆을 보고 썼더니 글씨가. 다시 써줄게요. 스타일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계속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estraining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31번부터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빈칸 추론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더라? 빈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빈칸에 어떤 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아낸 다음에 그 정보를 지문에서 찾고 그 지문에서 찾은 것을 딱 한마디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빈칸은 여기에 있네요. 자, 그런데 빈칸의 내용이 꽤 복잡합니다. 어떻게, 어쩌겠어. 읽어야지. 자, all our social relationships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예요. 자, 근데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from 그리고 to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냐면은 가장 캐주얼한 방식. 그러니까 뭔가 되게 편한 그러한 relationship부터 to most intimate 가장 친근한 그러한 관계까지. 예를 들어서 as in marriage and family connections. 자, 어떤 결혼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족 간의 연결과 같이. 자,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관계라 하면요, are conditioned by. 자, 어떻게 조건화가 되냐면은 by fundamental 빈칸 of other minds. 자, 가장 근본적인 빈칸에 의해서 조건이 조건화가 됩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회적 관계라고 하면은 되게 캐주얼한, 그냥 뭐 가끔 만나는 친구 이런 관계에서부터 아주 진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말인데, 자, 그런 관계에 있어서요. 자, 이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of other minds. 자, 다른 타인의 마음의 빈칸에 의해서 조건이 만들어진다, 조건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마음에 어떤 것에 의해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앞으로 와볼게요. The philosopher's skeptical problem is rooted in mundane realities라고 합니다. 자, 이 philosopher의 skeptical problem, 자, 철학자의 이런 회의적인 문제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냐면, 자, 일상적인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서 I think, 나는 생각을 한대요. Shakespeare was actually conscious of this problem. 자, 이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문제에 굉장히 예리하게 의식을 하고 있었고요. And that it powers and structures many of his plays. 그리고 이것이요, 힘을 주고 구조를 만들었대요. 그의 많은 플레이, 연극에 있어서. 특히 오셀로라는 작품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 지금 뭔가 현실에 스케프티컬한 문제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셰익스피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he is working out the dramatic consequences of philosophical problem. 자, 그래서 이 he는 여기서 셰익스피어일 텐데요. 셰익스피어는요, 다루었습니다. 뭐를? The dramatic consequence. 자, 이런 드라마틱한, 극적인 결과, 드라마의 결과를요, 무엇에 있어서 philosophical problem, 이런 철학적인 문제의 극적인 결론을 다루었어요. As the problem affects people. 자,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제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거든요. Locked into very real and intimate relationship. 사람들이 갇히게, 어디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친근한 관계에 갇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말은 읽어서 무슨 말인지 되게 아직까지 딱 와닿지 않을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다 그래요. 처음부터 막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는 자세로 다루면 안 돼요. 수능을 볼 때는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그냥 그렇구나. 일단 셰익스피어가 이 문제를 다루었구나.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가 문제를 다루었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친근한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정도까지 깨달았으면 잘한 거야.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빈칸 문장이 나왔어.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는 다른 사람들의 근본적인 빈칸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 자, 여기 뒤에를 이제 좀더 읽어보자. Everything becomes a matter of interpretation. 자, 모든 것은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of competing hypotheses. 자, 경쟁하는 가설들 사이에서. With the perpetual possibility of massive error. 자, 끊임없는 엄청난 에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쟁하는 가설들 사이에서의 해석의 문제입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overconfidence, 과도한 자신감은요. 여기에서 besetting, 따라붙는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따라붙는 sin, sin이 뭐게? sin 하면은 죄죠. 여기서 죄입니다. As people leaped unwarranted conclusions about the motives and thoughts of others.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leap 하면은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뛴대요. 점프를 한대요. 어디로? unwarranted. 자, 바로 증명이 되지 않은, 보증이 되지 않은 결과로. 무엇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동기나 생각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점프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tragedy. 그것은 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냐면 비극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다음번 페이지에서는요, 자신감이 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과한 건 여기서 죄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 내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쭉 점프를 해서 그냥 거기로 가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으로 마음대로 점프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anyone who has felt. 자, 어떤 사람이냐면 느낀 사람이에요. 뭐라고? grievously misunderstood. 자, 완전 무겁고 슬프게 잘못 이해가 되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knows that. 뭐를 아냐면 the mind is not something that exhibited out there for all to see.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아니냐면 exhibited out there. 저 밖에 전시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이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전시된 게 아니야. 뭐가?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나는 이해를 못 받아. 왜? 내 마음이라는 것이 타인이 볼수 있어? 아니, 타인이 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s concealment. 자, 이것에 concealment 하면 가려져 있는 거잖아. 숨겨져 있음이 바로 essential to its nature. 바로 이것의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this is the fundamental fact of social relations.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팩트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hence, 그래서 what is to be a conscious being. 자,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것이 되는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적인 것이 되는 의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요거를 채워볼 거야.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은 from the most casual to most intimate. 자, 아주 캐주얼한 관계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가 어떠냐?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다른 사람들의 무엇에 의해서 conditioned, 조건화가 되는 걸까요? 지금 그 뒤에 얘기를 봤을 때 다른 내 마음을 타인이 볼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instability, instability라고 하면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불안전성. 자, 그다음에 intolerance라고 하면은 관용이 없는 거고요. vulnerability라고 하면 취약한 거고요. defensiveness라고 하면은 방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inaccessibility라고 하면은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정답은 5번이죠. 다른 이들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바깥에 전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자, 우리는요, overconfidence를 갖는다라는 말이 나왔죠. 과도한 자신감을 얻는데요.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성급하게 단정하려고 한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어려운 문제에서 답을 어떻게 골라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빈칸 문장이 이거였잖아. 사회적인 관계는 are conditioned by inaccessibility of other minds. 요거였고, 자, 바로 요런 문장이 있었어요. 거의 같은 문장이었죠. mind라는 것은 not something that exhibited out there for all to see. 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저 바깥에 전시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요 결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inaccessibility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영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낭만이 꿈이 읽는 거리, 행복한 웃음들, 언제나 즐거운 인생, 젊은 날들을 소중히 간직한 추억. 자, 이게 되게 지금은 이게 뭐가 좋아? 아유, 되게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갇혀서 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좀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다 추억으로 남습니다. 조금만 지나도요, 한 2, 3년만 지나도 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러한 시간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맨날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이러한 시간들이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되게 치열하게 뭔가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기억들이 나의 나중에 삶을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노래 어때요? 나 이 멜로디도 되게 좋던데? 자, 잠깐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긴장 푸시고. 잘 들었어? 아, 그러면은 우리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번에도 빈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빈칸이 여기에 있어요. 자, 빈칸이 frequently take turns in quick succession 이라고 합니다. 자, frequently, 자주, take turns, 순서를 바꿔요. 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한다라는 거야. in quick succession, 무엇에 있어서 빠른 연속으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문장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빈칸이 take turns, 자, 순서를 왔다 갔다 한대요. in quick succession, 자, 빠르게 연속으로 라는 거야. 순서를 바꾼다. 어떻게? 빠르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바뀌는 걸까? 우리는 그거를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cognitively switching from a reality into a play mode provides opportunities for training and regulation 이라고 해요. 자, 인지적으로 스위치 한대요. 바꾼대요. 무엇을? 현실을 into 어디로? a play mode. 자, 어떤 노는 모드로 바꾸는 것은 제공합니다. 뭐를요?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에 있어서? For training and regulating not only motor patterns but also affective responses. 트레이닝하고 규제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자, 근데 뭐에 있어서 트레이닝하고 regulating 하는 것이냐면요. Not only motor patterns. 자, 움직임의 패턴뿐만이 아니라 but also affective responses, 뭐요? 정서적인 반응도, 자,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regulating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not only 그리고 but also 구문이 나왔죠. not only A but also B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내가 이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작가가 진짜 메시지를 주고 싶은 부분은 A일까요? B일까요? 바로 B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뒤에 나오는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퀵체크로 나갈게요. 자, not only A but also B에서 더 작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A일까요? B일까요?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지금 자, B가 바로 affective responses잖아요. 정서적인 반응을 통제하고 트레이닝하는데도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정서적인 반응, 이것을 트레이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볼게요. aggressive and defensive affect. 자,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정서는 are equally drawn on in almost any forms of play. 자, 거의 모든 형태의 play, 놀이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끌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빈칸 문장이 나왔죠. 빈칸이 자주 순서를 바꿉니다. 빠른 연속으로요. if contingency, 우연으로 또는 or fortune, 운으로 would not limit the predictability of the results. 그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game would hardly be games. 게임은 게임이 거의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게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게임이라는 건 모르죠.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지 5가 나올지 6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우연이고 그리고 바로 운이잖아요.
그 운과 우연이 그 결과 예측

움직임이 필요하잖아. 자,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짜야 되죠. 그러니까 intellectual, 지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And secondly,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for the effective handling of scenarios. 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서적인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시나리오가 뭔데? In which opposite development, 서로 반대되는 발전, 개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Good and bad luck. 운이 좋았다가 나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걸 얘기하죠. 자, 그것이 are always possible. 자, 이런 opposite development,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핸들링을 잘할 수 있다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정서적으로. 그게 두 번째 챌린지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잡아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운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겨버릴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서적인 핸들링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도전 과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this is why. 자,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칸트가 considers the anticipation of the next turn in games of change, an alternation between fear and hope, perplexity and joy. 자,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란 뜻이죠. 그러므로 칸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요? 게임에서의. 자, 이 운의 게임에 다음번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alternation. 서로 변화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fear and hope. 두려움과 그리고 hope. 희망에 왔다 갔다 변화하는 거. 그리고 perplexity and joy. 자, perplexity라고 하면은 당혹이죠.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joy, 즐거움. 그것에 서로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라는 것은 게임의 특성을 생각을 할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두려웠다가 즐거웠다가 또는 당혹스러웠다가 기뻤다가 이러한 것이 감정이 서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ithout the chance of being disappointed or even annoyed at every turn.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being disappointed. 자, 실망을 하거나 또는 even annoyed. 짜증이 나는 거예요. every new turn. 새로운 한 번의 턴이 돌 때마다. 자, 그러한 chance, 가능성이 없다면 다음번에 내가 망하거나 다음번에 내가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짜증이 나거나 이러할 가능성이 없다면 the joy about one's good luck. 자, joy, 좋은 운, 내가 운이 좋았어 다음번에 또는 others bad luck, 다른 상대편이 운이 되게 안 좋았어. 그래서 얻는 이 joy, 기쁨이라는 것도 would not have any greater amplitude and resonance. 자, 무엇을 갖지 못하냐면은 자, 그런 큰 진폭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야. 또는 공명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Resonance 공명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뭔가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 실망할 수도 있고 다음번에 짜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운이 좋아서 또는 상대방이 운이 안 좋아서. 이거 이해되죠? 이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으로 와볼게요. 자, 빈칸이 frequently take turns in quick successions. 자, 빠르게 순서를 바꿉니다. 자, 턴을 바꿉니다라는 거야. in succession, 연속으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왔어? 두려움, 그리고 희망, 그리고 당혹스러움, 그리고 joy.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거를 고려해 볼 때, 자, 뭐가 빠르게 변한다? 뭐, 결과가 빠르게 변한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 감정이 빠르게 변한다. 요런 류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걸 고려하면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읽어볼게요. 자, ups and downs of emotion driven by the fixed gameplay scenarios 라고 합니다. 자, ups and downs 하면은 좋다가 나쁘다가 하는 거죠. 감정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driven by,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fixed gameplay scenarios. 고정된 게임플레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 시나리오가 고정되어 있어? 아니, 한치 앞을 모르는 게 게임이잖아. 자, 근데 fixed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2번 볼게요.

The conflicts and accommodations arising among peer group members. 자, conflict라고 하면은 충돌이고요. accommodation 하면 수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요. peer group members. 자, 이 그룹 멤버들, 친구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갈등들, 그리고 수용들이라고 했는데, 뭐 갈등과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3번 볼게요. Challenges and solutions resulting from physical limitations during pla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들. 근데 그건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면 physical limitations during play라고 합니다. 자, 신체적인 한계로부터 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어요. 4번 볼게. The movement of perceived fairness and unfairness in rule-based interactions라고 합니다. 자, moment죠. 자, 어떠한 순간이냐면 perceived fairness and unfairness. 자, 인지된 공정함 그리고 불공정함의 순간들이래요. 어디에 있어서? 룰에 기반한 상호작용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지금 공정하네, 공정하지 않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운의 영역, 확률의 영역,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예측 불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4번은 아니고요. 5번 볼게요. Pleasure and disappointment about successful and unsuccessful moves라고 합니다. 자, 기쁨 그리고 실망, 무엇에 대한 성공적이고 성공적이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바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순서를 바꾸면서 일어납니다. 빠른 연속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 5번이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기뻤다가 짜증났다가 이게 서로서로 계속해서 순서를 바꾸면서 빠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됐어? 응, 좋아요. 자, 그래서 놀이,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성공과 실패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두려움과 희망, 당혹과 기쁨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빈칸 문제라는 게요, 사실은 그 빈칸을 실제로 추론한다라기보다는 자, 어떤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잘 찾아서 그거를 그냥 다른 말로 바꿔주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도 그러한 경우예요. 자, 여기 보시면 An alternation between fear and hope, perplexity and joy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자, 이것이 바로 paraphrase를 하면 pleasure and disappointment 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take turns, 순서를 바꾼다 라고 paraphrase를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 5번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있고요. 마지막 줄에 있을 때는 특히나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지? 주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자, 여기 보시면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the focus on the conservation of species, 자, 이 종의 보존이라는 것의 초점은 needs to be,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빈칸에 의해서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conservation of species, 자, 종의 conservation 하면 보존이잖아요. 종 보존의 focus, 초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빈칸에 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은 주제랑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일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부터 봅시다. Biological diversity ranges from genetic diversity to species and ecosystem diversity. 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다양성은요, ranges from, 자, 범위가 걸쳐져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유전적인 다양성 to species. 자, 그리고 어디까지? 종과 ecosystem diversity.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범위가 넓어요. 자, 근데 not all biologists, 모든 생물학자들이 are convinced. 자, 확신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That species are the best category for organizing conservation. 자, 이 종이라는 개념이 자, best category가 아니라고요. 뭐를 함에 있어서 conservation, 보존을 조직함에 있어서 보존의 노력을 조직함에 있어서 species라는 개념, 종이라는 개념이 베스트 카테고리, 가장 좋은 카테고리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왜 형광펜 쳐놨냐면 conservation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육모에 키워드로 등장했었잖아. 또 나왔길래 보라고 체크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내용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다양성이라는 게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존을 노력함에 있어서 보존 노력에 있어서 스피시스라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 베스트한 카테고리는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러면 some believe that. 그럼 뭐가 좋다는 걸까? 자,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conserving populations. 자, 이 개체군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populations. 개체군을 conserving, 보존하는 것은요. geographically specific groups of particular species. 자, 근데 지리학적으로 특정한 그룹이에요. 특정한 종에.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에 지리학적으로 특정한 그룹을 보존하는 것, 그러한 population을 conserving 하는 것은요, is more decisive,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함에 있어서 maintaining ecosystem services, 자, 생태계의 서비스를 보존함에 있어서요. 자, 여기 더 decisive하다라는 말 나왔어요. 자, 이전에도 내가 알려준 적 있는데, A is more important than B 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중요하다. 근데 그게 되게 주제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는요, important라는 단어 대신에 decisiv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결정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뭐가 결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자, 특정 지리, 특정한 그룹에 지리적인 특정한 그룹을 지키는 거, 그러한 개체를 지키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스피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리적인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특정한 종들, 지리적으로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 종들의 개체군을 지키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이게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If the population of spruce trees라고 하면은 가문비 나무인데 가문비 나무의 개체군이요. 근데 어디에 있는? In the canyon upstream from your house. 당신의 집에 위에 있는 이 협곡에 있는 그 뭐니? upstrea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곡 위에 있는 이런 하천에 있는 그러한 가문비 나무가 is cut down 만약에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it's flood protection service. 자, 이러한 홍수를 막아주는 서비스가 will be lost. 그러면은 없어지겠죠. 위에 있던 나무가 잘려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that the same species of spruce has abundant populations elsewhere. 자, 그런데 어떠한 사실이냐면요. 자, 이 같은 종의 가문비 나무가 엄청나게 풍부해요. 어딘가에서 우리 집위 말고 어딘가에서 풍부하다. 라는 그러한 사실은요, will be 어떨 것이냐면요, of little consolation. 자, consolation 하면은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위로가 거의 되지 않을 거래요. As you struggle to keep your head above water while riding your house downstream. 자, 뭐를 함에 따라서 당신이 머리를 물 위에 두려고 막 노력을 함에 따라서 뭐를 할 때? While riding your house downstream. 자, 집이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갈 때 고개를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문비 나무가 너네 집 위에는 없지만 저기 다른 데 가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생물학자인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likewise 비슷하게 비슷하게라는 연결어 나왔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similarly랑 되게 비슷한 거겠죠. similarly. 자,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예시에 대해서 비슷한 예시를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bees, 벌들이 were to disappear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Except in Italy,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the species itself would not be extinct. 이 종은요, 멸종한 건 아니죠. 이탈리아에 남아 있으니까. But the consequences for agriculture would be catastrophic. 자, 그러나 이 agriculture 하면은 농업이잖아. 농업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탈리아에 남아 있지만 한국에 사라졌어. 그럼 한국에서 비들이 꿀벌들이 해주던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농업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재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indeed, 자, 실제로 it would theoretically be possible. 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To lose no more species diversity at all. 자, 이런 종의 diversity, 다양성은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왜? 비는 살아있으니까, 종의 다양성이 사라진 건 아닌 거죠. 이탈리아에 살아있으니까. 근데, and yet, 그러면서, because of declines in population diversity. 자, 무엇 때문이냐면요. 자, population diversity. 이 개체군의 다양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suffer such a steep decline in ecosystem service. 그래서 상당히 가파른 감소를 경험하는 거야. ecosystem service에서. 인간들이 would, 그래서 인간들이 would go extinct. 어떻게 될수 있냐면은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종이라는 것이 최고의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비가 살아있냐 없냐 로만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왜? 비가 이탈리아에 있어도 한국에 없으면은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멸종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이다. 종의 다양성은 지켜지지만 그것의 결과가 어마어마해서 인간의 멸종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이 지리적인 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종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the focus on the conservation of species. 자, 지금 이 보전에 대한 초점은요 needs to be. 자, 어떻게 될 필요가 있냐면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빈칸에 의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빈칸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돼요.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한 지역에만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지리적인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읽어볼게요. An evaluation of their genetic importance on agriculture. 자, 그들의 유전적인 중요성에 대한 평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고요. An examination of their economic benefits to local communities.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경제적인 이점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 지금 지역 경제 이런 건 얘기한 적이 없죠. 3번 볼게요. A rapid increase in species diversity through genetic exchanges. 자, 빠른 증가입니다. 뭐에 있어서? 종의 다양성에 있어서, 뭐를 통해서? 유전적인 교환을 통해서. 유전적인 교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4번 볼게요. A thorough search for new species in specific geographical region 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한 지리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 이거는 좋은데, A thorough search for new species. 새로운 종에 대한 완전한 찾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새로운 종을 찾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매력적인 오답. 5번 볼게요. A close analysis of their geographical and ecological distribution. 자, 면밀한 분석이래요. 무엇에 대한 지리적인 그리고 생태학적인 분배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지리적인 거, 생태학적인 거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인 거죠. 정답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conserving populations, geographically specific groups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힌트이고요. A is more important than
A is decisive, more decisive.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찾는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것까지 짚어드립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었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자, 쓰러보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문장인데 미리 예습 한번 할게요. 자, 쓰러볼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단어들 알려드린 거잘 복습하시고, 정답 포인트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로 안녕하세요. 나 너무 이렇게 시작한 거야. 네,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시작할 때 저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시작하거든요. 뭘 미는 것도 아니고 혼자 신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즐거운 날입니다. 이제 사실상 5회까지 모의고사는 전부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30번, 29번, 요런 것들 제가 남겨놓은 것들을 같이 풀 겁니다. 그때 좋았죠? 안 풀어서 좋았죠? 모아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려운 문제 접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좀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빠르게 저의 그 시험 잘 보는 팁을 소개하는 시간을 얼른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었군요. 몰랐네. 아무튼.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디어 합니다. 수능 시뮬레이션. 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슬쩍슬쩍 해드렸지만, 내가 미리 경험해 본 것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는 사실 좀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시간. 저는 되게 파워 제이의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제이가 되기는 했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나는 성향이 제이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가도요, 그 공항의 모습을 미리 알아.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막그 환승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공항이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할 때 불안하잖아. 그냥 나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일로 가면 뭐가 보이고, 그래서 그때 글로 꺾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겠지만, 그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건, 내가 미리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 그럼 그 공항에 갔을 때, 그 공항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러면 거길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진짜로. 그냥 한번 경험해본 것 같은 곳이야. 내가 와본 것 같이 느껴지는. 생각보다 미리 상상해보고, 미리 생각해보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수능 날 어떠할지. 교문에 들어설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고, 그쵸? 그 다른 학교겠지만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들어갈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고, 아니면 집에서 나설 때 어떤 모습일 거고, 들어갈 때 어떤 풍경이 보일 거고, 어떤 마음일 거고, 긴장일 때난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를 할 것이고, 국어 시작 전에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고, 어떤 긴장도일 거고, 어떤 책을 보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을 것이고, 어떤 초콜릿을 먹을 것이고. 엄청난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전날만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여러분들 이미 6모는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7월도 있고 뭐 9월도 있고. 저랑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남은 모의고사들이 분명히 아직 여러분 있단 말이야. 그 모의고사 때그 시뮬레이션 내용을 적용해 봐요. 그러면 심지어 가상 현실을 경험하기까지 한 거야. 그죠? 수능 날 내가 와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면서 진짜로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저의 그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나에게 알려준 꿀팁이었어. 내가 진짜 좋아했던 언니가 되게 공부도 잘했거든요. 저에게 진짜 중요한 팁이라면서 알려줬던 것이었는데 되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니까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런 의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날 이런 문제가 30번으로 나온다면 계속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자, 몇 쪽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117쪽에 있는 30번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회는 29번까지는 했고, 요 30번

상상을 한번 같이 볼 건데,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자 A, 상자 B에는 각각 9개씩 공이 들어있고, 이런 말들을 저는 그냥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 A에 9개. B에도 9개. 왜인지 필요하겠지. 그리고, 바깥에 21개의 공이 있는 거네. 그치?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것이야. 거기에서 주사위를 던지는구나. 오케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4, 3분의 2의 확률이네. 고정될 확률이 뜰 때는 항상 씁니다. 그쵸? 그러면, A에서 한 개를 꺼내서 B에 넣을 거야. 아, 3분의 2의 확률로 A에서 B한테 한 개를 준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보다 크면, 즉 5, 6이니까 이번엔 3분의 1의 확률이죠. 3분의 1의 확률로는 아는 공에서 두 개를 A한테, B한테 하나씩 준대요. 오,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는 여기에 플러스 두 개, 여기에 플러스 한 개가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그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21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궁금하시죠? 아, 21개는 중요하지 않았어. 왜? 7번 내가 이러한 시행을 반복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7번 반복하면 한번 반복할 때마다 3개씩 필요하거든. 총 7개가 3개씩 7번을 다 시행하더라도 공은 충분히 있어. 끝. 그럼 바깥에 21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 자, 7번을 반복할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까지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두 배가 되는 경우가 한 번만 일어나고, 뭐? 뭐? 자, 여섯 번째까지는 B의 공의 개수가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두 배가 되는 경우가 한 번만 일어나고, 일곱 번째 시행에서 다시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두 배가 될 확률을 찾아야 된대. 뭐? 모르겠죠. 왜 모르느냐? 뭘 어떻게 두 배라고 하는지 몰라서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행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n 번째까지라고 할게요. 일단 n 번째까지 왔을 때 A 상자에 들어있는 공, B 상자에 들어있는 공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A 상자에 들어있는 거, B 상자에 들어있는 걸 n번째까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n번째까지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n번째까지 했을 때 얘가 몇 번, 얘가 몇 번이야? 내가 보통 5번 하면 얘가 x번이면 얘5 빼기 x잖아. n번째까지니까 얘를 몇 번이라고 해야 될까? 다른 문자를 사용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얘가 a번이고, n번째까지 했을 때 나머지니까 n-a번이겠죠. 이런 설정이 어려워.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n번째까지 왔을 때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0번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a가. 일단 그치?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쭈루룩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a는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n번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 어쩌고 저쩌고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n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단 중간 과정을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일곱 번까지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느냐? n은 어디까지? 7 전까지. 7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작거나 같다까지 가능한 거지. 1회 시행, 1번 했을 때, 2번 했을 때,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거니까. 이해돼요? 이런 상황들? 오케이, 그럼 갑니다. A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원래 9개였거든. 근데 이런 일이 지나갈수록 한 개씩 줄어들어요, A에서는. A 상자에서는 몇번 줄었겠어? A번 줄었겠지. A번 일어날 때마다 한 개씩 B한테 주니까 A개씩 줄었을 거예요. 대신에 N-A번마다는 두 개씩 늘어나. 이걸 쓰라는 거예요. 괜찮아? 자, 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9 더하기 2N 빼기 3A. 왜 웃었냐면 예쁘게 정리해도 되게 와닿지는 않네. 문자가 두 개니까 당연한 거지. 자, B는 어떻게 써요? B는 좀 쉬워. B는 A번마다는 어때요? 한 개씩 늘어나요. 자, B는 3분의 2의 확률로는 A한테서 받고요. 3분의 1의 확률은
외부에서 하나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냥 나한테는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그냥 N번까지 시행이 되었으면 N개 늘어나요. B는 A한테 받든 밖에서 받든 그냥 한번할 때마다 하나씩 받아. N번 하면 그냥 N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써봐야지, 문자로 나타내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됐어? 뭐라 그랬어?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A의 두 배가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써볼까요?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A의 두 배. 이거 두배 하면서 쓸게요. 18, 4N 빼기 6A가 되고요. 식을 이쁘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어차피 A랑 N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쵸? 한번더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A만 6A 넘겨놓고 9, 3N이니까 한번 더. 3으로만 나눠서 적을게요. 요렇게 되겠지. 괜찮아? 2A는 3 더하기 N이 되도록 하면서 N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써놨잖아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A와 N을 찾아보면 됩니다. A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A가 만약에 0이면 성립하지 않을 거고, A가 얼마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는 별거 없죠, 그죠? N은? 0은 안 되고 3부터 시작해야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만족시키는 게몇 번째인지인데. N이 3이 되면은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됩니다. 이렇게 따져주는 거지. 맞아. 세 번째 때 가능하지. 2일 때는 안 되고 1일 때는 A가 2가 되니까 안 되잖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A가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이 1인 경우로 하면 A가 더 커져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3부터 가능하지. 그 다음에 짝수 안 되니까 홀수일 때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A가 4일 때고요. 또, 7일 때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0대니까 5일 때야. 아, 여기까지만 보면 되네. 그러니까 요거예요. 7번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에는 5번 동안 A가 등장을 해야 하는 거고. 3번까지 했을 때 3번일 때 2배가 될 거고. 다섯 번까지 했을 때네 번일 때또두 배가 되는데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라 그랬어? 그 전에 여섯 번째까지 때에는 두 배가 되는 경우가 한 번만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한 번만. 자, 그러면 어떤 게 돼야 되느냐? 얘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이것만 만족시키거나 둘다 만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먼저 나타내 볼게요. 그 말은 뭔지 이해해 봐. 1회, 2회, 3회, 4 5, 6회, 7회 때까지로 봤을 때, 3회까지 어떻게? A가 3번 다 일어나야 돼요.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A가 3번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회, 5회 때한 번만 일어나게 되면 2번도 만족을 시키잖아. 그래서 4회, 5회 때는 총 5번이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거든요. 4회, 5회 때둘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둘다안 일어나거나가 되면 돼요. 맞아.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지. 6회, 7회 때는 둘다안 일어나. 이때는 둘다 일어나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더하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괜찮아? 세번 다, 일단, 세번다 3분의 2가 일어나야 되고요. 맞아? 위에 거부터.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어주는 때는 어때? 3분의 2가 또두번 일어나면 되고, 이두번 동안은? 이때는? 안 일어나는 3분의 1이 또 어때? 두번 일어나면 돼요.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1두 번, 3분의 2두 번. 밑에다 곱하면 되겠지. 그죠? 뭐야, 근데 똑같잖아.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정리 이쁘게 하겠습니다. 분모가 뭐예요? 3이 7제곱. 2가 3개, 5개, 하나 더 6개. 맞죠? 요런 식으로. 일단 이쁘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쓰면서 불안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 보시면 3의 7제곱 곱하기 P로 나타내니까 분모가 이래도 괜찮은 거지. 그렇지? 이런 걸로 약간 위안을 얻어야 돼요. 알겠지? 1번 상황은 되지만 2번 상황은 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총 7번 중에 5번 내가 원하는 A가 나타나야 돼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만 만족시키는 거. 자, 이것도 끊어서 생각할게요. 1, 2, 3, 4, 5회까지 오는 동안 몇 번이 총 일어나야 돼, A가? 4번 일어나야 돼. 그치? 이 5번 중에 4번 내가 원하는 A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은 안 일어나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건 제외시켜요.

제외시켜야 돼. 얘네를 제외시켜야지. 왜냐? 그러면 여기서 세 번 일어나서 1번도 일어나고 2번도 일어난 상황이 되잖아요. 여섯 번까지에서는 한 번만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두 배가 되는 상황은? 그치? 얘는 제외를 시켜야 돼. 뺄까요? 먼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먼저 빼고 6회 7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계산해서 빼줘. 얼마? 요 확률은 얼마야? 하나, 둘, 셋, 네 번, 3분의 2가 일어나고. 결국은 내가 이제 케이스 잡았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만 찾으면 되잖아. 한 번은 3분의 1이 일어나는 거죠. 얘도 어때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제외시키겠습니다. 이게 1회부터 5회까지 일어나야 되는 일에 대한 확률이고요. 그 다음 한번더 갈게요. 자, 1회부터 5회까지 제가 다시 그리자면, 네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번. 대신에 뭐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지, 그치? 3회 때까지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으로다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회, 7회가 있는데, 6회, 7회 때는 어떤 식이어야 돼? 총 5번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4번은 됐잖아. 그렇지, 동그라미 X거나 X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럼 거기다 곱할게요. 동그라미 X거나 X 동그라미 두 가지. 그리고 3분의 2가 한 번, 3분의 1이 한 번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생각보단 괜찮아요, 여러분들. 계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먼저 보시면 분모가 다 3의 5제곱이죠. 3의 5제곱 분해 하고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2의 4제곱 곱하기 5. 빼기, 여기는 2의 5제곱. 그럼 2 곱하기 2의 5제곱으로 쓸까? 2의 4제곱으로 쓸까? 괜찮지. 왜냐면 2의 4제곱으로 묶어내려고. 그럼 한번더 정리해줘요. 3 곱하기 2의 4제곱. 분해 3의 5제곱이니까. 하나 나눠서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정리, 자, 일로 쓸게요. 좀 길어져도 3의 4제곱 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1입니다. 2 곱하기 2니까 괜찮아? 그치? 그럼 얼마예요? 3의 6제곱 분의 2의 6제곱 맞지? 6개? 6개니까. 오, 좋아요. 자, 이두 확률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나누어서 해결했으니까요. 그럼 마무리로 봐봐. 3의 7제곱 분해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의 7제곱으로 바꿔서 보시면 3을 한번더 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을 더할 거야. 2의 6제곱, 2의 6제곱. 2의 6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3하니까 4가 되죠. 그러면 3의 7제곱 위에가 2의 8제곱이네. 2의 8제곱이면 256이잖아. 요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문제에서 이 p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3의 7제곱 곱하기 p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엄마 분자만 쓰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6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렵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 사실 여기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주로 들어가 있는 계산인데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3번까지 어떻고, 5번까지는 어때야 되고, 7번까지 어때야 되고에 대한 상황 분석이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그걸 하시고, 6번 전까지는 한 번만 두 배가 되라 그랬으니까, 1번이 만족됐으면 2번은 만족 안 돼야 돼. 2번이 만족되면 1번이 안 돼야 돼. 요걸 생각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3분의 2랑 3분의 1이랑 이런 걸 곱하다 보니까, 사실상 분모가 당연히 3의 거듭제곱으로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고민 걱정이 좀 되지 않았던 건 보시는 것처럼, 그치? 분모의 3의 7제곱 곱할 수 있게 분모의 3의 7제곱 나와도 그런 정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계산보다 밑작업, 그치? 총 7번 반복할 거지만 일단 그 중간에 해당하는 n번까지 왔을 때, 그치? 그 n번까지 왔을 때 얘가 몇번 일어나고 제가 몇번 일어나고를 설정해야 돼서 저는 n도 쓰고 a도 썼잖아. 어렵죠, 그죠? 맞아. 재밌는 문제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약간 신나고 있어. 자, 이것도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자, 같은 종류의 사과 4개, 같은 종류의 배가 6개 있습니다. 거기에 그 10개가 있죠? 같은 종류의 빵은 또 6개가 있어요. 그들을 같은 종류, 왜 이렇게 같은 종류가 많아? 3개의 접시에 남김없이 담을 거예요. 빵은 한 개만 담는 접시가 하나야. 아니, 빵도 있고 과일도 있는데 과일도 두 종류고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빵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 빵은 총 6개인데 한개 담는

없이 한 알에. 그러면 빵을 구성해 봅시다. 한개 담으면 나머지 다섯 개는 어떤 식으로 담겨야 돼요? 한 개, 네 개만 안 되지. 한개 담는 접시는 하나라니까. 그러면 두 개, 세 개거나. 또는! 그렇지. 이것도 가능하죠. 그밖에 없어. 그래서 빵에 의해서 케이스가 나뉩니다. 뭐 하나를 줘야 케이스를 나누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빵에 의해서 케이스가 나뉘었고요. 재밌는 건 같은 접시였지만 빵을 이렇게 담는 순간 다른 접시로 바뀝니다. 왜? 1빵 접시, 2빵 접시, 3빵 접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에선 1빵 접시, 0빵 접시, 5빵 접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접시에 대한 부담은 덜었어요. 이미 빵을 담으면서 저는 접시의 종류를 다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었으니 나눈 대로 갈게요. 빵을 일단 이렇게 한 거. 한 개, 두 개, 세 개든, 한 개, 영 개, 다섯 개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할 건데, 잠시 밑에를 읽고 나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게. 어느 숫자가 필요한지니까 봐봐요. 자, 과일은 한개 이상씩은 담아야 돼. 그러면 과일이 안 담겨 있으면 하나 담으면 되지. 근데 그게 배야, 사과야, 막 헷갈리잖아. 사과를 빵보다 많이 담는 접시가 있다예요, 있다. 그러면 빵보다 사과가 더 많이 담겨야 되겠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5일령부터 할게. 얘부터 처리해서 두 번째 케이스를 나중에 할 거야. 무슨 소리냐? 이미 빵이 다섯 개나 담기면 사과가 얘보다 더 많이 담길 방법은 없거든. 그치? 그래서 사과는 총네 개잖아. 네 개의 사과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구성을 먼저 살펴보고요. 어떤 접시에 그럼 어떤 사과를, 그러니까 사과를 몇 개씩 담을지를 생각할게요. 네 개밖에 안 되니까 구성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그걸 먼저 해보자는 거야. 괜찮아? 봐요. 네 개, 0개, 0개거나, 그거밖에 없어. 세 개, 한 개, 0개거나, 또는 두 개, 두 개, 0개거나, 또는 두 개, 한 개, 한 개거나밖에 구성이 없어요. 그럼 이 구성을 어떻게 배열할지입니다. 사과에 제가 적용하는 건 구성 후 배열이에요. 괜찮아? 자, 그럼 이걸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봐. 5는 이길 수가 없어. 5 접시는 내가, 빵5 접시는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 사과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4개 가는 건1 접시든 0 접시든에 줘야만 하죠. 그럼 무조건 사과가 더 담기게 됩니다. 4개 주는 건, 원래 이거 배열하는 3가지 중에서 여기에 4개 주거나 여기에 4개 주는 두 가지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또또또또 재밌죠? 여기는요. 3개면 되잖아. 즉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가운데에 3개면 무조건 이겨. 가운데가 3개면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1, 0도 되고 0, 1도 됩니다. 두 가지. 그치? 그리고 3이 어디에 와도 이겨. 0에 와도 이겨. 이것도 10이 됐건 01이 됐건 가능하죠. 그래서 총몇 가지? 네 가지. 일단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봐봐. 3이 맨 앞에 오게 되는데 나는 01이 남았잖아. 여기에 01이면 이것도 성립을 해요. 왜? 사과가 더 남길 수 있어. 그래서 총몇 가지? 다섯 가지가 되어줍니다. 어차피 배열이 총 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해두라고 복잡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해. 자, 그럼 이때는 어떨까? 얘는 오히려 쉬울걸? 어차피 배열이 3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뭐는 안 돼? 안 되는 게 있나 봐봐요. 지금 0이 맨 끝에 오게 되면 1보단 2가 크니까 가능합니다. 0이 가운데에 오게 되면 0보다는 2가 크니까 가능합니다. 0이 맨 앞에 오게 되면 1도, 0도 다 이기니까 이 3가지가 몽땅 다 가능해요. 몽땅 다 가능하고요. 자, 이때도 봐봐요. 2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른 건데, 지금은 0보다 1이 크니까 이미 사과가 더 많이 담겼네요. 만약에 2가 여기에 온다면, 여전히 더 그렇죠. 끝에 와도 어때요? 여전히 그렇죠. 0 때문에라도 사과가 무조건 더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빵은 이미 줬고요. 빵으로 내가 같은 접시를 다 구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사과를 담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2 곱하기 2랑 5랑 3, 3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빵과 사과만 담으면 돼? 아니, 앤드 뭐도 담겨야 돼? 배도 담겨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 5를 살짝 줄여서 1로 쓸게요. 봐봐. 여기에 이제 배를 담아야 돼요.
빵, 사과, 배까지 다 담아.

0: 하나 한경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배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한개 이상 담는다의 역할을 하면 돼. 배는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미 ABC 접시에 해당하는 거잖아. 접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ABC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총 6개기는 한데, 그냥 6개는 아니에요. 어디를? 그렇지! 여기에 빵을 하나씩 줘야 돼. 빵을 미리 하나씩 줘야 돼. 안 받았잖아, 사과를. 그러면 남은 게몇 개야? 남은 4개를 나눠주는 방법. 여기는 빵을 하나 여기다 주죠? 남은 몇 개를? 5개를 나누어주는 방법. 남은 5개를 나누어주는 방법. 여기는 이미 사과가 다 들어갔으니까 온전히 남은 6개를 전부 다 나누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괜찮아? 어차피 각각 몇 개일까를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칸막이 2개 설치하는 거죠.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건 몇 가지? 15가지. 두 번째는 7팩을 5팩, 2팩으로 나눕니다. 21가지. 여기는 똑같네. 두개 칸막이에다가 공 6개, 총 8팩을 6팩, 2팩으로 나누니까 8, 7, 2로 나누어서 몇 가지? 28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사과가 배열하는 방법 두 개일 때배 배열하는 방법이 15가지야. 2 곱하기 15. 이렇게가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사과도 배열하고 배도 배열해야 한경으로 완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이 곱해야 되는 거야. 2 곱하기 15, 30. 5 곱하기 21, 세트예요, 여러분. 105. 3 곱하기 21, 63. 마지막, 3 곱하기 28, 84. 요렇게 해서 사과랑 배를 전부 다 배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셈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어요. 282. 여러분이 해줘, 알았지?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해돼?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옆에다가 쓸 거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의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 많이 받게 될 거야. 봐봐. 두 번째 케이스는 빵을 어떻게 주는 거야, 이제? 빵이 5일령으로 줄게요. 아니, 5일령 했잖아. 1, 2, 3으로 주는데 3, 2, 1로 줄게. 그러니까 빵이 왠지 작은 것부터 생각하려. 양이 많으면 이쪽에다가 사과가 이기는 케이스를 생각하기가 좋아서 저는 3:1 이런 형태로 썼을 뿐입니다. 별건 없어요. 그렇죠? 자, 사과 4개를 나누어주는 방법인데 아까 했던 구성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400, 312, 310, 220, 211이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지금부터 생각할 거지만 그에 따라서 배를 나누어주는 방법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좀더 쉽잖아. 배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우리가 빵보다 사과가 들어가는, 더 많이 들어가는 접시를 찾으면 되는데 4는 좀 천하무적이네. 다 이겨. 그죠? 그러니까 4가 어디에 가든 다 이기니까 이세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한 거죠. 자, 이때는요. 이것도 나누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자,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3, 1, 0이면 안 되잖아. 3이 맨 앞에 오는 경우부터 따져볼까요? 이러면은 다, 저. 그래서 어떻게? 0, 1, 요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해주시면 돼요. 맞아? 이러면 돼? 안 되네, 이때도. 이건 이때도 안 되네. 어때? 1은 있잖아. 끝에 와도 지고, 0도 있잖아. 어디에 와도 져요. 그러면서 이번엔 오히려 아까보다 쉬워. 무조건 3이 어디 와야 돼요? 2에 오거나 1에 와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두 가지에 해당하는 3이 가운데에 올까 끝에 올까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개를 배열하는 2 곱하기 2, 네 가지가 가능하겠군. 이걸 생각해야 돼. 총 6개 중에 가능한 결과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는요. 2로는 3도 못 이기고 2도 그냥 못 이겨요. 그러니까 1이 오는 자리에 무조건 누가 와야 돼? 2가 와야만 하겠습니다를 생각하면 되지. 그럼 0, 2 할까? 2, 0 할까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요. 2, 3은 2로 못 이긴다 그랬잖아. 2가 무조건 1이 있는 곳에 와야만 하겠죠? 이거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 1, 2만 가능하겠구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곱해 더 해결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45, 84. 사과도 주고 배도 줘야 되니까 배는 21 곱하기 2 하면 되죠. 3번에 해당하는 그래서 42. 마지막은 28 곱하기 1, 28.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것도 70. 그죠? 199. 네, 이건 암산했어.
1: 끝!
0: 그래서 정답은 이 둘이 더하면 되겠죠? 481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뭘 어떤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어떤 걸 어디에 집어넣을지에 대한 계산 결과. 그죠? 근데 일단 케이스를 빵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으면 그중에 나한테 케이스를 나누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같은 접시에 대한 고민 걱정은 빵을 나누어 주면서 이미 끝난 거예요. 다만 만약에 빵의 개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한 개, 한 개, 뭐, 세 개야. 그러면, 한개 접시, 한개 접시가 서로 같은 접시니까 그걸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상황을 누가 줄여준 거야? 가가 오히려 줄여준 거예요. 빵을 한 개만 담는 접시는 하나다라고 함으로써, 빵의 개수가 세 접시에 각각 다르게 담겨서, 빵으로 접시의 종류를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빵보다 사과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사과는 4개밖에 안 되니까 구성을 해보시고 배열을 해보시고 그 사과 배열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게 배는 사과를 보충해주기만 하면 돼. 사과가 안 들어간 곳에 배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중복조합으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죠? 그죠? 자, 연결해서 30번도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그래서 30번이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단짠단짠이 있는데 이거 지금 2회 모의고사잖아. 29도 어려운데 30도 어려우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자, 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주르륵 해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1, M2, 시그마1, 시그마2.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자, 일단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너무 중요한 말이야.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라지 X가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보다 Y가 작거나 같은 넓이랑 서로 같대잖아요. 저게 뭔 소리일까? 그죠? 뭔 소리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자, 조금 더 가세요. 여기까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이 상황이라면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근데 적어도 난 눈치는 챘을 것 같아. 표준 편차가 같은가 보다. 그죠?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랑 약간 대칭형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해보기는 했을 것 같아. 적어도, 그치? 그런 생각들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봐봐. 표준 편차가 같구나. 전 지금부터 이거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게 되겠구나. 하나는 X 하나는 Y에 해당하는 건데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크거나 같은지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만큼씩 이동해서 그려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저는 이두 값이 서로 같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쪽에 그려지고 똑같은 그림이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둘이 만나는 좌표가 있잖아. 같은 좌표를 이용하는 X 좌표가. 모든 실수 X를 했으니까 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X에다 5 넣으면 서로 같잖아. 둘이 같은 경우가. 그치? 아, 5를 기준으로 X가 크거나 같은 때와 Y가 작거나 같은 때의 넓이가 서로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건 5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M1과 M2가 있겠구나 정도는 미리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맞아. 조금 더 단까지 보면 이제 보이는데. M1보단 M2가 더 크니까.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구나 정도는 눈치를 챌 수가 있죠. 5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구나. 하필이면 모든 실수니까 이 둘이 서로 같아지는 때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갑니다. 여기는요. A부터 A 플러스 8까지의 X의 확률이 A부터 A 플러스 8까지의 Y의 확률보다는 무조건 더 크거나 같도록 되는 A의 최대값을 A0라고 한대. 뭔 소리야? 자, 그래봐야 얘는 몇 칸짜리? 8칸짜리 자를 들고 움직입니다. 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M1 해당하는, M1이 평균인 X가 왼쪽에 있는 거고, Y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8칸짜리 자가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X가 만들어내는 넓이가 Y가 만들어내는 넓이보다는 무조건 어때요? 더 크죠? 더 크죠? 더 크다가 정확히 언제 같아질까, 여러분? 5로부터 3칸씩,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 8칸이니까, 5로부터 4칸

4칸 움직였을 때. 5로부터 4칸 움직였을 때. 그때 그나마 X랑 Y에서 만들어내는 넓이가 서로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Y가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8칸짜리 자를 들고 움직이면서 Y가 만들어내는 넓이가 더 큽니다. 우리는 X가 만들어내는 넓이가 더 크거나 같길 원하잖아. 그러면 최대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디라고? 이 위치라는 거예요. 어디? A부터 A 플러스 8까지가. 이해돼? 그러면 그 최대값이 A0니까 여기가 A0라는 이야기잖아. A0가 그러니까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8칸짜리 자야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X가 만들어내는 넓이가 더 크잖아.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Y가 만드는 게더 커요. 그러면 최대한 오른쪽으로 왔을 때가 서로 같을 때거든. 얘네 둘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5를 기준으로 4칸씩 움직이는 딱 그때. 그럼 서로 같잖아. 아, 그래서 A0가 얼마다? 1이다. 그냥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봐봐요. A0 자리에 1 쓸게.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1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아이, 똑같은 3을 기준으로 여러분.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의 넓이가 서로 각각 같으려면 3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평균이라는 이야기지. M1이 얼마다? 응, 3이다. 그럼 M2는 얼마야? 어, 7이다.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와우. 많은 걸 해결했어요. 자, 다시 또 갑니다. 됐고, 첫 번째 거 아주 나에게 고마운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내용도 볼게요. 다시 또 갑니다. A0에다 1 집어넣으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5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은 내가 아직 M2를 몰라. 그치? 아니, M2를 몰라. 아니, M2 알아. 7. 시그마를 몰라.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로 쓸게요. 시그마 2로 쓸 필요 없잖아. 똑같으니까. 보다 크거나 같고, Y가. 7 플러스 시그마. 요렇게야. 이것도 Z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자, 1부터 5까지의 X라면, 자, 평균이 3이잖아. 3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 두 칸씩 이동한 넓이입니다. 똑같은 그래프거든요. 평균 7을 기준으로 똑같이 몇 칸씩? 두 칸씩 이동한 넓이가 되어야 서로 같은 넓이가 되겠죠. 나 아직 Z로 변신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거야? 7로부터 두칸 가르잖아. 표준 편차 얼마야? 2야.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모양이 같다를 생각해서 풀어내는 내용이 여기까지 쭈루룩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 그렇죠? 아직까지 나 계산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아, 둘이 모양이 같으니까 이동을 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럼 나 표준편차까지 다 구했네. 자, 이거 일때요 넓이를 구하시오래. 이제는 진짜 구해야 되겠죠? 저거 한번 써볼게요. 뭐 구하래요? P. A0가 얼마야? 1. 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X가. M2, 7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 한번 정리해서 써줄까? 평균이 얼마? 3. 표준편차 얼마? 2. 얘네 둘만 있으면 답 구하는 건뭐 쉽죠. 마무리 Z로 변신시키겠습니다. 1에서 3 빼고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시고 Z가 되겠죠? 7에서 3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0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0.341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랑 같을 거고요. 0부터 2에 해당하는 0.477. 이렇게 되겠죠. 둘이 더합니다. 그럼 0.81 되었어요. 그죠? 곱값을 K라고 하고 1000을 곱하라고 정리가 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단답형 주관식으로 등장한다니까. 답은 818입니다. 29번이 짰어서 30번은 좀 달았어요. 단짠단짠에 대한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거잖아. 짰다가 달았다가. 짰다가 달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고요. 사실 여기까지 해석하고 오는데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문자가 너무 많아서인 거거든. 그리고 박스를 보통 딱 보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해결이 쉽게 되어야 되는데 많이 되지는 않았었어. 솔직하게 말하면. 대신에 어쨌든 간에 모든 실수에 관하여 X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X에서 Y보다, 뭐, Y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항상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는 동안 사실상 여기까지 읽는 동안 사실상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괜찮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번은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아, 우리끼리 이야기잖아. 29가 어렵지, 오히려. 그죠? 그래서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통계는 어렵게 나와도 이래요. 경우의 수 확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자, 오늘의 라스트로 갑니다. 141쪽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안 쉬었지? 맞아요. 문제 푸느라 바빠가지고 쉴 타임이 없었어요. 자, 끝날 때쯤 제가 이 문제 빨리 풀면 여러분에게 세포말을 얼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29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런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건데, 141쪽에 있는 2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읽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만. X에서 X로 쏘는 함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택할 거라고 했고, 거기서 확률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조건부도 아니에요. 분모가 뭐야, 그러면? 1아 너 누구 쏠래? 5가지. 2아 너 누구 쏠래? 5가지. 3아 너 누구 쏠래? 5가지. 함수로 가능한 경우를 전부 다 쓰는 게 분모에 깔리는 거라 간단했어요. 두 번째. 자, 가를 보시면 1과 3은 순서가 정해졌어요. 순서가 정해지면 뭐 하면 돼요? 내가 5개의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 5개 중에서 뽑기만 하면 이 중에 2개를 기만 하면 1이 쏘는 것과 3이 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를 파악했어요. 자, 나를 읽으니까 어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래요.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보기 위해서 5개 중에 5를 제외한 4개가 치역이 되는 경우를 그려볼 거고요. 자, 치역이 되는 방법의 수는 치역을 만드는 방법의 수는 5가지입니다. 5가지를 미리 올려놓으면 탁 약분이 되니까 계산이 좀더 편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 자, 치역이 1, 2, 3, 4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부터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겠어? 요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골라. 뭐? 1과 3이 쏠 것을 골랐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은 쉬워. 남아있는 친구들이 누구누구예요? F2랑 F4랑 F5죠? 이들은 좀 간단한 게 생각보다 제가 접근이 쉽다고 얘기한 게 3과 4를 꼭 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뭐로 갈 거냐면 구성 후 배열로 갈 거거든요. 이들을 구성해 볼게요. 아니, 그래봐야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1, 2, 3, 4밖에 없잖아. 근데 누군가는 3과 4를 꼭 쏴야만 하거든. 그럼 3, 4 말고는 3, 4, 1을 쏘거나 3, 4, 2를 쏘거나 또는 3, 4에 3을 쏘거나 3, 4에 4를 쏘거나 이 말고는 케이스가 더 존재하나요? 안 존재해요. 이리고 배열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 2, 4, 5가 써야 되는데 3과 4는 써야 되고 나머지는 프리야. 근데 누가 프리인지를 모르니까 그 뒤에 거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하자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거 배열하는 방법. 얘몇 가지? 3팩토리아 6가지, 3팩토리아 6가지. 얘는? 3팩을 2팩으로 나눠? 3가지? 3가지. 총몇 가지예요? 18가지. 그럼 이건 뭐야? 2, 4, 5가 어떤 것을 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8가지가 어디로 옵니까? 여기로 옵니다. 즉, 6 곱하기 18에 해당하는 108. 큰일 날 뻔. 6 곱하기 18에 해당하는 108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치역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1, 2, 3, 4, 5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쏘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치역 결정하는 방법과 108가지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약분할까요? 5로 나눕니다. 5의 4제곱 625가 되겠죠. 끝! 더 이상 약분될 리가 없잖아요. 얘는 5의 거듭제곱 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위아래로 더할까요? 정답은? 이거보다 쉽게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장 편안하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순서가 정해진이다 보니까

0: 얘네 둘이 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 우리가 배열해야 되는 게 결국 뭐야? 같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까지 생각하면 총 4개를 배열하는데 몇 가지씩이 들어갑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12가지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가지씩 여러분이 나누어서 가면서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했어? 그냥 이거를 쓱 뽑아온 거예요. 그죠? 쓱 뽑아와가지고 해결했더니 정답이 뿅 나오는 그런 의미가 돼서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괜찮아? 그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문제 푸는 방법. 저는 지금 1과 3이 쏘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로 해결을 해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다른 접근법을 원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게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은, 결국은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같은 화살을 받는 애가 2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화살을 이런 식으로 쏘는 거잖아. 같은 화살을 쏠 값을 2개 고르는 것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같은 화살을 2개. 컷. 쏘는 원소. 를 고르는데 문제는 1과 3은 여기에 걸려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 쏘는 게 1과 3일 수는 없어요. 1과 2, 4, 5인 경우. 그죠? 1과 2, 4, 5인 경우. 또 3과 2, 4, 5인 경우. 또 1, 3은 같은 걸못 쏘니까 2, 4, 5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총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야. 같은 것을 쏠 아이들을 먼저 골랐어. 그럼 어때요? 같은 것을 쏘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 세 가지, 3C, 세 가지입니다. 같은 것을 쏘는 방법을 고르는 게 3의 세제곱. 그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죠? 근데 왜 이렇게 쓰는 줄 알아?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같은 것, 다른 것,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12값이 나오는 거죠. 4팩을 2팩으로 나누어주다. 그래서 그들마다 12가지예요. 그래서 108입니다. 그 108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요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지? 같은 것을 쏘는 게두 개가 되는데요를 생각하시면 요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 이해되세요? 이제 요런 식으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문제풀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개나 푸느라고 쉬는 시간을 못 가졌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에는 세포마을 친구들을 꼭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30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29번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아, 목이 메였어? 한 번씩 보여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을 좀 오래 보고 투자해야 되는 문제들이 은근 많았고요. 내가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러프하게 보면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문제처럼 필요한 상황상 치역을 먼저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있었고요. 알겠죠? 자, 진짜 마지막 시간은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30번들을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알았죠?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크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버티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네,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한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는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하고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정장했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0~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 조각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막 오시죽에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 놓고 뭐 육수 받아 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뭐 카페 상테, 뭐 부가니에라, 뭐 스파게티 뽀모도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 툭 던져놓고 헐헉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서러움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 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거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한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 외에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가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 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 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그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릿파릿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것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 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인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몇 살때막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싶은 거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현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지난 시간 잘 보고 왔나요, 여러분? 전 시간 복습도 잘 하셨나요? 네, 아 물론 쉽지 않지, 그치? 뭐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오늘도 이제 반복적으로 빈출어법들은 계속 나와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알파로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기존에 우리가 전 시간에 좀 자세히 했던 내용들의 아주 발전된 부분이거나 그것과 조금 다른 면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 가셔야 좀 더 쉬워요. 알겠죠? 네, 새롭게 뭐 새로운 거 배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 시간 했던 내용들 기반으로,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실전 문제니까 한번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을까? 그걸 알아야 답이 빨리 나와요, 여러분. 얘가 답인지 아닌지 빨리 판가름을 할 수 있다고요. 어법을 진짜 잘하는,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법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저 어법 문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냥 얻어지지 않았겠죠. 열심히 어법 개념뿐만 아니라 문장에 잘 적용을 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난 분명히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암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자꾸 쌓아주셔야, 그래야 거기에 맞게 또 결과도 나옵니다. 네, 이 입시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Self-belief, 스스로 믿어주는 거. 스스로 인정도 해주고 서로 믿어줘야 다른 사람이, 내가 나 스스로를 안 믿으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더 안 믿어요. 그건 진짜 진리야.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잘해낼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딱 세팅을 하셔야, 그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립니다. 알겠죠? Success start with self-belief. 성공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잘해낼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문제 가지고 왔어요. 자, 몇 번부터? 5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똑똑 유형이고 선생님이 빈출어법 말씀드렸고, 머릿속에 이거는 꼭 가지고 들어가자 라고 얘기했던 거, 그치, 문장의 구조는 주어랑 동사다. 그리고 동사, 그 verb, 동사는 꼭 문장 안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 동사가 하는 여러 가지 변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형 형태들이 있단 말이야, 준동사로서. 이런 동사의 변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빈출어법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보여. 안 그러면 있으니까 뭐 하지 뭐 이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제 진짜 갈까? 네,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에 1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은 뭘 물어보는 거 같니? 선생님, 동사요. 아니지, 동사 이미 여기 문장에 어디 있어? 여기 became이라는 동사 나왔어. 이러한 국가,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또 최초의 국가가 되었어 라고 해서 동사인 became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지? 명사와의 관계. 수식받는, 수식을 하는 분사와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그렇지,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하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얘는 뭐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수식을 하는 분사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게 1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2번은 뭐예요? 전 시간에 이거 두 문제나 봤습니다. 형용사까지 합하면 세 문제나 봤는데, 맞아, 얘는 형용사냐 부사냐 라고 얘기했어. 형용사는 뭘 꾸며주죠? 맞아, 명사랑 관련되는 걸 다 꾸며줘요. 그러면 부사는? 그치, 명사 뺀 나머지 다 꾸며준다고 얘기했어. 그죠? 부사나 동사나 혹은 문장 전체, 그쵸? 형용사, 부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동사, 문장 전체, 이런 애들 꾸며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 없고 명사 빼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얘기했어요. 3번은 뭐야? 자, 비동사가 나오면 일단 뭐 동사냐 준동사냐, 비동사이냐 혹은 비동사가 아니냐, to be냐 being일 수도 있지만 일단 비동사가 나오면 뭘 생각해봐라? 맞아, switch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어. switch. 이 문제도 역시 switch에 대한 문제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4번은 뭘까? 선생님 여기 end가 있네요. 그렇지, 병렬구조. 선생님이 아까 빈출의 병렬구조 나온다고 얘기했지. 그죠?

자, inspired는 그럼 end 다음에 나왔으니까 end 앞에도 얘랑 같은 구조. 다시 말하면 provided. 동사와 동사의 동사구끼리의 연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뭔것 같아요? 얘는 병렬 연결. 동사 구와 그리고 또 다른 동사 구가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whose라는, 오, 우리한테는 약간 낯설을 수도 있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whose는 수익격 관계 대명사예요. 수익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에 구조는 어때? 수익격은 뭐뭐의라는 의미란 말이야. 수익격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나의, 그의, 그녀의라는 명사의 의미를 받을 수, 그 수익격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나의 책, 그의 책상, 그녀의 연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바로 나와줘야 되겠고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조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됩니다. 의미상으로 앞에 있는 소유격, 즉 선행사의라는 의미에서 선행사의 의미를 따서 의미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지 구조상으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딱 봐도 뭐가 보이니? result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얘를 명사라고 봤을 때 뒤에는 뭐가 없어? 동사가 없어. unplanned는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예요. unplanned growth. 그죠? 계획되지 않은 성장, 무계획적인 성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 동사가 없어요. 그럼 result는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문장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자, 요거 이따가 한번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볼게요. 왠지 5번 이상한 것 같죠? Victorian England.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is characterized by. characterize, 뭐뭐로 특징 지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징으로 지어져요? By the full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거 뭐야?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의 full, 전면적인 development, 발전 전개입니다. 전개를 특징으로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정말 산업혁명이 전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전면적으로 쫙 다. 영국 전역에 다 산업혁명의 특징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개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영국은요, became, 되었습니다. 얘가 동사예요. 뭐가 되었어요? 첫 번째 주격보입니다. 자, 영국은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죠? 전 세계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으며, 1850년경에는요, the first nation, 얘가 두 번째 보호가 되겠죠? 주격보입니다. 첫 번째 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 국민들을 가진 최초의 국가가 되었죠. 어떤 국민들을 가졌을까? Employed in industry than in agriculture. 농업에서보다 산업, 공업 부분에서 고용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진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농업이 대부분의 이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는 주된 산업이었을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이 산업이, 농업이라는 이그 하나의 산업이, 농업산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농업이 이제 뭐가 됐어? 산업이라는 걸로, 공업이라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이 산업혁명의 그 전면, 전체적인 전개에 들어섰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농업 부분보다는 공업 부문에 더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용한다라고 하면 employing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뒤에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목적어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업에서, 산업에서 고용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맥락상으로. 그죠? 그럼 사람들은 고용이 된다. 사람들은 어디에 종사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서는 분사의, 과거 분사의 대상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과거 분사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어때? 오케이, 좋아요. 1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xpanding trade. Expanding. 확장하는, 확대하는 이란 뜻이죠. 확대하는 무역, 즉 무역의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확대는요, coincide. 맞물렸어요. 뭐와 함께? coincide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그 제국이라는 건 대영제국이 되겠죠. 대영제국의 성장과 맞물려서 자, 그럼 뭐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물자가 막 엄청나게 막 활성화되고 많아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물건을 팔수 있는 무역까지 팽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nd brought 이것이 이 확대된 무역, 확대 무역 확대가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냐면 great wealth to Britain. 영국의

대단한 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this wealth, 이런 엄청난 부로 만들어진 이 부는 was not evenly distributed. 어떻게 되지는 않았어요?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distribute가 분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BPP 형태가 됐기 때문에 분배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분배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even하게 익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그치? even이라는 건 고른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ly가 붙었으니까 고르게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부가 고르게 분배가 된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even이라는 부사는 어때? 괜찮아. 2번도 맞는 내용이란 얘기야. 됐죠? 자, 이제 3번 내용 있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Enterprising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진취적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많은 진취적인 개인들, 일명 소위 뭐라고 부르지? Self-made man. 스스로 만든 남자. 스스로 만든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많은 진취적인 개인들. 다시 말하면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rose 올라왔어요. From 어디에서? To 어디로 올라왔습니다. Humble 초라한 이런 뜻이죠. 초라한 출신, 비천한 출신에서 어디로 왔어? 부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지위, 위치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올라온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린 뭘 봐야 돼? 부가 평등하게 분배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문장 하나 끊깁니다. 하지만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이라는 계층이니까 노동계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노동계층의 large sections 아주 큰 부분들, 대부분은요, 많은 부분들은 다수는 were forced into the over crowded slums of large cities. 대형 도시, 대도시에 overcrowded. 인구가 과잉이 된 거야. 그지? 인구 과잉이 된 그런 슬럼, 빈민가로 어떻게 됐을까? 강요가 되었습니다.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large sections예요. 노동자 계층의 정말 많은 다수들이 슬럼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도시의 슬럼가로.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warning. 선생님, 아까 뭐 보자고 얘기했지? 주어 동사 switch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버시, 문장이 긴데 버시 한번 끊어주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여기에 있는 주어가 large sections입니다. 복수형의 동사니까 were라는 복수형의 동사를 받아준 거 어때요? 괜찮죠? 동사 자리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 3번도 좋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large city, slums of the large city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그 슬럼가에서는 그들이 work long hours,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해요. 아주 긴 장시간 동안 일하고, 근데 그것도 뭘로? 낮은 임금, 저임금으로 일합니다. 어떤 환경에서요? Unhealthy conditions, 건강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문장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크게 나눠주는 게 바로 벗의 역할입니다. 됐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병렬해서 붙여넣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4번 내용 볼게요. 자, 4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 병렬 연결로 길게 내용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The manufacturing towns of the north of England. 일단 영국의 북부 보겠습니다. 다음이 영국의 이제 남부가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북부에 제조를 하는 제조 공장이 들어있는 그런 마을, 그런 도시, 제조업이 있는 그런 도시들은요,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가장 좋지 않은 예시들을 일부를 제공합니다.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이것은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영감을 줬지? socially conscious novels. 이 사회적으로 의식적인 소설들의 영향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에 영감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nd는 앞에 provided, 이것을 이 도시가 제공했고, 그리고 이러한 소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사 provided 첫 번째 동사와 inspired 두 번째 동사가 과거 동사로 잘 연결된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 연결의 동사 연결 좋아요. 잘 병렬 연결을 만들었어요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디로 올까요? 네, 5번으로 왔습니다.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 남쪽에는요, 북쪽에는 제조 공장들이 있었어. 이제 남쪽에는 뭐가 있어? 런던이 있었대요. 런던은 이미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였는데, 여기까지 문장 끝났죠. 그래서, 자, 이것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보여줄지?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을 보여주면서요. 이 도시는요. 남쪽 도시도, 런던도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result from, 어디로부터 초래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 이것이 초래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주어가 없는데 주격관계대명사로서 얘는 주어인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이 all부터 misery까지란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걸 찾아야지 누가 아니야? 소유격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가 있어? 그렇지. Who, that. 맞아. Which. 이 중에서 누가 될까? 다 될까? 다 될 수는 없지. 그치? 여기 앞에 있는 게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누군 빠질까? Who는 빠져. 그 다음에 커마 없으니까 that도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하고 둘다 가능하네. 대신하고 which나 둘다 가능한 주격관계대명사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5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그치 너무 인구 과잉이 되고 계획되지 않은 그런 성장 때문에 이러한 앞에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찾아봤어요? 나머지 문제도 같이 이렇게 해보자. 네. 딱 봤을 때 바로 보이진 않아도 대충 이 범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줄여나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게라도 완전히 조밀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충 이렇게 좀 좁혀나가는 그런 단계를 겪으셔야 이렇게 해보셔야 실전에서는 좀더더 정확하고 빠르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자, 6번은 1번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Lease가 나왔어요. 얘는 일단은 일반 동사인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동사냐, 준동사냐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가 맞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봐야 될까? 맞아, 수일치 봐야 돼요. 수일치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주어랑 동사의 관계니까 우리는 주어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번은 뭐야, 얘도 동사잖아. 그러면 동사냐, 역시 준동사냐 살펴보고 설마 2번도 수일치를 물어보는 걸까? 수일치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문제 안에 똑같은 어퍼코드로 물어보진 않죠. 그죠? 특히나 대수능이나 합평 같은 모평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 같은 어퍼코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봤을 때 수일치도 있지만, 하나가 더뭐 있어? 태도 있죠, 태. 태가 뭔데? 능동관계야, 주어랑 수동관계야?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3번은, 맞아요. 예, 관계부사입니다. 자, 관계부사의 특징은 뭐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로 뒤에 문장은 맞아.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옵니다. 부사 대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니까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이어지는지. 더군다나 이 관계부사가 뭐 where, when, why, how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요 내용이 위치적인 어떤 그 장소나 위치적인 의미를 갖는지, where라는 관계부사를 쓸수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어때요? 4번은 대미니까 얘는 복수형의 대명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랑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형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받고 있는 명사를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얘는 지금 to 다음에 나왔죠? 그러면은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making이라는 것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즉 동명사로 봐야 되는지 준동사죠, 그죠? 아니면은 동사로 봐야 되는지 투를 투부정사로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동명사인지 아니면 투부정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사로 본다라는 게 투부정사로 보는 거, 이렇게 한번 다섯 가지 쭉 읽으면서 의미상으로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여기선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뭐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무엇을 하는 거? Retrieval. Retrieve라는 동사가 뭔가를 다시 찾다라는 뜻,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trieval 하면 불러오기요.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게 무엇이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것이 so much better, 훨씬 더더 낫게 만드나요? 뭐보다? Than review. Review는 다시 보기니까 복습이죠. 복습보다 무엇이 다시 불러오기를 연습하는 걸더 낫게 만드나요?

그러면 뭐가 더 낫다는 얘기야? 다시 불러오기가 더 낫다는 얘기야. 다시 불러오기가 뭐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온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좀 내용 보겠습니다. One answer, 한 가지 대답은 comes from the psychologist. 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의 개념으로부터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개념이 바로 뭔데?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난도. 바람직한 난이도를 주면 그러면 이 불러오기 연습하는 하는 것이 실행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시 보기보다 더 낫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어려운 불러오기는 머릿속에 있는 걸다 불러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것은 leads to, 어디로 이어질 수 있죠? To better learning.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과거 동사 아니에요? 아,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it provided something 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i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provided that 보통 대시 생략되고요. 뒤에 문장이 나오거든요. that 이하를 고려한다면 이라는 의미에서 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한다면요? The act of retrieval, 불러오기의 그 행위가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그렇다면 어려운 불러오기, 그렇게 다시 불러오기, 어떤 배운 내용들을 불러오는 것이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집니다라는 뜻이야. 1번은 사실은 고3 문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봤을 때 너무 딱 봐도 retrieval이라는 명사가 지금 주어로 잘 주어졌단 말이에요. 명사로 의미까지 주어졌죠. 그러니까 단수형의 명사니까 단수형의 동사 leads로 이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데 오히려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수일치 문제였고 얘는 이 자리는 동사 자리에 leads라는 단수 형태의 주어가 온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OK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아, retrieval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제 recall이라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ree recall test.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입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백지 같은 거 놓고 백지 답안, 백지 같은 거 놓고 배웠던 걸막 쓰는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오늘 배웠던 거쭉 쓰는 거. 네, 이렇게 자유롭게 회상하는 회상성의 이런 시험. 뭐냐? 바로 어떤 시험이냐? 이 시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겠죠? 이것은 tend to 이렇게 동사로 이어집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Free recall 테스트가 여러분들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이 실험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해내야 돼요. 불러들여야 돼요. 그죠? 회상해야 됩니다. 뭐요? As much as one can 이란 뜻이야. As much as one can이 as possible의 뜻입니다. 가능한 한 뭐뭐한 이란 뜻이야. 가능한 한그 학생들이 할수 있는 만큼 기억해내야 돼요. Without prompting. Prompt는 여러분들 유도하다인데 특히 힌트를 줘서 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힌트를 줘서 유도하지 않고 이거 뭐야? 그다음 뭘까? 이렇게 유도하지 않고 그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만큼 기억해낼 필요가 있는 그런 시험이 free recall task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백지를 주고 오늘 배웠던 내용 다 기억나는 거 써봐. 이게 바로 free recall task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리콜 테스트에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은 tend to result in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어떤 결과로 초래가 돼요? Better retention, 더 나은 보유력, 더 나은 기억력, 더 나은 보유력으로 이어집니다. Then 뭐보다요? Q recall test, 단서를 주고 회상하는 그런 시험보다요. 단서를 주고 회상한다는 건 바로 뭔데? 이 시험에서는요. 지금 구조가 지금 똑같지 않니? 그렇지? In which and which 동일합니다. 다이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Q recall test는 in which students 학생들이요 준대요 힌트를요 뭐에 대한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해 낼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테스트래요. 지금 뭐야? 힌트를 받는 테스트 아닐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give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라는 보통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수요동사로 많이 쓰이는 동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테스트에서는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 힌트를 주겠어요? 학생들 힌트를 받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give라는 동사도 g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 이렇게 주는 거죠.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단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단서를 준다라고 했을 때 간접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서를 받는 그런 시험이 바로 cue recall test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are given이 돼야 됩니다. 수동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은 뭐야? 텔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 능동이 아닌 수동의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 정답? 그렇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능수동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구조만 보고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5번까지 갔는데도 답이 없어요.

돼요. 다른 게 답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Huge recall tasks in turn. 자, 그 다음으로 이 단서를 받은, 단서가 주어진 그런 회상의 시험은요, are better than, 뭐보다는 낫습니까? Free recall test보다는 좀 보유력이 떨어지지만, 하지만 뭐보다는 나아요? than recognition test. 어떤 인식형의 테스트보다는 나아요. 인식형의 테스트가 바로 뭔데?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여러 개 선택하는 다지선다죠. 그죠? 1, 2, 3, 4, 5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이 테스트,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이 테스트에서는요. 자, in which를 뭘로 바꾼 거야? where로 바꾼 거죠, 뭐. 그죠?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만 완벽하게 주면 됩니다. 볼게요. The correct answer. 정답이 needs to 뭐가 될 필요가 있어요? recognized. 인식이 될 필요가 있지. 뭐 하진 않아도 돼. 생성이 될 필요는 없는 그런 테스트가 바로 multiple choice answers입니다.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는지 다 쓰지 않아도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생성되진 않아도 인식만 제대로 하면 그 정답이 인식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답은 뭐 할 필요가 있지?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죠. 뭐가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뒤에 있는 문장은 완벽한 구조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도 어때요?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되고 이 관계부사는 앞에 테스트에 대한 그 테스트 속에서는 이란 뜻이니까 테스트 내에서는 이란 뜻이니까 in which or where 라는 관계부사 형태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도 좋아. 우리는 이미 정답을 2번으로 체크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놓쳤다면 4번, 5번까지 가고 답이 없는데 그 상태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면 되냐면 대부분은 의미상으로 내가 잘못 찾아낸 거 없나 즉 능수동의 부분으로 답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죠? 학생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는 건 아닌지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계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오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계부사는 총 4개로 주어집니다. When, where, why, how. 자, 앞에 선행사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면 when이 되겠고 장소면 혹은 상황도 가능합니다. 여기 테스트의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장소나 상황도 where라는 관계부사. 다른 관계부사보다도 where라는 관계부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선행사의 폭이 좀 더 넓어요. 상황까지도 다 where라는 관계부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why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낼 때, 그리고 방법을 나타낼 때는 how인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the way how라는 선행사와 관계부사 how는 같이 올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죠. how만 오거나 the way만 오거나 둘 중 하나.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오는 게 관계부사다. 계속 볼게요. 자, giving someone, 누군가에게 a test, 시험을 준대요. 즉, 시험 보게 하는 거죠. 언제요?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배운, 무언가를 배운 immediately after, 직후에 누군가한테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improves, 향상시킵니다. Retention less, 덜 보유력을 향상시킨대요. 기억력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 보유하는 것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요? Then giving them a slight delay. 약간 그들에게 약간의 지연이나 지체를 주는 것보다요. 약간의 지연이나 지체를 준다는 게 뭐야? 시험 배우자마자 학습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있다가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약간 delay를 주는 거, 지연을 주는 건 long enough, 충분히 길게 지연을 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뭘 위해서냐? Answers are not in mind. 해답이, 정답이 마음에 없게 할 때, 즉 떠오르지 않는 거죠. 뭐 할 때?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학생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긴 약간의 지연을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 덜 보유를 향상시킵니다. 즉 보유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시 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라고 하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이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막 열심히 생각하면서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유해, 즉 머릿속에 이 기억하는 그 보유하는 능력들이 더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them은 무엇을 가리키니?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학생들이 그렇지 정답을 필요로 하는 거죠. 답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 학생들이 그 답이 필요한데 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긴 약간의 그 지연 시간을 학생들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 them은 뭘 가리키기 때문에 answers. 복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 게 맞으므로 이 자리도 역시

되풀이기, 다시 불러오기, 다시 불러오기가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 불러오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기는커녕, 장벽이 되기는커녕, 난도라는 건 그렇게 되는, 다시 말하면 makes retriever work, 하게 만드는 이유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오기를 더 잘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좀 있어야, 그래야 생각해보고, 그래서 판단해서, 그래서 불러오기 했을 때더 기억에 많이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does가 가리키는 건 사실은 make retrieval work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 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선생님 전 시간에 얘기했죠? 대동사예요, 대동사. 선생님이 왜 자꾸 대동사를 강조할까? 맞아, 시험에 나오고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알겠죠?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 구를 받는 대동사. 대신 받는 동사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도 그럼 어때요? 어디 어디에 대한 장애가 된다. 자, 뭐뭐에, 뭐뭐에 대해, 뭐뭐에게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전치사 초가 되겠죠? 전치사 초 다음에는 동명사의 명사의 목적어가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make이라는 동명사는 적절하다. 그래서 5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 맞는 어법 코드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최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 문제 갈까요? 7번. 자, 7번도 한번 1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적기 전에 한번 해볼까? 자, 1번은 뭘 묻는 거야? 아, 일단,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봐봐. 주어 동사가 있어. 그죠? 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왔어. 접속사가 없이 그냥 나왔어. 그럼 얘는 뭘까? 맞아. 분사겠지, 분사. 바로 전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뭐, which, 뭐뭐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아서 부연 설명하는, 부연 설명을 하는 이 분사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여기에 자리가 그러면 현재 분사가 맞을지, 과거 분사가 맞을지, 이 정도만 한번 고려를 해보죠. 능동인지 수동인지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2번은요? 2번은 관계 대명사네. 자, 그럼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에 얘가 맞으려면,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로 이제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구조상으로 보고 일단 해석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3번에 있는 두는 뭐예요, 여러분? When they do succeed. 강조해서 읽긴 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 두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 매우 매우 매우 매우는 빼도 어때요? 의미가 통하죠? 그죠? 저 자리에 두 빼도 어때요? 통하죠? 그거예요. 뭐죠? 그렇지, 강조입니다. 자, 두 강조 동사입니다. 동사구의 의미를 강조할 때 이렇게 두라는 동사를 쓴다. 이거는 사실 단순 지식이죠? 볼 필요 없어요. 얘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그럼 뭘까요? 방금 전에 우리 댐이 나왔을 때 is이 아닌가 봤죠? those가 나왔으면 이제는 누구? 그렇지. 이 자리는 단수형의 명사인 명사를 받는 대시 되진 않니?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뭐야?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5번은요? 투부정사, 준동사 나왔습니다. 자, 이 준동사니까 이 자리 동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준동사가 맞다면 이 준동사가 투부정사인지 혹은 동명사가 되진 않는지 혹은 분사가 되진 않는지 준동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총세 가지니까 그 중에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A number of 무슨 뜻이야? 하나의 숫자라고 하진 않겠지? 그렇지. 수많은, 많은, numerous의 뜻입니다. 많은 연구들이요,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상당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아, 그러면 뭐야? 많은 연구들이 뒤에 걸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뒤에 걸 만들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죠? 신빙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타고난 인간의 성향을, 성향에 대해서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자, 인간의 어떤 성향일까요? To respond differentially는 차별적으로란 뜻이죠. differential, 이 차별적인이란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인간이 차별적으로 반응한대요. 뭐에?

소셜 스티뮬라이, 사회적인 자극에 차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류는 뭔가 사회적인 자극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한다, 차별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볼게요. From birth, 태어나면서요, infants, 아기들이에요. 유아들은요, will orient, 향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이렇게 눈이나 이런 데 자신의 몸이나 이쪽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Preferentially. Preferentially는 우선적으로란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인간의 얼굴, 인간의 목소리에 향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부모가 되겠죠, 아기들이. 그죠? 그랬을 때 부모,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거나 이런 쪽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끝났죠?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기들은 어디를 향해?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쪽이 어느 쪽이야? 인간의 얼굴, 인간의 목소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문장의 내용이 다 완벽하게 구조상으로도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입니다. 이렇게 앞에 아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인 것처럼 보여요? Know that, that 이하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Such stimuli, 그러한 자극들이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그들에게 특히나 의미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앞문장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아기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얘는 그냥 전형적인 분사구문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이때 infants라는 they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 생략해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아기들이 보입니다. They seem to know. 그들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아이들이 보여집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걸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석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능동의 현재 분사가 적절하다. 그래서 1번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겠죠. 2번 봅니다. 자, moreover, 더욱이요. They register. 그 아이들은요, 아기들은 등록을 합니다. This connection actively. 이러한 연관성, 이러한 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Imitating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그 보는 사람, 그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다양한 얼굴 표정을 모방하면서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새기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표정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모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아기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어른들이 짓는 표정, 어른들의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따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요, 이러한 제스처는 that are presented to them.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걸 따라 할까요? 혀를 내밀기나, 아니면 입술을 다물기, 아니면 입을 벌리기, 이런 행동들을 따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기들은요, will even try to, 뭐 하려고 심지어 노력하죠? match gestures. 이 몸짓을 일치시키려고,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몸짓은 어떤 몸짓이에요?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몸짓.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아까 2번.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완전한데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에서 혹은 어떤 부분에서라는 설명은 더 덧붙여도 되겠지만, 그건 부사적인 의미고,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하다고요. 그랬단 이야기는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gesture에서는요,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gesture들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즉,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gesture는 어떻게? 거기에 맞추려고. 그걸 잘그 사람처럼, 보이는 모델처럼 똑같이 하려고 맞추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서요?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s until they succeed. 그 아기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 표정이 나올 때까지 그들의 얼굴을 뭐 하면서, 얼굴로 실험을 하면서요. 자신의 얼굴로 실험을 하면서 그 표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in which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를 넣어줘야 완전한 문장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야. 자.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했어. 그죠? 성공했을 때, they show pleasure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반짝이면서 그들의 즐거움을 표합니다. 보여줘요. 진짜 성공하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즐거움을 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do succeed, 그들이 정말로 성공을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눈을

하면서 기쁨을 표출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반대가 되겠죠? When they fail, 그들이 실패하면요. They show distress. Distress라는 표현 좀 기억해 주세요. 고통이나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을 보여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에이, 못했어라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단순 지식입니다. 강조해 두. 그래서 3번 괜찮은, 틀리지 않은 선택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요. They not only, 그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have an innate capacity.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려는 능력? 뭐에 대한 능력? For matching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y movements. Kinesthetically 밑에 보시면 운동 감각적으로라고 나오죠. 운동 감각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겪은 그 신체의 움직임을 맞추려는, 뭐와 맞추려는? With those of others. 다른 사람의 그것과 맞추려는. 근데 그게 뭔데? That are visually perceived.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인식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자신의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은, 겪은 몸의 움직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match A with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신들의 그 신체 움직임과 누구의 움직임을 맞추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과 맞추겠죠? 그 얘기는 이 nose가 가리키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body movements를 가리킵니다. Movements가 되니까 복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복수형의 those 대시 아닌 those가 적절하다라는 결론이에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그리고 뭣도 있대?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그렇게 하고자 하는 타고난 뭐도? 아, drive가 여러분 추진력이라는 뜻도 있고 욕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Desire처럼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rive가 2, 3학년 지문에서는 운전하다로 거의 안 나오고요. 명사로 나올 때 이렇게 욕구나 추진력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동사로 쓰일 때도 거의 make의 의미로 많이 나와요. 목적어와 뒤에 거 다루고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만들다거나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욕구를 그렇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능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도 아기들은 타고나게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at is, 다시 말하면요. 그 아기들은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다시 한번 반복하죠. 앞에 있는 내용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To imitate others.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려는.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뭔데? They judge. 그 아기들이 판단했을 때, to be like me. 나와 같네? 라고 판단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방하려는 타고난 욕구를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judge는 사실은 judge A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A를 to 이하라고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to 부정사가 오는 거 괜찮습니다. 이 자리 사실 여러분들 준동사 동사는 동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동사는 이미 있으니까 준동사 자리가 맞고 to 부정사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맞는 정보. 우리는 사실은 확실하게 틀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죠? 문장의 구조로 쉽게 판별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긴가민가 싶을 때는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단순한 그냥 선행사인 명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장소나 그 명사 선행사에 해당하는 그 명사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관계부사잖아요. 부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확실하게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할 만하지? 그죠? 우리 이제 8번이야, 8번. 예,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까? 자, 1번은 뭔것 같아요? 1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너무 아낀 나머지 단서를 줬어요. 헬프라는 존사역동사죠. 그죠? 헬프. 이런데도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 그지? 목적 보호 자리에 헬프는 뭘 쓰지?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그쵸? 아니면 투 부정사를 쓰죠. 투를 넣은 동사, 투 부정사를 써도 되고, 투를 뺀 그냥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를 써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니까 1번은 사실은 보나 마나 하죠. 뭐 능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 여러분들이 한단지, 여러분들이 된단지. 근데 딱 봐도 do your best니까, 너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능동의 의미 아니겠어? 그죠? 자, 2번은 뭘까요? 2번은 지금, oh, welcoming it can transform it into something that. 뭐, it이 여러 번 나오네. 그죠? 얘를 지금 뭘로 봐야 될까? 대명사로 봐야 될까? 그렇다면, 단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사실은 대명사 말고 it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떻게 쓰여지죠? 그치. 가목적어, 진목적어, 혹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대명사로 봤을 때는 단복수를 봐야 되고, 단수인지 복수명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근데 뒤에 봤더니 대절이 완벽하지도 않네요. 그죠? 토부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주어나, 혹은 가목적어나 가주어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지금 준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오랜만에 또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문장 내에 본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요? 대시, 지금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대기아를 상기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너에게 무언가를 이란 직접 목적어절입니다. 즉, 대시, 접속사 대시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럼 접속사 대시로서는 뒤에 있는 문장이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하지 않다면 관계대명사 what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도 같은 명사들을 이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뭘까요? 얘는 지금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이렇게 돼 있죠. 자, is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it to, 그렇지. 가주어가 돼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가 가주어는 아닐 것 같다. 동일한 어퍼코드가 한 문제에는 잘안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봅니다. view는요, view A as B. A를 B로 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viewing the stress response as a resource. 와, 스트레스를요, 우리 되게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스트레스는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스트레스의 반응을 뭘로 보는 거? 자원으로서 보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원으로 보는 거. 이것은 can transform, transform. 무엇을 뭐뭐로 바꾸다라는 뜻으로 보통 into라는 전치사랑 많이 쓰입니다. 가운데 것을 into 이하의 것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요. physiology of fear.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이 두려움의 physiology, 생리 기능을 courage, 용기라는 건 긍정적인 거죠. 용기라는 생명 작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걸 리소스로 바꾸게 되면 fear라는 부정적인 거에서 우리는 용기, courage라는 용기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t can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또한 뭘, 그것은 뭘, 뭘로 바꿀 수 있죠? 부정적인 위협이라는 감정을 도전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리고 then can help you.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게끔 해줘요? 최선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help라는 준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do or to do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 원형으로서 괜찮다. 1번은 좋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even when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요.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스트레스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요. 스트레스는 그냥 부정적인 거야라고 보여줄 때가 있대요. 그게 어느 경우일까요? As in the case of anxiety, 불안감의 경우처럼요. 불안감이 있으면 사실 이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도움이 안될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Welcoming it, 그것을 환영하는 거. 즉,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can transform, 무엇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into something that is helpful,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뒤에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it을 something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it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가 맞아요. 그죠? it과 something을 지금 같이 견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대명사 it은 누구를 받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복수형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스트레스가 도움이 안될 땐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기꺼이 환영하는 거, 기꺼이 받아들이는 건그 스트레스를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뜻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시 가리키는 건 단수형의 명사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번도 어떻다, 2번도 어떻다? 맞는 선택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More energy, 더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건더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더 자신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willingness, 어떤 기꺼운 마음, 그죠? 네, 기꺼이 to take action,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지문에 스트레스를 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지문에서.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모티베이션을

0: 줄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원으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주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계속 갑니다. You can apply this strategy.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your own life.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Anytime you notice signs of stress.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의 징후를 목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 사실은 보기도 싫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상민쌤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 5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가 긴장이 되려고 할 때 이제 기대감으로 바꾸는 거지. 야, 이번에는 내가 또 뭔가를 알아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그 징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냥 다 보기 싫고 다 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쵸? 관점을 바꿔서 그걸 긍정적인 자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 네, 2번까지 잘 우리 왔습니다. 3번 볼게요.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or your breath quickening.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느낄 때요. 여러분들 심장박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quickening 어떻게 되는 거? 빠르게 가는 것처럼 빨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이란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고 목적보로 quickening,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장박동, 여러분들의 호흡이 막 가팔라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런 걸 느낄 때 그러면 긴장하고 있는 거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야? 그럴 때라는 부사절이 끝났습니다. 1단락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줘야 돼요? 뭐뭐 할 때 뭐뭐 해라.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이다. 문장이 주절이 나와줘야 되겠죠. 부사절은요, 여러분, 시간이나 양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부사절로 문장의 기본적인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라운드. 주절이 시작돼줘야 됩니다. 자, 봤더니 realizing, 주어로 쓰였나? realizing that it is in, it is your body's way.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체의 방법이라고 깨닫는 것은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신체의 그것은 방법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주어만 나와 있고 동사 이하는 아예 없는데 뭘로 했을 때? Realizing을 동명사로 봤을 때는 그러니 깨달으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분사구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더 문제지. 왜 문제야? 문장 본 문장이 없어. 본 주어 동사의 주절이 없다고요. 왼절은 그냥 지워지는 필수 성분이 아닌 부사절로 본다면 뒤에 본 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죠. 주어는 없어도 동사는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어떤 문장에서? 대부분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다 나오지만 주어가 없는 문장? 그렇지. 명령문이. 바로 앞에는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유는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뭘까요? 그렇지. 얘는 동사가 필요하며 얘는 명령문입니다. 이 자리는 준동사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3번의 정답이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Realize, 깨달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심장박동이 계속 빨라지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가팔라질 때 그걸 느낄 때 깨달으세요. 뭐? 그게 바로 그렇게 심장도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몸의 신체 방법이라고요. 뭐 하려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우리 몸이 하는 방식이다 라고 깨달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죠. 아, 나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아, 그럼 나는 더 열심히 이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동사 자리구나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If you notice tension in your body. Tension이 뭐예요? 긴장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체에서 어떤 긴장을 목격할 때 remind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치? 얘도 지금 부사절이고 얘도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명령문이 나왔지. 그치? 얘도 뭐야? 명령문이 나온 거지. 자, 기억해 주세요. 상기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 아이디어를요. The stress responses, 그 스트레스의 반응이 gives you, 여러분들에게 give access to, 뭐뭐에게 접근하다, 뭐뭐를 이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 힘, 아까 얘기한 거 뭐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더 준다, 더 이걸 활용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Sweaty palms, 손바닥에 땀이 나세요? Remember, 기억하세요. What it felt like.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지 기억해 보세요. On your first date, 여러분의 최초의 데이트 때. 첫 데이트 때그 데이트가 어떤 기분, what like,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it, 이 가리키는 게 뭐야? To go on your first date. 여러분들 첫 번째 데이트를 가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라고 해석이 되죠. It은 형식상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가 되겠고, 투부정사는 대표적인 진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내용상의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어법 코드이기 때문에 5번의 to go라는 진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투부정사는 적절하다라는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자, 4번의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스트레스의 반응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뭐 하도록? 그치. 여러분들이 접근을 준다.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걸 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는 접근법. 직역을 한 거고. 아까 우리가 의역을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리마인드의 타동사의 목적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 적절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트 때, 첫 번째 데이트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땀이 나는 건, 손바닥에 땀이 난다라는 건 언제 나요? 여러분들이 가까울 때, 어디에 가까이 있을 때, something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땀이 나죠. 진짜 뭔가 바라고 이럴 때 손에 막 땀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완전히 다른 생각이 된다.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명령문의 자리니까 3번을 정답을 해서 realize라는 명령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리얼을 깨달아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한번 마무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유익했나요? 네, 좋아요. 특히나 유익했으면 다음 시간 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쓰는데 여러분들 딱 말하기 전에, 선생님이 쓰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distribute라는 단어고요. 배부하다, 배포하다, 배분하다, 유통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istribution, 배포, 배분, 뭐 유통 다 됩니다. 요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게시판에 요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타이핑을 한번 써보거나,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한번 써보거나, 그래야 완전하게 여러분께 됩니다. 알겠죠?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한번 써봐. 1초도 안 걸리잖아. 그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은 더 발전하겠죠? 예. 분명히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2강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법 문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딱 한 문제 남았어. 그래서 그 어법 문제 한 문제마저 마무리하고 오늘은 드디어 어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남아있는 20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부터 우리 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어법 잘 마무리하고 어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Humans are so aversive to feeling that they are being cheated that they often respond in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아마 이 문장 볼 때 너희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왜? 대시 지금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한 문장 내에서 대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각각의 대시 쓰임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인간은요, 너무나도 싫어한대요. 어떤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하냐면 that they are being cheated. 그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라고 지금 해석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so라고 하는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 자, so that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구문이라고 했었냐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so가 등장을 한 거 보니까 이 짝꿍인 that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that이 세 개나 돼가지고 얘 짝꿍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 인간은요, 어떤 감정을 너무 싫어한다 그랬어? 뭔가 내가 속임을 받는다는 것 같은, 속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싫어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이 that을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feel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를 보니까 they are being cheat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떠해?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완전할 때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 우리가 속는다는 감정. 자, 지금 감정을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싫어해서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so that 구문에서 that이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that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였겠죠? So that 구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they often respond in 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종종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어떤 방식이래?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봤을 때는요, 뭔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that은 뭐야?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세 번이나 등장했는데 각각 다른 쓰임으로 쓰여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behavior economist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that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이미 정해졌어. behavior economist이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인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는 두두두두두두 have show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왜? that로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behavior economist,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이냐면요.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래. 자,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한번 맞춰볼래? 이때 등장하는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 친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은요, 누구와는 대조적이냐면요, the kind,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계산기와 같이 작동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가정하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 경제학자들은요 have shown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여줬대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냐면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제안은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비록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it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공정하지 않은 제안을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지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절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아, 뒤에 진짜 주어인 to do so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뜻은 it은 가주어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가 있고 뒤에 진주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은 선지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typical experiment uses a tas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전형적인 실험은요, 어떤 과업을 사용했냐면 Called the Ultimat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과업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t's pretty straightfor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명확하대요. One person in a pair is given some money, say $10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짝을 지었는데요. 그 짝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대. 예를 들어서 한 $10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she then has an opportunity to offer some amount of it to her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의 일부를 그녀의 파트너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실험에서 어떤 과업을 썼나 봐. 근데 그 과업이 뭐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partner only has two options. 그녀가 전달하는 돈을 받는 그 파트너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첫 번째, 그가 can take what's offered.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혹은 refuse to take it. to tak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즉,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밑줄 쳐져 있는 refused가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된다? o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fuse랑 누구랑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take라고 하는 동사일 겁니다. 그는요, 아니, 그는 제공받아지는 것을 take, 취할 수도 있고 혹은 refuse,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가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오케이, 등위 접속사인 or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take라고 하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refused라고 해서 ed가 붙어있어. 그러면 안 되지. 대등하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때 refused에서 d를 빼서 refuse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야.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뭔가 협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what typically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many people offered an equal split to the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를 받았을 때 동등한 양을 그 파트너에게 나누어 줬대. 예를 들어서 $10였으면 나 $5 갖고 상대방도 $5를 준 거죠. 자, 뭐 하면서? Leaving both individuals happy and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를 happy, 행복하고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미래에 서로 서로를 기꺼이 믿을 만한 상태로 두면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leaving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 뭔지 알아야 돼?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려면 얘들아 뭐 해보라고 했어?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컴마 찍고 leaving인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요.
자, 접속사 살리면 and, go.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이라고 한 것을 대명사 i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it leaves라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게 쓰기 싫으니까 첫 번째 접속사 없애준 거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너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시켜준 거죠. 자, 얘도 생략이 되어지고 leaves라고 하는 것을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주니까 leav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20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어법 파트는 모두 끝냈습니다. 어법 파트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어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요. 어휘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은 딱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줄 건데요. 우리 밑줄 친 어휘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 68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od 부분의 어휘에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반이어 제시형입니다. 즉, 뭔가 반대되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necessarily 혹은 unnecessarily to grow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 뭐라고 주장했대? 그 혼합 살충제가 매우 absolutely necessarily가 혹은 unnecessarily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 necessarily라고 하는 것이 답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반이어 제시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cessarily가 답이면 그거에 대한 반이어로 unnecessarily를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랬을 때너 얘가 잘못된 거 잡아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면요, 반이어 제시형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include, exclude, facilitate, hinder라고 해서 서로서로 반이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철자 혼동형입니다. 얘들아, 철자 혼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애두 명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의 경우는 predicting이라고 하는 것과 preventing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준 다음에 이거 두개 중에 너 맞는 거 고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뜻이 되게 다르잖아요. predicting 하면 뭐예요? 예측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preventing이라고 하면 막다,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 문맥에 맞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때 얘들아, 철자 혼동형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부류는 첫 번째, 접두사를 갖게 만드는 거야. 접두사를 갖게 만들거나, 두 번째, 접미사를 갖게 만들거나, 혹은 어근을 비슷한 애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지. predicting, preventing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접두사를 갖게 만드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그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resist, persist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뭐가 같아? 접, 미사가 같아. 즉, 뒤에 나오는 얘네들끼리 같구나. wonder, wender 하면 솔직히 얘네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이 o랑 a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어휘를 암기해서 어휘 문제 맞추자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짚은 것이 철자 혼동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adopt, adapt, transform, transfer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파생어 제시형입니다. 자, 파생어 제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은 같아.
어근은 같은데 그것들이 파생되면서 다양한 어휘,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보면요. A considerable 혹은 considerate amount of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o find what is nee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nsiderable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considerate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누가 봐도 어근은 같아. 그치?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라고 해서 어근은 같은데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지금 말하셔야 돼요. considerable은 아셔야 돼요. 상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상당한이란 뜻인데 얘들아, considerate 이라고 하면 사려 깊은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상당한, 사려 깊은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휘들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cre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파생되어져 나와졌어? 명사로 creation,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파생되어졌고, 그리고 또 형용사로 창의적인 creative가 파생되어졌고요.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는요, 얘들아, 창조하다, 창조, 창의적인 창의력. 이 정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방금 예시에서 본것 같이 consider, consideration,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 consider 같은 경우는 고려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consideration 하면 명사로 고려, 고려사항이라고 말할 거야. 자, 그런데 considerate라고 하는 이 부분 보세요. 사려 깊은이라고 해서 형용사거든요. considerate, 사려 깊은. 그런데 똑같이 형용사 형태인데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상당한,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파생어 중에서도 파생어 제시형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정도는 얘들아, 솔직히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 있어?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최신 문제죠. 최신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돼. 어떤 게 요즘 트렌드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While social presence has evolved through many itera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막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되어져 왔대요. 뭐를 통해서? 많은 변동을 통해서 진화되어져 왔대. Since가 나오고 있어.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line tele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 핸드폰의 그런 문맥 내에서 그런 사회적 존재감이 첫 번째 발달된 이래로 뭐를 겪었대? 많은 변동,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한 이터레이션, 반복을 겪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그랬을 때,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has persisted.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야. 얘들아, 되게 길지, 한 문장이. 자, 그러면 문장이 길 때마다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하기 훨씬 쉽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문장이 이렇게 긴데, 동사는 맨 마지막에 has persisted,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겠지.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가 어딨을까?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는 The perception or feeling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식과 어떤 감정이냐면 of being connected with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is conversation 이 부분까지가 주어인 거잖아. 그래서 대화의 문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인식,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뭔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some research, 몇몇 연구는요, has explored, 무엇을 연구했냐면, 무엇을 탐색해 보았냐면요, specific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기술을 연구해봤대. 자, 그런데 특정 기술과 심지어 모두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the feeling of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탐색을 해보았냐면 그 특정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실제로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 사회적인 실재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서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For example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쫄지 마요. 뒤에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주겠죠. 쉽게 내용을. 예를 들어서 Some researchers have studi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The richnes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아, 그래서 매체의 풍부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기에 가능한 단서의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많은 단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numb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러면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가능한 단서대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 수가 맞냐는 거지. 그러면 이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어휘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거든. 이때 number, 수가 괜찮은 이유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단서의 수가 높아지면 풍부함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이러한 단서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매체의 풍부함도 줄어들 거잖아. 이것은 양에 대한 문제이지. 그래서 richness, 풍부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a numbers도 괜찮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telephone call, 뭔가 전화를 하는 것은요, which provides for audio cues and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제공해주냐면 음성 단서를 제공해줘요. 그쵸?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할 때 음성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그런 전화는 is potentially richer than the ema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보다 더 풍부하게 되는 거래. 자, 그럼 풍부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는요. which provides only textual cues and no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오직 문서 단서만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체가 풍부한 거는 어느 쪽이야? 전화가 더 풍부한 거지. 왜? 아, 음성 단서들도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있으니까 전화가 더 풍부한 미디어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거네. 자, 그랬을 때 video conferencing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화상회의죠. 자,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would be considered richer than the ph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뭐보다?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because of the addition of visual cues라고 나오고 있어. 뭐가 더해졌어? 시각적인 단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에 visual cues가 더해진 게 맞아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비주얼적인 단서가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 Making it clo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그것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이때 it은 video

컨퍼런싱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어디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냐면요. To replicating the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인지되어지는 대면 혹은 개인적인 사회적 실제감을 복제하는 데 더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즉, 뭔가 화상회의를 하면 뭔가 정말 대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네. 그랬을 때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무엇을 말해주었냐면 successful managers,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성공적인 관리자들은요,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and ambiguous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헷갈리고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매체를 쓴다?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요. And lean or less rich media for message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얇고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대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는?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덜 풍부한 미디어,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여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더 rich media를 제공했었어야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덜 rich한, 덜 풍부한 미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때는 less가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돼? more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바니어가 등장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일상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구구절절 내가 굳이 만나서 혹은 대면 화상 그 컨퍼런싱 회의를 하면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한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face-to-face meeting, 뭔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 그치?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rich media, 풍부한 미디어겠죠. 자, 그러니까 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 좋아. 왜?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가 만약에 너의 팀한테 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회의가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뀔 거야.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게 더 좋다? You might send out a generic email to everyone. 모두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을 뿌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 뭔가 복잡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these different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들은요 were considered by researchers as a type of contai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that the message comes in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용기 즉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여겨졌대요. 그랬을 때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you need to choose the right container. 너는 올바른 용기, 즉 올바른 그릇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어떤 이유? Conversational life can lack depth and incitemen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상, 대화 일상이잖아요. 대화의 일상이 뭔가 깊이가 부족하고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 뭔가 깊이감이 부족한데 혹은 아,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We easily fall into using. 우리는 쉽사리 뭐를 사용하냐면요. Familiar questions

하기 때문이래요. 그랬을 때 all of such questions can be important social lubric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러한 질문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in themselves, 그 대화 스스로 they generally fail,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실패하냐면요. To spark an engaging and enriching emphatic ex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감정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하죠. 왜? 너무 통상적인 질문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감정적인 교환, 감정적인 교류를 spark, 촉진시켜내는 것을 실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번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은 어떻게 해? 네, 잘 지내요. 네,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복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way a conversation begin,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 이때 시작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요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where it go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흘러가는 아주 주요한 determinant,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 결정 요인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So it is worth, 그래서 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Experimenting with adventurous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도전적인 시작점, 즉 도전적인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저거 그러면 이때 begins라고 하는 단어랑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를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opening이라고 하는 begins가 잘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3번도 괜찮은 선지네요. 자,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되냐면 Instead of greeting workmate with how a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해보래요? In a different direction with something mildly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다른 방향에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보래. 얘들아, 그러면 이 4번 선지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겠지.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this mo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 근데 사실 얘가 unusual questions는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건 맞으니까 오케이, 자 4번 선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보다는 좀 색다르기는 하네. 자, 그랬을 때 or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thing that happened to you over the week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you need to come up with the kinds of questions that suit your own personality. 너의 개성과 딱 맞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떠올려내야만 할 거래요. 그랬을 때 the point is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follow conventions. 에? 얘들아, convention이 뭐야? 뭔가 전통, 규율 이런 거잖아요. convention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뜻인데 관습을 따르래. 얘들아, 관습을 따르라고 했어? 아니야. 너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질문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 이땐 follow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break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통념적인 관습 같은 거를 깨버려라. 그렇게 한다면 So your conversation become energizing. 너의 대화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거고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and vehicle for emphatic discover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발견에 뭔가 도구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아, 뭔가 통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대신에 너만의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뭘 할 수 있다? 아,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재밌고 그리고 공감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3번 가볼 건데요. 얘들아, 별표 쳐볼까? 왜? 2026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능 어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Situational Ethic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잘 모르니까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야.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ethical theory, 어떤 윤리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상황이나 그 행동에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context, 문맥을 고려하는 거래. 아, 그래서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하는 거냐면 그 상황이나 행동에 문맥을 고려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 그 행동이 윤리적인지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상황윤리학이라고 말한대. 자,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permit이라고 하면 허용한대. 기꺼이 무엇을 허용하냐면 casting aside라고 하면 버리다거든요. 무엇을 버리는 것을 허용해주냐면 absolute moral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를 허용한대. 자, 얘들아,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절대적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말인 즉슨 상황윤리학은 뭐를 고려한다 그랬어? 문맥을 고려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문맥을 고려한다는 것과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는 반대말이지. 그 말인 즉슨 여기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상황윤리학은 문맥을 이해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니까 아, 얘네 둘이 대조되는 개념이 맞네. 라고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혹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What matters is the outcome and consequences.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결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래. 자, 그랬을 때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justifies the means, 수단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때 등장하는 the end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하나 훔쳤어. 자,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있잖아. 우리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한 거잖아. 자, 그런데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한 absolute moral standard, 뭔가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뭐 한 사람이야? 물건을 훔친 사람이야. 그런데 얘들아, 상황윤리학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을 훔친, 아니, 약을 훔친 그런 목적을 가진 애들은 뭐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야? 수단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시가 조금 이해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end, 수단, 이런 수단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어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뒤따라 나오는 대조적인 현실들이 여기서 뒤따라 나오는 현실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시 두 가지를 줄 건가 봐. 지금 쌤이 예시 두 가지를 준 것처럼 자, 이런 대조적인 현실들이 can help illust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상하는 거를 더 도와줄 거래요. The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을 적용하는 것을 뭔가 더 잘 보여주게 될 거래. 그러면 대조적인 상황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Played among friends, 내 친구들이랑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됐어. 상황 첫 번째예요. 그랬을 때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나 그녀가 스스로 아 나 파울했어 미안 미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한대. 그치 얘들아 너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아 뭔가 내가 파울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아 이거 숨겨야지 이렇게 잘 안 하죠. 아 미안 미안 내 실수야 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죠.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코트 밖으로 내보낸 마지막 사람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터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모두가 기대를 하죠. 자, 그랬을 때 caring about one's friend, 내 친구들을 뭔가 생각하는 거, 즉 배려해주는 거. 그리고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리고 이 그룹 내에서 계속 경기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내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것을 이끄는 거예요? Leads to these actions. 이런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런 행동은 본인의 파워를 인정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아,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caring about one's friends, 본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농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식적인 경기, 심판이 있는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아, 죄송해요. 제가 파울했어요. 라고 손드는 선수 혹시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자, 그 말인 즉슨, 상황 윤리학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공식적인 경기에서는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요, 뭐 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파울, 그리고 똑같은 바이올레이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보다? 내가 상대 선수를 배려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situational ethics 이러한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been ex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확장되어졌대. 누구에 의해서? By many ethics and coaches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윤리학이요 선수들과 코치진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nt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농구 경기장 그리고 농구 코트 내에서 그 내가 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이 뭔가 숨겨지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확장되어지게 된 거죠. 왜? 내가 파울을 하고도 아, 아무도 못 봤으면 하는 거야.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했어. 얘들아, 경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울을 한 거를 아무도 못 보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경쟁의 이점을 gain, 얻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지금 세 번째 문제까지 잘 풀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작년 수능이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첫 번째, There is an obvious problem with the history of dress in all of its displ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복의 역사에 있어서 in all of its display 그 의복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의복 전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대.
자, 그런데 and that is 즉그 말인즉슨 although textile survived from early periods and cultures of a recorded hist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록된 역사에서 textiles이라고 하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period, 초기 시기 그리고 그 문화로부터 잘 살아남은 반면에 자, 즉 여기서 의복을 만들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Textiles, 작물이 필요해. 그런데 뭔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런 작물들은 잘 살아남았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actual gar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의복 같은 경우는 do not provide 무엇을 제공하지 않았냐면 uninterrupted flow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긴 시간에 걸쳐서 뭐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 뭔가 evidence flow라고 말하고 있으니 증거의 흐름을 매끄럽게 제공해주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뭔가 의복을 display,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뭔가 매끄럽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자, 그치? 그랬을 때두 번째, therefore, 그러므로 의복의 역사가 뭔가 잘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의복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그러므로 to give the study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and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동등한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 자, other areas such as 예를 들어서 뭔가 architecture, 건축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혹은 인쇄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그리고 스컬프처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과 같은 다른 분야에 와의 equal significance 동등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의복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러한 분야의 애들과 동등한 중요점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It was inevi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연적이었을 거래요. 자, 뭐가 필연적이었을 거래? That these other areas,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지금,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would provide much of the source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많은 원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agriculture, 건축이라든지, painting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받는 게원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이지. 왜? 의복을 그냥 그 그대로 기록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history of surviving dress really only starts in the 17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남은 의복의 역사는 17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And like all artifacts,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물들 같이 그러한 의복의 역사는요, highly visual subje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의복의 역사를 보려면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하지만 Unlike most of the categories of collections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수집물들의 category라고 하면 얘들아 뭐예요? 카테고리는? 부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collection, 수집품들의 부류는요, 들과는 달리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다른 여기서 부류들, 뭐에 대해서 나왔었어? 앞에서 나오고 있는 뭔가
architecture, painting, prints, drawings, sculpture 이런 애들과는 달리 의복은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It

fluid rather than st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뭐하되 유동적이래 뭐하기보다는 정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dressing, 의복을 말하는 거지. 자, 의복은 다른 애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훨씬 더 유동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복은요, should be seen in movement on human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 내에서 뭔가 보여져야만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movement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위에 무슨 키워드가 있어? fluid라고 하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유동적인 게 바로 인간의 몸의 움직임 내에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not frozen on the display figure라고 나오고 있으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 즉 사람이 입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얼어있는 동상에 입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이것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였다. 언제 어려웠냐면요. When curating collections of costu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복에, 그 costume의 소장품들을 큐레이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왜? 사람한테 입히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and also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래요. 왜? 현대 작가들이 find costume collections 이러한 의복 수집품들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lifeless 아우 정말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래요. 왜? 다 마네킹한테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lifeless,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 게 맞지. 왜? 의복은 fluid, 유동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lifeless라고 하는 어휘는 잘 쓰이고 있네. 그랬을 때 fortunately, 그런데 다행히도 in the period after 1660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660년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근데 그 1660년이 어떤 시기냐면 when more items of dress surviv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주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의복이 살아남았던 시대래. 즉, 기록이 이제 많이 잘 될 수 있던 시기였겠죠. 그게 바로 1660년이었는데 그 1660년 이후의 시기에 There are also many painted, printed, photograph, and film sources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의복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paint, 그림도 그려졌고요. 뭔가 print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photograph,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filmed,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이 되어지기도 했답니다. Sources of evidence of people in clothing caught in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내에서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는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often, 종종,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illustrative examples 이러한 묘사적인 예시들의 다양한 종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묘사하는 예시의 다양한 종류가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영상이 남겨지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은요, will provide, 무엇을 제공해 줬을 거냐면 evidence,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래요. 자, 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냐면 How a garment was worn within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그 의복이 만들어진 시기 내에서 의복이 어떻게 입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60년이라고 하는 시기 그 이후부터는 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젠 좀 볼 수 있게 된 거죠. 왜?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증거가 제공되었다 라고 하는 D번 표현도 맞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2번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Without the information, 뭐 없이요. 정보 없이인데 어떤 정보냐면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s to sculp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것서부터 조각품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담겨져 있는 정보 없이는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썼다고 했어? Paintings, 그림을 갖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sculpture, 뭔가 조각품을 갖다 썼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서부터 조각품들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이 담고 있는 그 정보가 없었더라면, 얘들아,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알수 없었겠지. 그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it is unlikely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란 뜻이야. 자, 뭐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야? That displays of historic dress would be awkward 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display of historic dress,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의복의 display, 의복에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색한 모방품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다른 예술품들의 지금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unlik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like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 다른 예술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뭔가 awkward imitation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likely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번 문제까지 잘 푸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5번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Willkommen zum Deutsch Unterricht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후반부 파트를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문법 포인트에서 앞선 단원에서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팁스 한번 구성했거든요. 거기까지 찬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째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Könnte ich bitte die Speisekarte bekommen? 그랬더니 Ja, hier bitte. Danke. 라고 하고 밑줄 끝에 의문문이에요.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요. Heute ist das Hähnchen sehr lecker. Dann nehme ich das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고요. Speisekarte가 메뉴카드이잖아요. 그래서 메뉴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ABA의 역할 한번 볼게요. A가 손님이고 B가 누구예요? 종업원인 겁니다. 그래서 A가 다시 뭐라고 해요? 뭐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제 메뉴판을 받았으니까 봤더니 무엇을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Heute ist das Hähnchen sehr lecker. 라고 했어요. 오늘은 닭고기가 매우 맛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것을 주문할래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는 오늘 뭐가 맛있나요?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만한 요리가 있나요? 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택지 한번 볼게요. Kann ich mit Karte bezahlen? Bezahlen이라는 동사는 값을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값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거죠. 카드로 계산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고

있고요. Hat es Ihnen gut geschmeckt? 맛있으셨나요? 라고 묻는 거여서 이 표현은 누가 종업원이 손님에게 식사가 끝날 즈음 가서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3번. Haben Sie etwas ohne Fleisch?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손님이 물어보한 말이긴 하거든요. 맥락상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Fleisch는 고기이고요. ohne라고 했으니까 없음이에요.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거뭐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메뉴 추천을 부탁을 한 거긴 하지만 특정한 메뉴를 원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헨시안이라고 했거든요. 닭고기류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건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손님이 할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대화 상황에서 자주 볼 법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화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4번 볼게요. Möchten Sie die Speisekarte sehen? 이라고 했어요. 메뉴판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메뉴판을 가져다 준 상황이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5번 볼게요. Was schmeckt heute besonders gut? 이라고 해서 schmecken 동사 동일하게 쓰고 besonders gut 이라고 했네요. 오늘 특별히 맛있는 음식은 뭔가요? 라고 해서 메뉴 추천을 요청을 한 거고 닭고기 요리가 오늘 특히 맛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5번이 가장 알맞은 내용입니다. 식당 대화에서 우리 지금까지는 무엇을 주문할 거예요? Für mich, ich hätte gern, ich nehme 등의 표현에 써서 주문하는 표현만 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달라라고 했을 때 Was schmeckt heute besonders gut? 또는 Was ist heute besonders gut hier?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요 대화 구문의 상황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habe gestern Laura kennengelernt. Ach ja,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선 She arbeitet bei einer Zeitung이라고 했어요. 자, kennenlern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되었다, 즉 통성명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 어제. 내가 어제 라우라를 처음 만나서 우리 서로 친분을 쌓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 라고 하고선 뭐라고 물어봤고요. 그녀는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arbeiten 동사 뒤에 by란 전치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arbeiten 동사와 by 전치를 같이 쓰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일하다라고 했을 때 고유명사, 즉 상호명이 나와서 어느 어느 회사 기관에서 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물론 특수용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arbeiten by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인 거예요? 어디에서 일하다,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는 사이통 신문입니다. 즉 그러면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이고요. 이때는 부정관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 전자 뒤에 삼격질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뭐 물어보는 거죠? 직업 물어본 거죠. 처음 만나는 친구인 라우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 그녀는 어디에서 일해? 직업이 뭐야? 라고 했더니, 아, 신문사에서 일해. 라고 한 거네. 그럼 직업 묻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볼까요? 뭐 본지? 그녀는 어디에 살아? 주거지 묻는, 거주지 묻는 표현이고요. Ist sie verheiratet? 그녀는 기혼이니? 라고 해서 가족관계나 혼인, 비혼인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Was ist sie von Beruf? 우리가 찾는 질문이 나왔네요.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야? 라고 묻는 거고요. Kauft sie gern Zeitungen? 위에 Zeitung이 나왔다고 해서 단어로 보고선 딱 4번 정답 선택하신 건 아니시겠죠? 구입하다라고 한 동사를 써서 그녀는 신문을 자주 구입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었어요. Wie lange kennt ihr euch? 라고 해서 sich kennen이라고 하면 누구를 알다라는 표현인데 자 여기는 복수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알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서로 알고 지낸지 얼마나 됐어? 라고 했거든요. 자 위에서 보시면 kennen, lernen을 했다라고 했어요. 어제서야 처음 만나서 누구누구와 친분을 쌓았지라고 했으니까 Wie lange kennt ihr euch?는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요. 지금 먹는 표현으로 Was ist sie von Beruf 말고 어떤 표현도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Was macht sie? 또는 Wo arbeitet sie? Was macht sie beruflich? 등의 표현을 써서 직업이 뭔가요?를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답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직업 명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ie ist Lehrerin, sie ist Ärzti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화문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arbeiten 하고 전치사 구문을 활용을 하기도 해요. 대신 여러분, 이 전치사 구문을 활용을 할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그거 정리하고 갈게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랑은 장소를 같이 써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장소에서 일하다, 즉
만약에 의사이다라고 하면 er ist Arzt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er arbeitet im Krankenhaus라고 해서 병

병원에서 일해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교육기관과 함께 써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의 이름을 뒤에 붙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명사형 표현을 씁니다. Sie arbeitet an der Schule, sie arbeitet an der Universität 아니면 해당하는 곳에 Sie arbeitet an der Humboldt Universität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대학 명칭도 일단은 안전치사, 교육기관이다 라고 하면 안을 써요. 즉, 인과 안의 구분은 교육기관이 아닌 장소는 인을 쓰고 교육기관이면 안을 쓰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 by라고 하는 전치사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일하답니다. Ich arbeite bei EBS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용법으로 회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arbeiten bei를 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Er arbeitet bei einer Firma. 이때도 부정관사 써서 주로 활용합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합니다라고 해서 회사원이라는 표현을 인이라는 장소로 같이 받지 않고 by einer Firma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도 일하다도 by einer Zeitung을 쓰는 거고요. 그 외에는 관공서의 경우에 이 by 전치사를 활용을 해서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재직 중이다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공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관공서의 개념과 이때 처음으로 이 문법이 만들어졌을 때 관공서의 개념이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는 우체국하고 은행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Sie arbeitet bei der Post 또는 Sie arbeitet bei der Ban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관공서에서 재직 중이다라는 표현을 할때 arbeiten 동사의 다양한 전치사 활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ses Kleid gefällt mir gut. Wie viel kostet es? 라고 했더니 Es kostet 120 Euro 라고 했네요. 또 물어보고선 Ich sehe mal weiter 라고 했어요. 이 원피스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한 거예요. Wie viel kostet es?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가격은 120유로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120유로입니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겠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는 선호도 표명이나 아니면 의사 표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뒤에 뭐라고 했나요? Ich sehe mal weiter. Weiter는 계속하여란 표현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계속해서 조금 더 볼게요. 즉 다른 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한건 지금 이 원피스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아니면 다른 거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볼게요. Das ist mir zu teuer. 1번 무슨 뜻인가요? 그거 나한테는 너무 비싸. 즉 120유로. 우와, 비싸다라고 한 거죠. 환율 적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 정도면 이제 20만 원이 넘어가는 근 30만 원에 접하는 원피스가 돼서 너무 비싸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1번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뭐 한다고요? 아, 제가 다른 것좀더 찾아볼게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2번 볼까요? Ich ziehe es gleich an. An ziehen은 입다라는 표현이고요. Gleich는 곧입니다. 제가 곧 그것을 입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에 들은 거겠죠. 들어서 저 한번 입어봐도 돼요? 이런 대화로 이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3번, die Farbe gefällt mir sehr. 이것도 선호 의사 표명이에요.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한 거고요. 4번, das ist mein Lieblingslied. 아, Lieblingskleid라고 했네요. Lieblings는 좋아하는이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인데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점 대화에서 쓰지 않겠죠. 집에서 다양한 의복들을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야. 이렇게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대화 상황이 맞지 않아요. 5번 볼까요? Ich möchte den Preis wissen. 저는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격은 이미 알려줬어요. 120유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아의 밑줄 친 부분에는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겠네요. 자, 옷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대화여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마지막 문항인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의 여동생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묘사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Wie sieht deine Schwester aus? 그랬더니 Sie hat kurze Haare und trägt eine Brille.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너의 여자 동생은 어떤 모습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일단 머리는 어때요? 쿠어츠, 짧은 머리를,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상 짧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걸치다, 쓰다, 입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tragen을 활용을 했고요. 브릴레가 나왔어요. 브릴레 뭐였죠? 안경이에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긴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를 찾으면 돼요. 볼까요? 자, 일단 안경 쓴 사람은 1번, 2번이죠. 둘을 뭐로? 머리 길이로 구분합니다. 머리가 짧고 안경을 쓴 사람은 1번이겠네요. 자, 2번은 그럼 어떻게 묘사하죠? Sie hat lange Haare und trägt eine Brill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머리를 푸른 경우는 offene Haar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뭐 쓰냐면 Sie trägt offene Haare라고 해서 머리를 묶지 않고 푸르고 있어요라고 묘사적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봤더니 Sie trägt einen Hut라고 해서 Hut은 뭐예요? 모자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기본 어휘가 아니어서 머플러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Sie trägt ein Hemd 뭐 표현을 쓰고 티셔츠가 뭐예요? Lange 라고 해서 팔이 긴 이란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조금 전 대화문에서 한번 등장했었던 어휘이죠? Kleid입니다. Sie trägt ein dunkles Kleid 뭐예요? 짙은 색상의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독일어로 뭐라고 할까요? Sonnenbrille라고 하면 돼요. 영어에서 봤던 단어들 그대로 매칭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푸른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인물 묘사할 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들 같이 한번 정리했으니까 메모 잘 해주시고요. 보통의 경우는 밝은 색상의 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다 또는 반팔 하면은 Quartz, 그 다음에 긴 하면 랑 이런 표현을 쓰거나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라이시티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메모해 놓으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문화 영역의 문제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영역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언어 문화도 있고, 생활 문화도 있고, 지역 사정도 있는데 어떤 문화재로 시작을 하게 되는지 22번 볼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연방주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해당하는 연방주를 상징하는 문장이에요. 쉴 때입니다. 볼게요. Dieses Bundesland ist das kleinste in Deutschland und besteht aus zwei Städten. Es liegt im Nordwesten. Es ist bekannt für seinen großen Hafen und ein Tiermärchen der Brüder Grimm입니다. 볼게요. 이 연방주는 독일에서 das kleinste, 최상급이 하나 나왔는데, 뭐의 최상급이 나왔나요? Klein의 최상급이 나왔어요. 작은이잖아요. 가장 작은 연방주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estehen aus는 무엇으로 구성된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이루어진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나라고 했더니 zwei Städten 두 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주입니다라고 했어요. Es liegt im Nordwesten 이것은 북서쪽에 위치합니다라고 해서 지형학적인 위치를 알려줬고요. Bekannt für라고 하면 무엇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Große Hafen, Hafen은 항구입니다. 큰 항구와 그리고 Und ein Tiermärchen der Brüder Grimm 그림 형제의 어떤 동화? Tiermärchen. Märchen이 동화이거든요. 그림 형제의 동물과 관련된 동화로 유명한 곳입니다라고 했어요. 연방주인데 사실은 독일에서 가장 적은 연방주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면 하나의 도시로 즉 연방주도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 연방 도시 뭐가 있었나요? 우리 사실 몇개 배웠는데, 베를린도 연방주도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해서 하나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도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하는 도시이다. 연방주다라고 배웠었고요. 요거 말고 지금 여기도 있대요.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틴트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형학적인 위치는 우리가 한 번에 패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림 형제의 동물과 관련된 동화라고 하면 무슨 무슨 무슨 할때이 도시의 이름이 또는 이 연방주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Die Prima Stadtmusikanten이라고 해서 브레멘 음악대라고 하는 여러분 동화 제목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자, 여기 나와 있는 베를린, 그다음에 브레멘 하고 함부르크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요세 개의 연방주가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주들, 즉 연방주도와 연방주의 이름이 일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혹시 앞선 단원에서 실전 문제 풀면서 요세개 도시를 소식 세개 도시와 관련되는 또 다른 사실은 좀 지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요런 색깔을 보고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빨간색이 들어가 있으면
한자 동맹 도시를 뭐 의미해.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연관해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브레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브리마하픈이라고 하는 도시와 브리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독일 북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브란덴부르크, 니더사ксен, 사ксен, 안할트이고요. 우리 중에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곳은 브란덴부르크가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가 투어가 있었던 그 곳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 표시가 나왔네요. 자, 중간에 있었던 전치사 수거구문 문화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이니까 눈여겨서 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 Weißt du was? 라고 하고선 Ich habe mein Fahrrad für einen Apfel und Ei gekauft. 이라고 하니까 Wie bitte? Für einen Apfel und ein Ei kaufen? Was meinst du damit? 이라고 했더니 Hast du das Fahrrad auf einem Obstmarkt gekauft? 이제 유추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Nein, damit meint man, dass man etwas sehr billig kauft. Ich habe nur 50 Euro dafür bezahlt. 이라고 했네요. Weißt du was? 이라고 하면, 너는 무엇을 아니? 라고,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너 혹시 이런 소식 들어봤어? Weißt du was? 이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저거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 들어봤어? 너 그거 알아? 이런 맥락으로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 구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자전거를 샀는데, für etwas kaufen 이라고 했어요. 완료시제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즉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값을 지불했나 봤더니 사과 하나 그리고 달걀 하나 값으로 사과 하나 달걀 하나 값으로 자전거를 샀지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라고 하고선 일단은 못 알아들은 거죠. 뭐라고요? 사과 하나 그다음에 달걀 하나 값으로 샀다고.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근데 이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를 이해를 못하고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를 위해서 퓨어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무엇무엇을 대신하여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를 위해 샀다고? 라고 물어보면서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서 너 그거 혹시 시장에서 라고 하는 마크트는 전치사 아우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우프 마크트가 들어가 있는 합성어의 경우도 독일에서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의미의 장소를 묘사하는 전치사를 활용을 할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요. auf 전치사를 써요. 너 그러면 과일 시장에서 그것을 샀다는 뜻이야?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랑 뭐랑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장터에서 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damit meint man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인가를 etwas sehr billig,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는 뜻이야. 즉, für etwas bezahlen, 값을 지불하다 있고, 나는 자전거를 받은 지시 대명사이겠죠? 나는 그것에 대한 값으로 얼마? 50유로밖에 안 냈지라고 한 거야. 나 그거 50유로에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전거 한 대를 50유로에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싼 가격으로 무엇을 구입했다라고 할 때, 즉, 이 물건의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높지만, 물물교를 했던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 뭐 하나 값으로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랑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 풍습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Etwas für einen Apfel und Ei kaufen 입니다. 하나하나. 사실은 사과 하나랑 달걀 하나 값으로 자전거 한대 산다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우 저렴한 값으로 아주 싼 비용으로 무엇인가 구입했다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었던 우리 아우프전치사 용법을 조금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우프전치사와 같이 쓰여서 어디 어디에서란 의미를 쓰고 싶으면 무슨 무슨 마크드라고 하는 단어 즉, 요거 명사형으로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나는 시장에 있어, 장터에 있어 라고 할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플라츠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플라츠는 무슨 뜻이었죠? 광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무슨 플라츠라고 하는 표현으로 합성어로 쓰였을 경우에도 써요. 슈포트 플라츠 뭐 이런 것도 써고요. 아니면 뭐 알렉산나 플라츠 이런 식으로 광장이라는 표현일 때도 아우프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나와 있었던 하펜이라고 하는 게 항구였잖아요. 이 하펜이 들어가 있는 합성어들의 경우도 아우프 전치사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곳은 어디가요? 공항이 있어요. Flughafen. Flughafen도 나 지금 공항에 있어. Ich bin auf dem Flughafen. 이라고 해서 아우프전치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 어휘 중에서 마크트나 플라츠가 들어간 경우가 자주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셔.

그래서 Supermarkt도 Aufsonsta 쓰고요. Sportplatz, Spielplatz도 Aufsonsta를 써서 어디 어디에서라고 하는 장소를 설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밖에 장소를 지칭할 때 쓰는 전치사는 뭐였다고요? 인전치사.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피나 바우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피나 바우쉬 kam am 27. Juli 1940 in Solingen zur Welt. Schon als Kind begann sie Tanz zu lernen. Sie studierte Tanz in Essen, Deutschland und später in New York. Sie verband Tanz, Theater und Musik. Sie zeigte oft das Leben von Menschen mit ihren Sorgen und Träumen. Ihre Arbeit machte den modernen Tanz in der ganzen Welt bekannt. Viele Menschen in anderen Ländern bewunderten ihre Kunst. Pina Bausch starb im Jahr 2009 in Wuppertal입니다. 자, 피나 바우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탠서른이에요. 댄서.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 하고서는 처벨. 우리 자주 보는 표현이죠. 자, 문화 영역에서 인물 소개할 때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면 zur Welt kommen 이라고 표현을 쓰거나 auf die Welt 뭐뭐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언제 태어났나 봤더니 1940년 7월 27일에 Solingen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schon 이미 벌써이고요. 뭐뭐뭐 했었을 때라고 해서 과거의 일회적 사건을 설명하는 접속사 als가 같이 있었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began지 시작했어요. 뭐를 시작했나 봤더니 tanz zu lernen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춤을 배웠죠라고 하는 거예요. Studieren 동사는 어디 어디에서 전공을 하다, 대학을 다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대학을 다녔나 봤더니 그녀는 일단은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어디냐면 에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했어요. 그래서 에센은 어디에 있나라고 했더니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 에센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und später 나중에는 뉴욕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라고 했네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공부를 한 거예요. Sie verband Tanz, Theater und Musik. 사실은 그녀의 춤을 묘사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녀는 자, 무엇으로 특히나 유명하냐면 춤과 연극 그리고 음악을 verbinden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연결하다라고 했어요. 춤, 연극, 음악 이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하나로 결집한 사실은 종합예술로 춤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요. 춤과 연극과 음악을 결합했죠라고 하는 거예요. Sie zeigte oft das Leben von Menschen. 그녀는 그녀의 작품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나라고 했더니 das Leben von Menschen 사람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차이겐 동사 썼네요. 이 사람들의 삶이 뭘까라고 하는 걸 부연 설명을 했네요. Mit ihren Sorgen und Träumen. 여기서 이어랜이 사람들을 받은 거죠. 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 그 다음에 꿈, 희망이에요. 다음에 복수형을 썼어요. 그들의 걱정, 그리고 그들의 꿈을 담은 인생을 춤으로 보여준 거예요. Ihre Arbeit machte den modernen Tanz in der ganzen Welt bekannt. 여기에서 Arbeit이라고 하면 그녀의 일은이잖아요. 즉, 그녀의 작업, 그 다음에 그녀의 이런 활동은이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무엇을 유명하게 만들었냐면 현대 무용을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춤을 알렸다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더니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ihre Kunst, 그녀의 이러한 예술을 뭐해요? bewundern이라고 했어요. 감탄하다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에요. Kunst가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이 예술적인 부문에서 무슨 무슨 기술이란 표현도 써요. 춤을 잘 추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도 Kunst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가 Tanzkunst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녀의 예술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춤 실력에 대해서 그녀의 이 무용 실력을 특히나 뭐 했어요? 와, 감탄했어요. 경이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피나 바우슈는 언제 2009년 우파차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해서 sterbe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is였네요. 우리가 사실은 교과서 지문 안에서 ich sterbe 동사를 잘볼 일이 없고요. 주로 문화 영역에서 나오는 동사이다라고 했는데 사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과거형은 지금 지문 안에서 보는 sterb이라는 형태를 쓰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형은 gestorben이라는 형태를 써요. 자, 그런데 사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럼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어떤 조동사를 쓰는가라고 하면 상태 변화를 나타낸 동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인동사와 함께 결합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동사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따져와서 완료시제 활용형을 지금 본 거예요. 사망한이지만 어떻게 상태 변화를 나타내니까 자인동사 옆으로 가겠습니다. 바오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Sie kam in Wuppertal auf die Welt. 그녀는 후파탈에서 태어났습니다가 아니라 Solingen에서 태어났어요. Sie lernte tanzen erst als Erwachsene. Erwachsene는 성년이란 뜻이잖아요. 비로소 무엇이 되어서야, erst를 썼거든요. 성인이 되어서야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가 아니라 schon als Kind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라고 얘기했어요. Der moderne Tanz wurde nur in Deutschland bekannt. 이 현대 무용은 독일에서만 유명했습니다. 널리 알려졌습니다가 아니라 Auf der ganzen Welt이라고 얘기했어요. Welt bekannt라고 했거든요. In der ganzen Welt bekannt라고 했으니까 nur in Deutschland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4번, ihre Kunst wunderten auch Menschen in anderen Ländern. 이건 맞아요. 그쵸? In anderen Ländern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bewunderte ihren Kuns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볼까요? Sie lernte Tanz nicht in Deutschland, sondern in den USA. 그녀는 춤을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전공했습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SN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계속해서 공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네요. Sie studierte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nicht nur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sondern 다음에 auch를 쓰면 A뿐만 아니라 B에서도 라는 표현이 돼서 그녀는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무용을 전공했었죠. Sie studierte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den USA.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피나 마우시가 아, 여러 곳에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5번 보도록 할게요. 홀로코스트 추모비, 홀로코스트 만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만말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휘입니다. 추모하는 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추모비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볼게요. Das Holocaust Mahnmal steht in Berlin. Es ist ein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Man baute es im Jahr 2005. Das Denkmal besteht aus über 2700 grauen Stelen. Die Stelen sind nicht gleich hoch. Besucher können zwischen den Stelen gehen. Viele Leute kommen jedes Jahr dorthin. Sie wollen an die schlimme Zeit denken und die Geschichte nicht vergessen. Unter dem Denkmal gibt es auch ein kleines Museum mit Fotos. 자, 일단은 홀로코스트 추모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더니 Steht in Berlin, 베를린에 위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추모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Denkmal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기념비입니다. 무엇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표현이거든요. 이걸 Denkmal이라고 해요. 무엇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한 것인가 봤더니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여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의 복수형이 지금 쓰였고요. 그 다음에 ermorden이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유럽에서 살해당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했어요. 기리기 위해 만든 기념 장소예요. 봤더니 언제 세워졌나라고 하니까 Man baute es im Jahr 2005.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한참 뒤인 2005년에야 사실은 이 기념비가 추모비가 뭐 했어요? 건축되었습니다라고 했네요. 이 기념비는 bestehen aus 앞에서도 우리 살펴봤었던 수거 구문이죠. 무엇으로 구성된 만들어진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봤더니 2700개 이상의 유별을 썼어요. Grau라고 하는 색상,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무슨 뜻이었죠?

지금 기념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칸데 뭐예요? Nicht gleich hoch라고 했어요. hoc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 의미이지만 아마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실 텐데 앞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자, 얼마 얼마만큼의 높이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도 아, es ist ein Meter hoch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의 해발 고도는 얼마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할 만색하면 돼요? 이 석비의 높이는 균일하지 않다예요. nicht gleich라고 했으니까 방문객들은 뭐할수 있나라고 했더니 zwischen den Stellen gehen이라고 했어요. 요 석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석비 사이사이를 뭐할수 있어요? 거닐 수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dorthin 이곳으로 매년 옵니다라고 했어요. 그곳을 가요. Sie wollen an die schlimme Zeit denken. 자, 여기도 수거 구문 하나 나옵니다. 우리 자주 봤던 수거 구문이죠. denken an. 무엇을 생각하다도 되지만, 그리워하다, 기리다란 뜻도 있어요. 일단은 무엇을 생각하기 위해 갑니다라고 했어요. schlimme Zeit. 아주 뭐한? 힘들었던 시간. 또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schlimm 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쉐시트 역사를 nicht vergessen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갑니다라고 있어요. Unter dem Denkmal 이 기념비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라고 했더니 뭐도 있어요? 작은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은 그럼 무엇을 전시한 거냐면 mit Fotos라고 했으면 사진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이 이 기념비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독일의 공동묘지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석비가 다 이제 무덤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곳을 거니는 느낌으로 지금 만든 거고요. 대신 그 석비에는 아무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높이와 사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각기 다른 삶을 살면서 숨을 거두었던 사실은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이고요. 아래쪽에 사진도 유대인들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겪었었던 다양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뭔가 가슴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베를린에 갔을 때 베를린이 문화의 도시다 이런 걸로만 여러분이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장소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뮌슈티엔하우스는 오늘 벌써 두번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쵸? 자, 볼게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 찾아볼게요. 모든 석비는 높이가 같다가 아니라 니시클라이시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같지 않습니다. 독일군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모아드튼 유덴이에요. 네, 언제? 살해당한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이고요. 기념비는 1945년에 세워진 게 아니라 2005년에 세워졌어요. 1945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해죠. 석비 사이로 걸을 수 있어요. Zwischen den Stellen 갈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석비 사이로는 걸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기념비 아래에 박물관이 있다.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계속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날, 무타탁에 관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축하 문구가 들어가 있는 카드가 하나 있네요. Die besten Wünsche zum Muttertag이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인사말만 담아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며 라고 하는 문구예요. Der Muttertag ist ein Feiertag. Er wird in vielen Ländern gefeiert. In Deutschland feiert man den Muttertag am zweiten Sonntag im Mai. An diesem Tag bedanken sich viele Menschen bei ihrer Mutter mit Blumen, Geschenken oder einem Frühstück. Den Muttertag gibt es seit dem 20. Jahrhundert und er kommt aus den USA. Die Idee ist, die Mütter für ihre Arbeit und Sorge zu ehren입니다.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어버이의 날이 있는데 독일에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구분되어 있어요. 일단 어머니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문화 지문입니다. Der Muttertag ist ein Feiertag. 어머니의 날은 뭐래요? 공휴일이에요. 즉, 이날 쉬는 날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이것은 in vielen Ländern gefeiert. 독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라고 했어요. 파이안 동사를 썼네요. 독일에서는 어머니의 날을 언제 그러면 기념하고 연휴로 기념일로 삼는가 봤더니 am zweiten Sonntag in Mai예요. 5월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5월 두 번째 일요일이

번째 날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5월 두 번째 2주 뭐라고요? 1이라고 했어요. 내용 정보 돌게요. 이날 bedanken 이라고 해서 sich bedanken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고마움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이날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이 bei ihrer Mutter 그들의 어머니들에게라고 했어요. 그들의 엄마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 했더니 밑전치사 써서 꽃이나 선물이나 또는 아침 식사, 후식이 아침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엄마에게 뭐 한다고요? 고마움 인사를, 고마움을 전합니다라고 했네요. 이 어머니의 날은 gibt es라고 했어요. 있었다라고 했네요. Seit dem 20. Jahrhundert 이미 20세기부터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봤더니 kommt aus den USA, 미국에서 유래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이것의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뭘까? 봤더니 Die Mütter für Arbeit und Sorge zu ehren 이라고 했어요. 부모는 엄마의 뭐 엄마가 사실은 가족을 위해 하는 일과 그다음에 그 엄마가 엄마의 보살핌, 돌봄에 대해서 ehren,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엄마가 하는 여러 가사의 노동이나 다른 일들, 그다음에 가족을 신경 쓰고 케어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마움과 그다음에 경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다라고 했네요. 독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래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 나라에서 기념한다는 두 번째,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Es wird in vielen Ländern gefeiert 이라고 했고요. 어머니에게 꽃이나 선물을 준다라고 했죠. 또는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도 해요 라고 했네요. 독일에서는 5월 첫째 월요일이 아니라 둘째 주, 뭐였나요? 일요일이다라고 했네요. 이 정보가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이해한 것을 알맞은 건 B, 채를 선택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생활문화 지문에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했었던 사실은 수능특강 교재에 요거 관련된 카드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지문 내용이었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문법 영역으로 가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Mädchen heißen beide Anna 라고 했고요. Wirklich, ihre 뭐뭐뭐 sind gleich 라고 했어요. 자, 여기 die Mädchen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신으로 끝나는 명사는 특별한 복수형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소녀들은 beide 둘다 안나라고 불러. 이름이 안나야 라고 했더니 정말?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엇무엇이 같다고 라고 했어요. 일단 뭐가 같은 거죠? 남매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이름들이 같다고 라고 해서 남매의 복수형을 찾으면 돼요. A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뭐가 됐죠? 뒤에 N을 붙이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음절 어휘인 경우는 아우, 우를 변모음으로 바꾸는 일이 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외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경우니까 변모음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남의 뒤에 복수형 뭐예요? N 붙여서 남의를 찾으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쉬운 문제예요. 1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같다고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오늘 팁스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명사의 복수형은 우리가 앞선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미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남해라고 하는 명사의 특징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갈까 합니다. 남해가 어떤 명사인지 그러면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특수 변화 명사 또는 N 변화 명사라고 불리는 그 명사이거든요. 수능 특강 식상강 문법 포인트에 있었던 내용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특수 변화 명사 또는 N 변화 명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단수 2, 3 사격에서 어미 변화를 합니다. 뒤에 N 또는 AN이라는 어미를 붙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뭐가 같냐면 명사의 복수형이랑 그다음에 특수 변화형이 대부분 동일해요. 동일한가라고 했더니 대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외가 있어요. 언제? 헤어는 복수형이 헤아렌입니다라고 한 걸로 봐선 헤어의 특수 변화형이랑 복수형이 다른 거죠. 나머지 명사들은 특수 변화형이랑 복수형이 같아요. 자, 2, 3 사격에서 자, 특수 변화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언제 그러면 N을 붙이고 AN을 붙이느냐?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AN을 붙입니다. 이렇게 세 개죠. 그 다음에 모음 발음이나 양모음 발음으로 끝난 경우는 N을 붙여요. 그래서 hair 같은 경우는 death 한 다음에 S를 붙이지 않고 특수 변화 명사들은 여기 N 변화 붙여요. 해안이라고 하고요. 삼격, 사격의 형태도 같겠죠. 융에는 그러면 A로 끝났으니까 특수 변화형에 뭐를 붙여요? 여기도 N을 붙여서 des jungen, dem jungen, den jungen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마와 농부였잖아요. 농부도 뒤에 뭐를 붙이나요? N을 붙여서 des Bauern,

바완, 딘 바완 이런 형태로 쓰게 돼요. 맨션은 에 n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션이란 형태로 특수 변화형을 만들 거고요. 이게 동일하게 변화하겠죠. 슈투덴트도 특수 변화형이 슈투덴트 한 다음에 텐을 쓰게 돼요.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2, 3 합격해서 다 바뀔 거고요. 폴리체스트는 폴리체스트이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특수 변화 어미 뭐를 붙여요? an을 붙여서 폴리체스텐 이란 형태로 단수형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안에서 격변화를 한 형태로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특수 변화 명사 하나 더 있어요. 예문을 볼까요? auch am 하고선 가만 같은 커픈 어디에서 자판기에서도 티켓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판기 독일어로 뭐였나요? 아우토마트였거든요. 아우토마트도 특수 변화 명사이고 지금 삼격으로 쓴 거잖아요. 전치사 삼격 지배했어요. 그러면 auch am Automaten 가만 같은 커픈 이렇게 변화해 되는 뜻이에요. 경찰관을 적용을 해야 되나 볼까요? 프라게가 사격지배 명사였거든요. Fragen Sie doch mal den 하고선 그 경찰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Polizisten 그 다음에 nach 무엇에 관해서 삼격해서 nach dem Weg 이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명사들의 복수형의 형태는 어떻다고요? 방금 봤었던 특수변화형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디만 빼고 헤어만 빼고였으니까 여기 다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특수변화형 먼저 써볼까요? Bauen은 Bauen, 그 다음에 Menschen은 Menschen을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Student, 아까 Studenten이었죠, 그쵸? Polizisten은 Polizist 하고서는 Ten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Hair는 어떻게 쓴다라고 했나요? Hair의 특수변화형은 뒤에다가 N을 붙이는 거였는데 복수형은 Hairen이라고 해서 AN을 붙여요. 얘만 달라요. 심지어 그래서 문장 안에서 헤어의 특수 변화형, 헤어의 복수형을 가지고 형태 올바른 거예요.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보시다 보면, 오, 이거는 또 대체 뭐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 헤어는 복수형이 조금 다르게 변화했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베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Was machst du gerade? 너 지금 뭐해? 라고 했더니 Ich untersuche die Hobbys von 이라고 해서 나는 무엇을 조사하는 중이야? 라고 했고요. 청소년이라는 표현인데 Jugendliche가 여러분 형용사 파생 명사예요. 즉 격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죠. 그러면 자, 이런 거는 강변화이고요. 그다음에 복수형이고요. 뭐뭐들의이니까 몇 격, 무엇의이니까 삼격이에요. 강변화 복수형 삼격이면 형용사 뒤에는 an이라는 어미를 붙여요. 자, 마지막 거 볼까요? Letzte Woche habe ich einige getroffen. 지난주에 내가 몇몇을 만났지라고 했어요. 몇몇은 수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얘도 강변화할 거고요. 복수형 지금은 무엇을 만나다니까 사격 쓸 거예요. 강변화 복수형 사격일 때는 A라는 어미를 붙여 유겐틀리시로 끝나는 그 형용사 뒤에다가 격변화 어미를 붙여서 명사화하면 되거든요. 근데 AN, A가 활용된 걸 찾아야 되니까 요거예요. Ich untersuche die Hobbys von Jugendlichen. Letzte Woche habe ich eine Jugendliche getroffen.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형용사 파생 명사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명사들이 몇 개가 있어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수능 특강 12강 수능 문법 포인트였고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각각의 명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아래쪽에 설명을 했어요. 이거 주의하실 게 있죠. Ein일 때는 der angestellte가 아니라 angestellte 뒤에다 어떤 어미? ein angestellter라고 했고요. 여성형이면 ein의 소유 부정관사 쓸 때도 에 씁니다. 왜냐면 혼합 변화가 되면 형용사 어미 변화가 달라지잖아요. 복수형이 되면은 복수형일 때는 angestellte 뒤에 관사는 부정관사 ein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써요? 무관사용법처럼 해서 강변화 어미인 angestellte를 쓰시면 돼요. 회사원이란 표현이고요. 친척도 이렇게 형용사 파생 명사에 어떻게 돼요? Verwandte 뒤에다가 er를 써요. 에 대신에. 그 다음에 부정관사이면 ein 하고서는 여기도 뭐만 써주면 돼요? 에 동일하게 쓸 거고요. 복수형이면 강변화음이 변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Verwandte 뒤에다가 ein이 아니라 er를 써서 Verwandte, 친척들이란 표현을 써요. 특히나 우리가 자주 쓰는 독일인이라는 명사가 명사 파생 명사이거든요. 그럼 남자 독일인이면은 어떻게 했나요? ein Deutscher. 여자 독일인이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랑 동일하겠죠? 네, 강변화일 때랑 약변화, 혼합변화 같으니까. 자, 여기는 강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Deutsch 뒤에다가 L만 붙여서 독일인들이란 형태로 쓰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활용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격변화를 잘 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봤더니 완료 시제형의 활용이네요. Wir haben das Auto repariert. 무엇을 수리했다? 이거 맞고요. Der Hund ist draußen geblieben. 그 강아지는 바깥에 머물렀어. Bleiben은 sein 동사와 완료 시제형 활용합니다. Ihr seid auch später ins Bett gelegt. Sich legen이라고 해서 제기 동사와 함께 활용하는

0: 경우에 완료시제 조동사 have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 have라고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잘못된 거는 3번이에요. 너희들 어제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구나. The Zug ist pünktlich angekommen.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자인동사랑 결합하는 거 맞고요. Sie hat sich über den Besuch gefreut. Sich freuen über 제기동사이죠. 그럼 haben으로 쓰는 거고요. 지금 PP형은 모두 다 올바르게 쓰였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형용사 수거 구문, 전치사 수거 구문이에요. Wir danken euch für eure Hilfe. Sich danken 앞에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Sich bedanken에서 나왔던 sich danken 퓨어의 경우는 뒤에 삭격 씁니다. Wir danken euch für eure Hilfe. 너희들의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표명하다. 이고요. 맞는 표현이네요. Sie wartet schon lange auf dem Arzt. Auf 전치사는 뒤에 몇 격집을 해야 돼. 이랬던 삭격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벌써 한동안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인데 관사의 활용이 잘못되었네요. Sie hat mit ihm über den Film gesprochen. 그녀는 그와 함께 영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 Sprechen über 전치사 뒤에 삭격 쓸 거예요. 필미 만약에 복수형이었다면 D 하고서는 필메 라고 써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단수형이었다 라고 하면 den 하고서는 필을 써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형태가 관사도 틀렸고 복수형의 형태도 모두 다 틀린 거거든요. 그는 그녀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이고요. 지금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전치사 수거 구문의 형태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8회 내용으로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예,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6회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예, 전체 10회 중에서 이제 6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절반이 넘은 셈인데요. 예, 각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노트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네, 6회 실전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네, 1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조합 가능한 발음 찾아봐야겠죠. 네, 첫 번째 단어는 실 발음이 나왔고요. 그리고 포 발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일성이고요. 앙 일성이네요. 네, 안도 그렇고 앙도 그렇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일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조합 가능한 발음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조합 가능한 발음은 샨입니다. 네, 일성이고요. 예, 그리고 판도 가능할 것 같고 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샹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합 가능한 네 가지 발음 중에서 선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샨입니다. 자, 바로 보이는 일성의 H, SH, AN 발음. 샨이죠. 산이란 뜻입니다. 우리 산을 떠올리면 산에 올라가는 거. 등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생이 돼서 나와야겠죠. 산을 기어 올라가는 거라 바샨을 썼습니다. 바샨은 중국어로 등산이란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샨이란 성조만 알지 마시고 같이 동사와 짝지어서 바샨 등산하다라는 뜻도 기억하자. 자, 두 번째는 산입니다. 사성으로 읽으면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요. 부지엔 부산이라는 표현.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죠. 헤어질 때 부지엔 부산이라는 표현을 하죠. 만남이 없으면 헤어짐이 없다라는 뜻으로 꼭 만나자라는 의미로 헤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부지엔 부산. 요네 글자 또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단어는

팡입니다. 4번, 3번 단어고요. 4번 팡, 사성이네요. 팡은 뚱뚱하다라는 뜻이었고 반대말 기억해야죠. 네, 반대말 마르다는 중국어로 쇼라고 했습니다. 이 과거 전에 우리 모의고사 풀었을 때도 이 쇼라는 단어의 파생 의미 같이 했었어요. 쇼는 마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옷이 꽉 끼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자, 4번 션이에요. 깊다라는 뜻이었죠. 예, 바로 전과 5과에서 이 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 한번더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 바가 나오네요. 바산 요두 가지 같이 결합해서 등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단어만 암기하고 답만 딱 맞추고 가지 마시고 계속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뭐 반이어, 유이어, 다이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단어 확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션의 의미 한번더 정리할 거예요. 우리 션은 깊다라는 뜻이었어요. 물이 깊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 의미였죠. 그래서 앞에 물수변도 들어가 있어요. 깊다. 这条河很深이 대표적 예문이었습니다. 이 강이 아주 깊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파생이 되어서 심오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这那本书的内容很深. 그 책의 내용이 아주 심오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생이 되어서 색이 진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我喜欢穿深红颜色的衣服. 나는 짙은 빨간색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었어요. 深红色. 짙은 빨간색, 진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의미 다 중요했고 이미 또 한번 출제가 되었던 것이니까 같이 이제 문맥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예문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션까지 같이 봤고요. 네,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항상 성조 문제죠. 이 성조 문제를 자주 틀리는 친구가 있다면 단어를 대충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충 보면 성조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골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성조는 크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몸으로 기억하자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맞추셨길 바라면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네요. 我很喜欢早上的空气. 나는 아침의 공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공기네요, 공기. 네, 공기는 중국어로 콩치라고 해요. 일성사성입니다. 공치很好. 뭐 이런 것들, 표현들. 이미 수능 중국어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뭐 산에 올라갔을 때 공기가 아주 좋다라든지, 좋은 곳에 갔을 때 여기는 공기가 좋아.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 것들이 있었었어요. 공치, 공기고요. 자, 그럼 A, B, C, D에 나와 있는 단어 같이 성조 봐야겠네요. 한번 선생님 정리해 왔습니다. 자, A는 社会 해서 사성 사회고요. 한자 그대로예요. 社会. 그다음 B는 뉴스입니다. 신원 일성 이성이에요. 신원 뉴스. 자, 이게 한자 그대로 읽으면 신문이라고 읽히는데요. 신문이 아니라 뉴스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단어에서도 우리 한번 정리했었어요. 신원 뉴스. 다음은 방향이에요. 방향, 일성, 사성이네요. 방향, 경성, 방향이고요. 그럼 D번, 经济죠. 经济, 경제입니다. 经济, 일성, 사성이에요. 역시 우리가 찾는 지금 일성, 사성은 C와 D에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번 같은 단어를 잘 몰라요. 社会 해야 되는데 社会 하고 읽었어요. 네, 그러면 얘도 헷갈릴 수 있겠죠. 특히 일성하고 사성은 많이들 헷갈려하는 성조라 정확하게 아주 딱딱 끊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외우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향하고 경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자, 여기 나온 단어들 한자도 사실 중요해요. 예를 들면 B, C, D 같은 것들은 한자로도 이미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아, 한자 문제로도 변경이 되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자도 눈여겨보자. 네, 그래서 정답은 C와 D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자 문제로 가볼까요? 한자 문제.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밑줄 친 부분만 알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앞뒤 문맥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앞뒤 해석을 하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자 문제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现代人不怎么看杂志. 네, 현대인들은 그다지 잡지를 그다지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지, 잡지라는 뜻이고요. 예, 한자 표기도 예, 잡지, 한자 그대로예요. 这孩子又聪明又听话,又用법 독해에서 아주 자주 나오죠. 이 아이는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聪明.

예, 똑똑하다. 총명하다. 그럼 C번, 타 40来岁, 还很年轻. 그는 40여 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주 젊다라는 뜻입니다. 예, 年轻 해야 되는데 지금 年 转했네요. 예, 转은 돌다,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예, 그리고 D, 그래서 얘를 바르게 바꿔주시면 年轻의 칭은 이렇게 씁니다. 지금 비슷한 건 앞에 술의 차자가 있다는 거, 그것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좀 달라요. 그래서 年轻 이렇게 쓴다는 거. 자, 이렇게 한자가 나왔을 때는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정확하게 손으로 한 번씩 써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기억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잘 기억이 되거든요. D번입니다. 刚才他踢的球漂亮极了. 방금 그가 찬 공이 아주 예쁘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표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한자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공을 찼을 때그공찬 패스한 게 대단히 아름답다라는 것은 패스를 대단히 잘했다, 공을 잘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피아올량이 공을 잘 차다라는 의미로 아주 상황에 맞게 잘찬 거, 그럴 때 피아올량 쓸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뭐 축구 경기나 뭐 농구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캐스터들이 피어량, 피어량다 치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얘기는 아주 잘찬 공이라, 그런 좋은 공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피어량이 근데 잘못됐죠. 왜냐면 얘도 표이긴 해요. 뭐 火车票 뭐 이럴 때 기차표, 飞机票 할때 표죠. 표인데 여기에 앞에 물수변자가 들어간 게 예, 예쁘다라는 뜻의 피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쓴 거는 이 피어가 잘못된 거고, 피어는 이렇게 바꿔 써줘야 맞겠죠. 자, 사실 이것들을 단어 하나하나를 다 외우면서, 아, 요 한자랑 요 한자가 비슷해서 헷갈리게 나오겠네? 라고 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얘는 문제에 나왔던 것에서 출발해서 반대로 한자를 외우는 게 훨씬 좋거든요. 나올 때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실 때, 뭐, 온라인으로 정리를 한다면, 문서로 정리를 한다면, ABCD 순으로 이렇게 정리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보기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얘네가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 헷갈리는 단어도 같이 쓰면서 연습하자. 맞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러면 다음번에 나왔을 때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토리를 지어서 외운다면 더 기억하기 쉽겠죠. 네, 그런 팁들을 드리면서 한자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맞는 걸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A, B,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다이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다이어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 아, 我不小心 把 手机,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휴대폰을 어떻게 했다, 뭐 떨어뜨렸다, 혹은 고장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我的法语了好几年. 내 法语 하면 프랑스어예요. 내 프랑스어가 몇년 동안 이렇게 해서 差不多都忘了, 거의 다 잊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에 동시에 들어갈 단어 뭐가 있을까요? 좀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이나 띠오 띠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생님, 오늘 이것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띠오라는 단어입니다. 예, 띠오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1번 의미예요. 그래서 我把手机丢了,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기술이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을 쓰게 될 때도 띠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汉字写法都快丢了. 한자 쓰는 법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 나 계속 타자만 치니까, 휴대폰만 사용하니까 한자 쓰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 이럴 때 띠우러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잃어버리다와 띠우러, 그리고 뭐 교실에 두고 오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 보이시죠? 我把书丢在教室了. 내가 책을 교실에 두고 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맥락이 비슷하다. 어떤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실제로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딘가에 놓고 오고 두고 오거나, 이런 맥락일 때 띄우를 쓸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리는 거니까 빠뜨리다 혹은 누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 띄우러 이句话, 그가 한 문장을 너 띄우러 이句话, 너는 한 문장을 빠뜨렸어라는 뜻이죠. 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본 문제의 정답은 不小心把手机丢了, 잃어버렸어. 그리고 요거 띄울러가 정답이고요. 我的法语丢了好几年了. 그러니까 띄울러, 잃어버렸다는 거는 배우고 나서 안쓴지 오래돼가지고 그 능력을 상실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일 때이 띄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 의미가 좀 특수한 의미여서 4번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띠우의 의미 같이 봤고요. 여기서는 아까 두 번째 의미는 이 능력이나 기술을 일타와 맥락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띠우의 의미 같이 정리해봤어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헷갈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why라는 단어도 정리해볼게요. 이 why는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每天这么晚才睡是坏习惯. 이 坏习惯 하면 나쁜 습관이라는 뜻이죠. 나쁘다라는 뜻이 好坏, 좋다 나쁘다 할때그 why가 나쁘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고장 날때 why를 쓸 수도 있습니다. 我的电脑坏了. 내 휴대전화가, 내 컴퓨터가 고장나서, 今天发不了电子邮件. 오늘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이가 뭐뭐해서 죽겠다라는 정도보호의 용법으로도 쓰이는데요. 最近作业太多累坏了.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의미로, 그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로 화이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용법, 화이의 세 가지 용법 정리 같이 해봤어요. 네, 이 비슷한 것들이 같이 나왔을 때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화에는 뭐 전자제품이 고장나다라는 의미는 얘한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레이 화일러 이런 용법도 얘한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같이 봐두셔야 돼요. 마지막은 띠어우입니다. 이 띠어우도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를 정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번 기회가 돼서 같이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하고 있거든요. 이 띠아오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이 띠아오의 용법은 독해 문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각 잡고 정리하는 거는 또 처음이니까 노트 필기도 꼭 해두시고 그리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띠아오는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럴 때 떨어지는 거 위에서 아래로 방향이 떨어지는 거 价格 掉下来了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럴 때 掉가 쓰일 수 있고요 떨어지니까 빠뜨리는 의미로도 파생이 되는 거죠 我把手机掉在出租车上了 내가 휴대전화를 택시에 빠뜨리고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掉가 보어로 쓰이면 뭐뭐 해버리다라는 의미가 쓰여요 요런 용법이 독해 문장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你快把黑板上的字擦掉. 너 빨리 칠판의 글자를 把黑板上的字 여기까지 꺾이는 거고 그리고 擦掉 지워버려라 뜻입니다. 뭐뭐 해버리다라고 할때뭐 칠掉 擦掉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띠어오에는 색이 빠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昨天买的裙子掉颜色了. 띠어오颜色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산 치마가 색이 빠졌다. 怎么办? 어떡하지? 그리고 띠어오가 돌리다,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汽车掉头开出去. 자동차가 방향을 바꾸어서 빠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쭉 파생이 되어서 쓰이는 것들이고 용법이 많고 독해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해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쓰이는 것이 띠어오의 다양한 용법이구나라고 예문을 한번 봐두시면 훨씬 더 익숙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맥락은 비슷하죠. 근데 이미 이게 다이어로는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나올 일은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독해 문장에서 얘네들의 각각이 나올, 띠어오가 들어간 문장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럴 때마다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는 건 중요하니까, 얘도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유의어로 가볼게요. 오늘의 유의어는 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보죠. 明天이 나왔고요. 将来도 나왔고 이후가 나왔습니다. 먼저 뭔가 먼 미래에 있는 일들 앞서서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들이 비교해서 나온 거고요. 크어치와 리마 뭔가 다 예의 바른 것들이죠. 예의 바른 시리즈들이 또 나왔네요. 자, A에 들어갈 말 골라볼게요. 我希望能当医生. 나는 의사가 되기를 의사가 될수 있다. 희망한다. 의사가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시황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의사가 되는 건 내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장래에 되는 거죠. 굉장히 먼 미래를 나타낼 때는 짱라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번에는 짱라이가 들어가야 맞고요. 小王见到老师总是很有礼. 小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예의가 있다. 자, 예의가 있다라고 해서 앞에 여우가 이미 붙어 있어요. 이럴 때는 예의라는 명사형인 여우리마오만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어치는 여우와 함께 못 쓰여요.
얘는 그

자체로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인 거니까요. 그래서 很有礼貌 할 때는 요 礼貌만 가능하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런 문장도 사실 막 그렇게 이론을 알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맞추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6번 문항은 뭐 나오는지 이제 익숙하죠. 그림이 나오고 또 그림에 나온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문제고요. 你在听什么?너뭐 듣고 있는 중이야? 자, 여기서는 짜이의 용법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짜이를 뺐는데도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你听什么?너뭐 들어? 해석되죠. 그런데 짜이가 들어갔어요. 你在听什么?하고 동사 앞에 짜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진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 뭐를 듣는 중이야? 라는 거죠. 你在听什么?진행입니다. 짜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서 뭐 하는 중이다 다 쓰일 수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뭐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를 독해 문장에서 아는 것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짜이는 여기서 진행이다. B. 下星期有汉语考试. 다음 주에 중국어 시험이 있어서 我在听着录音复习呢. 자,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녹음을 들으면서, 녹음이고요. 녹음을 들은 상태로 복습을 하고 있다. 그런 중이다. 라는 것을 짜이와 너를 통해서 진행의 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인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테이프로 녹음 듣고 이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아, 그래서 얘는, 루인은 뭐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녹음, 이런 것들을 또 루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팅 루인 하면 녹음을 듣다란 뜻입니다. 혹시 몰랐던 단어라면 다시 한번 정리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중국어 시험을 위해서 녹음을 들으면서 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림에서 찾아야겠네요. 1번은 노래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2번은 지필 시험을 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3번이 뭔가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5번은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들, 루인이라든지 이런 핵심 단어들만 알수 있으면 6번 문제는 항상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6번은 단어 단위로만 기억해도 답이 갈수 있는, 답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같이 봤고요.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怕做不好. 나잘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자, 요런 문장들 사실 되게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 빈출인 거거든요. 뭐, 걱정하지 마. 할수 있을 거야. 하고 용기를 주는 문장들. 굉장히 희망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할까봐 걱정이야. 라고 했을 때, 니可以的. 너할수 있을 거야. 加油, 힘내. 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응원해주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밑줄 친 부분에도 응원의 문장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볼까요? 不客气, 아니죠? 祝贺你, 축하한다, 라는 뜻입니다. 可不是, 자, 可不是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이거 의사소통 기본 표현 문제에서도 이런 동의를 구하는 문장이 같이 짝꿍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실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표현인 거예요. 可不是, 동의 표현입니다. 그러게, 라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응원해주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위로해주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이죠. 비에 딴신 정답입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죠. 딴신 걱정하다. 비에는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니까 비에 딴신 하면 걱정하지 마가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할수 있을 거야. 힘내. 아주 자연스럽죠. 자, 5번. 나 하용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냐. 당연하지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지라는 당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형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로하는 상황일 때, 뭐뭐 걱정하지 마라고 말할 때 비에 딴신 쓸수 있는 것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한국어 선지가 나왔을 때는 한국어 부분 먼저 읽고 가야 돼요. 자, B는 더운 날씨를 싫어한다. A와 B는 카페에 가고 있다. A는 이미 차가운 걸 마셨다. A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다. B는 A에게 차가운 것을 권했다. 자, 이런 뭔가 날씨에 관련된 표현, 그리고 목적지, 카페라는 표현, 그리고 차가운 건지, 뭐, 뜨거운 건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키워드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太热了, 너무 덥다. 我们喝点凉的吧, 우리 시원한 것좀 마시자. 你一直喝凉的, 너 계속 시원한 거 마셨는데 还要喝凉的吗? 너또 시원한 거 먹을 거야? 또 차가운 거 먹을 거야? 너 계속 차가운 거 마셨잖아. 그러니까 또, 근데 또 차가운 거 마실 거야? 그러니까 비가 지금 차가운 걸 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장에서 A가 이미 차가운 것을 마셨다는 것도 알수 있죠. 너 계속 차가운 것만 먹더니 또 차가운 거 먹을 거야? 라는 것에서 A가 이미 아, 차가운 거 마셨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这么热的天气, 이렇게 더운 날씨에 又不能喝热的, 또 더운 거, 뜨거운 걸 먹을 순 없잖아. 이런 표현도 굉장히 살아있는 표현이죠. 회화체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감정을 넣어서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더욱 뜨거운 걸 마실 순 없잖아 라고 말할 때 又不能喝热的 쓸수 있습니다. 对身体不好, 건강에 좋지 않아. 你这次还是别喝凉的吧. 이번에는 还是, 맞아, 뭐뭐 하는 게 좋겠다란 뜻입니다. 시원 차가운 거 마시지 않는 게더 낫겠어. 이번에는 안 마시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B는 A에게 차가운 것을 권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안 마시는 게 좋겠다고 권하지 않고 있고요. A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A와 B가 카페에 가고 있다도 모르는 거고요. B는 더운 날씨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行李收拾好了吗? 자, 역시 핀출되는 단어 나왔습니다. 收拾 한자에서도 중요했죠. 정리하다란 뜻입니다. 이게 왠지 한자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계속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짐을 다 정리했어? 이럴 때 뭔가 방이 어지럽거나 뭐 그럴 때 정리하다라는 뜻으로 쇼실이 자주 나오니까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除了衣服、帽子、袜子以外，还要我还要带什么？ 자, 除了以外 또 나왔어요. 계속 독해 문장에서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옷하고 모자하고 양말하고 제외하고 나는 더뭘 챙겨야 되지? 그랬더니 A가 밑줄이라고 말했어요. 这样才不会漏掉。 그래야 빠뜨리지 않지. 자, 로우는 빠뜨리다란 뜻이고요. 그 같은 의미로 띠아오가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아까 띠아오 여러 가지 의미 봤죠? 또 什么时候了? 또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얘기예요. 아우, 때가 어떤 때인데? 아니죠. 자, 2번. 这包药一天三次. 이 약은 하루에 세 번이래요. 자, 보시면 약을 세는 양사 包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바우도 바이오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요. 포장하다란 뜻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바우가 여기서는 한 포라는 의미로 쓰이고, 한 봉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别忘了在网上买的书.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책 사는 거 잊어버리지 마. 이 얘기고요. 그리고 你把要带的东西写下来. 가져가야 될 물건을 작성해, 써라는 뜻이죠. 写下来. 작성해봐. 그래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지. 하고 목록화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4번이 맞고요. 그다음, 你一定要戴上这顶帽子. 너 반드시 이 모자를 가져가야 돼. 戴帽子 먼저 아셔야 되고, 모자를 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자의 양사 딩도 기억하셔야 되죠. 자, 계속 선생님이 귀에서 옆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복습을 하실 때 계속 파생파생파생 해가면서 복습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었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필기했었지 하면서 보실 때도 단어를 보면 아, 이거는 다이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면 다시 한번 저 필기한 걸로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어로 말하는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생하는 것을 연달아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해석만 해도 끝나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9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는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부정발음 나왔네요. 왜이 是我? 자, 여보세요가 나왔어요. 여보세요 왜이라고 했습니다. 전화 상황인가 봅니다. 나야. B가 그랬더니 不好意思, 미안해, 밑줄이야. 现在不方便接电话.
지금 전화 받기 불편해. 자, 요것도 앞서서 선생님이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찌에 띠엔화 하면 전화를 받다라는 뜻이고, 전화 받기 불편하다라고 설명하려면 不方便 찌에 띠엔화를 써야 합니다. 이때 方便 대신에 舒服를 쓰거나 不舒服는 몸이 불편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상황상의 불편함은 不方便을 쓴다. 我过一会儿再给你打吧.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게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나왔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중간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电影快开始了. 영화가 곧 시작해. 자, 그럼 영화가 시작하면 전화받기 곤란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번, 我坐火车回家呢. 나 기차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전화받기 불편할 수 있죠. 공공장소니까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3번, 父母叫我做什么事? 엄마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좀 시켰대요. 엄마가 아니고 부모님이네요.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좀 하라고 시켰어. 그러니까 전화받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我的小狗跑来跑去. 내 강아지가 왔다 갔다 뛰어다닌대요. 그러면 전화받기 불편할 수 있죠. 5번, 忘了你的手机号码. 너의 휴대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자, 휴대전화 잃어버린 거랑 전화받기 불편한 거는 전혀 상황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상황의 맥락에 맞게 들어가는 것을 할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선지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이 안 되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다른 걸 고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0번에 5번이었어요. 자, 이제는 11번으로 같이 가볼까요? 11번은 대화 메시지 대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연계가 되어서 밀접하게 되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런 메시지 상황은 항상 매해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ABAB의 대화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상황만 다를 것뿐이니까 겁먹지 말고 풀이하시면 좋겠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혜하고 언니라고 했어요. 니 밑줄이래요. 可以吗?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可以, 괜찮아. 我在回家的路上. 나집 가는 길이야. 你要几瓶? 너몇 병을 원하는데? 그래서 뭔가 병이 갑자기 났어요. 이 얘기는 뭔가 사오라고 시켰을 확률이 높죠. 四瓶 봐. 4병 해줘. 家里 爸爸, 妈妈 也在. 집에 아빠랑 엄마도 계시거든. 我们看着电视一起喝吧. 우리 TV 보면서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好,那我去买. 내가 사러 갈게. 자, 그러면 뭔가 사러 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러 가는 게 빙을 봐서 병에 담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마실 수 있는 마실 거리여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허라는 동사도 보이니까요. 이렇게 힌트를 얻고 선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1번, 快点回家. 빨리 집에 돌아가자. 아니고요. 그다음 2번, 家里矿泉水没了. 집에 생수가 떨어졌어. 可以吗? 안 되죠. 사실은 집에 생수가 떨어졌으면 좀더 설명을 해줘야죠. 뭘 사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3번, 帮我买香蕉牛奶. 香蕉牛奶 하면은 바나나 우유를 좀 사다 줘. 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나나 우유 사다 달라고 했어요. 그이마 괜찮아? 하고 몇병 물어보고 TV 보면서 같이 마시려고. 괜찮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用手机点炸酱面. 휴대폰으로 짜장면을 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5번. 告诉我鸡蛋的价格. 계란의 가격을 좀 알려줘. 나한테 알려줬는데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아까 봤던 3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2번 한어병음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한어병음 문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집중해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예, 请问 말씀 좀 묻겠습니다. 地铁站怎么走?
예,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자, 이렇게 한어병은 문제가 그 문장 구성 자체가 복잡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수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띠 뒤에 짠짠 맞아. 예, 지하철역은 어떻게 갑니까? 라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역을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야겠죠? 여러 가지 떠오를 것 같아요.

쭉 가시다가 뭐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뭐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차 보위엔, 여기서부터 멀지 않다. 자,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 점어서 표현하고 같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쓸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상황에선 어울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1번 아니고요. 로우상 도처, 길이 막힌다. 역시 점마저 어떻게 가는지를 물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C번, 왕요拐就是 왕요拐,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입니다. 자, 어떻게 가나요? 오른쪽으로 우회전만 하시면 돼요. 괜찮고요. 그다음 이즈저 5분종, 계속 5분 동안 가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C와 D 5번이 되겠네요. 네, 기본적인 문제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표현들, 그래 교통이니까 뭔가 멀지 않다, 막힌다 이런 표현도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C와 D가 맞고요. 네, 이제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중국어 선지가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때는 아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장, 밑줄 친 부분 앞뒤 문맥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对不起, 미안합니다. 我把你的衣服, 제가 당신의 옷을 弄脏了, 더럽혔어요. 弄, 뭐뭐 한 거죠. 그한 결과, 짱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没关系, 괜찮아요. 回宿舍换一下就行了. 기숙사에 돌아가서 바꾸면 됩니다. 갈아입으면 됩니다. 如果我上数学课前回不来, 지금 둘이 친구인 것 같네요. 선생님이 계속 존댓말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수학 수업 전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回不来,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가능부호 부정이죠. 그러면 밑줄 해줘. 예, 没问题, 괜찮아. 니 콰이 취바, 문제 없어? 얼른 가봐.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학 시간까지 못 오면 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줘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해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석 하나하나 해볼게요. 来不及做数学作业. 예, 来不及, 시간 안에 될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맞출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수학 숙제를 시간 안에 할수 없다라는 의미죠. 이 라이보지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라이보지도 나왔었고 라이더지도 나왔었어요. 둘다 중요하니까 해석 꼭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2번 宿舍 离我们这儿不远또 나왔어요. 자,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 기숙사가 우리 여기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니죠. 갑자기 거리를 얘기해 줄 이유가 없고요. 3번, 니 替我跟老师说一声. 예, 니가 나 대신에 선생님께 말씀드려줘. 라는 뜻이죠. 자, 지금 우리가 찾던 문장은 3번이 되겠습니다. 老师不会批评我迟到. 선생님은 내가 늦은 것을 지적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 中午在宿舍睡一会儿. 점심에 기숙사에서 잠을 좀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맞는 것은 3번. 네가 나 대신에 선생님께 얘기 좀 해줘. 늦는다고. 왜 늦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입니다. 14번은 량량이의 SNS가 나왔는데요. 사진이 한장 있고 그 밑에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량량의 SNS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은 없는 질문이 아니라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我来香港了. 내가 香港에 왔다. 네, 香港, 홍콩이죠. 홍콩. 一到这里就先来我最喜欢的咖啡店喝了咖啡.依旧用법입니다. 여기에 오기만 하면 나는 먼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대요. 好幸福. 얼마나 행복한지. 晚上去哪儿? 저녁에 어디에 갈지를 再慢慢想一想.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不着急, 급하지 않아. 香港旅行, 예, 홍콩 여행, 告诉我要去哪儿,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해시태그를 두 가지 붙여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댓글이 달려있는 걸좀 읽어볼게요. 去吃点心, 点心은 딤섬을 드시러 가세요. 好主意, 좋은 생각입니다. 요거 나왔죠.
선생님이 앞선 강의에서도 주의와 쭈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인데, 주의하고 삼성으로 읽으면 생각 아이디어란 뜻이어서 how 주의하면 좋은 생각이다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리고 쭈의하면 사성사성으로 읽어서 앞에 물수변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주의하다란 뜻입니다. 물을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을 연상해서 외우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주의 좋은 생각이야. 晚上去吃点心. 저녁에 点心 먹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여기 다시 한번 댓글이 달렸어요. 你又去了, 너또 갔어? 一路平安. 뭐 가는 길 평안하길 바랄게. 네, 여행할 때쓸수 있는 말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第几次来香港? 몇 번째 香港에 온 거냐? 너또 갔어라고 했지? 첫 번째가 아닌 건알수 있지만, 몇 번째인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晚上要吃什么? 저녁에 뭐를 먹으려고 합니까? 네, 저녁에 지금 추천받아서 点心, 딤섬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답이 나왔고요. 打算跟谁见面? 누구와 만나려고 합니까? 누구와 만날 계획입니까? 뭐 만난다는 얘기는 사실 없고요. 카페店在哪里? 예, 커피 카페가 어디에 있냐는 건데 위치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 明天有什么安排?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일의 계획에 대해서는 역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우선은 저녁에 뭐 할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晚上要吃什么? 자, 14번까지 봤고요. 이제 15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배열 문제 나왔을 때 이제 기억하시죠? 먼저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我来介绍一下.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체가 나네요. 내가 소개하겠다는 게 나왔고요. B번, 我们认识一下吧. 우리 좀 서로 알아가 봐요. 서로 이해해 봐요. 이 얘기인 거죠. 我们认识一下吧. 그다음 C번, 希望大家多多帮助我. 모두 저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고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한번 ABC를 넣어보도록 하죠. A번, 欢迎你加入我们跳舞队. 跳舞하면 춤추는 거고요. 队는 팀입니다. 우리 댄스 팀에 오시 가입하신 걸 환영해요죠. 今天第一次见面, 오늘 첫 번째 만나는 거니까 우리 소개 좀 해볼까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我们认识一下吧. B가 되겠네요. 그랬더니 我叫丽丽, 저는 리리예요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我来介绍一下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很高兴认识大家, 여러분을 알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你以前学过跳舞吗? 너 예전에 춤추는 거 배워본 적 있어? 我学了1年了. 저 1년 동안 배웠어요. 但是还跳得不太好. 근데 별로 잘하지 못해요. 밑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끝에는 C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렇게 처음 그 댄스 팀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온 문장이고요. 정답은 B, A, C니까. 네,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는 같이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또 추가적인 문제를 몇개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확장해서 풀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바로바로 눈으로 풀어보면서 답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这个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은 다이어 문제고요. 这个句子 有点奇怪. 요 문장이 좀 이상하다. 好像几个字, 몇 글자가 빠진 것 같다. 자, 빠지다, 탈락하다 할 때, 띄어올了几个字 쓸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뭐 少了几个字 해도 되죠. 몇 개가 모자란다라는 뜻에서. 두 번째 걸 그럼 봐야겠습니다. 苹果的价格下来了. 사과의 가격이 떨어졌다. 比以前便宜多了, 이전보다 아주 싸졌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라는 뜻의 띠아오를 쓸수 있었어요. 정답은 3번 띠아오가 되겠습니다. 띠아오는 이미 한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의미가 너무 많으니까 그 나머지 의미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더 반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띠아오의 의미는 꼭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少. 그리고 삼성으로도 읽음, 삼성으로 읽으면 적다. 그리고 少 하고 사성으로도 읽을 수도 있었죠. 나이가 들다의 반대말의 의미로 少年, 뭐 소년, 소녀, 뭐 이럴 때.

예를 차리는 학생이 아이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럴 때 예의를 차리다라고 말할 때 동사 지양리마오를 쓸수 있다고요. 요런 거. 그리고 두 번째 거요. 这个节目讲了很多国家的咖啡文化. 이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지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양은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예의를 차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자, 빠오는 신문이고요. 동은 이해하다라는 뜻이고, 쩌 가르치다, 다는 이야기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림 문제를 하나 더 봐볼게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거든요.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이 나왔고, 옆에서 친구가 끌어주면서 두 가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A, B에 다 들어가야 될걸 봐야 되는 거니까 해석 잘 해봐야겠죠? 我以前没骑过马，有点怕。 나는 이전에 말을 타본 적이 없어서 좀 두려워. 그랬더니 B에 딴신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라는 위로 표현으로 이번 과에서 했었잖아요. 그걸 좀 확장해 보는 표현이에요. 자, 来不及了, 시간 안에 갈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2번은 我来帮你, 내가 널 도와줄게. B번, A번에 자연스럽죠? 비에 딴신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지 마음의 이스, 말 타는 건 재미가 없어. 근데 비에 딴신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4번, 니실 쥐빵다, 니가 최고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은 니 이거런치, 너 혼자 탄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비에 딴신과는 역시 어울리지 않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1번에 B부터 넣어볼까요? 저양 만만 저 잠마야. 자,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어때? 좀 천천히 가니까 괜찮아?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여원아, 내가 있잖아. 我以后还想骑马。나 나중에 또 말을 타고 싶어. 자, 지금 말 타는 걸 처음엔 두려워했는데 말을 한번 천천히 타보니까 재미를 붙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쩐요 이스, 재밌다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네, 그리고 이렇게 만 천천히 가니까 어때? 와, 재밌다. 나중에 또 타고 싶어. 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야, 다른 문장도 해석만 볼게요. 이번에 타이 날라, 너무 어렵다. 어려우면은 다음번에 또 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징샤라이바, 내려오세요 란 뜻입니다. 역시 아니고요. 그리고 没有兴趣,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역시 맥락과도 통하지 않죠. 정답은 2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에 딴신하고 위로하는 문장과 그 밑에 앞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 맥락을 잘 보고 위로나 할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넣어줘야 한다. 네, 18번까지 정답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에 19번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 평가 문항입니다. 니 잠말라, 너 어떻게 된 거야? 니엔 쩌머 쩌머 홍, 얼굴이 어째서 이렇게 빨간 거야? 날 부수후마, 또 나왔어요. 부수후, 몸이 불편한 거라고 했어요. 너 어디 불편한 거야? 그랬더니 밑줄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비가 소위 잘 쩌양 나 비에 딴신, 걱정하지 마,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 몸이 아픈 건 아니란 얘기네요. 이래서 다른 이유, 얼굴이 빨간 다른 이유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에 나와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A가 나就好, 그럼 좋아. 我以为你发烧了呢。我以为가 나왔어요. 자, 이웨이는 뭐뭐인 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열이 나는 줄 알았잖아. 그럼 열은 안 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我发烧了，现在要去医院。 나 열이 나서 지금 병원에 가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열 나는 거 아니었었어요, 상황이. 2번, 我今天晚上要去公园跑步。 나는 오늘 저녁에 공원에 달리기를 하러 가야 해. 근데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없잖아요. 이건 저녁 때 있을 일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까 아니겠죠. 다음 3번, 多喝水,多运动,小心感冒.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많이 해서 감기를 조심해라 라는 뜻이고요. 좋은 말이지만 아닙니다. 4번, 今天早上一起来就开始发烧.
이지옥 용법이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이 나기 시작했다.

0: 요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른 양고랑 지금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아니고요. 네, 그리고 5번 刚才在操场上跑了很久的步. 방금 그 操场 운동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뛰었다는 거예요. 跑步죠. 跑了很久的步니까 아주 오랫동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열이 난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전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 나왔던 문장 중에 위로하는 문장,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고 비애단신이라고 말하는 문장 등은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로 선생님이 드렸던 문제까지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다이어와 유이어도 중요한 것들 많이 했으니까 꼭 같이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자, 우리 수능 완성이 총 10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절반은 이제 우리가 잘 걸어왔고 나머지 절반의 길도 씩씩하게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회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철자 문제인데요. 여기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현수막이 거기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고 요거를 연결했을 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림으로 찾는 문항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 신체 부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이미지를 철자로 옮겨보도록 해볼게요. 귀죠. 귀는 오허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 원래 뭐 자음으로 끝난 명사는 복수가 만들려면 어미를 뭘 붙이고 오로 끝난 중성명사는 복수를 만들려면 뭐 어미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게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의 틀 안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있죠. 불규칙으로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챙겨서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거든요. 즉 한쪽 개를 가리킬 때는 우허이고요. 두 개를 가릴 때는 우쉬. 그래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입니다. 근데 눈이 하나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단수입니다. 한쪽 눈을 가리키고요. 원래 자음으로 끝난 명사는 의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반면 이 아이는 독특하게 강세에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됩니다. 한쪽 눈 여기까지 해서 강세에 있는 아가 들어가면 복수가 됩니다. 코는 복수가 없겠죠? 하나니까 노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루카입니다. 그 다음 5번 입은 로트 되겠습니다. 자, 철자가 2번, 4번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3번, 5번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3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영합니다.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죠? 나브로, 바샬라바지. 자, 그래서 얘가 오가 들어가고요. 나브로, 강세가 없어서 얘가 아발음 나는 거지 쓸 때는 오라고 쓰셔야 됩니다. 나브로, 바샬라바지. 한국의 지금 대격 형태죠. 환영합니다. 어디로 오신 것을 할 때, 어디로 할 때 꾸다를 쓰니까 부플러스 대격이 왔어요. 자, 그러면 롯하고 우리가 5번에서 했던 그 철자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브로 빠샬라바지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환영합니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전치사 쓰가 들어가고 걔가 족격을 지배해서 Priest. 이게 도착이라는 말인데 스 플러스 족격에서요. 옴을 붙여주면 되죠. 자음을 끝난 명사니까 이것도 환영합니다. 스프리에스트하고 나브로빠 샬라바시와 같이 동의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음 문항인데요. 모음 야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모음 발음은 여러분 무조건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면 정답을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1월이에요. 그래서 1월 달력, 2026년 1월 달력인데 인발하고 강세가 야에 없거든요. 강세가 야에 없을 때는 이로 발음 나니까 이 발음이 나는 거를 보기 A에서 D 중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A에 제시된 것은 고기죠. 러시아로 어떻게 읽어요? 미아스 하고 강세가 있으니까 자기 머리 위에 강세가 찍혀졌으니 당연히 야 하고 소리가 나겠죠? 두 번째 계란인데요. 달걀 잇소 하고 강세가 야에 없답니다. 그래서 야가 이 발음 되겠습니다. 10번은 사과인데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야블럭하고 강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 야 발음 납니다. D번은요. 빠미뜨닉하고 야의 강세가 없어서 얘도 이 발음이 나요. 그러면 인발, 1호라고 동일한 이 발음이 나는 것은 B하고 D.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 문제 말고 이것이 어휘나 의사소통이나 혹은 문법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월부터 12월 12개 단어가 있을 텐데 모두 남성 명사입니다. 특히 달에는 미약신으로 끝나는 명사가 많은데요. 그거 모두 다 남성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을 러시아로 월, 메시츠라고 하거든요. 얘도 강세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 야에 강세가 없어서 이 발음이 나는데
몇월에 라고 답할 때, 즉각이다, 언제 했을 때, 3월에, 4월에, 5월에 이렇게 답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do 플러스 전치격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까그다에 대한 대답의 공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C번하고 D번을 문법적으로 주목하셔야 되는데, C번은 뭘까요? 정말 많이 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 단어 뭐 설명할지 뭔가 폼을 잡으면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 얘는 복수. 원래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아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로 복수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런 아이가 하나 더 있다는 거. 뭐? 남자 이웃, 사시엣.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는 이의지만 얘도 이 사과와 동일하게 사시지하고 이의 복수 어미를 갖는다는 거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파미티닉은 그거거든요. 동상, 기념비라는 말인데 우리가 누구의 동상 이렇게 할때 누구누구의 하면 성격일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아니고 역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국민 시인 뿌슈킨의 동상이라고 하려면 파미티닉 뿌슈키 하고 A를 붙여줘서 성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역격은 우기 때문에 이 원칙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라는 거죠. 자, 이어서 3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음 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이 명사는 도시라는 말인데 대가 맨 뒤에 위치하면 어말 무성음화 현상에 의거하여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게 트예요. 고라츠하고 트 발음이 납니다. 자, 그다음 2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노마. 집에서 할때 원래 자기 음가대로 대소리가 나고요. 그다음 5번부터 가볼게요. 위하드니에. 원래 자기 소리 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 4번. 아드나. 변하지 않아요? 얘가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 얘 그대로 자기 소리 냅니다. 브리드미에트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혹시 트라고 생각하셨을까봐 제가 마지막에 좀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3번을 발음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다 대발음이 나는데 1번만 트니까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 들어가 볼까요? 1번은 여러분 느낌표가 있으니까 감탄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까꼬이 어떤이죠? 그게 변화가 어떻게 돼요? 까꼬이 까까야 까꼬이 까끼인데 물음표랑 같이 결합해서 오면은 어떤이란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 느낌표랑 같이 결합해서 오면 얼마나 먼모한가 여기에는 두 번째 후자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가라는 말이고 참고로 도시도 아까 눈처럼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2번, with 플러스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인데요. 누루지야, 친구들이라는 말에 족격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은 휴식을 취했다, 쉬었다, 어디에서, 집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에요라는 말이고요. 자, 여기에서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어서 편지에 문두에 사랑하는 누구에게 할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고, 좋아하는 동사가 love이죠. 근데 명사는 뭘까요? 사랑. love of. 자, 얘는 여성 명사라는 거 중요하고요. 맨 끝에 어말무성어말 현상이 있어서 후 발음으로 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4번은 속담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드나 갈라바. 갈라바는 여성이니까 일할 때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이면 아드나죠. 그래서 아드나가 왔어요.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면은 아진이죠. 자, 그 일치도 잘 보시고요. 머리가 하나면 하라쇼 좋은데 드비에가 온 것은 원래 이제 이가 여러분이 드바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드바 다음에는 남성과 중성이 올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비에는 여성과 결합을 합니다. 그럼 뒤에 뭐가 생략됐죠? 이 머리라는 말이 생략됐는데 머리가 여성이니까 드 위에가 온 거죠. 얘는 하라쇼의 비교급. 즉, 머리가 하나면 좋은데 두 개면 더 좋다.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라는 의미의 속담 되겠습니다. 5번, что вы любите?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하는 것.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휴일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휘 문항인데요. The trust, 너가 자주 무리웃기 하면은 바지죠. 바지는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왜냐면 통이 두 개니까. 아, 이처럼 항상 복수 취급하는 명사 뭐뭐 기억나세요? 젠기 써볼게요. 돈. 항상 복수 취급. 그다음에 시계, 치씨 발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까니꿀리. 복수 취급, 안경, 아츠키, 그 다음에 스케이트, 깐끼. 스키도 그러면 복수겠네요. 스키는 르쉬. 이런 아이들을 항상 복수 취급을 합니다. 바지도 복수고요. 너는 자주 바지를 뭐하니? 너님 배가 나, 야리블유, 나 바지 좋아해. 바지는 우도우니에 편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지랑 어울리는 동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나시치 동사의 뜨이 변화 형태죠. 주어가 뜨이니까. 원래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말의 보정태 동사인데, 이 나시치 동사 다음에 안경이나 의복이 오면 그것을 착용하다는 말이 돼서 뒤에 의복과 관련된 것과 잘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굴리아치 동사죠. 산책하다라는 말이고요. 얘는 삐싸치 동사입니다. 동사 변화할 때 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자, 4번은요. 취따치 동사죠. 익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얘는 라보따치 동사. 일하다고요. 요거 다음에 겜, 즉 족격이 오면 그 누구누구로 일하다 해서 직업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갈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까 4번의 어휘 문항은 동사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2번의 어휘 문항은 보시는 것처럼 명사와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명사의 뜻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번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 잘 하면 홀이라는 말이에요, 홀. 그리고 젠 하면은 날이란 말이 되고, 낮이란 말이 돼서, 우리가, good afternoon을 러시아로 하면, 노브리 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생일날 할 때, 생일이란 말할 때, 젠 라슈엔이야. 그때는 이제 앞에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명사의 성을 써드리면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미약기성으로 끝나는 명사는 항상 나올 때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3번, 위치율인데요.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너브리 위치율의 그거, 저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임, 파티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파티에서라고 이제 장소를 표현할 때나 모임으로, 파티로 방향을 표현할 때 전치사 나와 결합합니다. 4번, 브라스닉. 자, 브라스닉 할 때는 대발음이 묵음이라는 것이 묵음 문제에서 많이 듭니다.

등장하죠. 요거는 기념일, 명절이라는 의미고요. 5번에 스펙타클. 자, 스펙타클 하면은 얘도 미약시상이니까 명사의 성을 알아야 되는데 남성 명사고요. 연극, 뭐 공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설만 봐서는 3번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빈칸이 두 개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Dobry wieczór. Good evening. 만났을 때 인사합니다. 마리아. 안녕. 아, 그제, 아, 뜨이 그제, 브일라 붙여라. 너는 어제 어디에 브일라 있었니? 야 하질라. 나 다녀왔지. 나 어디 어디에? 누움이 마이보 들어가. 내 친구의 집에 파티에 다녀왔지. 그래서 파티 모임. 그래서 정답은 3번 맞네요. 땀그 파티의 모임에 브일러 과거 시제 뭐가 문오고 가스티 사람 손님들이 많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손님은요 러시아어로 고스티거든요. 얘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복수 성격 형태가 이렇게 예의 어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복수 성격이 왔냐면 그 앞에 오는 문오고 때문에. 문어가 말라, 스콜까, 니에 스콜까, 나스타 도츠너 이런 것들이 오면 그 뒤에 오는 명사는 항상 성격이 되는데 손님처럼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 복수 성격이 오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은 단수 성격이 오게 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이제 쭈루루 다섯 문항, 문화 문항 펼쳐집니다. 러시아 교육에 관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 텍스트인데요.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브라시,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지지 나츄나유 시작합니다. 우치자, 배우는 것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걸 시작하는데 몇 살부터 또는 몇 살, 몇살 또는 몇 살부터 시작합니다. 6살 혹은 7살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걸 시작합니다. 우치분이 곧 하면 학년입니다. 학년은 시작되는데 몇월 며칠에 시작되냐면 자, 몇 월, 며칠에 하고 요걸 표현할 때는 일을 먼저 순서 앞으로 가져오면서 서수, 중성, 생격을 써주고요. 월은 생격을 써주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베르바의 생격 베르바죠? 이게 일일 에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9월의 생격 형태죠. 신짜브르. 9월, 얘도 역시 아까 우리 발음 문제 풀었던 인바르, 1월처럼 남성 명사예요. 선생님이 미야키상 하고 나는 모든 달에 해당하는 명사를 남성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다 남성 명사인데 미야키상 남성 명사의 성격은 야 어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9월 1일에 학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날을, 즉 9월 1일은 무슨 날이냐면 젠, 즈나니, 즈나니. 자, 알다라는 동사가 즈나치죠. 고거에 해당하는 명사, 스나니 하면은 지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에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성격은 이이크라트고에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 성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은 지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 학년 시작되는 러시아에서 9월 1일은 지식의 날이라고 명명되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11년, 10일이죠. 1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은 배워요. 러시아어도 배우고, 리체라토란데 대격, 문학도 배우고, 이나스트라니스키 외국어도 배우고, 이드루기 프리드메티, 다른 과목들도 배웁니다. 까니쿨리 하면 아까 선생님이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로 썼던 아이인데요. 방학이죠. 방학은 쥐뚜리라사, 라스, 번인데, 사가 와서 단수 성격이 와서 네 번, 방학이 네번 있대요. 무가두, 1년에 네번 있습니다. 가을에 있고요, 겨울에 있고요, 봄에 있고요, 여름에 이렇게 계절마다 방학이 있네요. 각각 모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족격 형태로 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명사를 족격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아침에부터 저녁에 그리고 봄에부터 겨울에라는 말로 바뀌죠. 보슬레슈폴리 학교를 졸업한 후에 모시노 빠이지 갈수 있는데 어디로 꾸다 대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슈토 브이 원무하기 위해 뭐하기 위해 파스피치 입학하다 어디에 들어가다 뒤에 직장이 오면 취업하다는 말이 되고 여기 이제 대학이 왔기 때문에 입학하다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모시나 뭐뭐 해야 한다 필요성을 말하는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치 하면은 시험을 통과하다, 합격하다. 에게는 국가통합시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수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에게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1번. 보통 6, 7살에 학교 입학한다 나와 있고요. 슈콜라 재학 기간은 총 11년 나와 있고요. 가을을 제외하고 계절마다 방학이 있다가 아니라 여기 맨 처음에 나온 게 가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학년이 시작되는 지식의 날은 9월 1일이라고 이건 여러분 날짜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입학을 위해 에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등장했던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7번 볼게요. 러시아 작가와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익숙한 작가가 누구예요? 1번 뿌슈킨, 알렉산드르 세게비치 뿌슈킨. 2번 고걸이고요. 3번 투르겐예프. 이 작가가 최근에는 가장 빈도수가 낮아요. 등장 빈도가. 4번 다스토이, 5번 다스타옙스키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제 5명이 한 명이 들어가고 이지비에스니 유명한 로스키, 러시아의 비사제 작가입니다. 다 유명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힌트가 될수 없겠죠? 그가 썼습니다. 인지리에스니 재미있고 니아부이춘에 아부이춘 하면은 평범한인데 이 앞에 니가 있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 스토리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의 라스카스에는 그의 라스카스 노스 작품 이름이에요. 요게 결정적인 힌트 되겠습니다. 코라는 작품을 쓴 작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번에 있는 고걸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노스에 해당하는 짧은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글라브니 기로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제 한국어로 하면 꼬발료프라고 많이 해요. 꼬발료프가 브라스누시아 깨어났습니다. 아드나슈디 우트럼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서 우비질 뭘 봤냐면 우니보 누구에게 그에게 그러니까 꼬발료프에게 니엔 부정 성격 뭐뭐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것이 성격이 되는데 코가 없기 때문에 코가 성격이 됐어요. 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코가 우숄 나가서 떠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빠 뭐뭐를 따라서 도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깍츄라벡 사람처럼 이런 내용인데 약간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분량이 많지가 않고 러시아 소설을 뭔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이제 4번, 5번 그 작가들의 작품은 이제 장편이 많기 때문에 이 고골의 코를 통해서 러시아 문학에 입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인데요. 1번 포슈킨의 대표 작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수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데려오면 에브게니 아니긴 있어. 에브게니 아니긴 남자 주인공 이름이자 작품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에브게니 아니기는 운문 소설이 되겠습니다. 즉 시의 형식을 띈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뚜레겐예프는 첫사랑 러시아로 베르바의 리보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아찌이제찌 요두 가지 작품이 유명합니다. 달스토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과 평화 러시아로 마이나이 미르 그리고 안나카레니나 작품 이름이자 여자 주인공 이름이 되겠죠. 그다음 다스타옙스키는 뭐 악령, 백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죄아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만 러시아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게 나오면 다 안에 이것처럼 각주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로 브라치아 까라마조위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공연 기획자인데 몇년 전부터 수능 특강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스르게이 디야길레프인데요.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먼저 답지 읽어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했다. 자,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아마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파리로 가서 러시아 시즌을 선보였다. 대학 시절부터 음악과 연극을 좋아했다. 러시아 발레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맨 처음에 스르게이 디야길레프가 태어났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1872년 페르메에서. 자, 그러면 페르메에서 1872 여기 2번에 제대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알맞은 거라서 X. 스 플러스 생격일 때는 뭐뭐로부터

라는 말이 되는데, 조교교면 뭐뭐 함께인데, 제스트바가 어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음악과 연극을 좋아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로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어린 시절부터니까요. 정답은 이미 찾았지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디서 공부했냐면, 오취시아, 상트피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에서 공부했고요. 거기에서 파스나 꼬미시아, 알고 지냈습니다. 이 동사는 스플러스 조격이 오죠? 아티스트들과 알고 지냈습니다. 자글레프는 리쉴, 결심했어요. 보여주기로, 빠까지바지, 머리를, 루스케이스 구스토바, 러시아 예술을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선보이기를 결심했다. 온스타일, 그가 시작했습니다. 라보따지. 작업하는 거, 일하는 거 시작했는데, 누구와 함께 이지비에스미, 유명한 무지칸트, 음악가들과요? 지금 조격이 됐습니다. 무지칸트미. 그 다음에 후도슈닉 하면 화가죠. 화가들과 작업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1909년에 그는 파리로 가서 시작했어요. 보여주는 거, 러시아 시즌이라는 그 공연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글레프는 빠모크. 자, 얘는 빠모치.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해서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모치만 하면 여러분 캔이잖아요. 모치의 과거 시제가 목, 마글라, 마글로, 마글린데, 도와주다라는 이 완료상도 과거 시제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빠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거의 지금 남성 형태입니다. 왜냐면 주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었다. 뭐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냐면, 러시아 발레가 이지비스님, 유명해지는 거,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에 대해서 유명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9번은 러시아 언어 문화와 관련된 속담 문항에 해당됩니다. 자, 오른쪽에 사람이 뭔가 밝은 표정을 말하고 있고, 이쪽 친구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가 봐요.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하니빠니마 했다. 나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해가 안 돼. 에따오 진뚜루나. 아, 이거 정말 어렵다. 그랬더니 메가 니 발로 이씨야. 걱정하지 마. 아, 우치사 시그다 니 리흐코 브나철리. 브나철리 처음에는 니 리흐코. 리흐코는 쉽다니까 얘는 쉽지 않아가 되겠죠? 배우는 것은 항상 처음에 쉽지 않은 거잖아. 노 하지만 우프세흐. 모든 사람들 쉬어 하라 쇼.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아, 우민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브로스타, 브라다쇼아이. 브라다쇼아이 하면 계속하다. 그거의 명령법이거든요. 그냥 계속하렴. 그냥 계속하는 거야. 그냥 계속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이제 속담이 들어가겠죠? 또 예스. 말하자면, 이제 이 친구가 요 말을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 말하자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브로스터 브라더 샷. 그냥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건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고. 나, 맞아, 그래. 이띠, 아비자, 아젤라. 너도 반드시 모든 것을 빠이미오쉬 하면, 빠니아치. 이해하다라는 말에 동사 변화해서 빠이미오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뜨이라서 이런 형태가 됐고요. 너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말로 용기를 토닥토닥 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브라브다. 진실은 스비에틀리 하면은 밝다란 밝은이란 형용사인데요. 지금 형용사의 어미를 제거하고 얘가 들어갔다는 것은 비교급 더 뭐뭐하다라는 거죠. 자, 얘는 태양의 성격이죠. 진실은 태양보다 더 밝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마스크바 니스라즈 스트로일레스. 모스크바는 단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고요. 3번, 샤스지, 행복은 이스카치 하면 찾다라는 말이에요. 고고의 동사 변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찾다라는 말, 그래서 해석하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노브레 슬로바. 좋은 말은 다로쉬 하면은 더 소중하다. 드라고의 비교급 다로쉬. 그럼 뒤에 비교 대상이 성격이 오는데요. 여기 이제 오로 끝나면 이게 황금이에요. 오로 끝나면 여기서 성격이 알아서 황금보다 더 귀하다. 좋은 말은. 자, 5번은요. 유비쉬 가바리쉬 가바리츠.

너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 류비 좋아해라. 듣는 것도라는 말. 형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모스크바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는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 자, 10번 문화 마지막 문항인데요. 황금 고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황금 고리는 이번 수능특강에는 등장하지 않은 문화적 요소지만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한 10년간 나왔던 아이인데요.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오래된 러시아의 도시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찍었더니 고리 모양의 루트가 나오네요. 관광 루트. 그래서 그거를 황금 고리라고 한답니다. 그 사전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젤라또에 황금색의 깔조, 고리, 뭐 반지라는 의미도 있는데 고리로 해석이 되죠. 젤라또의 깔조라시, 러시아의 황금 고리는 에타 그루파, 이것은 그룹인데 뭐의 그룹이냐면 스타리흐, 오래된 가라도프, 도시의 그룹입니다. 그 황금 고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니 달리코 아트, 뭐뭐로부터 멀지 않은 성격이죠. 모스크바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엘 가장 파뿔리아르니에 파퓰러 인기 있는 가라다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죠. 도시는 어디냐면 도시들은 블라지미르 수스달 야로슬라브입니다. 블라지미르는 그리고 수스달은 그리고 야로슬라브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블라지미르는 이즈비슨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한지 그 유명한 배경 있잖아요. 근거. 그것이 바로 족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가 다 지금 족격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자신의 아름다운 사원들로 유명합니다. 블라지미르는. 그리고 수즈라는 도시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무지 박물관 도시인데 뭐와 함께 있는 스플러스 족격 예레버가 나무잖아요. 그거에 지금 형용사형이에요. 나무로 된 집들, 그러니까 목조 집들로 집들이 있는 도시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도시는요, 오래된 도시인데 어디 옆에 있냐면 강 옆에 있는데 어떤가? 러시아인들에게는 어머니의 강으로 불려서 문학 작품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강이죠. 볼가강,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기도 하고요. 볼가 강변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젤라또의 깔쏘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황금 고리는 아틀리츠네미에스다. 아주 최고의 장소인데, 글리아 누구에게? 뭐에게 있어? 여행을 위한 쯔슈에스티비에 여행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1번 모스크바 근처에 위치한다. 니 달리코 아트 마스크비 그래서 맞고요. 여행하기에 최고의 장소다. 마지막이죠. 아틀리츠네 미에스타, 들리악 주시스비 여행에게 있어 최고의 장소다. 여행하는데 최고의 장소다. 동그라미. 블라지미르는 아름다운 성당들로 유명하다. 여기 아까 나왔죠. 뭐로 유명한지가 족격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제가 강조했는데, 얘도 맞는 해석이고요. 수스달은 석조 건물이 아니라 나무의 형용사형이었죠.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야로슬라블은 볼가강 옆에 있는 오래된 도시다. 이 부분이 고스란히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 5번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제 의사소통 다섯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문화보다는 읽어야 될 글밥들의 분량이 조금 이제 축소가 돼서 문제 풀 때도 좀더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능에서는 이렇게 묶음 문항이 등장하지 않는데 수능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자, ABAB 네 줄짜리 대화인데 보겠습니다. Привет, 안녕, Максим, как у тебя дела? 여기 생략해서 써셔도 돼요. 깍질라. 너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지내라는 안부를 묻는 표현이죠. 그러면 A에는 안부에 대한 응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잘 지내. 그럭저럭 지내. 최고야.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안부를 물어본 상대방에게 자신의 안부에 관심,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표현으로 항상 스파시바로 답을 합니다. 아우치비야. 너는 어떠니? 도쉐, 아틀리츠나. 역시 최고야. 시보니 하로샤 빠고다. 오늘 날씨가 좋네. 나, 태양이 비치고 찌불로 따뜻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말. 1번, 프리벳, 만났을 때 인사죠. 어떤 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너무 쉬운 문항인데, 빠까 하면은 친구끼리 해야 될때잘 가라는 표현이고요. 2번, 깍쇼 하면 유감의 표현이죠. 정말 유감이구나. 그래서 오친셜 혹은 깍쇼 쓸 수가 있고요. 3번, 안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이어서요. 프리에스트 도착이라는 말을 전치사 스 플러스 족격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브로빠쇼 알로바치, 그리고 어디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때 뒤에 꾸다를 써서, 만일 러시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려면 나브로빠쇼 알로바치 브라시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뭘까요? 시보 노브라바. 자, 발음이 엄청 많이 바뀌는데 흐죠? 흐, 시, 보 강세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브라바.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모두 외발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요. 이거는 자음 동화 때문에 F 발음 바뀌고요. 역등 동화 때문에 강세가 없는 얘는 E 발음 나서 이렇게 됩니다. 시보 노브라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시보 하러 오셔봐. 당연히 여기에서도 발음은 외가 되겠죠. 요거는 모든 것이 좋기를, 잘 되기를 해서 헤어질 때 인사 되겠습니다. 12번 갈까요?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즉 안부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은 찾으시면 되는데, 잘 지내, 뭐 아주 좋아, 뭐 보통이야,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어, 즉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1번만 해당되지 않는데 내이지 않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금지와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가 같은 이제 그룹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또 있죠. 필요성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필요성. 뭔말 필요가 있다 표현하는 게두개 있습니다. 노시나 그리고 나다. 자, 예와 양 극단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금지니까 허락. 네, 그 다음에 불가능이니까 가능이란 의미를 가진 아이가 모슈나입니다. 모슈나 바이치 하면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쨌건 여기 적혀있는 러시아어 노슈나 나다 모슈나 니지아, 여기까지 해서 이 아이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사용한다. 당신은 하면 안 돼요. 아니면 V가 아니라 밤 리자 하면 되고요. 나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야가 아니라 무니에 노슈나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뭐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제별로 하나로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몰라, 미래는 무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걔네가 뭘까요, 여러분? 수러부사. 러시아에서 부사는 수러의 기능을 할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수러부사라고 부릅니다. 수러부사 역시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이고요. 과거, 보일러, 미래 부제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할로니 추운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얘를 부사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형용사의 이 어미를 자르고 그 자리를 오로 만들어 주면 돼요. 오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사가 될땐 강세가 좀 달라지는데 홀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수러부사로 춥다 이렇게 수러처럼 기능을 하는데, 나는 추워요 할때 야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기 때문에 문예 쓰면 되고요. 나는 추웠어요 하려면 문예 보일라 홀러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즈비니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사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죄송한지를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겠죠? 자블, 자브이츠. 잊답니다. 잊어버리다. 뭘 잊어버렸냐면, 바스라비츠, 축하하다죠? 축하하다 동사는 뒤에 축하의 대상이 나오고 축하의 내용이 이어서 등장할 텐데, 러시아 사람들은 축하의 대상을 반드시 대격으로 표시를 하고요. 축하의 내용, 뭐 결혼 축하, 입학 축하, 졸업 축하, 뭐 승진 축하할 때 축하의 내용은 스 플러스 족격으로 표현합니다. 자,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축하의 대상이죠. 당신, 부의 대격, 왔스, 제대로 왔습니다. 축하의 내용은 생일입니다. 내용은 스 플러스 족격인데
플러스 족격 젠

날이라는 말에 족격이 드뉴온 맞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두 번째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두 번째 명사는 생격이기 때문에 La Jeunie, 탄생이라는 말의 생격이 왔고요. 당신 생일 축하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Glavnai 하면 중요한 것은 Что вы вспомнили? 당신이 기억했다는 거죠. Сейчас, 지금. 자, 그럼 다 필요 없고요. Извините, 요겁니다.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고르는 문항이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니치보입니다. 니치보. 이것도 개가 왜 발음이 나죠? 사과 응답은 니치보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빠치무니에 와이나시죠. 영어로 바꾸면. 왜 아니겠어? 라는 말이고요. 3번. 이아니아추. 나는 원하지 않아. 원하다 동사. 하찌에치 동사. 동사 변화 해볼까요? 왼쪽 야드이 온 아나는 일식 동사 변화, 무이 브이 아니는 이식 동사 변화. 그래서 혼합 변화라고 우리가 부르죠. 야추 드이 호치시 원하나 호치. 오른쪽으로 하면 무이 하찜, 브이 하찌지 아니 하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블로호 슬리슈, 슬리샤치, 들리다. 나쁘게 들리다. 그러니까 잘안 들리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화 통화할 때 주로 잘 등장하는 말이죠. 5번 문예 스쿠시나 하면 지루하다. 이게 원래 스쿠시니 하고 지루한이라는 효용사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로부사의 형태로 만든 거죠. 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다라는 말이 됐고 수로부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을 사용해야 돼서 야의 역격 형태인 문예가 온 것입니다. 자, 14번 문항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맨 처음에 보니까 빠스나 꼼티스 나왔어요. 소개와 관련된 대화문이고요. 보시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A가 이렇게 말했어요. 빠스나 꼼티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서로 알고 지내세요. 서로 통성명 하세요. 한 다음에 에타마야 시스트라 따냐. 이 사람이 나의 여자 영재 따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메가 미니아사우 이반, 제 이름은 이반입니다 하고 이제 뭐라고 말했고, 메가 세 번째 이제 등장인물이 야 도슈야라다, 기쁘다라는 단어미 형태의 여성 형태고 주어가 남성이면 아를 빼시면 돼요. 저도 역시 기뻐요. 뭐가 기쁘냐? 빠스나 꼬미짜 스플러스 족격하면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당신과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 빈칸에 만나서 반갑다 이런 말이 들어가 되겠죠? 1번, 다스 비아지 하면은 연락하렴이라는 의미로 주로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냐면 편지에서 누구에게 소중한 누구에게 쭉쭉쭉 쓰고 마지막에 연락하렴 하단에 위치하는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아스타로우슈나 하면은 조심하세요란 말이에요. 아, 우트, 바로 여기에 그리아치, 뜨거운 차이, 차가 있습니다. 아스타로우슈나,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3번, 까코추시 하면 원한다면이라는 말이고요. 4번, 문예 니나다. 필요성이죠. 의미상의 조 역격이죠. 니니까 부정.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오, 짐프리아트나. 정말 반갑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상황일 때 항상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면 등장인물이 2명인지 3명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베, 아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항상 저세 번째 나오는 왜가 등장하거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Завтра, 내일. 자, 발음, F 발음. 뭐가 있냐면 examen. 시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과목 시험이냐면 을, 빠 플러스 역격으로 처리하고 있네요. 로스키 이직가 이렇게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로스키. 러시아의 성격 뭐예요? 로스카바. 역격이 로스카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시험이 있는데 이아님 노거. 내가 조금 긴장된다라는 말이에요. 왈라왔자라는 동사의 야 변화 형태입니다. 뜨이 하라쇼 빠드가 또비스야. 너가 잘 빠드가 또비스 하면은 준비하다라는 말이고요. 만약 뒤에 이제 뭐를 준비하다 하려면 크 플러스 역격까지로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뒤에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 너가 잘 준비했잖아 하고 이제 뭐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 긴장했던 친구가 스파시바 고마워 나지유스 하면 나지이짜 나지이짜 만약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나 플러스 대격이 와서 뭐뭐를 기대하다 기대한다 쇼 무지엣 아틀리츠나 모든 것이 매우 잘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기대해 라고 말하고 있죠. A 이제 너가 잘 준비했잖아 이어지는 문장에서 A 볼까요? 우다치찌비에 기원의 내용이고요. 기원의 대상입니다. 앞에 기원하다 동사, 줄라치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왔을 때는 내용이 생격이 맞는지, 대상이 역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축하하다 동사 했을 때도 축하의 대상은 대격, 축하의 내용은 수족격이죠. 그래서 기원하다도 똑같이 그런 공식들이 적용되는데 이제 격은 달라지겠지만 기원의 대상은 역격이고요. 기원의 내용은 생격인데요. 자, A 보시면 너의 행운을 바란다 라는 말로 해서 내용 생격 대상 역격 제대로 적용되어 있죠. 너의 행운을 빌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운을 빈다. B번 하로샤이지야. 자, 영어로 바꾸면 이것은 좋은이란 말인가? good. 얘는 이지야. 아이디어. good 아이디어. 좋은 생각인데 해서 어떤 제안에 동의를 할때 쓰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다음 C번은 브리아트나바 피치 있다. 유쾌한 식욕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게왜 동그라미 쳤을까요? 각각 효용사 성격, 명사 성격이 됐죠.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이 기원하다 동사. 기원하다 동사가 기원의 내용은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원의 내용인 거예요. 유쾌한 식욕이 되길 기원한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 형태인 기원의 내용만 남아서 이렇게 회화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요한 밤 되세요. 즉 안녕히 주무세요. 러시아어로 할 때, 스파코이나이 노치. 이것도 각각 효용사 성격, 명사 성격 형태입니다. 자, 2번 글라브너의 중요한 것은 우비에렌 하면 확신하다. 그래서 뭐를 확신하다 할때 플러스 전치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비아 자기 자신이라는 이 형태의 전치격 형태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확신을 갖는 거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D번도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D가 있는 3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15번까지 풀었고요. 관련된 거 아까 선생님이 축하하다, 기원하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초대하다까지 묶어서 뒤에 여러 가지 격들이 픽스되어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외워보는 시간으로 마무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하다. 브리글라시치. 그러면 초대하다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누구를 어디로 초대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의 대상은 대격으로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초대하는지는 꾸다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대상이란 말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꾸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왜냐면 연주회장에 초대하다. 그래서 어디 어디 애니까 그제가 올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는 반드시 꾸다로. 아니 연주회장이면 나간지에르트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전치격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꾸다니까 이렇게 와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축하하다 볼게요. 축하하다. 바스드라 비치. 바스드라 비치 다음에 축하의 대상 대격입니다. 누구를 축하하다? 자, 축하의 내용은 스 족격이 되겠습니다. 스 족격. 생일 축하하다는 많이 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스노빙. 고담. 우리가 그냥 이 말만 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것은 축하의 내용을 스 플러스 족격으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축하하다, 바스드라비치, 생략, 그 다음에 축하 대상 생략하고 스 족격만 남아서 쓰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원하다도 그렇습니다. 기원하다도 July.

동사가 있고요. 기원의 내용은 기원의 대상은 역격. 기원의 내용은 생격인데 실제로 회화에서는 역시 동사 생략하고 얘도 생략하고 대상도 생략하고 기원의 내용만 남아서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습해 오셔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et's be Daniel.

보자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1회가 가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또 실전 모의고사 6회 편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반 이상이 지금 시작되는 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또 문제를 풀 차례인데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회 실전 모의고사 1회 편이고요. 6회에는 앞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풀시지 않았나라고 살짝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똥블라 플리라고 해서 이제 문장에서 플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비가 온다라는 건데 밑줄 찐 부분과 같은 발음이 있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플리라고 하는 것은 비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다음에 지금 으가 또 나와 있잖아요. 자,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서 나오게 되면 모음의 세력이 상쇄가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반모음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피아노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플리라든지 이에흐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모음을 골라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 j'ai un joli stylo라고 나와 있죠. 그때는 뭐 예쁜 연필을 가지고 있다, 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반모음이 아니죠. 그냥 stylo라고 해서 쓰이는 거고요. 이번에 apporte-nous la suite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음 것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요거는 똑같이 뒤에 모음이 하나 더 나오죠. 요게 반모음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죠. 반모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 il s'amuse bien ensemble라고 했는데 amuse라고 해서 요것도 역시 그냥 그 온전한 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함께 재밌게 논다. 잘 논다. 4번, on utilise l'ascenseur pour monter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승강기를 이용한다. 이것도 역시 반모음 아니죠? 5번, il habite dans le sud de la France, 프랑스의 남부에 살고 있다. sud, 온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모음으로써. 그래서 1번에는 정답 2번이 됩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여기 E하고 Y 플러스 모음이 되면 또 이런 발음이 난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피아노라든지 에뚜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반모음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이제 가로세로 퍼즐인데

얼썩한이라는 단어 앞성 그 아래는 목소 조각 마지막은 acteur 배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세로 줄에 들어간 낱말 보시면 아흐보죠? 대문자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무라는 뜻이죠. 이번에 아비용 비행기고요. 엉비는 뭐뭐 하고 싶은 마음, 욕망, 에따주는 층, 우에스트는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A가 말합니다. Ce film est si triste qu'il me fit pleurer 라고 하죠. 이 영화가 너무 슬퍼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울게 한다라는 거죠. 플레어 울다잖아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A 자리에는 뒤에 동사 원형을 이끌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알고 넘어가시고 계속해서 볼게요. B가 부끄와 일들 빈칸 트리스트라고 했어요. 왜 너를 슬프게 하느냐? 형용사죠. 얘는 B는 지금 뒤에 형용사를 이끌 수 있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 파스클리스토와 피니의 말. 왜냐하면 영화가 이야기가 좀안 좋게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들어가는 거 뭐가 될까요? A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 B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 뭐가 되죠? 동사 원형 이끌 수 있는 거? fait 사역동사. fait 사역동사 가능하죠. 3번 흥은 아니죠. 흥은 오히려 뒤에 형용사를 나올 수가 있죠.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흥을 쓰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fait를 쓰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레스 동사는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맞지 않고요. 5번에 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바로 형용사 나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 2번이고요. 이 페어 동사랑 황도 동사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페어 동사는 사역 동사로서 이제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죠. 물론 페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페어 동사가 사역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또안 됩니다. 뭐뭐 하다, 그냥 무슨 뭐 일을 하다, 운동을 하다 이런 데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사역 동사를 썼을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faire coucher un enfant 아이를 자러 보내다 라는 뜻이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헝도어는 무엇무엇을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헝도어 직목 속사라고 해서 속사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무엇을 뭐뭐 하게 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set music 무헝 겸이라고 나오죠. 나를 차분하게 만들다 여기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뒤에 속사 자리에 형용사를 이끌 수 있는 동사가 헝드거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헝드거는요 몇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올 만한 또 때가 됐으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도.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1점짜리네요. 볼게요. A가 tu vas partir, vacances cet été? 라고 했어요. 너 이번 여름에 바캉스를 떠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여름이라고 할 때, 에떼 동사래요. 에떼라는 명사는 동사를 쓰게 되면 에트르 동사, 뭐뭐 이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기도 하지만 명사로 쓰게 되면 여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뜻이면서 앞에가 모음이기 때문에요. 이번 여름이라고 하는 뜻일 때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떼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되죠. 모음과 모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 저렇게 스펠링이 쓰여져 있는 거죠. 바캉스를 떠나다 라고 할때 전치사 뭐를 씁니까?

지흐 엉 바캉스를 쓰죠. 그렇죠? 어? 이번 여름에 바캉스 떠나니? 비가 위주 뻥스. 그럴 것 같아. 그럴 생각이야. 애가 위스크 지발레 너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물어보죠. 비가 준세빠 모르겠어. 뿌테트 엉 그레스 공통이니까 여기도 엉이겠죠? 그레스는 그리스를 나타내는데요. 그리스는 여성 국가예요. 그래서 여성 국가 앞에는 우리가 어디 어디에라고 할때 엉을 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의 전치사 아는 어디 어디에 도시에서 쓰고요. 뒤는 뭐뭐에서 붙어라는 뜻이죠. 다음은 뭐뭐 후에도 되고 어디 어디 안에도 되고요. 5번의 뿡은 목적지 행선지 앞에 쓸수 있는 전치사이죠. 4번에는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번을 보면 전부 다 형용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세트게스트용의 토 빈칸 뽁은 뭐아? 이 질문은 나에게는 너무 뭐뭐하다. 두 번째는 ce travail est très 빈칸, il faut beaucoup de temps. 이 일은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이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이 질문도 나에게 너무 어렵겠죠, 아무래도. 1번은 facile, 쉬운이란 뜻이죠. 뭐 1번에는 들어갈 수가, 첫 번째 문장에는 들어갈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한테 너무 쉬워요. 이렇게 쓸수 있지만, 두 번째에 쉽다라는 걸 쓰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요거랑 조금 맞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고요. 뽀부거는 가난한 또는 불쌍한 이란 뜻이죠. 3번에 rapide, 빠른 이란 뜻이죠. simple는 단순한, difficile, 어려운 이란 뜻이죠. difficile이 맞겠죠? 이 문제는 나에게 너무 어려워요. 이 일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도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뭐몇년 전만 해도 어휘 문제는 세 칸이 나와서 하나는 되게 어려운 거, 나머지 하나는 조금 쉬운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로 맞추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둘다다 이렇게 쉬운 문제로 나와서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 자체도 그렇게 단어들이 수월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풀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 의사소통 영역으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필수 스스와 또 오늘 저녁에 외출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주베 쉐 크리스토프. 나는 크리스토프 집에 가. A가 뭐라고 물어보죠? 크리스토프라고 해요. 비가 아 샤가메 프레드 디종이라고 합니다. 디종 근처에 샤가메에 살아. 샤가메에 있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 뭘까요? 크리스토프는 집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가 살고 있는 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일라빗 우 그는 어디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정답이 되겠죠? 답 1번입니다. 2번 세 또나미 너의 친구니? 크리스토프 그러면 비가 걔내 친구야 라고 했겠죠. 아니죠? 3번에 아켈레 몇 시에? 라고 했어요. 몇 시에? 라고 물어봤으면 몇 시에? 라고 대답을 했겠죠. 3번 아니고요. 4번 꺼멍에 찔 그는 어떤 사람이니?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를 나타낸다 그랬죠? 대답을 할 때. 5번에 Comment va-t-il이라고 했어요. 그는 어떻게 지내니? 지내는 상황,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자, 여기에도요. Comment va-il에서 중간에 때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것도 발음상. va의 끝에 아랑 뒤에 일에 이랑 겹쳐가지고 va-il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때를 하나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6번에는 1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이런 그 식의 대화는요, 이렇게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A가 B의 생일 파티, B가 A인지 A가 B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잘 보셔야 됩니다. 초대한 사람이 누구고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볼게요. 아, tu connais le chanteur Vianney?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 Vianney라는 가수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Il passe en concert samedi soir au Zénith. 제니스에서 그 토요일 저녁에 콘서트를 한대. 그러니까 비가 아, oui, j'aime bien cette chanson 이라고 하죠. 아, 그래, 나그 사람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아, 물어본 게 아니죠. 대답을 했어요. A가 tu veux venir avec moi? 라고 하죠. 너 나랑 같이 갈래? J'ai deux places. 내가 두 개의 자리가 있거든. 두명 자리가 있어. 이런 식의 대화에서는 요거 밑줄 그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고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거. 또 요렇게 대답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를 찾는 것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두 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B가 뭐라고 합니까? Oh no, dommage라고 하죠. 오, 안타깝다.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j'ai déjà promis à ma cousine de l'aider à préparer sa fête d'anniversaire ce soir-là 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약속을 했어. 누구한테? 사촌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뭘 약속을 한 거예요? De l'aider à 그녀를 도와주기로. 아 이하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는 거를 그날 도와주기로 그날 저녁에 생일 파티 하는 걸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네. 그래서 콘서트를 못갈것 같아 라는 의미죠. A가 peut-être une autre fois alors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용 볼까요? 1번 A가 B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아닙니다. 없죠. 그런 말 없어요. 2번 B가 A에게 파티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라고 했는데요. 파티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은요, B의 사촌이죠. 이건 A, B 두명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3번 B는 이미 약속이 있어서 A의 초대를 거절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정답이 되겠죠. 사촌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4번 A는 토요일 밤에 B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토요일 저녁은 맞아요. 그렇지만 영화가 아니죠. 콘서트죠. B는 가수 비앤디를 좋아하지 않아서 콘서트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J'aime bien cette chans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제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 그리고 여기 또 사촌까지라고 하는 또 제3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도 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답을 고르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물어보죠. Pourquoi les gens attendent? 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니? 기다리지? 라고 합니다. 아땅드는요, 아땅드흐라고 하는 동사, 기다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저거 아땅드흐가 저렇게 3인칭 복수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걸 보시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인칭 복수 변화형이 저렇게, 저런 스펠링으로 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라고 하면서 Il est déjà 9h30. 벌써 9시 반인데 저 이미 9시 반이나 됐는데 왜 기다리는 거지? 라고 이제 A가 물어보는 거예요. B가 Le musée n'ouvre que dans 30 minutes 라고 합니다. 박물관이 30분 후에야 열어. 여기다 dans 뭐뭐 후에. 그러니까 A가 Je croyais Qu'il ouvrait à 9h30.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9시 반에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9시 반에 문을 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9시 반인데 왜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 문을 열었으면 이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죠.
비가 무엇을 나도 그래 나도 이제 9시 반이라고 문을 연다고 생각을 했는데 mais c'est plus tard maintenant.

뜨나. 그런데 지금은 좀더 늦게 여는구나. 좀더 늦네. 애가 알라. 그러면 어떤 것도 안껴 안부. 약간 더 기다려야 되겠네. 비가 위 후종 라크 맞아. 라면서 응 줄을 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종 페르 동사의 1인칭 복수형이죠. 근데 이제 발음이 이제 페종이 아니라 푸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막 학기 초에도 막 페어 동사 그 변화형 얘기할 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줄을 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거 이제 골라볼까요? 시간 위주의 드 요거 의무를 나타낸다라고 기억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강의에서. 그래서 요것도 의무이죠. 다 맞아요. A, B, C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8번은 5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에서 ABC가 나왔을 때 ABC가 다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경우에는 보기가 이렇게 전부가 다 답인 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에이, 보기가 3개라고 해서 3개를 다 답으로 고르는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답이 다 보기에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이 다 답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이라고 되어 있죠. A가 Demain, vous devez apporter vos devoirs en classe 라고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은요, 교실에 숙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가 Pardon, monsieur. 실례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A가 Bien sûr. 물론이죠. Je disais que. disais는 디거 동사의 반과거죠? 말하다. 내가 그 이하라고 말했어요. Vous deviez apporter vos devoirs demain. 내일 여러분들의 숙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앞에 거를 한번더 똑같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B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한번더 얘기해 주실래요? 잘못 들었어요. 한 번만 더요. 뭐 이런 문장을 썼겠죠. B가 마지막에 D'accord, merci.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들어가는 거 골라볼까요? 1번 un carnet, s'il vous plaît 라고 했어요. carnet는 승차권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승차권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상하죠? 아니겠죠? 1번은 2번 pouvez-vous répéter? répéter 반복하다죠. 반복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2번이 정답이죠? 3번 vous acceptez la carte 카드를 받으시나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할때 앞두고 카드 받으시나요? 제가 현금으로만 드려야 되나요? 뭐 지불 방법을 이제 물을 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레스토랑이나 무슨 뭐 주문하거나 할때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문장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 Vous pouvez me passer le sel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소금을 건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때 빠세는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걸 건네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빠세 동사도 굉장히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인데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죠.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 잠깐 들르다라는 것도 되고요. 어떤 시간을 보내다, 바캉스를 보내다라고 할때 그런 식으로 타동사도 되고요. 또 이렇게 소금이라든지 소금 같은 그런 물건 내가 상대방에게 건네주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빠세 동사. 그다음 전화를 또 바꿔주다 또쓸 수가 있죠. 5번 볼게요. Voulez-vous m'apporter de l'eau라고 했어요. 저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나요? 조금 이상하죠, 이것도. 5번 아닙니다. 그래서 9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아포크테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아포크테를 가져다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0번.

6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TS라고 하죠. 누굴까요?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장으로는 새끼 똑같습니다. 이거 사람을 물어보는 거고요. 사물을 물어볼 때는 무엇인가요? 뭐죠, 우리가? 깨스끄 쎄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앞에 저렇게 새끼처럼 쇠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쇠, 꾸와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사, 물, 저거는 사, 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나온 적이 있어요. 사물이냐 사람을 물어본 표현이냐 요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게 1점짜리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구분하시면 됩니다. 누구예요? 라고 했어요. 그때 은혜 오세요. 자, 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탕가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A가 me je ne parle pas coréen, moi. 그런데 저 한국어 못하는데요. 라고 했어요. B가 me il parle très bien français. 하지만 그 사람이 그가 프랑스어를 아주 잘해요. 라고 합니다. 소개시켜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을 고르면 되겠어요. 그럼 1번은 il fait beau라고 하죠. il fait beau는요. 날씨가 좋다죠. 이때 일은 비인칭입니다. 그라고 하는 인칭 주어로 쓴 것이 아니에요. 2번 일부 monk라고 되는데 monk는 monkey라는 동사죠. monkey라는 동사도 참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뭇이 부족하다, 그리워하다, 그다음 기차나 버스 등을 놓치다, 차를 놓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렇게 일부 monk처럼 쓰이게 되면요. 당신은 그를 그리워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는 주어가 일이지만 그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가 아니고요. 이게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당신은 그를 그리워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지금 누가 누구를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0번에 세 몽막쉐라고 합니다. 몽막쉐는 가격이 저렴한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상합니다. 이거 반대말은 쉐어죠. 가격이 비싼. Je vous le présente. 제가 당신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présente 소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인칭의 그 대명사가 간접 목적어일 때 뒤에 직목이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있죠. 얘가 직목이게 되면 뒤로 빠지게 되죠. 간목은. présente 동사편. 수능 특강편에서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제가 당신에게 글을 소개합니다. 4번이죠. 5번에 Il donne sur la mer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다를 전망으로 하고 있다. 바다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초대할 때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할 때 présenter라는 동사도 쓸수 있고요. 이쪽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voici나 voilà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개할 때쓸수 있습니다. 또 수능 특강 편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수특에 어디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한번 그거를 찾아보시면 또 한번 복습을 하는 기회가 되시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항상 같이 두 권을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수능 문제를 실제로 만났을 때 훨씬 더 기억도 잘 나고 뭐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1번을 볼게요. 11번도 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 글인데 이 모든 글에서 이제 소개할 때뭐 이름을 나타내는 거, 거주지를 나타내는 거, 나이를 나타내는 거, 요런 기타 등등의 표현들을 하여튼 모두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우리가 이게 아무리 초반에 배웠지만 이거를 문제를 계속 보지 않으면, 문장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서도 또 우리가 착각을 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Je m'appelle Brad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브레드예요. 주식 카나디안. 저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J'habite à Ottawa, au Canada. 저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국적이 나왔죠. 그리고 거주지가 나왔어요. 주시 리쌍 고등학생이고요. 이제 디즈위땅 18살이에요. 그럼 직업이 나왔죠. 나이가 나왔어요. 주팡을 엉글레 그리고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Je comprends un peu le français et l'espagnol이라고 하죠. 또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언어 나왔죠. 그리고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Qu'est-ce qui m'intéresse라고 나오죠. Qu'est-ce qui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앞에가 끄가 나오게 되면 사물을 나타내는 의문 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 지금 끼가 나왔잖아요. 그럼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물이면서 주어의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무엇이 저에게 흥미를 가져다 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기호를 나타내는 거죠. 르스포 운동이에요. 스포츠요. 라고 합니다. J'aime beaucoup jouer au football et au tennis. 저는 축구하는 거라고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다라고 할때 주에라는 동사를 쓸수 있죠. 주에 아 운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찾을 수 없는 질문 찾아볼게요. 1번 깰라주 아띨 아주가 뭐죠? 나이예요. 나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번 끼 샥. 딜이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를 찾고 있나요? 찾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얘라고 해서 얘가 지금 뭐 실종 아동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찾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2번이죠? 3번, quelle langue parle-t-il? 그는 어떠한 언어를 말하나요? 말할 수 있나요? 여기 나왔습니다. 영어 할수 있고요. 프랑스어하고 스페인어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4번, quelle est sa nationalité? 그의 국적이 뭔가요? 캐나다 사람이라고 했죠? 5번에 Qu'est-ce qu'il aime dans la vie? 인생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나요? 이때는 무엇을이죠? 그가 나오고 여기도 끄니까 가능합니다. 뭘 좋아한다 그랬죠? 스포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여기에 지문에 들어가고 요거를 보기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기에서 고를 수 없는 답,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가끔씩 해드리죠. 자, 이제 12번 볼게요. 12번도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꽁뱅 또 들어가 있네요. 그쵸?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자주 나오고요. 정말 지겹게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꽁피엥의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어요? 라고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냐, 인원수냐, 온도냐, 아니면 사이즈, 뭐 치수를 물어보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A가 Bonjour, je vais prendre une baguette et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안녕하세요. 저 바게트 하나랑 크와상 두 개를 사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B가 Très bien, et avec ça? 네, 좋아요. 그럼 이것들과 함께는요? 뭐 다른 거뭐 사시겠어요? 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죠. A가 Non, c'est tout.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질문으로 해도 되고요. 요거를 질문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가지고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요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거랑 같이요? 뭘 드릴까요, 또? 농? 아니요, 세트.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죠? 근데 B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Ça fait 3 euros라고 하죠. 3유로 20이에요. 라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럼 얘는 가격을 물어보면 되겠죠? 3유로 20이에요. 라고 했던 A가, 우알라, 맥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가격을 물어보는 거 찾아볼까요?

1번. Il fait combien이라고 했어. Il fait combien은요, 그 온도를 물어보는 거죠. 몇 도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Combien de fois? 몇 번? 이거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니죠. 3번에 vous êtes combien?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죠. 몇 분이실까요? 요거는 보통 이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몇 분이실까요? 이렇게 할때쓸수 있는 표현. 4번, je vous dois combien?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죠? 그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죠. 4번이고요. 5번에 pour combien de personnes? 몇 분을 위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인원수죠? 몇 분을 위한 테이블 예약하시려고요? 요렇게 쓸수 있는 상황.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곰비행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꽁뱅 드 푸아는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같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푸아가 횟수나 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보기 문제까지 있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뒤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찾아서 배열하자. Excusez-moi, madame. 실례합니다. Pour aller à la Tour Eiffel. 에펠탑에 가려고 하는데, 가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죠? 왠지. 그때 B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세요. 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Prenez la ligne 1 jusqu'à la station Charles de Gaulle Étoile. 1호선을 타시고요. 1번 노선을 타시고요. 샤를르 드골 역에서 기차역을 이렇게 스타시옹 드 메트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를르 드골 에뚜알 역까지 1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puis changez pour la ligne 6. 그리고 changez 갈아타는 거죠. 6호선으로 갈아타세요. A가 에 빈칸이라고 또 뭔가를 물어봤어요. B가 vous descendez à Biel Hakem이라고 합니다. 이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A가 La Tour Eiffel est loin이라고 하죠. 에펠탑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농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가깝다라는 의미의 그런 문장을 여기다가 썼겠죠. 이제 볼까요? 에펠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A. Je dois prendre quelle ligne? 린는 이제 노선이 되거든요. 지하철 노선도 되고요. 버스 노선도 됩니다. 제가 몇번 노선을 타야 되나요? 저 이때 펑전 타다죠? A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1번 노선을 타라고 했잖아요. 그쵸? 1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리고 6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B번, 주대성, 아켈스타슝. 제가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나요? C번은 LA, 생미니자 B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B가 들어가겠죠? 어느 정거장에서 내리죠? 그랬더니 여기서 내리래요. 맞죠? 마지막으로 에펠탑이 멀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C번 쓰면 되겠죠. 앞뒤에는 도보로라는 거죠. 도보로. 이렇게 구어긴 하죠. 뭐 아무튼 관용어죠. 관용어의 표현으로 이렇게 쓸 때는 여기에 관사 안 들어가죠? 물론 이런 거안 들어갑니다. 오피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앞에라고 씁니다. 도보로. 그래서 순서가 그냥 ABC 그대로 순서가 쫘르르 배열하면 되겠네요. ABC 순서로 나온 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길 묻고 찾기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 약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위치가 지금 뭐 여기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는 방향 이렇게 해놓고 뭐 여러 가지로 약도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약도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약도 문제가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요즘에 조금 더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표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가는 방법을 잘 알아야지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문장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에이가 빠동 마담, 실례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비가 미디에 듬이라고 하죠. 미디는 정오죠, 정오. 정오하고 30분. 12시 30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물어보겠어요? 12시 30분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몇 시예요? 그쵸? 시간을 물어보는 거겠죠. 12시 30분이에요. 얘가 Merci, 고맙습니다. C'est ma première fois ici. 제가 여기가 좀 처음이에요. 라고 합니다. 비가, 아, 뭔, 아, 그래요? Moi, je viens souvent ici. 저는 여기에 종종 옵니다. 라고 했어요. 뭐, 시간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여기 처음이에요. 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빈칸에는 시간을 물어보는 문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Où allez-vous? 어디로 가시나요? 이거는 행선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대답한 1번과는 맞지가 않죠. 이번에는 on peut se voir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se voir 만나다죠. 이것도 이제 대명동사이죠. 대명동사에서 이제 voir가 만나 보다인데 앞에 이제 se가 붙으면서 만나다라는 뜻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동사 중에서 상호적인 대명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명동사 종류에는 뭐 재기적인 대명동사, 상호적, 본질적, 그다음 수동적인 대명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se voir는 상호적인 거, 두 사람이 같이 있거나 주어가 복수이거나 아니면 이제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대명동사를 말하죠. 그래서 이때는 만나다, 만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자, vous avez l'heure. 자, 시계가 있느냐가 아니고 몇 시인가요?라는 뜻이 3번이라고 그랬죠. 여기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있나요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나요는 오히려 4번이죠. Vous avez le temps? Vous avez du temps? 아닙니다. 또는 이제 이거를 시간이 되시나요? Vous êtes로도 쓸수 있죠. Vous êtes libre. 이렇게 해도 시간이 있나요?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5번에 Vous arrivez quel jour? 어느 요일날 오시나요? 도착하시나요? 그래서 14번에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요거 부자벨레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깰레어 에띠라고 똑같은 거죠. 몇 시인가요? 사실 여기 깰레어 에띠로 물어보면 너무나 그냥 답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깰레어 에띠보다는 이제 부자벨레흐라고 하는 질문으로 많이 더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가면 아주 너무 쉽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정답 3번입니다. 여기 이제 14번 문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어렵지는 않고 쉬운 문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가기 쉬운데 제가 그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두 개. 굉장히 혼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반드시 5개 중에 2개는 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가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있느냐? 요거는 몇 시냐? 두 개를 같이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를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죠? D까지 있죠? 볼게요. 자, 마담이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비가 Je voudrais le plat du jour,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Plat du jour는 이제 오늘의 요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위, 네, 꽁, 부화송 음료로는요? 라고 물어봅니다. 음료로는요? 혹은 뭐 디저트로는요? 라고 할때 앞에 꽁무를 쓰는데요. 이때 꽁무 다음에는요? 관사가 나오지 않아요. 무관사로 쓰죠. 그래서 꽁, 부화송이라고 써야 됩니다. 꽁 데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데스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최근에는 요거 나온 적 있죠. 빈칸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밑에가 이제 위 무테이 도우라고 해서 물한병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물이 나오니까 음료수니까 여기에 꽁 부화송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찾는 거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음료로는요라고 물어봤죠. 비가 위 무테이 도우
물한 병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대유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부대유는 병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잖아요. 어떤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 또는 용량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이죠. 요것도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복고대처럼 민 부대유도를 씁니다. 들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관사 명사를 쓴다라고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관사를 쓰다 보니까 드에 의하고 오에 의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 거를 축약을 하죠. 그래서 드를 없애고 요렇게 축약을 해서 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윈 붓대 이게 도가 되는 거죠. 엉 베르 도 물한 잔. 그렇죠? 복구도처럼 이런 식으로 관사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요 문법 문제에서 관사가 생략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마담이라고 하면서 뭘 원하시나요? 주, 부, 데지레라고 했어요. 데지레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동사 원형이. 근데 요게, 식당의 대화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때 저런 형태로 거의 다 나옵니다. 부대지레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다 알고 계시긴 하실 거예요. 요거 A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B번에는 que voulez-vous라고 했어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que voulez-vous? voulez는 이제 vouloir 동사가 되죠. 자, vouloir 동사 원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 그래서 이 대화 지문에서도 불루아가 하나 더 나와 있죠. 부드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뭐 조건법인데요. 사실은 불루아 동사의 조건법입니다. 근데 조건법은 수능에서는 이렇게 공손함의 표현으로만 제시가 되고요. 그 외에는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건법 자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 부드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종종 봤던 주에므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게 어미 동사를 보니까 동사 어미는 방과거형 어민 것 같은데 앞에가 동사 원형이에요. 이게 뭐예요?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조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건법은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말을 좀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쓰는 법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블루화예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를 원하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렇게 지금 비는 직설법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 C번 볼까요? 무 페이에 꺼멍이라고 했어요. 페이에는 이제 지불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불을 하시나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저는 카드로 계산할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뭐 현금으로 계산할 거예요 라든지 이런 그 지불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A하고 B는 가능하고요. C는 안 되고요. 그다음 D 볼까요? D를 보시면 부자베 무늬 앙펑이라고 했어요. 무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무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뉴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냥 각각의 메뉴를 말하지만 무늬라고 프랑스에서 무늬라고 하면요, 그 어떤 코스 정식 메뉴를 말하거든요. 단품은 아니고 이제 정식 메뉴를 말해요. 그래서 어린이 정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린이 메뉴가 있느냐. 그래서 D는 아니죠.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어린이 정식 메뉴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뭐, 네, 있어요. 라든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D도 들어갈 수가 없겠고, C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A하고 B만 가능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에는 1번이 답이에요. 15번도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C하고 D에 그런 특히 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많이 보시지 않았던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요. 전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내용을 만나봤는데요. 5강의 그런 바로 앞에서의 그런 어려운 문법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 또 16번부터 또 끝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순수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주제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의 두 번째 시간이자 순수강 전체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순수강의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일단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순특강 한국지리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뒤쪽에 있는 문제 풀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같은 주제 다른 문항까지 풀고 나서 전체 순특강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54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시죠. 보죠. 그래프는 충청지방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를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보죠. 지도에 남아있는 A, B, C는 어디가요? 일단 A는 태안에서 서당, 당진이 되고요. 아이고. 당진. 당진. 다음 B는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하셨어. 청주입니다. 다음 충북의 북쪽 다섯 개 지역은 가운데가 충주가 되고 이렇게 두 지역씩 묶어서 특색이 비슷하다 그랬죠. 진천 음성 그리고 제천 단양. 자, 그러면은 가는 1차 금속 제조업, 다시 얘기해서 제철 발달한 곳이니까 당진이네. A. 나는 비금속 광물 제품, 요 비금속 광물 가장 대표적인 게 석회석입니다. 이 석회석으로 시멘트부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천 단양은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C. 나는 C. 다음 전기 장비와 전자 조립공업 발달하였다. 청주가 되겠죠. 그래서 B.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가나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까요? 자, A는 전남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영광굴비, 함, 무볼레, 목포에서 A는 영광입니다. 다음, 여기는 보성 다니는 친구가 너 어디 나왔니? 순광여고 나왔어. 보성입니다. 다음 여기는 거제. 그래서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 제거, 고통 거제라고 얘기했었죠. C는 고성. 자, 보죠. 가. 이 지역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특산물인 녹차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제를 개최하고 있다. 끝났네. 녹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벌교 지역의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순천말 갯벌과 함께 람사르 협약에 등재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도 등재되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 중에서 자연 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마스코트는 다향이와 의돌이에요. 다향이는 다도 우리 차 얘기하는 거고 의돌이는 이 보성이라는 동네가 의병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병을 배출한 의향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가는 보성입니다. B. 다음 나 공룡 관련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공룡! 끝났네. 공룡 발자국의 발견을 기념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룡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또 가야시대 고분군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고성입니다. 근데 이 가야시대 고분군은 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지역만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른 내용도 나올 거야. 가야 고분군도 있는데 공룡 발자국도 있네. 그럼 고성이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C.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영남지방은 우리나라 남동부에 위치하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이강 유역 평야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무슨 강? 낙동강 유역 평야가 되겠죠. 그래서 낙동강 해구에는 염해 방지를 위한 하구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금영낙, 금강, 영산강, 낙동강. 동해안 해안 평야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발달하였다. 특히 경북의 내륙분지와 구릉지에서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을 이용하여 사과와 복숭아 등의 과수재배를 많이 한다. 과수재배의 면적은 경북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다. 맞죠? 다음, 디귿 등은 분지를 중심으로 섬유산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한 내륙공업지역이며, 그러니까 요 내륙공업지역. 디귿에는 대구와 구미가 들어갈 수 있죠. 다음, 포항, 울산, 거제 등은 중화공업 중심인 임해공업지역이다. 이 임해공업지역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성장 거점 개발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잖아요. 그 지역들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과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여 관광산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역사마을이 있는 곳은 안동과 경주입니다. 하회마을, 양동마을.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죠. 정답은 5번. 다음 4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부터 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A, B, C가 있는데요. 세 지역은 딱 보기에도 위도가 비슷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죠. 일단 A는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안이에요. 부안. B는 여기 이렇게 소백산맥 지나가거든요.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갑니다. 소백산맥. 이렇게. 소백산맥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네? 여기는 장수. 다음 C, 여기 꼬랑지 있는 데가 포항이니까 포항 밑에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세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와 연강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연강수량 제일 많은 데 어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경북의 해안 지역은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남의 해안 지역도 다시요. 전라도 해안 지역도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형성 강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남서 쪽에서 불어오는 남서 기류 영향으로 지형성 강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수는 연강수량이 꽤 많은 곳이에요. 게다가 장수는 부안, 경주와는 달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도 가장 크겠죠. 그래서 연강수량 가장 많고 기온 연교차 가장 큰 다가 장수 B가 됩니다. 남아있는 부안과 경주 중에서 부안은 서해안, 경주는 동해안이니까 상대적으로 서해안에 위치하는 부안이 동해안의 경주보다 연교차가 크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큰 가가 부안 A가 됩니다. 2. 그러면 남아있는 경주가 C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먼저 지도 보면은 여기가 울진, 여기가 영덕입니다. 영덕. 다음, 대구, 군위 통합되었죠? 군위의 서쪽에 구미 있습니다. 얘는 거제. 거제. 자, 그러면 세 지역에 성비와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성비가 제일 높은 데가 다네요, 다. 세 지역 중에 성비 제일 높은 데 어딜 것 같아요? 중화공업 발달한 거제거든요. 그래서 거제가 성비가 제일 높다. 다가 거제가 됩니다. 다가 거제. 그러면 남아있는 게 구미와 영덕인데 A와 B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눈에 엄청나게 많이 띄는 게 얘더라고요, 얘. 80.5입니다. 자, 어떤 지역에 유소년

부양비든 노년 부양비든 어쨌든 80이 넘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남아있는 두 지역 중에 구미와 영덕에 유소년 부양비가 80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구미와 영덕에 노년 부양비가 80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영덕같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노년 부양비가 80 가까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제가 노년 부양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죠. 청분의 노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80이 나왔단 얘기야. 그 얘기는 100명의 청장년층이 80명의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숫자가 뭐 비슷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영덕이 아마 노년 부양비가 높을 거야. 그래서 나가 영덕이 되고 남아있는 가가 구미. 영덕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B가 노년 부양비, A가 유소년 부양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영덕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비가 100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얘기했었죠. 촌락은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 나타나는데 전체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 노년층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치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성비가 100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A는 유소년 부양비, B는 노년 부양비입니다. 다음, 구미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한다. 풍력발전단지는 영덕에. 구미는 영덕보다 노령아지 수가 낮죠. 다음, 영덕은 거제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낮겠죠. 여기는 거제시고요. 여기는 영덕군, 그리고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니까. 거제는 구미보다 중화공업 제품 출하액이 많다. 구미는 상대적으로 경공업이 많이 발달한 영남 내륙공업 지역입니다. 중화공업 제품은 거제가 훨씬 더 많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시청에서 출발해 대전광역시청으로 가는 길 찾기 안내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지도부터 좀 볼까요? 얘는 보령입니다. 보령. 얘는 군산이죠, 군산. 얘는 충북의 북부 지역의 가운데, 충주. 그리고 경북의 남서쪽 구석, 여기는 김천입니다. 김천. 자, 그러면 이 가나다라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어느 곳을 거쳐가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살펴봐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가보죠. 가. 서공주를 지난대. 어쨌든 공주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야 공주지나 대전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마도 보령이겠죠, 보령. 그래서 가는 보령이 됩니다. 보령. 다음, 나. 증평? 아, 증평 어딘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청주는 알고 있잖아. 청주는 여기입니다. 청주.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청주지나 대전까지 갈까요? 충주가 되겠죠. 증평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나는 충주입니다. 다음, 추풍령 휴게소는 어딨지? 추풍령. 뭔가 되게 높은 산을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군산과 김천인데, 군산에서 대전까지 갈 때는 높은 산을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반면, 김천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소백산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천에 추풍령이 있습니다. 그 추풍령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김천에서 추풍령 지나 대전 나들목에서 대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주. 전주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군산에서 대전 지나서, 이렇게 대전, 아, 다시요. 군산에서 전주 지나서, 이렇게 대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 군산이 됩니다.

보령에는 일단 상업용 공항이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은 일단 5군데,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제주에 있고, 청양무에 있다. 기억나시죠? 청양무. 그리고 원광대에 나온 울려사, 군포사라라고 얘기 드렸던 것 같고, 여기에서 군이 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요 철도역, 항구시설, 상업용 공항이 모두 있는 곳은 군산입니다. 군산. 다음, 충주는 충청도 명칭이 유래가 된 지역이 맞죠? 다음,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충주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보령이죠. 서울과의 직선거리는 나, 충주가 다 김천보다 가깝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농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기 군, 김을, 김제입니다. 다음, 경북의 북서쪽 구석, 충북으로 넘어가는 조령 있는 문경. 다음에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하고 있는 김해양산 중에 왼쪽은 김해입니다. 김해. 자, 첫 번째 그래프에는 논밭 면적 비율 나와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는 농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일단 단은 전업농가, 겸업농가 두개 합친 것 중에 겸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겸업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대도시 근교 위치하는 근교농촌에 해당하는 김해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음 남아있는 것은 김제와 문경인데 김제는 논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가가 김제가 되고 여기 소백산맥이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밭 비율이 높은 나가 문경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보죠. 1번. 김제에서는 지평선 축제가 열린다. 맞네요. 다음. 다에는, 김해에는 문경세제가 있다. 아니죠. 문경세제는 나, 문경에 있습니다. 다음 3번. 김제는 문경보다 과수 재배 면적이 좁죠. 문경이 사과로 유명하다고 얘기했었죠. 경북 지역이 기본적으로 과수 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음. 문경은 김해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아니죠. 김해는 근교농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가 널리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김해는 김제보다 쌀 생산량이 적겠죠. 김제가 더 많을 겁니다. 다음, 8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 섬 중앙에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위치하는데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아니라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습니다. 섬 곳곳에 다양한 화산 지형이 발달하는데 오름은 대체로 점성이 큰 용암이 다시요. 용암동굴은 대체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아니죠.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제주도 대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내리는 시기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 주를 이룬다. 건천이 주를 이루는 것은 전리가 발달한 다공질의 연무암이 기반암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빗물이 쭉쭉 아래로 스며들기 때문이죠. 맞아요. 다음,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자,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많은 댐과 저수지가 조성되었다. 아니죠. 제주도는 하천 발달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굳이 이거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오름은 한라산보다 형성 시기가 대부분 늦습니다. 제주도에 화산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화산활동 말미에 오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정답은 3번. 다음 뒤로 갑니다. 1번.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내용이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먼저 가. 지역 특산품인 하회탈의 모습을 담아 지역민의 미소를 표현하였다. 하회탈. 하회탈 유명한 곳은 안동이죠, 안동. 다음, 나. 지역의 대표

대표적인 축제인 남강 유등 축제. 남강 유등 축제는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포늪과 상징인 따오기가 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창녕이 되겠죠. 자, 1번. 혁신도시가 있는 곳은 안동이 아니라 진주입니다. 진주에 혁신도시 있죠. 경상북도 도청은 진주 아니라 안동에 있죠. 안동은 진주보다 연강 수량이 적습니다. 안동은 영남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우지. 진주는 상대적으로 남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강 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동이 진주보다 연강 수량 적습니다. 다음, 진주는 창녕보다 총인구가 많습니다. 30만 정도 돼요. 다음, 창녕은 안동보다 경제면적 중 받체 비율이 높다. 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안동은 이쯤 위치하고 있죠. 어쨌든, 태백과 소백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중상류 구간에 해당합니다. 낙동강의 중상류 구간. 반면, 창녕은 여기 대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낙동강의 하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동보다는 평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지 비율이 높으니 논의 비율이 높고 안동은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이 높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는 남부지방을 흐르는 세하천의 수계를 나타낸 모직도라고 합니다. 나부터 다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되게 모르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거죠. 먼저 동복천, 오수천, 요천, 보성강. 보성? 아, 전라남도 보성이구나. 거기로 지나가는 강은 아, 섬진강이겠구나. 그래서 가가 섬진강입니다. 다음 나도 볼까요? 나는 황룡강, 함평천, 그리고 광주천인데 여기 하구뚝이 있습니다. 하구뚝. 낙동강과 영산강에 모두 하구뚝이 있는데 함평 나비축제 열리는 함평 그러면은 아, 전라남도 쪽이구나. 아, 영산강이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영산강. 다는 얘는 뭐야? 반변천, 내성천, 병성천, 감천, 황광, 신천, 밀양, 양산, 선악동강 끝났죠. 그래서 얘는 낙동강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얘는 서해로 유입되고 얘는 지금 남해로 유입되고 있죠. 섬진강 찾았으면은 아, 얘는 영산강, 얘는 낙동강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 섬진강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아닙니다. 삼각주는 낙동강 쪽에. 섬진강은 낙동강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아닙니다. 딱 보기에도 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천 유역 면적도 낙동강이 더 넓습니다. 나는 다보다 통과는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 수가 많다. 사실 이거는 다이 하천이 지나간 유로를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유로가 기니? 유로가 길수록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을 더 많이 지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요 정도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든 강에 유로를 다 기억해서 그 유로가 지나는 광역 행정구역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누가 더 기니 정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다가 더 길죠? 광역 단위 행정구역도 다가 더 많을 겁니다. 다음, 낙동강은 영산강보다 하구 연안의 조차가 크다. 아니죠. 낙동강은 상대적으로 조차가 작은 편이라 하구에 삼각주가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기 아산만 쪽이 조차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서 멀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조차가 작아지는 편이에요. 낙동강은 이쪽으로 유입되니까. 조차는 영산강이 더 큽니다. 가부터 다 중에 공업용수로 이용되는 강물의 양이 가장 많은 하천은 다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하천 주변에 어디가 공업이 가장 많이 발달했니? 아무래도 남동 임해공업지역, 또 영남 내륙의 구미와 대구 같은 데도 지나가니까, 대구도 이제 포함하는 거니까, 강물의 양이 가장 많은 하천은 낙동강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는 울산이죠, 울산. 그리고 부산. 김해 양산. 양산. 여기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촌락으로 놓고 풀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합천입니다. 합천. 자, 그래프에 네 지역의 인구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인구 변화는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가네요. 가. 특히나 2000년 이후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어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거나 제조업이 발달하거나 혁신도시 조성되거나 뭔가 요인이 있어야지만 증가하거든요. 합천은 당연히 아니겠지. 양산, 양산은 부산에서 교외화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도시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양산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네. 울산, 부산은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가. 인구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증가한 곳은 양산밖에 없어요. 가는. 양산. 다음, 나와, 다시, 나와 볼게요. 라. 라의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도 인구가 감소하는 편이죠. 그럼 인구가 이렇게 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한 지역. 일단 합천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부산도 있겠지. 부산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다보다는 라가 인구의 감소율이 더 크거든요. 자, 부산은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350만에서 340만으로 1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근데 예를 들어 합천의 인구가 10만이라고 합시다. 10만이라고 합시다. 근데 9만으로 줄어들었다. 얘는 만명 줄어들었지만 감소율은 10%가 준 겁니다. 얘는 10만 명 줄어들었지만 10%보단 덜 줄었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이 인구의 감소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인 부산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그래도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율이 컸던 곳은 합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가 합천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기간 동안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합천보단 감소율이 낮았던 다가 부산이고요. 울산도 일부 교외화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부 산업 침체되면서 2015년 이후에 인구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죠. 영남지방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양산이 아니라 울산입니다. 울산과 부산은 모두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위치하죠. 다음, 합천은 양산보다 아파트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양산은 부산으로부터 인구 순 유입이 나타난대요. 요 기간 동안에 양산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으로부터 교외화로 인해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니은,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답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자,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한대. 그러니까 1일차부터 4일차에 답사한 지역들은 5일차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1일차부터 4일차에 해당하는 지역을 여기서 지우고 남는 지역이 5일차에 답사 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부터 보면 여기는 군산입니다. 전주, 영광, 여기는 광주에서 단화를 나누었다죠? 나주, 보성에서 순광여고 다녔어. 순천. 자, 그럼 볼게요. 새만금 간척지 방문, 근대역사박물관 견학,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에 있습니다. 한옥마을. 한지산업, 전주, 원자력발전소, 굴비, 영광의 키워드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강연 청취 및 뭐뭐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먹는 배, 놔주죠. 그럼 5일차에는 순천 가야겠네. 순천, 남아있는 게 순천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1번,
대규모 재

제철소 및 매화마을, 광양 관련된 내용이죠. 장류박물관 견학 및 옹기 만들기 체험, 순창, 장류축제. 다음 차박물관 차밭 탐방 차 보성입니다. 그리고 공룡 공원도 있는데 보성에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 발견됐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다음 석유화학 산업단지 해상 케이블카 여수 람사르백에 등록된 해안습지의 생태 환경 견학, 이게 순천입니다. 정답은 5번. 다음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기후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좀 보면 여기는 울진입니다. 여기는 안동. 여기는 순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순천. 여기는 제주.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자, 그래프에는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 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1월 강수량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여러 번 얘기했었죠? 월 평균 기온 차이, 월 평균 기온에서, 그 지역의 월 평균 기온에서 다섯 지역의 월 평균 기온의 평균을 뺀 거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 지역의 월 평균 기온이 높으면 월 평균 기온 차이도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월의 평균 기온의 지역 간 차이와 나월의 평균 기온 차이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나월의 평균 기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가월은 나월보다 평균 기온의 차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 겨울철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 기온 차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당연히 1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월은 8월이 되겠죠. 8월. 그렇다면 이는 1월 달에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1월 달에 가장 따뜻한데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이가 서귀포. D는 서귀포 다음으로 따뜻한 데네요. 어딜까요? 제주 되겠죠. 제주. 반면 A는 가장 추운 데입니다. 1월에 가장 추운 데 어딜까요? 안동입니다. 안동. 그렇죠.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니까 안동이 1월 평균 제일 낮아요. 얘가 A, 제주, D. 남아있는 게 순천과 울진인데요. 자, 1월 평균 기온 비슷해 8월 달에 누가 더 기온 높을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확실한 거는 울진, 북동풍에 의해서 겨울 강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월 강수량이 비가 C보다 더 많거든요. 1월 강수량 더 많은 비가 울진이 되고, 남아있는 C가 순천이 됩니다. 그래서 울진이 B, 순천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순천이 울진보다 기온 높아요. 그리고 1월 달도 순천 울진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자, 볼게요. 1번 A는 안동은 제주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죠. 고위도 내륙 지역이라서. 정답은 1번 맞죠. 다음 B는 울진은 순천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낮습니다. 겨울강수 집중률은 울진이 높죠. 울진. 다시요. 울진은 순천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죠. 예. 북동풍에 의해서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요 동해안 지역들은 맞는 내용이 좀 맞네요. 다음 제주는 서귀포보다 1월 평균 풍속이 강하다. 예,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제주가 서귀포보다 1월 평균 풍속이 강합니다. 서귀포는 울진보다 연강수량 훨씬 많죠. 가는 8월, 나는 1월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네요. 다음 6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게요. 얘는 서산이죠. 얘는 입 벌리고 있는 보령. 진천 음성 중에 나는 진천. 충북의 북쪽 5개 가운데 옛날 중원이었던 충주.
전북의 한가운데 전주. 광주에서 담화 나누었다. 비는 나주. 보성의 순광여고, 보성의 순천. 순광여. 수가 되죠. 갑. 서산과 여수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위치해요. 맞네. 진천과 나주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다음, 충주와 전주는 소속된 도의 지명이 유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충, 청도, 전, 라도. 맞네. 라, 보령과 순천에는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가 있어요. 자, 순천은 있지만 보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이 맞아요. 정답은 4번.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지표는 가나 지표의 충청지방 내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이런 지도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의 경우는 천안, 세종, 청주, 대전에서 낮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낮게. 반면 서천이나 청양, 영동, 괴산 이런 등지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얘는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겠죠. 그러면 노년부양비 가능합니다. 인구순이동 안 되죠. 유소년부양비 당연히 안 되고 제조업 출하액도 안 됩니다.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율 괜찮아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여기 서, 당, 아, 천.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네요. 청주까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 그러면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율 안 되겠지. 노년부양비 안 됩니다. 자, 인구순이동도 될것 같지만 인구순이동이 맞으려면 세종에도 상위 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유소년부양비? 될수 있습니다. 제조업 출하액도 될수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소년부양비도 안 되겠네요. 그쵸? 세종이 표시가 안 되었으니까. 결국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은 제조업 출하액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다음 8번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는 안동. 여기다 적을게요. 안동. 나는 경주입니다. 경주. 자, 푸는 방법 아시죠? A, 일단 여기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 안동에 있고 경주에도 있습니다. 다음, 도의 지명 유래가 된 지역, 안동은 아니고 경주 맞지. 원자력 발전소, 안동 아니고 경주 맞죠. 광역시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맞닿아 있나요? 네. 경주는 울산과 맞닿아 있지만 안동은 아닙니다. 안동 아니고 경주 맞아요. 그러면 A는 둘다 예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역 맞습니다. B는 예,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돼요. C, 아니오 예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D는 아니오, 아니오인데 아니오 예니까 안 됩니다.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1번. 요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18번째 주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뒤로 가서 177페이지에 같은 주제 다른 문항, 4번부터 다시 세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내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경남, 서울, 울산, 제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제일 높은 데 어디예요? 울산입니다. 반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제일 낮은 데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인 특성상 제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곳 제주입니다. 제주. 그럼 남아있는 서울과 경남 중에서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제일 낮은 다는 서울이 될 것이고 나는 경남이 되겠죠.

보죠. 1번, 울산은 경남보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많다. 맞아요. 다음 2번, 경남은 서울보다 백화점 사업체 수가 많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제일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다음, 서울은 제주보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죠. 생산자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당연히 서울이 제주보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다음, 제주는 울산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대요. 자, 여기 1차와 2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100에서 1차와 2차를 빼주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제주는 1차가 대략적으로 10이에요, 12. 그리고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4% 정도 볼게요. 4%. 이거 빼주면 16을 빼주는 거니까 얘는 84 정도 되겠죠. 84. 근데 울산 보세요, 울산은. 일단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30%가 넘어갑니다. 요것만 빼더라도 7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제주가 더 높죠. 맞습니다. 다음, 울산은 영남권, 경남도 영남권.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182페이지에 5번 문항.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에는 여기 성남, 여기 화성, 여기는 원주입니다. 그리고 태백이 나와 있죠. 자, 눈에 띄는 지역들 위주로 찾아갈 거예요. 자, 나와 있는 그래프는 2023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에요. 어쨌든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일단 가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합니다. 특히나 80년대 말 이후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죠.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탄광이 폐광된 태백입니다.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1990년대에 인구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요때 인구가 빡 증가했네. 아, 요때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구나. 그래서 성남이 다가 되는 거죠. 다. 요때 1990년에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나와라는 어쨌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지역들인데 라의 경우는 특히나 2000년 이후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로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2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구나. 화성이 되고 남아있는 나가 원주가 되겠죠. 그러면 태백에는 혁신도시가 없죠. 화성에는 1기 신도시가 아니라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원주는 화성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죠. 화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성남은 원주보다 선로의 통근통합 비율이 높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니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 다음, 태백과 성남은 모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다. 성남은 연결되어 있지만 태백은 연결되어 있지 않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바로 뒤로 가서 같은 주제 다른 문항 6번 볼게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가부터 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얘는 태안이네요. 얘는 충주, 세종, 청주, 대전, 보령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시면 돼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가와 나예요. 가와 나는 충청 남도에 위치하고 있대요. 충청 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 태안이랑 보령이 있네요. 다음, 다와라에는 중앙정부청사가 있대요. 다와라. 자, 중앙정부청사 당연히 세종에 있겠죠. 세종. 그리고 과천에도 있고요. 또한 군데 있습니다. 단독청사.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중앙정부청사가 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와라가 대전. 다음 가와바. 가와바에는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어요. 기업도시는

0: 태안과 충주죠. 태안과 충주. 자, 그럼 하나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태안과 태안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가가 중복되니까 태안은 갑니다. 가. 다음, 가와 나가 태안 아니면 보령인데 가가 태안이니까 나는 보령이 되겠죠. 나는 보령. 다음, 가가 태안이니까 남아있는 바가 충주가 됩니다. 충주. 헷갈리니까 찾은 건 지워주는 거예요. 다음, 마와 바는 충청이라는 지명이 유래가 된 지역이래요. 마와 바. 아이고, 아이고. 마와 바. 충청은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딴 건데, 아까 충주가 바였죠? 그러면 청주가 남아있는 마가 됩니다. 이것도 다 찾았네. 청주마. 청주마. 다음. 라와 마에는 현재 KTX 정차역이 운영되고 있어요. KTX 정차역. 일단 청주는 오송이 KTX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점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대전으로 지나갑니다. 대전. 자, 그러면 청주가 마니까 대전이 라가 되겠죠. 그럼 대전이 라니까 세종이 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선지 볼까요? 가. 태안에는 석탄박물관이 있다. 아니죠. 석탄박물관은 여기에서 보령에 있습니다. 다음. 나. 보령에는 천연기념물인 신두리안 사고가 있다. 태안에 있습니다. 다음. 마에는 청주에는 오송바이오밸리가 조성되어 있다. 오송바이오밸리, 오송이 청주에 있다. 오송은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의 분기점. 맞아요. 다음, 봐. 충주에는 양수식 발전소가 있다. 물론 충주에는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력 발전소는 양수식 발전소는 아니에요. 다음, 세종은 라, 대전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 아니죠. 세종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년부양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7 수능 특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우리 총 40강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능 특강은 연계 교재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담겨 있지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정답만 찾아가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답을 찾은 후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정답은 이건데, 아, 여기는 이게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낮게 나타나는구나, 그 그래프를 조금씩만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보다 더 확실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될 수 있는 문항들 또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수능 특강 맨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가시면서 수능 특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수능 완성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완성해서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꼼꼼하게 쓰는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1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행복 추구와 신앙 파트 또 문항풀이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실전 문항 한번 풀어보고요. 또 우리 또 근대의 또 서양 철학의 포문을 열었던 또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사상까지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문제 같이 풀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그리고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 관한 그리고 종교개혁 사상까지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는 실전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네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네.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은 쾌락이므로 쾌락을 추구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네. 얘들아,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왔는데 최고선을 쾌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쾌락을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그럼 누구야? 그렇지, 에피쿠로스다라고 하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네. 자, 에피쿠로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쾌락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만큼의 쾌락을 얻고 난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온다면 그 1의 쾌락은 어때? 그렇지, 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력 있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자력 있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네. 자, 이러한 덕들, 자, 어떤 이런 이성적인 또 정의로운 이런 지혜로운 이런 덕들은 결국은 즐거운 삶을 가져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력 깊은 사람은 필요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우연은 유동적이며 우리 힘에 의해 생겨나는 일은 다른 주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네. 우리 행동을 결정할 힘은 우리 안에 있음을 명심하게. 한마디로 지금 에피쿠로스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세상에 어때, 운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원자론적,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는 우연한 원자들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과 죽음과 운명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피쿠로스의 최고의 행복은 어떤 경지? 그렇지, 아타락시아의 경지. 아타락시아의 경지가 뭔지 말로 설명해 봐. 그래요, 좋아요.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이러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최고의 쾌락, 아타락시아,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더 이상의, 그렇죠,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강조할 법한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니라고 했죠? 자, 그는 욕구를 자연적이고 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욕구, 또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성적 욕구, 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부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욕구를 구분하면서 이 중에서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적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삶에 헌신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역시 아니죠. 자,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인간관계에 나서는 것은 쓸데없는 불안과 오히려 오해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을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둔적 삶을 살아라. 단, 외톨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 친구와의 우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인 삶에 헌신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신의 행위가 산출할 고통이 아니라 쾌락만을 숙고해야 한다? 아니죠. 어떤 행위가 산출할 고통과 쾌락을 이성적으로 잘 헤아려서, 그렇지, 고통이 제거된 상태, 고통의 제거를 통해서, 그렇죠, 쾌락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쾌락만을 숙고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아,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신, 죽음,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 다 제거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쁜 운명이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잘못된 믿음을 제거한다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의 쾌락을 우리는 쾌락을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합니다. 자, 계속해서 쾌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을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참았을 때 이후에 더 큰 쾌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이성적으로 무엇하고 그렇죠. 비교하고 이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에피쿠로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이 응수합니다. 어떤 쾌락이든지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어떤 정념에 좌우되지 않고 좀 초연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쾌락을 즐길 때와 쾌락을 즐긴 후 후회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될 때를 비교해야 합니다. 쾌락을 취할 적절한 때가 온 것처럼 보일 때에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성에 따라야 합니다. 자,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하게 이성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친구들은 스토아 학파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스토아 학파 사상가 에픽테토스 입장인데요. 자, 에피크로스와 저 스토아 학파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방금 전에 지금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어떤 1만큼의 고통을 참았는데 그 이후에 10만큼의 쾌락이 온다면 그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동요를 막는 명료한 사고는 쾌락적인 삶, 즉 즐거운 삶을 가져올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리고 욕구를 잘 분별하고 이러기 위해서 명료한 사고, 이런 이성의 역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진술이죠. 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정념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정념에 대초연해야 한다. 왜 틀렸어? 그래,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자연적인 정념뿐만 아니라 비자연적인 정념 모두에 대해서, 즉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자연적인 정념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념을 제거해라, 이건 틀렸어. 하지만 모든 정념에 대해서 의연하게,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때? 그렇지. 정념의 초연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잘못된 진술 4번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이야기 하죠. 평온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요, 다 평온한, 마음이 평온한 그런 삶을 추구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은 이러한 선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우리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공통점으로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아,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일어날 만하는 일이 그냥 일어난 거라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소에게는 소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게는 포도나무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각자에게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째서 너는 네 운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느냐. 자연은 너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자, 어떤 외적인 일로 네가 고통을 당한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그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한 너의 무엇인 거야? 그렇지, 판단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당장 지워 없애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좋아요,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은 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자연이 바로 그렇지, 신 자체이기 때문에 그 신적 필연성,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건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운명을 순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스토아학파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스토아학파 사상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스토아학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인데요. 자, 기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회피해야 한다? 아니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이다. 맞아요.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 즉 로고스가 아니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왜 틀렸니? 얘들아, 이성에 따르는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이 바로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잖아. 이성이 신의 섭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성이

아니라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과 갑, 중세 서양 사상과 을이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죄송해요. 순서도네요. 순서도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이데아는 불변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누구야? 그렇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각각의 사물에는 각각이 매칭되는 이데아가 존재하는데 그 이데아는 사물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계에 똑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죠. 그리고 최고의 이데아는 바로 좋아요. 좋음의 이데아, 좋음 그 자체인 선의 이데아. 계속해서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을 볼게요. 이데아는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하는 한 불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시인을 통해서만 실존할 수 있다. 이데아라고 하는 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한 누구의 정신? 신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이다. 아, 플라톤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창조주로서의 신과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이데아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지? 그렇지, 잘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A는요, 그렇죠. 플라톤이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요. B는 플라톤이 예, C는요, 좋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예 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순서도도 그렇고 우리 벤다이어그램도 그렇고요. 반드시 갑과 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교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자, 기억부터 들어가 볼게요. 진정한 행복은 이성, 기계, 욕구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되는가? 얘들아,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이성, 기계, 욕구가 어때? 그렇지. 조화를 이룰 때 아, 그 조화를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세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아, 세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라 그랬어.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만은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봤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했지만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렇게 어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반드시 신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 뭐가 필요해? 잘했어. 시인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어 라고 보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렇지. A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선의 이데아는 사물들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하게 하는 원인인가? 자, 기억나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선의 이데아를 이야기했죠. 자,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 그래, 모든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였잖아. 무엇으로 비유했지? 태양으로 비유했었어. 따라서 이 선의 이데아는 사물들 각각에게 매칭된 그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원인이 되죠. 다시 한번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로서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사물들 각각의 이데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자, B는요, 플라톤이 그렇지,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니은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선의 이데아는 모든 진리의 원천이며 신과 무관하게 존재하는가? 아니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러한 선의 이데아가 신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최고선이며 조화로운 그 자연 자체인가? 자, 앞부분은 참 좋았어. 근데 왜 틀렸어? 얘들아, 신은요, 자연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어디까지나 신의 피조물이었고요. 신은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과는 another level,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가 신은 아니었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제는 신을 위해 스스로를 건전하게 지키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고요. 결국 용기도 그렇지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의도 신에 대한 사랑이네. 지혜도 아 신에 대한 사랑이네. 지용절정 플라톤의 사주덕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모두 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그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 맞서는 것은 자연 본성이 아니라 결함이며 그 결함은 악이기 때문에 곧 선의 반대이다. 자, 선이 없는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이다. 그 악은 신에게 맞서는 것이다. 신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악한 의지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생긴 자연 본성은 결함이 많을수록 악하지만 그 자연 본성만은 선하다.

인간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자연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 결함, 즉 악덕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신의 뜻을 어기고 아하 죄의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했죠.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이자 신의 창조물이다. 이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악은 실체가 아니야. 어디까지나 선의 결핍, 선의 결여였어요. 용기와 지혜는 신에 대한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네, 방금 위에서 나왔잖아. 지용절정 이런 사주독도 결국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결국 2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주체적인 노력만으로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에 대한 사랑을 중시한 건 사실이지만, 이 또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신의 은총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가장 핵심은 이거야.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런 완전한 행복, 이런 것들을 이룰 순 없다. 그러니까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그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거든요. 따라서, 주체적 노력만으로라고 하는 표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었어?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기억나니?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사랑을 향유와 사용으로 구별했지? 그런데 향유의 대상은 신이었고요. 아, 동식물은 향유가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었어? 그렇죠. 사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좋아요. 2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정신의 활동이다. 바로 나오지? 행복이 뭔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 치면서,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물어보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되잖아.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좋아요. 갑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이다. 아, 덕이 엑설런트하게 발휘된 상태. 바로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고유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덕엔 두 종류가 있었죠. 지성적인 덕과 좋아요, 품성적인 덕이었고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그리고 이해력 같은 것이 지성적 덕이었습니다.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이런 중용의 상태가 좋아요, 품성적 덕이었고요. 자, 갑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제시문이 네,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래. 그리고 우리 안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래.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덕이래요. 이러한 자연적인 원리 대신에 신은 종교적인 덕을 우리에게 수여하였다. 그 종교적인 덕, 이런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아,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만으로는 영원한 행복, 내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세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자연적인 덕은 어디까지나 예비적 단계의 덕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그렇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 신의 은총을 입고 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아퀴나스.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A는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 B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공통 입장. 좋아요. C에는요, 그렇지. 아퀴나스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벤 다이어그램 문항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반드시 갑과 을을요,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모든 자연적 사물들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요런 선지, 요런 거 우리 찾아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지.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나름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 사고방식, 목적론적 세계관이었잖아. 우리 꼼스테크 자료 아리스토텔레스 찾아봐.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바로 시작했죠. 모든 존재하는 것

된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도 이런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역시 꼼수체크 자료에 아퀴나스 제일 처음 부분, 초반부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 나와? 그렇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목적이 있다. 이런 부분도 다 수용하거든요. 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퀴나스도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고유한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적 입장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좋아요. B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 되겠네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완전 맞죠? 최고의 목적, 최고선인 행복. 그것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왜?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니까요. 자, 아퀴나스도 이런 입장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퀴나스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퀴나스는 어떤 덕을 얘기했어? 자연적인 덕, 즉,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외에도 플러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요 덕의 구체적인 어떤 종류는 두 사상가가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공통적으로 이런 진술 자체,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이런 진술 자체는 당연히 공통적으로 인정할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면 현세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얘들아,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관조만 하면,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만 하면 현세에서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니? 아니지. 반드시 아퀴나스는 최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세에서 신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리을 볼게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네, 아퀴나스가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떤 이런 인격신에 대한 신앙심 이런 건 없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덕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뭐,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야? 아니, 아니,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행복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해. 어떤 덕을, 그렇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것을, 네, 갖추고 그것을 잘 발휘해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이룬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이 가능해라고 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좋아요, 3번이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물들, 즉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인식을 갖지 않는 그것들은, 인식을 갖지 않는 것들은 인식하며 깨닫는 어떤 존재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목적을 지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목적을 향해 인도하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반드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린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라고 하는 걸다 강조하고 있어. 아,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어때? 신이 철학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고 있죠? 누구야? 중세 서양 사상가? 그렇지. 신 존재를 다섯 가지 철학적 방법으로, 이성적 방법으로 증명한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성향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향하게 하고, 신이 선한 것으로 규정한 목적들을 향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곧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신의 영원법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친구들이 다시 한번 아퀴나스라고 하는 건 찾았으니까 제시물을 통해서 더 개념을 좀 메워 나가야 되겠죠?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그렇지, 뜻과 계획을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 것, 그것이 무엇이야? 자연법이라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 자연법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었어. 자,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자연법, 그 자연법이 이야기하는, 네, 선은 무엇이었니? 자종신사 나와야지. 나와야 돼. 구체적인 내용 나와야 돼.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그렇지, 그리스도교 사상가 아퀴나스를 생각하면서 자종신사,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리고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들, 자종신사와 같은 자연적인 성향들, 이걸 우리는 선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어때? 자연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했죠. 아퀴나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인식된 자연법은 영원법의 근거이자 원형이다. 잘 봐봐. 이성을 통해 인식된 자연법은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왜 틀렸니? 영원법의 근거가 아니지. 오히려 영원법이 자연법의 근거가 되죠. 그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물의 본성 안에도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진리와 신앙에 의해 수용되는 진리는 모순된다? 아니죠, 아퀴나스는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진리도 신앙에 의해서 수용되는 진리도 결국은 다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과 신학은 조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의 은총과 계시가 있어야만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왜 틀렸어? 얘들아,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은총과 계시도 필요해. 하지만 신의 은총과 계시가 있어야만 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공이 떼르르륵 떼구르륵 굴러가는 걸 우리 눈으로 감각적인 경험으로 봤잖아. 거기서부터도 어때? 그렇지. 그 공이 왜 굴러가게 됐을까를 찾아보면 부동의 동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에는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신이 이렇게 은총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공부했습니다.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그리스도교 사상과 갑과 을입니다. 교황은 신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면죄부 판매는 잘못됐습니다. 누구니? 그렇죠. 종교개혁 사상가 루터가 누가 신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은 오직 신께서만 소유하신 특낭이는 성직자이자 사제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죠. 만인 사제주의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면죄부를 통해 신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니라고 했어. 면죄부를 통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원죄로 인해 신의 뇌를 형벌일 뿐이다? 아니야. 이런 해석이 좀 고전적인 해석이었는데요. 칼뱅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건 형벌일 뿐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신의 부르심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직업에서의 성공 여부가 구원에 대한 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직업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때? 신이 결정을 바꿔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직업에서 성공하면 신이 결정을 바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니? 아니었죠?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칼뱅은요, 직업은 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직업 생활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신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수 있다. 그런 사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 직업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본건 아니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아니죠. 구원은 그렇죠. 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 사상의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8번의 답은 좋아요. 1번이라고 한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의 여러 사상가들과 관련된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지, 시간 여행을 떠나서 근대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서양의 이제 근대 사상을 이제 공부할 때, 일단 서양의 근대의 포문이 확 열리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막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라고 하는 건 친구들, 나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대의 서양 철학은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흐름 속에서 각각 등장했던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리고 베이컨과 좋아요, 휴메 사상을 지금부터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쭉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많지, 많아. 뭐가 많지, 얘들아? 시작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너무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사상가 어떤 사상가인 얘들아? 그치? 스피노자. 스피노자가 눈에 띄지 않니? 자, 스피노자 그냥 일단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스피노자 중요하구나. 이제 윤사 시험에서 이제 계속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3대장. 최근에 이제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 3대장을 꼽아보라고 하면 쌤은 이렇게 꼽겠습니다. 한국 실학 사상가인 정약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근대 서양 사상가. 다음 시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스피노자, 변별력 굉장히 높아요. 한번 출제됐다 하면은 그냥 막 친구들이 막 부들부들 떠는데, 쫄지 마. 우리 충분히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좀더 이후에 공부하게 될 칸트. 이렇게 해서 세 사상가가 친구들이 좀 윤사 공부할 때좀 눈에 힘딱 주고, 정신 딱 단디 차리고, 또 공부해야 할 사상가입니다.
흉도요, 너무너무 중요해. 흉도 친구들이 만만치 않게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흉

삶의 사상도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력 발휘해서 네,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수능에서는 무려 스피노자, 휴미 같이 출제가 되면서 굉장히 네,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상가이길래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는데 변별력이 높을까? 나는 그의 사상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꼭잘 이해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스피노자 나오면 쫄지 않고 나는 반드시 맞출 거야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스피노자와 휴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또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그 토대를 닦았던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로 이제 서양의 근대의 사상이 좀 나누어서 전개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바 있는데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보자. 이성주의는요, 말 그대로 이성을 진리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경험주의는 그렇죠. 인간의 경험을, 네, 관찰과 실험, 이런 경험을 진리의 근원으로 삼아요. 근데 선생님 바로 중요한 내용 알려줘야지. 이성주의랑 경험주의로 이렇게 라인은 나눠서 사조가 나눠서 전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둘다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 다른 말로 인간의 지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 경험주의인데 이성을 신뢰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근대의 그 시대적 흐름 자체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워낙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이성을 중시했고요. 경험주의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관찰과 실험과 같은 과학적 경험을 지식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성주의 사상가들은요. 에피쿠로스도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진리탐구에서 중시했다는 거야.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오유 아는 친구들이 있네. 연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연역법은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진 않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마적 원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새로운 사실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특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확실한 원리에서부터 추론하기 때문에 필연성 있는 이치,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오늘 공부할 데카르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볼 스피노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성주의 사상가로 여러분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경험주의는요, 이번에는 정반대, 역방향의 진리탐구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자, 이들은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어때? 그렇지. 개별적인 사실들을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뭐, 나 극장 가봤다, 나 거기서 팝콘 먹어봤다, 이런 식의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인 경험이야.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 얘들아,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거 어때? 일일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경험해보는 거잖아? 이런 관찰과 실험과 같은 과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야. 자, 보라쌤이 백조를 100마리, 1000마리, 만 마리 계속 관찰했어. 그랬더니 백조가 다 흰색이야.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야. 모든 백조는 희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지? 이런 진리탐구의 방식을 오, 좋아. 귀납법이라고 부르죠. 자, 얘들아, 이런 귀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뭐야? 그래, 필연성은 없을 수 있어. 필연성은 없어. 예를 들면, 보라쌤이 그렇게 몇만 마리의 백조를 보고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늘카니 보라쌤 앞마당에 검정색 백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예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성은 없고요. 단지 개연성이 있는 진리만을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백조는 하얀색일 가능성이 높아.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모든 백조는 하얘라고 필연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귀납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주의적인 네, 방식을 취했던 그런 사상가로는요. 역시 오늘 공부할 베이컨.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게 될 휴미 있습니다. 둘다 영국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는 했는데 사실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으아, 깜짝 놀랄 걸 너희들 잘 봐봐.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성을 중시하죠.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연역법. 연역법을 중시했어.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추론을 해. 이성주의,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더 소름이야. 그치. 이번에는 그래, 경험주의야. 경험주의.

귀납법이다. 계별적인 사실에서부터 관찰하고 실험에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죠. 경험주의, 귀납법, 계별적인 사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응응응 그그그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 일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하면 여러분 이야기해야지. 고래와 이성 데스. 자, 이름이 어려워하더라. 친구들이 사상가들의 이름하고 요 주의 매칭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고래와 난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이성 데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이성주의 사상가예요. 얘들아 경험주의 봐봐. 베이컨 알지? 얘들아 짭조름한 그 베이컨의 맛은요 경험해봐야 알잖아. 베이컨을 흰쌀밥에 탁 얹어서 먹으면 우리 너무 기분 좋아서 어떻게 돼? 흉흉 아유 좋아라. 흉흉 입에 이제 베이컨 물고 흉흉 좋아하는 흉을 생각하면서 베이컨 흉다 영국 사상가들인데요. 이런 경험주의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응응 그그그 이성주의 경험주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그렇죠. 우리는 먼저 응응응 이성주의 라인의 또 대표적인 사상가 데카르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성주의 기초를 닦은 철학자이고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수학자이기도 했고요. 당대에도 천재로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거 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아주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하기 때문에 난 명백한 진리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데카르트의 이러한 지적이 꽤나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사과가 있어.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빨간색으로 보였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이 사과는 빨갛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들아, 이건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한 거지.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어쩌다 본 사과가 빨간색이었을 수도 있어. 원래 다른 사과들은 뭐덜 익은 상태면 초록색일 수도 있고 다른 좀 누리끼리한 이런 사과일 수도 있는데 우연히 너희들이 보는 그 사과가 빨갰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연히 그 반이 좀 조명이 어두워서 어두컴컴해서 이게 좀 검붉게 좀 이렇게 그렇죠? 약간 이제 불구스름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야. 혹은 이 사과는 다른 색깔인데 내가 생명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서 이거 다른 색깔을 인식 못하고 이게 붉게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오직 어떤 추론? 좋아요. 이성적인 추론. 이성을 활용한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확실하고 참된 지식이다라고 여기는 좋아요. 이성주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응응응 생각해봐. 이성주의는 연역적인 방식을 통해서, 연역법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죠.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개별 사물의 이치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런 연역적인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뭘것 같아? 이첫 번째 동그라미, 얘가 제일 중요하겠지. 첫 번째, 요 원리가 제대로 잘 성립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어낸 개별 사물의 이치도 옳은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확실한 지식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 그 누구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명제를 그첫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절대로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그첫 번째 명제를 찾고자 결심했죠. 그리고 그첫 번째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의심을 품어봤어요. 우리 의심을 품는다. 그렇지, 회의라고 불렀죠? 아,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방법적 회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철학이 첫 번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걸 의심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소름, 진짜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지. 보라쌤 여자 맞아? 남자 아니야? 왜 맨날 목소리가 왜 저렇게 맨날 걸걸해? 얘들아, 남자 같지 않니? 막 가발 쓰고 막 화장한 거 같지 않니? 의심스럽지? 모든 게다 의심스럽다는 거야. 뭐 1 더하기 1은 진짜 2 맞아? 2가 아니라 다른 건데 내가 지금 막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2로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렇게 한참 의심을 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죠. 아, 찾았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찾았다는 거야. 내가 모든 걸다 의심해 봤더니 진짜 다 의심스러웠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었어. 뭐였어?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 그래. 지금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었어. 아, 의심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 아, 내가 의심한다는 건 결국 무엇 한다는 거야?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데카르트는 남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말.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지. 존재한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데카르트는 자신이 품었던 의심을 극복

한 거야. 따라서 우리 소피스트들이 주장했었던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수 없다. 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소피스트식의 회의주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법으로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을 극복해서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 냈으니까요. 그게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였죠. 시험엔 주로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순서가 나옵니다. 이게 먼저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얻어낸 거죠.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시험에 오답 어떻게 주로 나올까? 역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면 다 오답이겠죠? 철학의 제1원리는 방법적 회의를 찾아내는 출발점이다. 이런 거다 틀린 거야.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냈다고 선후관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응응 라인의 데카르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그그로 가야 돼. 그그그. 자, 경험주의의 선구자로 불려지는 영국의 아주 실용적인 사상의 흐름 전통을 수립한 자, 베이컨입니다. 자, 베이컨은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과학자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예도 깊은 그런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또 남겼어. 우리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도 물론 유명하지만 베이컨도 그에 필적할 만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명언이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오, 잘했어. 힘이다. 베이컨의 이말 속에는 베이컨의 사상의 정수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천천히 보자. 아는 것이라고 한 표현이 눈을 사로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지식이 결국 인간의 삶을 유용하게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에 무엇을 강조했다는 거야? 유용성을 강조했다. 이게 중요해. 요게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야. 유용성. 자,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의 삶을 개선해야 돼. 그 유용성. 쓸모 있는 지식.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데 그 영국의 실용적인 철학의 전통을 수립한 인물입니다. 베이컨.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실용성, 유용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 생활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해. 근데 왜 알아야 되는 거야? 1번, 자연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려고. 2번, 자연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쪽쪽 잘 빨아먹으려고. 2번인 거지. 그러니까 자연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려면 아, 새로운 진리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야? 그렇죠. 귀납법이다. 자, 경험주의, 귀납법,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중시했다. 뭐 이런 것도 우리 떠올려 볼수 있잖아.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실험과 관찰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귀납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공통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신뢰했다고 했죠? 그 지성까지 함께 중시하는 귀납법을 새로운 진리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참된 귀납법이다라고 명명했어요. 자, 참된 귀납법은요.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이성, 즉 지성으로 정리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야. 자,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 그리고 지성을 활용해서 또 다른 실험을 또 행해.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꿀벌의 방법이라고 불렀어. 꿀벌은 단순하게 자기가 모아온 꿀을 쌓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프로폴리스, 로열 젤리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확장시켜 나가잖아. 아, 그러한 꿀벌의 방법이 참된 귀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베이컨은요, 이렇게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중시하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에 비유하고 그 우상을 깨부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네 가지의 편견을 네 가지의 우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연을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과학적인 편견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새가 슬피 운다. 새는 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기관의 작용으로 그런 소리를 내는 건데 인간의 편견으로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타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동굴의 우상입니다. 개인의 특수한 기질, 경험, 환경, 교육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자, 요런 지하 동굴에서 산 사람이 하늘은 요만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이것은 동굴의 우상이 되겠죠. 지구는 더운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프리카인이 있다면 그는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야. 이런 우상, 편견은 타파해야 합니다.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언어나 말이 많아 잘못된 말 때문에 비과학적인 편견을 가지게 돼. 유니콘이나 용은요, 어때? 실제하지 않는데도 이런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렇게 언어에서 비롯된 비과학적인 편견을 깨부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장의 우상입니다. 전통과 권위에 대한 맹신에서부터 오는 편견이야. 극장은 나보다 더 높은 단상 위에서 배우들이 그럴듯하게 연기하기 때문에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믿게 되잖아. 그것처럼, 야, 유명한 학자가 그러는데 블라블라래.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따져보지 도 않고 맹신한다면 전통과 권위에 대한 맹신 역시 비과학적인 편견이죠. 이것들은 깨뜨려야 하는 우상이다라고 한 우상론, 우상타파론을 주장했네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원전 자료로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의심해 보았다. 그걸 통해서 절대로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아낸 데카르트의 원전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방법적 회의가 먼저 이걸 통해서 그 결과 철학의 제일 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 우상으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네 가지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봤죠? 인간이 인간의 입장에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 동굴의 우상은 어때? 개인적인 경험이나 편견에서부터 비롯된 것들. 그리고 시장의 우상은 언어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비롯되는 편견. 그리고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권위를 맹신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편견인데요. 모두 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깨뜨리고 타파해야 하는 네, 선입견과 편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형광펜 드시고요. 꼼꼼하게 수능 특강 미치 지내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선생님,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 기다리겠습니다.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6회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파이널 실전 모사가 9회분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7회분으로 2회분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9회분이었을 때보다 7회분이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7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똑같이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난이도 수준이 비슷한 상태로 올라가서 어느 하나 쉽게 지나가는 그 회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회차 문제들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 문제도 아주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개념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많이 점점점 이제 가면서 9월로 가면서 점점 그렇게 문제가 출제될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문제에 좀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은 11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요. 11번, 18번, 20번 이렇게 세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니까 지금 여러분 11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층표 분석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 그리고 인구부양비 표 문제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세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예요. 11번입니다.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 나타내주고 있고요. 갑국에서 이제 이거 기본표를 그릴 때 쓰겠지. 누구냐면 부모 세대 계층 대비입니다. 부모 세대 계층 대비에서 대물림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을국에서 역시 부모 세대 계층 대비에서 대물림 비율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A는 B는 C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다 보니까 갑국과 을국 또 하나 또 다른 단서가 있어요. 갑국과 을국 모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전체 자녀 중 부모 세대 B에서 자녀 세대 A, C로 이동한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 을국 자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 마지막에 이 하늘색 표시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A, B, C를 정할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여기 쭉 해서 을국 자녀를 보겠습니다. 을국 자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A가 50이고 B가 30입니다. 그럼 C가 얼마겠어요? 20이 되겠죠. 그쵸? 100%니까. 뭐라고? 피라미드형이라고. 피라미드형은 상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상, 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가 하고, B가 중이고, C가 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너무 쉽게 찾아냈어요. 이제 기본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굽과 을굽 두 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 자녀에서 상중하 표시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갑굽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을굽도 하나 더 그려야 되니까 을굽도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 노란색이 같이 따라왔네. 해볼게요. 우리 상중하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이 C, B, A 이렇게 찾았죠? C, B, A 헷갈리지 않게 한 번씩 써줄까요?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갑굽부터 한번 다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굽에 여러분 이렇게 아래 가서 보면 A가 50 부모 세대입니다. B가 20 그러면 C가 3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따라서 부모 세대는 30, 20, 50. 여기가 C가 상이니까. 그래서 30, 20, 50. 이렇게 써줄 거고요. 자녀 세대를 또 보면 어떻게 보지? 여기 30, 50, 2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20, 50,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을국도 한번 가서 볼게요. 을국도 지금 나온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 먼저 찾았었죠? 그래서 자녀 세대 20, 30, 50. 이렇게 해서, 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부모 세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 40, 35. 그러면 얼마? 25개. 25가 상이 되겠네. 그치? 전체 100이니까. 25, 35, 40.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노란색으로 힌트가 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대물림, 계층 대비, 부모 세대 계층 대비해서, 갑국에서 부모 세대 계층 대비해서 대물림 비율이 됩니다. 대물림은 여러분 어디? 그렇지, 대각선이지. 대각선이 대물림입니다. 어디 대비? 부모 세대 계층 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와 있는 거, 갑구에서 보면 A는 5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층, A죠. A의 5분의 1. 그러면 50에서 10만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분의 1, B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에서 역시 반이니까 10만큼. 그 다음에 C는 6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이니까 6분의 1 하려면 얼마? 5 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도 역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입니다. 을국에서 역시 부모 세대 계층 대비 A는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이죠? 그러면 30 부모 세대 계층 대비. 7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니까 얼마? 25 하면 7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분의 1. 25니까 5 하면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전체 얼마? 전체 100을 기준에 두고, 100을 기준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거에 자료에 여기 조건에 보면, 갑굽과 을굽 모두 전체 자녀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100이죠. 그쵸? 100 중에서, 부모 세대 B, 다시 말하면 여기 중이죠. 중에서 A나 C로 간 것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가 될까? 갑굽부터 볼까? 20에서. 10을 뺀 나머지 10을 둘이 똑같이 5씩 나눠 가졌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준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을국도 35에서 25를 뺀 나머지 10을 둘이 반반씩 나눠 가지고 간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다 채워보자 이제. 산수니까 다 채워보겠습니다. 여기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다시 10. 여러분도 되죠? 그리고 여기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을국도 한번 해볼게요. 5니까 여기 10, 그러면 여기 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1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다 했습니다. 예. 이제 다 했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선지 해결하러 갈게요. 선지를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이 1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갑구근, 부모 세대 상층과 부모 세대 상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예요? 부모 세대 상층 딱 찾으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부모 세대 상층 30.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상층 얼마예요? 예. 너무 쉽네, 이거는. 기본적 선지입니다. 20이 되죠. 그쵸? 그래서 20. 예,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어때? 틀렸지. 그치.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을국은 전체 자녀가 얼마야? 100이야. 100 중에서 세대 간 상승이동한 자녀와 세대 간 상승이동, 하강이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 상승이동 어디서 찾아? 그렇지. 여기가 바로 을국에 바로 지금 제가 표시한 세 부분. 그러니까 부모는 중한대, 자녀는 상으로. 그리고 부모는 한대 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건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가 바로 하강 이동한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상인데 중하로, 그리고 부모는 중인데 하로 갔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면 상승 이동은 얼마가 되고 15가 됩니다. 하강 이동은 얼마가 됩니까? 하늘색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동일하네. 갑구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갑구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20, 50, 30이에요.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지. 그 다음에 을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 보니까 어때요?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아요. 따라서 갑구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부모 세대 계층 구조보다 중층이 많으니까 사회 통합에 유리하죠. 그쵸?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을국은 갑구에 비해서 세대 간 대물림 비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물림 비율을 애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면 갑구의 경우는 5, 여기 대각선으로 하니까 25가 되는 것이고, 을국은요? 60이네요. 그렇죠?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국이 더 높다라고 하시면 되고. 네, 틀렸고. 이제 마지막에 가볼게.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냐면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는 뭐에 따라서? 그렇지. 수직 이동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이동은 나타났는데, 부모 세대 자체를 두고는 개방적인지 또는 폐쇄적인지 위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기본표를 그리는 거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중하라고 주지 않고 A, B, C라고 줍니다. 그래서 A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내는 단서부터 찾으시고, 그래서 1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6문제째 오고 있는데, 6문제째 계속 뭐가? 여기. ABC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의 중복, 3중 중복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중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중복되어 있는 이 그림으로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랑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A는 보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B와 달리 선별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여러분 이렇게 쫙 읽으면 이렇게 많이 풀고 갔을 거야. 아, A는 보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니까 얘가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고, B는 선별적 바탕으로 하니까 공공구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틀려버리는 게 되는 거지.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실수 맞죠? 잘 읽어봐. A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B. B가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야. 따라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보험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A, B, C 이렇게 써줄 것이고, B가 바로 뭐다?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보험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A가 공공 이렇게 써줄게.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서비스가 되겠네. 애초에 이두 번째 문장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이 문제 자체를 틀려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C는 비금전적

지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서비스 잘 썼습니다. 썼고요.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에만 해당되는, 여러분 A에만 해당되는 건 어디겠어? 바로 이 면적이죠. 그렇죠? A에만 해당되는 것 대비, 그다음 A에만 해당되는 비율 대비, B에만 해당되는 것, C에만 해당되는 것. 그래서 여기 B에만, 그다음에 C에만 여기 해당되는 것의 상대적인 크기가 1대 2대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국 상황이에요. 그러면 울국도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울국도 옆에다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왔네요, 노란색. 아이고,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다시 붙이겠습니다. 잘 붙였네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가 갑구, 그리고 여기가 을구 이렇게 되는 것이고, A에만 해당되는 거 대비 B에만 갑구가 아니라 가나다군요. 예. 가나군요. 가지역, 나지역이 되겠군요. 그래서 1대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렇게 써줄게요. 1대 2대 1이다. 상대적인 크기가. 그 다음에 나지역은 3대 3대 2다. 3대 3대 2다. 이렇게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놓고 아래에 보면 갑국 전체 인구 중에서 A에서 C의 중복 수급자 비율과 B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A, B, C의 중복 수급자 비율 가지역부터 해볼까? 3중 중복이 여기 5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 B의 중복은 8이래요. 그러면 A랑 B, 이 여기죠. 그쵸? 요 사이. 요게 8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 3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AC가 10입니다. 여기 AC가 10이니까 아, 여기가 5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BC가 바로 35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가 30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 지역도 해보겠습니다. 3중 중복이 10이에요. 여기 10 찾았습니다. AB가 20이니까 아, 나머지가 10이 되어야 2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이 되어야 2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가 20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비율이자 100이라고 했을 때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B 수급자가 17이고 B 수급자가 10인 거야.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B 수급자가 17이면 수급자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저 8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83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급받는 거를 여기 찾아보니까 3 5, 5, 30 이렇게 돼서 수급받는 거 일단 얼마 나왔냐면 43만큼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그렇지. 이 40을 가지고 여기에 나눠서 가지면 되는 거잖아. 얼마? 1대 2대 1로. 그래서 얼마를 쓰면 되냐면 아, 여기가 10이겠구나. 좀 이제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그래서 아, 여기가 10이겠구나. 여기가 20이겠구나. 여기가 10이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음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수급이 10입니다. 그러면 수급 받는 사람의 비율 또는 그냥 100이라고 쳤을 때 수는 90이 되는 것인데 이미 여기 들어간 거쫙 더해보니까 얼마만큼? 50만큼이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A만, B만, C만에 해당되는 거 역시 얼마? 4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0을 3대 3대 2로 나눠 갖는 거야. 3대 3대 2로 나눠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3대 2로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 15대 10. 이렇게 되면 어때요? 3대 3대 2로 나눠 갖는 거지. 그래서 다한 거지. 다한 거지. 이거 100%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가 지역의 인구는 나 지역의 인구의 절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를 가 지역을 100이라고 친다면 나 지역을 200이라고 쳐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수를 구해라 라고 나온다면 안 보이네요.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200. 이렇게 놓고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200에 15%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선지 보면서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보러 갈게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있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아니, A는 B와 달리. 왜 이렇게 읽었어요? 네. A는 B와 달리. A가 뭔데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어때? 그렇지. 현재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맞습니다. 이 선지는 왜 나왔냐면, 여기 첫 번째 우리 제일 처음에 했을 때이두 번째 줄 보고 헷갈려서 혹시 틀린 학생들이 반대로 써놨을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첫 번째 선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어떤 제도? 그렇지. 여기서 비만입니다. 그렇지. 비만 해당되는 수급자 수는 수입니다. 비만 해당되는 거. 가 지역은 얼마? 20입니다. 그쵸? 나 지역은 얼마예요? 200에 1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30이 됩니다. 따라서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작다, 적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다 맞아요. 다음입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거? 공공부조 A입니다. 그래서 A에 혜택을 받는 수급자 역시 뭐 물어봤어?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 지역을 보면 공공부조, 요렇게가 공공부조죠? 그렇죠. 따라서 몇 퍼센트냐면 23%입니다.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3이네. 그렇지. 나 지역을 보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45%입니다. 근데 200에 45%니까 얼마가 돼? 90명입니다. 그래서 어때? 적어요. 다음.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그러면 어떤 제도? 그렇지, A죠, A. A와, 그 다음에 아래,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민간 부분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C에 중복 수급자입니다. 중복 수급자. A와 C의 중복 수급자를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예요? 요렇게. 요 면적이 되죠? 그래서, 가 지역은 10%고요. 나 지역도요? 나 지역은 20%입니다. 그렇죠? 20%입니다. 그런데 뭐 물어봤어요? 그렇지. 여기 수 물어봤어. 따라서 100에 10%니까 여긴 10명이요. 여기는요. 200에 20%니까 40명이요. 따라서 4배 어때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6회째 6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이거 나오지 않았나? 거의. 이제 이렇게 처음엔 이거 어떻게 풀어 하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풀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익혀가는 겁니다, 표문제는. 그러니까 유형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이고, 이거 인구 구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얘는 그냥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걸 그려줘야 되지. 어떻게, 빨간색으로 안 합니다. 쭉 하고, 네. 갑국과 을국의 갑국, 그 다음에 을국, T년, T플러스 30년, T년, T플러스 30년 이렇게 되죠. 그렇죠?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저 읽어보니까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T년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편의상 100, 100.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전체 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50%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150이면 여기 150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A는 노년 비율에 대한 유소년 비율의 B이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확대시켜 볼게. 노년 비율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B고. 다음, B는 부양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B다. 부양 인구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춰서 보는 거. 사실 이 구조는요, 상중하, 사회 계층 표할 때, 계층 구조 할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어차피 100%를 세 구간으로 나누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습한 내용, 사회 계층 구조 표 문제 할때또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맞춰보자고. 즉, 뭐냐면, 하나씩 가서 보면, 여기, 노년 대비 유소년이 뭐냐면, 노년이 1이라고 했을 때 유소년이 3이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두배더 많아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3이면 여기가 6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요
2대 1. 부양 인구 대비 유소년인구가 2대 1 하고 나오는 거잖아. 2대 1 하고 나오는 거잖아. 100으로 맞춰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30, 60, 10 이렇게 하면 100 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쵸? 네. 다음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아, 노년이 3이라고 했을 때 유소년이 2구나. 되죠. 그 다음에 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양인구랑 유소년인구의 상대적인 비가 5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2니까, 아, 여기 10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여기 150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비율로 할 필요가 없네. 20이면, 100이면, 30이면. 딱 150이지. 그치? 예, 이 문제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어렵게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아래도 볼까요? 이제 을국도 보겠습니다. 1대1이에요. 여기 1대1이죠. 그쵸? 그리고 부양인구 대 유소년인구가 얼마냐면 3대1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100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치? 20, 60, 20 하면 1대 3대 1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예. 네. 다음 보겠습니다. 또 4대 1이에요. 그죠? 4, 여기가 4할 때 여기가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가 10대 1이다.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 10 하면 되겠네. 150인데 딱 맞아떨어지네. 15니까 이렇게 딱. 0 하나씩 붙여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쉬운 편이죠. 이제 선지 해결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소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갑국의 T년에 60분의 30이죠. 그렇죠? 을국은요? 60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다 틀린 거예요. 네, 두 번째.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부양 인구 어딨나? 여기 있네. 을국의 부양인구 어딨나? 여기 있네. 둘다 100으로 어때요? 같다라고 하셔야 되죠. 네, 틀린 거죠. 다음, T 플러스 30년에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네,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T 플러스 30년에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네. 100분의 4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00분의 40. 100분의 4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40 하고 나오게 되고요.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 을국의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요? 여기 있습니다. 100분의 20, 그렇죠? 100분의 20 이겁니다. 곱하기 100. 사실 이건 구할 필요도 없이 다른 숫자가 다 같은 상태에서 보면 여기 40이고 여기 20입니다. 당연히 두 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점점 문제를 풀면 이렇게 식을 쓸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야. 이제 4번입니다.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년 부양비는 각국에서 증가했냐? 한번 볼까요? 각국에서 증가해.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합니까? 노년 부양비는 60분의 10. 이거죠. 노년 부양비. 100분의 30입니다. 어때요? 60분의 10. 6분의 1하고 100분의 30. 100분의 30이 큰 거잖아. 증가했네. 그렇지? 을국에선 감소했다. 을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60분의 20이야. 3분의 1이지? 근데 100분의 40이야. 증가한 거지. 그치? 따라서 둘다 모두 어떻게 됐어? 증가했다. 증가 감소만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예. 그래서 뭐 60분의 20 곱하기 100 하면 뭐 3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33점 얼마, 얼마, 얼마고 이거 10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40.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굳이 계산 안 해도 된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령화 지수는, 여러분,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죠? 한 사회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야. 그래서 이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야. 그러면 3분의 1에서 2분의 3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커졌습니다. 변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국 이미 틀린 거죠. 그렇죠? 을국도 보시면 20분의 20이에요. 에서 10분의 40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커진 거지. 그치? 네. 따라서 둘다 모두 커졌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문제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풀어 봤고요. 자꾸자꾸 말씀드리지만 아, 문제 유형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풀었던 이 방식에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1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를 구했던 건 상중하의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는 계층 표본성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야, 무슨 박물관을 개관했어? 이건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 그냥 하나마나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하시면 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생활도구들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뭐 대학 발굴단들이 이걸 발견했고 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을 했어요. 뭐겠어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사회문화현상이 되겠고요. 산소가 부족하고 산성이 강한 환경이 형성되기 쉬워서 세균 활동이 억제, 습지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인간의 의도 의지랑 무관한 거지.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박물관은 보존효과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보존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박물관이 도입한 거야. 당연히 의도를 가진 거 사회문화현상이 되죠. 예. 지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보면 사회문화현상 2개, 자연현상 2개 이렇게 나오는 구조보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더 많았어. 그거 보시고 답 아주 쉽게 찾아집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죠. 그렇죠? 경험적 자료 나오면 뭐 사회문화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모두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뭐가 돼? 공통점이지. 두 번째입니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분명하다라고 했는데 둘다 모두 둘다 모두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모두 예외가 나타나고. 틀렸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이것도 어때요? 그렇지. 이것도 공통점이죠. 사회문화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모두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다만 보편성만 나타나는 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이죠. 확률, 맞지. 확률, 개연, 그렇지.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야?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고, 디귿은 자연현상인데? 아니, 틀렸죠. 그쵸? 예, 가치함축적인 거, 기억, 니은, 리을.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어요. 예, 첫 번째. A, B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거시적이냐, 거시적이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A, B 중에 상징적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아닌데요. 가 되는 거야. 둘 중에, 아, 둘 중에 하나, 상징적 상호작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합의, 아, 이거 완전 중요한 겁니다. 사회 규범이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을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서 만들었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야? 기능론 얘기죠. 기능론 얘기입니다. 그런데, BC는 구분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어. 그럼 B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BC는 바로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둘이 그럴 거 아니야.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라고 해서 둘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니까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보면 B, C는 갈등론이나 상호작용론이 됩니다.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네요. 그럼 B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지. 따라서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갈등론이 되는 것이고, A가 뭐가 되는 거다? 기능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지. 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1번, A는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갈등론에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지. C는 두 번째, 사회 유기체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론이지,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개인들이 구성해 나가는 생활, 주관적 생활 세계를 경시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데요. 뭐가? A는 B와 달리. 맞아요? 그렇지. A는 뭐니까? 기능론이라서 사회 구조, 전체 구조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 주관적 생활 세계, 이런 것들은 경시하죠.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달리. 정답은 3번. 다음. 사회 제도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계급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거든. 이건 누구 생각? 갈등론의 생각이죠. 그래서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C가요? C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이 정도 문제는 아주 심플한 문제죠.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학습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문항. 끝났습니다. 구조화된 문항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질문지법이겠구나. 그렇죠. 두 번째, 기존 학술 논문과 정부 보고서.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 있는 거야. 위에 문헌연구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C가 면접법이 되겠네요. 10명. 상대적으로 소수죠. 아래에 보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기록했다. 면접법이죠, 뭐. 이제 문제를 찾아봅니다. 1번. A는 B에 비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 공간적 제약이 작아요. 예, 시 공간적 제약이 작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치, 문헌연구법이지. 문헌을 연구하면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 북한도 연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틀렸고. 두 번째. 변인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어디에서? 양적 연구죠. 그래서 A는 질문지법이니까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 면접법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 어떤 거예요? 그렇지.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의 공통점이다. 진짜 많이 나오죠. 얘네 둘은 차별점이 되게 많거든. 근데 공통점 이거야.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한다. B는 A와 달리? 아니지. A. 질문지법과 그다음에 면접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 별표예요. 여러분, 질문지법이건 면접법이건 문헌연구법이건 간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법을 통해서 학교생활 만족 정도 주관적 인식이잖아.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당시에 조선시대 여성들이 뭐 남긴 글을 통해서 그때 사회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법도 대화를 통해서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잖아. 가출했는데 지금 심정 어떤지. 그래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A, B, C 모두 됩니다. 마지막 양적 연구에서 C는 B와 달리 양적 C는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지. 그리고 문헌연구법의 특징은 뭐예요? 모두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4번. 갑은 A 지역에서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우호적인 사내 분위기가 임금 근로 여성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우호적인 사내 분위기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게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출산 결정. 얘가 바로 뭐예요? 종속변인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두 번째. 그래서 우선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기존 연구를 검토했네. 기존 연구 문헌 살펴봤죠? 예. 그 다음에, A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 근로 여성 중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150명. 예, 표본이네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법 썼네요. 출산 유무, 출산 전후 육아휴직 제도 유무 및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여기 육아휴직 신청 시 리을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 신청 시 또는 복직 과정에서 느끼는 눈치 정도 이렇게 나왔어. 이게 바로 뭐야? 이 눈치를 보냐 마냐. 이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면 아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걸 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독립변인이 추상적이니까 이거 눈치 정도라고 하는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했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우리 이렇게 했었지? 그치? 이를 통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상관이 없었던 거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질문지법 썼다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면접법을 쓴 거네요. 그리고 대화의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 직장 동료와 상사의 반응, 이들의 반응에 대한 솔직한 느낌 등이 포함이 됐고, 을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육아휴직 관련 제도보다는 일과 출산 병행에 대한 직장 내 동료나 지지가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갑의 연구에서 기억이 뭔데? 기억 여기까지만 잘라서 육아휴직이 독립변인이 아니지.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우호적인 사내 분위기까지가 독립변인입니다. 따라서 틀린 거야. 예, 기억이 독립변인이 아닙니다. 제가 표시했죠. 그 다음에 니은은 종속변인이다. 이건 맞고. 두 번째, 갑의 연구에서 디귿이 모집단이다. 모집단은 어디 돼 있어요? A 지역에서 임금 근로 여성 전체가 모집단이야. 150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갑의 연구에서 리을 있네요. 조작적. 개념의 조작적 정의. 뭐에 대한? 독립변인에 대한.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아니지. 을과 달리? 을이야말로 면접법 등을 통해서 방법론적 이원론으로 전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을의 가설은 갑의 가설과 달리 기각되었다라고 했는데, 갑의 가설이 기각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어디에 나타나 있어?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갑은 기각된 것이 나와 있는데, 을의 경우는 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으로 전개를 했음을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가설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5번입니다. 5번. 일탈이론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탈이론, 그리고 낙인, 머튼의 아노미론, 그리고 차별교제이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갑은 A로 했고, 갑은 A, 을은 B, 그 다음에 병은 C다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한 내용을 보니까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단을,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 차별 교제 이론. 너무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이 반복된다. 이건 바로 뭐지? 그렇지. 낙인 이론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은 갑과 을의 응답이 서로 바뀌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A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B에 대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B가 차별 교제 이론인 거죠. 그리고 을은 B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갑이 맡은 A, 여기서 갑이 맡은 A는 하나 남은 거 뭐겠어요? 아노미론이겠지. 머튼의 아노미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병은 옳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니까 병이 맡은 C가 낙인 이론이고 낙인 이론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 해볼게. A는 아노미론이에요. C, 낙인 이론과 달리. 그렇지,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낙인 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 왜?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누구나 가벼운 일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쪽은 낙인 찍히고 어떤 쪽은 낙인 안 찍히는 거야. 낙인 찍혔을 때 일탈이 벌어지는 거야. 2차적 일탈이. 그래서 낙인 여부에 따라서 일탈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돼.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야. 어디? 낙인 이론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는 A와 달리 2차적 일탈에 여기 낙인 이론에서 1차적 일탈 이건 최초의 일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낙인이 찍혀요. 그럼 뭐가 나타나? 2차적 일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2차적 일탈이 반복된 일탈입니다.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을 낙인에 두고 있어요. 따라서 2차적 일탈 발생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건 어떤 거? C입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이에요. 틀렸고. 세 번째. C는 B와 달리 문화적 목표와 누구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 이걸 문화적 목표라고 하지.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괴리돼서 라고 설명하는 게 어떤 거?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A예요. 이것도 틀렸네. 틀렸고. A는 B, C와 달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 별표입니다. 뭐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 교제에서 학습하는 거야. 이게 상호작용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서 낙인 찍었어. 이게 상호작용이야. 따라서

B와 C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틀렸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머튼의 아노미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습된다, 이건 뭐죠? 차별 교재 이론 설명이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 1번. 6번 문제를 가봅니다. 6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곧님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뭐 묻는지 모르죠. 그러면 얼른 어디 가라고 했어? 선지 가라고 했습니다. 아, 사회적 소수자, 역차별, 이런 거구나. 문제 파악해야 문제를 더 빨리 풀수 있고 정확히 풀수 있죠. 각구에서는 최근 장애인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적극적 우대 조치지. 이 적극적 우대 조치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이나 대학에 진학할 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을 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차별이다.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겠지. 바로 역차별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때 얘를 이렇게 바로 쓸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아래에서 선지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읽었을 때 문제 안에서 앞에 5번 문제처럼 일탈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아래에서 뭐 묻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야. 을국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2명 또는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양육 시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재정 부담 너무 커지잖아 라고 하는, 네, 비판이 제기되고 있대요. 위의 구조랑 같아? 같다고 보기가 어렵겠지.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지만 여러분, 다자녀 가구가 사회적 소수자는 아니잖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점 파악하시고, 첫 번째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적극적 우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억.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니은입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역차별이다.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갑국의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다자녀 가구 저렇게 지원하면 재정 부담 있을 텐데, 그건 역차별이 아니야. 예. 그래서 틀린 얘기이고, 갑구가 달리 을국에서는 주류 집단과 비주류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갑국에서 발생을 했죠. 그쵸?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비주류 집단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잖아. 뭔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반대편에서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을국의 사례에서는 이걸 주류, 비주류라고 나눌 수도 없어. 뭐 다자녀 가구가 주류야? 비주류야? 어떻게 나눠? 그렇지? 따라서 해당이 없습니다. 을국에서 이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정답은 기억.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7번입니다. 7번도 역시 여러분 표 문제이긴 해요. 예, 이게 비율과 관련된 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표 문제는 지금 거 5회까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잘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러면 이 문제 안 풀어? 아니야. 풀어야 돼. 왜? 결국 표 문제는 다 비율이거든. 주제가 성별 임금 격차에서 나왔을 뿐, 주제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 읽는 연습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국과 을국의 시기별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 지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아래 임금 격차 지수 이렇게 공식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T년에 각국과 을국의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동일합니다. 그리고 T년 대비 T+10년에 각국의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0%, 을국은 10%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국과 을국의 남자 여자의 상대적인 임금을 D년하고 T+10년에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뭐라고 나왔냐면, T년에 갑국과 을국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100, 100 이렇게 써주자고요. 예. 또 하나,
각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 커졌다. 그럼 100이면 120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을국은 10% 증가했다. 그러면 100이면 110이겠네.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쵸? 그럼 이제 여성 근로자 임금을 구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 그렇지. 여기 이제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 격차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남성 임금을 어떻게 했어? 100이라고 쳤단 말이야. 여기를 해석을 해볼게요. 100이라고 쳤을 때. 남성을 100이라고 쳤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 30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30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해볼게. 이걸 해보면 남성 대비 남성에서 여성 근로자 임금을 뺀것 곱하기 100. 여기 100, 100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러면 여성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7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즉, 임금 격차 지수가 30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성 임금의 70% 수준이에요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격차가 20이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 남성 임금의 80% 수준이에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성 임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임금이 다 구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 티년의 각국의 격차 지수가 30이야. 아, 그러면 남성 임금의 70% 수준이구나. 남성 임금 100이니까 100에 70%, 70. 그다음에 을국 100에 80%, 80. 그쵸?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격차가 40 났습니다. 그러면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이구나. 여러분 120에 60%는요? 120 곱하기 0.6 하면 됩니다. 72요. 여기요. 30만큼 격차가 났으니까 남성 임금의 70% 수준이구나. 110이면 77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율, 격차지수라고 하는 것의 비율을 읽는 것 한번 익숙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는 거지. 첫 번째 기억. T년에 각국의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70이죠. 을국의 여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 80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T년에 각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여러분 여기서 각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래. 그럼 노동자면 남녀를 합친 거네. 을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래.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것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부분이 나와 있을 때 전체. 각국과 을국의 T년과 T+10년의 각국과 을국의 성별 노동자 수가 같다. 즉,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니은 선지가 가장 중요한 선지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평균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평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선지. T년에 남자가 얼마냐면 남자가 100이야. 월평균 임금. 여자가 얼마냐면 70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자랑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아. 다시 말하면 국어 100점 맞았고 영어 70점 맞았어. 한 과목 한 과목이야. 그러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지? 그치? 그럼 170 나누기 2. 이게 바로 평균입니다. 예.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에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남자는 110이고요. 여자는 77이에요. 그럼 평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두개 더해서 110. 110이에요. 여기 110. 둘이 더해서 187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거 100, 나누기 2안 해봐도 170을 이룬하는 거랑 187을 이룬하는 거랑 여기가 높네. 그렇죠? 따라서 T 플러스 10년에 을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제 다음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을국과 달리 각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증가했다. 그러네요. 70에서 72로. 근데 을국은요?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각국과 을국 모두 성별 노동자 월평균 임금 차이는 증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임금 차이 한번 볼까? 여기 얼마? 30만큼 임금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으로 벌어졌어요? 48만큼으로 벌어졌지? 임금 차이 벌어졌어요. 여기도 임금 차이 얼마만큼? 20만큼 났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여기 보니까 33만큼으로 차이. 이게 격차입니다.

맞습니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별 임금격차 표문제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들 비율 계산하는 거, 특히 니은 선지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있다. 그래서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정보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과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영상과 음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위 정보를 제작하여 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격차 안 나왔어요? 예.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실업 안 나왔어요? 중독 문제 아니에요?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치, 범죄. 범죄의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인간 소외 현상 안 나왔어요? 그렇지. 쉽지만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다음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뭐 묻는지부터 찾아가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속지위, 성취지위, 2차적 사회기관, 역할 갈등, 역할에 따른 보상, 역할 갈등, 네. 아니, 역할 행동. 3번 역할 행동. 이렇게 한순간 하나 지워지죠. 그럼 뭐 지워지죠? 그렇지. 바로 이건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보상은 뭐에 대해서? 역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 어떻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까?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예요. 네,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갑은 대학 진학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정비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하여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서 정비 관련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인 거지. 이는 곧 실력으로 이어져서 전국 자동차 정비기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역할 행동에 대해서 역할 행동이 실제 수행한 거잖아. 보상을 받은 거지. 그래서 4번 선지는 틀린 거야.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이후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을 단계별로 취득을 해서 최고 수준인 자동차 정비의 명장이 되었고, 사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기억은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에요. 귀속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옷은 바로 뭐냐면 자동차 정비 명장이 됐어. 갑이 성취한 거 맞아. 그런데 이응은요, 사장은 아직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지. 아,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달성한 거 아니야. 사장 달성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의 성취지이다. 갑에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직 갑이 갑거 아니야.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니은은 디귿과 달리 니은 대학이고요. 디귿 다 뭐야? 대학이나 자동차 정비나 다 전문적인 거 하는 거지. 1차적인 건 기초적인 거, 2차적인 게 전문적인 거. 따라서 둘다 모두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여러분 3번이죠? 그쵸? 3번. 미음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은 정비사로서 실제 수행한 거지. 그렇지? 역할 행동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아, 이직할까 말까? 이거 역할 갈등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렇죠. 아닌 거죠. 역할 갈등은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해야 돼. 여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따라서 틀렸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갈까? 어느 학과 갈까? 이 직업 할까? 저 직업 할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래놓고 밑줄 긋고 고민해놓고 역할 갈등인지 여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역할 갈등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 빈곤의 유형 A, 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인 건데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A 가구 비율에 대해서 조사한 갑, 그러니까 갑이 A, 그 다음에 B 가구 비율에 대해서 조사한 B, 아니 을, 갑 읽어볼까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의 영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끝났죠. A가 뭐예요? 상대 빈곤입니다. 그럼 B가 뭐죠? 절대 빈곤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진짜 쉬운 내용입니다. 1번, A는 B와 달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중요한 거죠. 내가 상대 빈곤이야. 우리 집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할수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야. 우리만 왜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을

의지하기 어려워. 라고 하는 감정 둘다 느낄 수 있는 거지.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아? 둘다 나타납니다. 둘다 나타나요.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경우는 복지 제도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에 비해서 덜 심각한 거지. 다 나타납니다. 다음, 어느 사회에서나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 포함이 돼요? 아니지. 빈곤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AB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사회나 동일해? 당연히 아니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생계비 같은 것도 물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틀린 것이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상대 빈곤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되고, 절대 빈곤은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다다 객관적인 기준이 어때? 존재하고 있는 거지.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11번 풀어봤고요.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의 형식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뭐? 점수 제일 높은 거. 얘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을 단순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냐? 그러면 A가 사대주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B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랬습니다. 그럼 B는 상대주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치? 이해의 대상. 그렇죠? 네, 갑이 3점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럼 A가 사대주의고 B가 상대주의네. 너무 쉽네. 그렇지? A가 사대주의, A가 사대주의, B가 상대주의. C가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보면 을과 병이 다 1점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O가 정답이잖아요? 아, 그럼 병은 이 O만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병은 니은에 뭐라고 썼겠어? O가 정답이잖아. 아, 여기에 X라고 썼구나, 니은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을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병이 여기 X라고 써서 틀렸대. 그럼 여기 O라고 쓴게 어때? 맞는 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X가 틀린 거죠. 그쵸? O가 정답이니까. 그러면 여기 기억도 어때? 틀려야 되죠. 그럼 얘도 기억에도 뭐? 아, X라고 썼겠구나. 기역니은 X라고 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제 병이, 아니, 갑이 디귿에 뭐라고 썼을까요? 그렇지, 갑은 3점 맞았습니다. 여기 맞는 거 써야 돼, 맞는 거. 맞는 게 뭐래? 오! 라고 찾았잖아요, 오. 이렇게. 퀴즈처럼 뭔가. 그래서, 기역 니은은 X고요. 기역 니은은 X고요. 디귿은 O입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들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O. 맞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국수 C는 뭐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국수주의, 나라국 순수할 수, 맞아. 국수주의에 빠져서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가? 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A는 사대주의입니다. 문화 제국주의적 이식 시도? 자문화의 제국주의적 이식 시도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B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다양성을 저해 안 해요. 다양성 존중합니다. 틀렸고요. C는 외부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아니지.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 A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일자리, 복지 재원 등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특정 세대에 유리한 분배 제도. 끝났지. 갈등이 왜 일어나? 분배 제도 때문이야. 뭔가 개인을 초월한 큰 거. 사회 구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따라서 A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아, A가 사회 실제론이구나.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 실제론. 그러면 B는 당연히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개인 강조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달리 B는 세대에 대한 개인들의 부정적, 맞지. 그치. 개인이 어떻게 해.
의미 부여하느냐,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통해서 세대 갈등의 원인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명목론이죠. 예.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회 실제론 아니면 사회 명목론이겠구나. 라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A는 사회의 실제론, B가 사회의 명목론이 됩니다. 두 번째, A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가 결정해준다. 사회 실제론이니까. 사회를 더 강조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A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보다 A는 사회 실제론이에요. 사회 제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B는 이제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회에 의해서 개인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이건 어떤 얘기야? 지금 구조화된 행동. 구조화된 행동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해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사회 실제론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5번,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용한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바깥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쳐 이거 외재성입니다. 당연히 어떻겠어. 사회가 실제라고 하는 A가 되는 거지. 정답은 2번이야. 14번입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머묻는지 몰라. 머묻는지 모르면 얼른 어디로 가? 아래 선지로 가. 아, 사회화 기관, 이익사회, 공동사회, 예기사회화,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나와 있네요. 그렇지?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키워드도 아래에서 찾아냈어. 그럼 위에 읽으면서 벌써 왜 예기사회화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선지부터 파악해야 되죠. 면접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2주하기 전에 2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기사회화가 나타났을 여지가 매우 큽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본국에서 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기사회화 얘기가 나와 있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아래 내 직업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기관인 2주 전문 직업훈련 학교에서 제가 일하려는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한국어 등을 미리 배운 거야. 따라서 여기서 예기사회화를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동료들과 일하는데 불편함은 없어? 라고 했더니 제가 속한 노동조합, 그리고 회사 내 동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고 도움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볼게요. 기억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맞아요.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교육기관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즉, 직업과 관련된 뭔가 이론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맞지. 공적 사회화 기관이야. 그 다음에 디귿은 노동조합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이런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져. 맞지. 그쵸? 두 번째. 니은은 이익사회. 맞아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걸 이익사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 회사도, 노동조합도, 그리고 사내 무슨 동호회도 다 이익사회야. 그래서 니은 이익사회 맞아요. 그리고 리을,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이익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회 아니죠.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을은 예기사회와 경험했죠. 여기 오기 전에, 이주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맞죠. 을이 속한 자발적 결사체.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 어디 있지? 회사 자발적 결사체 아니야. 노동조합 자발적 결사체지. 그치? 사내 동호회. 이거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은 모두 뭐해?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죠. 그쵸? 자발적 결사체는 디귿과 리을 두 개입니다. 비공식 조직은요? 리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 어때? 맞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업, 디귿, 리을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번입니다, 여러분.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 뭐 묻는지 모르잖아. 얼른 밑에 가봐. 아, 간접전파, 자급전파, 강제전문화전, 문화융합, 외재적,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가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외교관이 을국에 부임한 후 자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에 을국 방송국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갑구 고유의 전통 음식인 A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 A는 을국 사회 전반에, 을국 이제 얘기예요. 널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을국의 유명 요리사가 이 A에다가, 참 많이 나오죠. 이 A에다가, A는 뭐죠? 갑국의 외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부에서 온 거야. 그다음에 전통, 을국 원래 있었던 거야. 전통 요리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음식 B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융합이 나타난 거죠. 일단 이 A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거 여러분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방송국 음식 소개 프로그램, 뭔가 매체를 통해서 왔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갑국의 외교관이 을국에 와가지고 한 거야. 직접 소개한 거야, A를. 직접 A를 가지고 온 겁니다. 따라서 이거 직접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돼. 돼?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후 B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 되었어요. B의 인기는 이제야 말로 뭐냐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갑국으로 전해졌고, 이제 갑국 상황입니다. 갑국에는 이 B가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간접 전파해서 갑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는 갑국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병국에는 갑국과 을국 출신의 이민자들에 의해서 직접 이걸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문화 변동이 안 일어난 거지. 그치? 병국에서는 안 받아들여졌어. 이게 외부 문화가 수용되고 확산되어야지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데 문화 변동이 안 나타난 거죠. 그쵸? 그러면 1번 가겠습니다. 갑국에서는 간접 전파? 갑국에서는 어때요? 오, 그렇지. 여기에 갑국에서는 간접 전파다. 했잖아.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을국에선 자극 전파. 을국에선 자극 전파 없는데? 직접 전파됐는데? 그래서 자극전파 여기는 여기 없었고요. 을국에서는 강제적 문화접변에 의해 문화 융합 나타났는데 요리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한 건데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직접 전파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틀렸고요. 을국과 병국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모두 상실했다라고 했는데 병국은 외부 문화에서도 안 받아들였어. 을국의 경우는요. 을국의 경우 문화 융합 나타났으니까 정체성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죠. 그렇죠?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파가 안 됐으니까 전파되고 확산되고 뭐 직접 가지고 오긴 했으나 그래서 그렇지. 이제 1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했고, 여러분, 여기에 A, B,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 그래서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회사는 경영진단 결과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공고를 받아들여서 A를 도입하기로 한 거야.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서 기업 체질 개선을 이끌 전략 기획팀을 신설한 후 조직을 재구성하기로 했어. 여기까지 해도 뭔가 확실히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힌트가 딱 나오죠. 전략 기획팀은 기존 조직의 운영 방식이었던 B가 산업사회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끝난 거죠. 그쵸?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어떤 거야? 산업사회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관료제였다는 거지. 맞죠? 예.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 피라미드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쭉 위계 서열화 하고 수평적으로 쭉 분업하죠. 그러면 A로 바꿨다. 탈관료제 조직으로 바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 A는 B에 비해서 상향식이다. 맞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그쵸? 왜요? B는요, 위에서 의사결정해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하향식이거든. 그리고 A는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를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수렴해서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적 전치는 뭐였지? 목적 전치는? 목적 전치는 목적이 굴러다니는 거야. 뭐가 강조돼서? 수단이 강조돼서. 어디서 수단이 강조돼? 관료제에서. 워낙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매뉴얼, 규칙, 약속이 중요해. 다 약속을 지켜야 착착착착 굴러갈 거 아니야. 따라서 규약 절차를 강조하는 바로 관료제 조직에서 B에서 이렇게 목적이 저리 가. 수단을 강조하느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중간 관리층의 비중은

의사 없겠어요?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중간 관리층이 위에서 의사를 받아서 아래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B에서는 이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요. 틀렸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중시하는 건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공통점입니다. 둘다다 회사라고 생각해봐. 공식 조직인 회사를 운영할 때 산업사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료제. 아, 정부 사회에 관료제가 안 맞네. 탈관료제. 둘다 모두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둘다 모두 공식 조직이에요. 둘다 모두 공식 조직이니까 비공식적 규범이 아니야. 공식 조직은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둘다 모두 회사 공식 조직이니까. 그래서 둘다 모두 공식 조직,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문제 남아 있습니다. 미주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머무는지 모르는 거지. 머무는지 모르는 건 얼른 어디 가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 문화. 여러 문화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문제, 현대사회 문화 양상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구로 이주한 을국의 국교인 네모교 신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예. 갑국이 있고요. 을국이 있는데, 을국의 국교가 기역 네모교래. 국교라고 하는 게 나라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믿는 종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 이게 주류 문화 아니겠어? 예. 네, 이렇게. 그런데 이 을국의 국교인 네모교 신자들 중 일부가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갑국으로 간 거야. 갑국으로 이렇게 가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했다는 이유로 사법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갑국의 국교인 동그라미 교로, 동그라미 교가 갑국의 국교래요. 이디음 동그라미 교. 되죠. 예. 이에 개종은 허용하지만 동그라미교 신자가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물론 타 종교의 선교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역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 이게 네모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각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문화인 거예요. 이게 볼까요? 선교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압되는 거지. 아, 반문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각국과 을국에서 활동 중인 네모교의 지도자들은 체포된 신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각국 정부에 대해서 체포된 신자들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1번, 각국에서 기역은 주류 문화. 각국에서 뭐가 주류 문화예요, 여러분? 여기 국교가 니은입니다. 따라서 기역이 주류 문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갑국에서 니은은 니은이 하위 문화요? 니은이 국교인데? 예.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갑국에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 전체 사회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갑국에서 니은은 뭐예요? 국교예요. 주류 문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따라서 다양성을 제공한다라고 보기 어렵죠. 다양성을 제공하는 건 부분, 부분, 부분 그들끼리 누리는 그런 하위 문화의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을국에서 니은은 반문화이다. 을국에서 갑국의 국교가 얘가 반문화가 되는지, 을국에서 얘를 뭔가 탄압하고 이러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반문화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에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어. 을국에서 니은은요? 국교가 아니야. 국교가 전체 사회, 국교, 주류 문화가 전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가 아니라, 기역, 오히려 국교가 주류 문화로서 통합에 기여하겠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상당하죠. 그래서 잘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기역은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반문화적 성격을 가졌던 주류문화적 성격을 가졌던 문화를 향유하게 되면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던 강원도 문화를 향유하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거잖아.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화론 순환론 문제고요. 문제도 단순합니다.

사회는 하나의 생물체와 유사한 존재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뭐예요? 그렇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또는 복잡 분화. 이렇게 다 나왔지. 복잡 분화된 상태로 고도화된 상태로 변화한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죠. 그래서 사회 변동은 진보 발전하는데 그건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정답입니다. 1번. 운명론적인 건 뭐죠? 순환론입니다. 순환론은 어때요? 응망성세, 응망성세. 태어나면 언젠간 죽어. 이게 운명론적인 거잖아. 두 번째, 사회 변동의 일정한 방향. 일정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진보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이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순환론의 경우엔 진보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하거든. 방향이 일정하지 않잖아. 다음, 흥망성쇠를 거듭한 순환론. 흥망성쇠. 그렇지, 이것도 순환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죠. 왜? 진보 발전된 곳이 서구거든. 일정한 방향이거든. 서구가 갔던 그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6회를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시면 한 4문제가 나왔어요. 표문제. 표문제 4문제. 성별 격차지수 나온 것까지 해서 그런 비율 읽는 것. 네, 꼭 연습을 잘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2강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법 문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딱 한 문제 남았어. 그래서 그 어법 문제 한 문제마저 마무리하고 오늘은 드디어 어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남아있는 20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밑줄 어휘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부터 우리 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어법 잘 마무리하고 어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Humans are so aversive to feeling that they are being cheated that they often respond in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아마 이 문장 볼 때 너희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왜? 대시 지금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한 문장 내에서 대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각각의 대시 쓰임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인간은요, 너무나도 싫어한대요. 어떤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하냐면 that they are being cheated. 그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라고 지금 해석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so라고 하는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 자, so that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구문이라고 했었냐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때 so가 등장을 한 거 보니까 이 짝꿍인 that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that이 세 개나 돼가지고 얘 짝꿍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 인간은요, 어떤 감정을 너무 싫어한다 그랬어? 뭔가 내가 속임을 받는다는 것 같은, 속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싫어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이 that을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feeling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를 보니까 they are being cheat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떠해?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완전할 때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 우리가 속는다는 감정. 자, 지금 감정을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너무나도 싫어해서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so that 구문에서 that이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와 있는 that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였겠죠? So that 구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they often respond in 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종종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어떤 방식이래?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봤을 때는요, 뭔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that은 뭐야?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세 번이나 등장했는데 각각 다른 쓰임으로 쓰여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behavior economists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that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이미 정해졌어. behavior economists이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해서 주어인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는 두두두두두두 have show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 되겠습니다. 왜? that로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behavior economists, 행동 경제학자들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경제학자들이냐면요.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래. 자,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한번 맞춰볼래? 이때 등장하는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 친구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내 명사 what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은요, 누구와는 대조적이냐면요, the kind,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대조적이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imply assume the human mind works like a calculat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계산기와 같이 작동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가정하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 경제학자들은요, have shown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여줬대요.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냐면, that people reject unfair off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제안은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을 보여줬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비록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it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공정하지 않은 제안을 자꾸자꾸 거절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지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절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 뭘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아, 뒤에 진짜 주어인 to do so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뜻은 it은 가주어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가 있고 뒤에 진주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괜찮은 선지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typical experiment uses a tas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전형적인 실험은요, 어떤 과업을 사용했냐면 called the ultimatum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과업을 사용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t's pretty straightfor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명확하대요. One person in a pair is given some money, say $10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짝을 지었는데요. 그 짝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았대. 예를 들어서 한 $10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she then has an opportunity to offer some amount of it to her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의 일부를

그녀의 파트너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실험에서 어떤 과업을 썼나 봐. 근데 그 과업이 뭐야?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partner only has two options. 그녀가 전달하는 돈을 받는 그 파트너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어. 첫 번째, 그가 can take what's offered.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혹은 refuse to take any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 즉, 그녀가 주는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밑줄 쳐져 있는 refuse가 맞는지 우리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 봐야 된다? o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fuse랑 누구랑 연결시켜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take라고 하는 동사일 겁니다. 그는 제공받아지는 것을 take, 취할 수도 있고, 혹은 refuse,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가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오케이, 등위 접속사인 or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take라고 하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refused라고 해서 ed가 붙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대등하게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때 refused에서 d를 빼서 refuse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돈을 받거나 거절하거나 둘중 하나야.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뭔가 협상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what typically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Many people offered equal split to the part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달러를 받았을 때 동등한 양을 그 파트너에게 나누어 줬대. 예를 들어서 10달러였으면 나 5달러 갖고 상대방도 5달러를 준 거죠. 자, 뭐 하면서? Leaving both individuals happy and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를 happy, 행복하고 Willing to trust each other in the future. 미래에 서로 서로를 기꺼이 믿을 만한 상태로 두면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leaving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 뭔지 알아야 돼? 분사구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려면 얘들아, 뭐 해보라고 했어?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컴마 찍고 leaving인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냐면요. 자, 접속사 살리면 and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즉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의 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라고 한 것을 대명사 i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it leaves라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게 쓰기 싫으니까 첫 번째 접속사 없애준 거고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너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시켜준 거죠. 자, 얘도 생략이 되어지고 leaves라고 하는 것을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주니까 leav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20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어법 파트는 모두 끝냈습니다. 어법 파트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어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요. 어휘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은 딱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줄 건데요. 우리 밑줄 친 어휘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 68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od 부분의 어휘에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반이어 제시형입니다. 즉, 뭔가 반대되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necessarily 혹은 unnecessarily to grow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충제 산업은 뭐라고 주장했대? 그 혼합 살충제가 매우
absolutely necessary.

necessarily가 혹은 unnecessarily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식품을 자라나게 하는데 합성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 necessarily라고 하는 것이 답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반이어 제시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cessarily가 답이면 그거에 대한 반이어로 unnecessarily를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랬을 때너 얘가 잘못된 거 잡아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면요. 반이어 제시형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include, exclude, facilitate, hinder 라고 해서 서로서로 반이어를 굉장히 많이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단어들은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철자 혼동형입니다. 얘들아, 철자 혼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긴 애두 명을 주는 거예요. 이 문장의 경우는 predicting이라고 하는 것과 preventing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준 다음에 이거 두개 중에 너 맞는 거 고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뜻이 되게 다르잖아요. predicting 하면 뭐예요? 예측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preventing이라고 하면 막다,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 문맥에 맞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때 얘들아, 철자 혼동형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부류는 첫 번째, 접두사를 갖게 만드는 거야. 접두사를 갖게 만들거나 두 번째, 접미사를 갖게 만들거나 혹은 어근을 비슷한 애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지. predicting, preventing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접두사를 갖게 만드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그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resist, persist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뭐가 같아? 접, 미사가 같아. 즉, 뒤에 나오는 얘네들끼리 같구나. wonder, wonder 하면 솔직히 얘네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이 O랑 A만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어휘를 암기해서 어휘 문제 맞추자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짚은 것이 철자 혼동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adopt, adapt, transform, transfer 이런 애들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파생어 제시형입니다. 자, 파생어 제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근은 같아. 어근은 같은데 그것들이 파생되면서 다양한 어휘,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보면요. A considerable 혹은 considerate amount of additional work is required to find what is nee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considerable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considerate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들아, 누가 봐도 어근은 같아. 그치?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라고 해서 어근은 같은데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지금 말하셔야 돼요. considerable은 아셔야 돼요. 상당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상당한이란 뜻인데 얘들아 considerate 이라고 하면 사려 깊은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상당한 사려 깊은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휘들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9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cre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파생되어져 나와졌어? 명사로 creation,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파생되어졌고 그리고 또 형용사로 창의적인 creative가 파생되어졌고요.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는요, 얘들아, 창조하다, 창조, 창의적인 창의력. 이 정도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방금 예시에서 본것 같이, consider, consideration,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든? consider 같은 경우는 고려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consideration 하면 명사로 고려, 고려사항이라고 말할 거야. 자, 그런데 considerate라고 하는 이 부분 보세요. 사려 깊은이라고 해서 형용사거든요. considerate, 사려 깊은. 그런데 똑같이 형용사 형태인데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상당한,

않은 거 고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While social presence has evolved through many iter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막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되어져 왔대요. 뭐를 통해서? 많은 변동을 통해서 진화되어져 왔대. Since가 나오고 있어. Since its first develop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landline tele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 핸드폰의 그런 문맥 내에서 그런 사회적 존재감이 첫 번째 발달된 이래로 뭐를 겪었대? 많은 변동,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한 iteration, 반복을 겪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has persisted.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야. 얘들아, 되게 길지, 한 문장이. 자, 그러면 문장이 길 때마다 우리 뭐 하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장 해석하기 훨씬 쉽거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어딨어? 문장이 이렇게 긴데 동사는 맨 마지막에 has persisted, 지속되어져 왔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겠지.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가 어딨을까? 이거에 상응하는 주어는 The perception or feeling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식과 어떤 감정이냐면 of being connected with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이 부분까지가 주어인 거잖아. 그래서 대화의 문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인식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뭔가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some research 몇몇 연구는요 has explored 무엇을 연구했냐면 무엇을 탐색해 보았냐면요 specific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기술을 연구해봤대. 자, 그런데 특정 기술과 심지어 모두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characteristics lead to the feeling of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탐색을 해 보았냐면 그 특정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실제로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인 존재감, 사회적인 실재감으로 이어지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내용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서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For example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앞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쫄지 마요. 뒤에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주겠죠? 쉽게 내용을. 예를 들어서 Some researchers have studi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연구자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요. The richnes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아, 그래서 매체의 풍부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실재감,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기에 가능한 단서의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많은 단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numb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그러면 사회적인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가능한 단서 대 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 수가 맞냐는 거지. 그러면 이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어휘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거든. 이때 number, 수가 괜찮은 이유는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매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단서의 수가 높아지면 풍부함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이러한 단서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매체의 풍부함도 줄어들 거잖아. 이것은 양에 대한 문제이지. 그래서 richness, 풍부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a numbers도 괜찮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a telephone call, 뭔가 전화를 하는 것은요, which provides for

audio cues and immediate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냐면 음성 단서를 제공해 줘요. 그렇죠?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할 때 음성 단서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그런 전화는 is potentially richer than the emai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보다 더 풍부하게 되는 거래. 자, 그럼 풍부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메일이라고 하는 매체는요, which provides only textual cues and no immediate feed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오직 문서 단서만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체가 풍부한 거는 어느 쪽이야? 전화가 더 풍부한 거지. 왜? 아, 음성 단서들도 있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있으니까 전화가 더 풍부한 미디어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거네. 자, 그랬을 때 video conferenc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화상회의죠. 자,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would be considered richer than the 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뭐보다?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because of the addition of visual cues 라고 나오고 있어. 뭐가 더해졌어? 시각적인 단서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전화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에 visual cues가 더해진 게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얘들아, 화상회의라고 하는 게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비주얼적인 단서가 추가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 Making it clo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 그것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이때 it은 video conferencing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깝게 만들어준대. 어디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냐면요, to replicating the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인지되어지는 대면 혹은 개인적인 사회적 실제감을 복제하는 데 더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즉, 뭔가 화상회의를 하면 뭔가 정말 대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네. 그랬을 때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무엇을 말해 주었냐면 successful managers,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성공적인 관리자들은요,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and ambiguous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헷갈리고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매체를 쓴다?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요. And lean or less rich media for message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얇고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대요.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는?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덜 풍부한 미디어,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지여야겠지. 자, 그러면 한번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본질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더 rich media를 제공했었어야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덜 리치한, 덜 풍부한 미디어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때는 less가 아니라 뭐가 등장해야 돼? more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반이어가 등장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일상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구구절절 내가 굳이 만나서 혹은 대면 화상 그 컨퍼런싱 회의를 하면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한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face to face meeting. 뭔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 그치?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rich media, 풍부한 미디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아,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 좋아. 왜? 상황이 복잡하잖아.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가 만약에 너의 팀한테 뭐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회의가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뀔 거야.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게 더 좋다? You might send out a generic email to everyone. 모두에게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을 뿌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하고 뭔가 복잡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these different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런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들은요 were considered by researchers as a type of contai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that the message comes in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의 용기 즉 그릇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여겨졌대요. 그랬을 때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의사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you need to choose the right container. 너는 올바른 용기, 즉 올바른 그릇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대. 어떤 이유? Conversational life can lack depth in incitement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상 대화의 일상이잖아요. 대화의 일상이 뭔가 깊이가 부족하고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 뭔가 깊이감이 부족한데 혹은 아 뭔가 흥미로움이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We easily fall into using. 우리는 쉽사리 뭐를 사용하냐면요. Familiaric questions to open a dialogu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너무 통상적인, 상투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때 등장하는 Familiaric 이라고 하는 얘가 맞는지 보려면 뒤에 나오는 애들이 정말 상투적인 애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상투적인 질문인지 살펴볼까?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상투적이다. 그치, 얘들아? 그래서 아 이때 등장하는 1번은 아마 첫 번째 질문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일상생활의 대화가 왜 이렇게 좀 깊이가 없고 재미가 없지? 라고 느낀다면 너가 너무 이런 질문들만 해서 그래?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어때요? 직업이 뭐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투적인 질문들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랬을 때 although such questions can be important social lubric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이러한 질문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in themselves 그 대화 스스로 they generally fail 그들은 뭐 하는 것을 실패하냐면요 to spark an engaging and enriching emphatic exchang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이고 풍부한 감정적인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하죠. 왜? 너무 통상적인 질문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감정적인 교환, 감정적인 교류를 spark, 촉진시켜내는 것을 실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면 보통 답변은 어떻게 해? 네, 잘 지내요. 네,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복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way a conversation begin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 이때 시작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요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where it go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화가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determinant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 결정 요인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So it is worth 그래서 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요 Experimenting with adventurous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도전적인 시작점 즉 도전적인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면 이때 begins 라고 하는 단어랑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를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오프닝이라고 하는 begins가 잘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3번도 괜찮은 선지네요. 자,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 되냐면, instead of greeting workmate with how a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질문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해보래요? in a different direction with something mildly unusu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 다른 방향에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번 해보래. 얘들아, 그러면 이 4번 선지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겠지.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this mo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 근데 사실 얘가 unusual questions는 맞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건 맞으니까 오케이, 자 4번 선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보다는 좀 색다르기는 하네. 자, 그랬을 때 or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thing that happened to you over the week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you need to come up with the kinds of questions that suit your own personality. 너의 개성과 딱 맞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떠올려내야만 할 거래요. 그랬을 때 the point is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follow conventions. 에? 얘들아, convention이 뭐야? 뭔가 전통, 규율 이런 거잖아요. convention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뜻인데 관습을 따르래. 얘들아, 관습을 따르라고 했어? 아니야. 너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질문들을 떠올려보라고 했잖아. 이땐 follow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break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러한 통념적인 관습 같은 거를 깨버려라. 그렇게 한다면 So, your conversation become energizing. 너의 대화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거고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and vehicle for emphatic discov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발견에 뭔가 도구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아, 뭔가 통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대신에 너만의 개성을 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뭘 할 수 있다? 아,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재밌고 그리고 공감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자, 3번 가볼 건데요. 얘들아, 별표 쳐볼까? 왜? 2026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능 어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Situational Ethic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잘 모르니까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야.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ethical theory, 어떤 윤리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상황이나 그 행동에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context, 문맥을 고려하는 거래. 아, 그래서 상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하는 거냐면 그 상황이나 행동에 문맥을 고려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 그 행동이 윤리적인지 윤리적인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는 상황윤리학이라고 말한대. 자,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permit이라고 하면 허용한대. 기꺼이 무엇을 허용하냐면 casting aside이라고 하면 버리다거든요. 무엇을 버리는 것을 허용해 주냐면 absolute moral stand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를 허용한대. 자, 얘들아,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라고 하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 절대적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말인 즉슨 상황윤리학은 뭐를 고려한다 그랬어?
문맥을 고려한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문맥을 고려한다는 것과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반대말이지. 그 말인 즉슨 여기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상황윤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상황윤리학은 문맥을 이해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니까 아, 얘네 둘이 대조되는 개념이 맞네. 라고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나 혹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What matters is the outcome and consequences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결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래 자 그랬을 때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justifies the means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때 등장하는 the end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하나 훔쳤어. 자,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있잖아. 우리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한 거잖아. 자, 그런데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훔쳤어. 그러면 지금 앞서서 말한 absolute moral standard, 뭔가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뭐 한 사람이야? 물건을 훔친 사람이야. 그런데 얘들아, 상황윤리학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내가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을 훔친, 아니, 약을 훔친 그런 목적을 가진 애들은 뭐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야? 수단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시가 조금 이해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end, 수단. 이런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어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뒤따라 나오는 대조적인 현실들이 여기서 뒤따라 나오는 현실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시 두 가지를 줄 건가 봐. 지금 쌤이 예시 두 가지를 준 것처럼 자, 이런 대조적인 현실들이 can help illust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상하는 거를 더 도와줄 거래요.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을 적용하는 것을 뭔가 더 잘 보여주게 될 거래. 그러면 대조적인 상황 두 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Played among friends. 내 친구들이랑 즉흥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됐어. 상황 첫 번째예요. 그랬을 때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나 그녀가 스스로 아, 나 파울했어. 미안, 미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한대. 그치 얘들아 너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아 뭔가 내가 파울을 하고 나서도 뭔가 아 이거 숨겨야지 이렇게 잘 안 하죠 아 미안 미안 내 실수야 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는 거죠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코트 밖으로 내보낸 마지막 사람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터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모두가 기대를 하죠 자 그랬을 때 Caring about one's friend, 내 친구들을 뭔가 생각하는 거, 즉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리고 이 그룹 내에서 계속 경기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내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것을 이끄는 거예요? leads to these actions. 이런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이런 행동은 본인의 파울을 인정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아,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caring about one's friends. 본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농구 경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농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식적인 경기, 심판이 있는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아, 죄송해요. 제가 파울 했어요. 라고 손 드는 선수 혹시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자, 그 말인 즉슨 상황 윤리학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공식적인 경기에서는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요, 뭐 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파울, 그리고 똑같은 바이올레이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보다 내가 상대 선수를 배려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situational ethics 이러한 상황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been ex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확장되어졌대. 누구에 의해서? By many ethics and coaches to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윤리학이요 선수들과 코치진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nt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농구 경기장 그리고 농구 코트 내에서 그 내가 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이 뭔가 숨겨지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확장되어지게 된 거죠. 왜? 내가 파울을 하고도 아, 아무도 못 봤으면 하는 거야.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했어. 얘들아, 경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파울을 한 거를 아무도 못 보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경쟁의 이점을 gain, 얻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지금 세 번째 문제까지 잘 풀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작년 수능이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첫 번째, There is an obvious problem with the history of dress in all of its displa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복의 역사에 있어서 in all of its display 그 의복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의복 전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대. 자, 그런데 and that is, 즉, 그 말인 즉슨 although textiles survive from early periods and cultures of a recorded hi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록된 역사에서 textiles 이라고 하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 period, 초기 시기 그리고 그 문화로부터 잘 살아남은 반면에 자, 즉 여기서 의복을 만들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Textiles, 작물이 필요해. 그런데 뭔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런 작물들은 잘 살아남았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actual gar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의복 같은 경우는 do not provide, 무엇을 제공하지 않았냐면 uninterrupted flow of evid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긴 시간에 걸쳐서 뭐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 뭔가 evidence flow라고 말하고 있으니 증거의 흐름을 매끄럽게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뭔가 의복을 display,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뭔가 매끄럽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자, 그치? 그랬을 때 두 번째, Therefore, 그러므로 의복의 역사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의복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그러므로 to give the study of dress equal significance to other area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print, drawings, and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그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복이라고 하는 그 연구에 동등한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 자,
other areas such as 예를 들어서 뭔가 architecture 건축이라든지 painting이라든지 혹은 인쇄라든지 drawing이라든지 그리고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조각과 같은 다른 분야와의 equal significance 동등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자 얘들아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의복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러한 분야의 애들과 동등한 중요점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It was inevi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연적이었을 거래요. 자, 뭐가 필연적이었을 거래? That these other areas,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지금,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영역들이 would provide much of the source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많은 원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복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agriculture, 건축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받는 게 원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필연적이지. 왜? 의복을 그냥 그 그대로 기록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history of surviving dress really only starts in the 17th century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남은 의복의 역사는 17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And like all artifacts,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물들 같이 그러한 의복의 역사는요 highly visual subjec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시각적인 주제였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의복의 역사를 보려면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시각적인 주제였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랬을 때 하지만 unlike most of the categories of collections and study that make up those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수집물들의 category라고 하면 얘들아 뭐예요? 카테고리는 부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영역들을 이루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collection, 수집품들의 부류는요, 들과는 달리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다른 여기서 부류들, 뭐에 대해서 나왔었어? 앞에서 나오고 있는 뭔가 architecture, painting, prints, drawings, sculpture 이런 애들과는 달리 의복은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It is fluid rather than sta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은 뭐하되 유동적이래. 뭐 하기보다는 정적이기보다는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dressing, 의복을 말하는 거지. 자, 의복은 다른 애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훨씬 더 유동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복은요 should be seen in movement on human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 내에서 뭔가 보여져야만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movement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위에 무슨 키워드가 있어? fluid라고 하는 유동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유동적인 게 바로 인간의 몸의 움직임 내에서 보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 not frozen on the display figur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 즉 사람이 입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얼어있는 동상에 입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This is one of the many difficulties. 이것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였다. 언제 어려웠냐면요. When curating collections of costu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복에, 그 costume의 소장품들을 큐레이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 왜? 사람한테 입히고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and also why some modern writers find costume collections physically and intellectually lifel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래요. 왜? 현대 작가들이 find costume collections 이러한 의복
수집품들을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lifeless, 아우, 정말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

왜? 다 마네킹한테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lifeless,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 게 맞지. 왜? 의복은 fluid, 유동적이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lifeless라고 하는 어휘는 잘 쓰이고 있네. 그랬을 때 fortunately, 그런데 다행히도 in the period after 166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660년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근데 그 1660년이 어떤 시기냐면 when more items of dress surviv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주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의복이 살아남았던 시대래. 즉, 기록이 이제 많이 잘될수 있던 시기였겠죠. 그게 바로 1660년이었는데, 그 1660년 이후의 시기에 There are also many painted, printed, photograph, and film sources of evi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의복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paint, 그림도 그려졌고요. 뭔가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photograph,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filmed,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이 되어지기도 했답니다. Sources of evidence of people in clothing caught in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내에서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는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often 종종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illustrative examples 이러한 묘사적인 예시들의 다양한 종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묘사하는 예시의 다양한 종류가 뭐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 프린트가 되어지기도 했고, 사진이 찍어지기도 했고, 영상이 남겨지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은요, will provide, 무엇을 제공해 줬을 거냐면, evidence,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래요. 자, 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줬을 거냐면, How a garment was worn within the period in which it was made. 그 의복이 만들어진 시기 내에서 의복이 어떻게 입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줄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60년이라고 하는 시기 그 이후부터는 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젠 좀볼수 있게 된 거죠. 왜?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증거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D번 표현도 맞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 2번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Without the information, 뭐 없이요. 정보 없이인데, 어떤 정보냐면, contained in art in all of its forms, from drawings to sculp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그림을 그리는 것서부터 조각품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에 담겨져 있는 정보 없이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썼다고 했어? paintings, 그림을 갖다 쓰기도 했고, 그리고 sculpture, 뭔가 조각품을 갖다 썼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서부터 조각품들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이 담고 있는 그 정보가 없었더라면, 얘들아,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알수 없었겠지. 그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it is unlikely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란 뜻이야. 자, 뭐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야? That displays of historic dress would be awkward imi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display of historic dress, 어떤 역사에 있어서의 의복의 display, 의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어색한 모방품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다른 예술품들의 지금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unlik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like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 다른 예술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의복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뭔가 awkward imitation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likely로 바꿔주면 되겠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번 문제까지 잘 푸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5번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자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학이 만나는 곳, 담양으로 유정기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가사문학의 산실인 전라남도 담양군. 이곳에는 많은 유정이 있는데요. 조선 중기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송강 정철이 머물렀던 곳 중 하나인 송강정입니다. 명종 16년인 1561년, 송강 정철은 27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많은 벼슬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49세가 되던 해에 벼슬을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인 성산에 내려와 살았습니다. 송강정이라 불리는 이곳은 원래 중록정이란 초막이었는데요. 1770년에 그의 후손들이 송강정철을 기리기 위해 정자를 다시 세우고 송강정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송강정철이라 하면 가사문학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 송강정에서 그 유명한 삼미인곡과 송미인곡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듯한 싱그러운 실로, 송강정은 푸른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송강정철의 시조와 함께 송강정에서 자연을 한번 느껴봅니다. 짙은 초록이 가득한 담양에는 유명한 민간 정원이 있는데요. 담양 고서면에 위치한 명옥헌입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자였던 오희도가 살았던 집의 정원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 만든 정자, 그것이 바로 명옥헌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옷깃을 부딪히는 소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명옥헌.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살랑이는 바람은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옥헌은 여름철에 만개한 배롱나무가 유명한 곳인데요. 연못 주위에 핀 배롱나무의 붉은 향연, 붉은 빛에 물든 명옥헌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원래의 자연과 사람이 만든 것이 구분되지 않아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담아낸 정원 명옥헌은 자연을 사랑한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양에는 여행자를 이끄는 울창한 대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정원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조선 중기 대표적인 정원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은 조선 중기 학자였던 양산보가 지은 별서 정원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 하여 월림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산보는 스승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게 되자 벼슬을 등지고 고향에 돌아와 학문에만 몰두하였는데요. 그가 남은 여생을 지내온 소세원. 이곳에서 우암 송시열과 송강 정철, 고봉 기대승 등이 찾아와 책을 읽거나 시조를 쓰는 등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양산보의 사돈인 하서 김인우도 이곳을 자주 찾았는데요. 그는 소세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48수의 시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양산보는 자연 안에 정자를 두고 자연을 만끽하는 것, 그것을 소세원을 즐기는 것이라 여겼는데요. 소세원 곳곳에서 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세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자 제월당은 비가 갠 뒤 상쾌한 달이라는 뜻으로 조용히 책을 읽기 위해 만든 정자입니다. 그리고 오곡문은 담 아래에 터진 구멍으로 흐르는 물이 다섯 구비를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물이 마음껏 드나들도록 계곡 위에 돌을 쌓은 모습은 자연을 사랑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도 만들었는데요. 비 온 뒤에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광풍각이라 이름하였습니다.

50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소세원. 이곳에서 자연의 향을 맡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다 보면 몸도 마음도 차분해지는데요. 어느 곳 하나 소홀하게 지나치지 않았을 소세원의 주인 양산보의 발자취를 느껴봅니다. 인간과 자연의 정다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곳. 요정은 자연에 기대어 마음을 치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입니다.

0: 입시를 향한 공부, 그 중심에 있는 수학.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지만 흥미를 갖지 못한 채 무작정 공부하다 보니 쉽게 지치기 마련. 결국 넘기 힘든 장벽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1: 저한테 수학은 정말 큰 산 같지만 꼭 제가 올라야만 하는 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수학 하나 때문에 제 목표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야 되나? 네,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0: 기초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높은 경지에 올라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수학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어.
1: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유경량. 꿈으로 향하는 길에 큰 장벽으로 느꼈던 수학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노력해 이겨냈다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쉽게 포기해버렸던 자신을 바꾸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유경량의 공부법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0: 언제나 밝은 이미지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경량은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많다.
1: 언니, 응? 우리 이상 스터디 퀴즈 준비 잘했어?
2: 응.
1: 야, 언니, 응. 저 일요일 날 혹시 교수님 과제 했어?
2: 아, 이상 과제? 응. 했지? 원래는 고3 때 수능을 봐서 다른 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다시 반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21살 때 입학을 했어요.
0: 동기들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해 지금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유경량.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도 그녀가 다시 수능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2: 저는 중학생 때부터 심리학에 진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정시로 들어갔는데 심리학과에는 입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아 그래도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반수를 해서 지금의 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0: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개념 다지기부터 실력 완성까지 이뤄낸 유경량. 목표를 이룬 지금 자신이 얻은 값진 경험과 공부 정보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데. 특히 수학 공부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겐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며칠 후 도움을 요청한 친구에게 수학 공부를 알려주기 위해 유경량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3: 세미야, 안녕.
4: 안녕하세요.
0: 어려운 문제는 바로 포기해버릴 정도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김승희 양.
4: 저는 평소 수학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저 중학교 2학년인가? 중간고사가 13점? 이었어요. 엄마가 아, 찍어도 그거보단 잘 나오겠다 이러셨는데 진짜 찍고 그렇게 점수가 나온 거라 뭐라 마땅히 할 말도 없고 그냥 아, 너무 심각하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승희야 수학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
4: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렇게 수업 듣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학년 때는 그래도 해볼라 했는데 이제 2학년 가니까 너무
2: 근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알려주기 전에 네. 네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더 네. 먼저여야 될 것 같아서 아,
4: 제가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모아놨는데 근데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어서
0: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공부를 해보려는 의지도 컸던 승양은 1학년 때부터 시험지를 모아놨다고 한다.
2: 이 뒤에 오 엄청 열심히 풀었는데 이거 여기도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4: 근데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너무 어려워서
2: 아, 문제를 응용하는 게 조금 네. 힘들구나 네. 그랬군 네. 좋아 어떤 상태인지 잘 알겠어
4: 굉장히 민망해요
2: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시험지를 모아두는 게 좋은 게 나도 모아뒀었거든
4: 언니도? 근데 전 저만 모은 줄 알았어요
2: 아니야 나도 1학년 때부터 반수 끝날 때까지 다 시험지를 모아뒀었어 모의고사는 지금 전국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거든, 아... 모의고사가. 그리고 성적표에는 사실 등급이랑 뭐 100분위 이런 것만 나오지 너가 어떤 문제를 틀렸나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 네. 근데 아 내가 이 파트가 약하구나 하고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하니까 시험지는 계속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4: 네.
2: 잘하고 있었어.
0: 유경량 또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성적과 공부 수준, 취약한 부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5: 아, 내가 여기 왔고 지금부터는 또 어떤 과정을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로드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 난 저 점수고 난 저 점수 보기 싫고 아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이런 의미 상징성의 의미로서 점수를 붙인 게 아니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계획성 있는 하나의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4: 근데 이거는 계산 실수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틀려서 왜 틀렸지 했고 얘도 제가 보기엔 실수한 것 같고 계산 실수.
2: 이 문제는?
4: 이것도 세봤는데 제일 비슷한 거 115가 나왔었거든요.
2: 아, 다 세고 계산하는 문제인데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었구나. 계산 실수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 봐. 그렇구나. 나도 그랬었어, 근데 계산 실수. 너도 보면은 지금 문제를 풀 때 막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풀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산했던 게 어디 갔지 하고 헷갈려서. 그치?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1번, 2번, 3번 적어가면서 조금 했었거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했었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헷갈리거든.
4: 제 얘기네요.
2: 맞아. 그래서 많은 애들이 계산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면 계산 실수하는 게 줄어들 것 같아. 사실 시험 볼 때는 막 마음이 급하잖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검사할 때도 그거를 쭉 읽어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것보단 그렇게 차례대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0: 한눈에 봐도 비교되는 풀이 과정. 계산 실수가 잦은 학생의 경우엔 순번을 매겨가며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만 바꿔도 수학 성적과 자신감은 상승한다.
2: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막 푸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빨리 풀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검사를 할 때는 앞에 풀어놓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푸는 경우에는 검사까지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했던 방법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승희야,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 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려움인 것 같아.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조금 겁먹고 있어, 네가 지금.
4: 확신이 없어요. 약간 풀 때.
2: 나도 수학을 제일 못하고 제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수학을 항상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항상 선생님이 옆에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 네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항상 옆에 계셨어.
1: 네?
2: 나는 항상 내 옆에 선생님을 두고 공부를 했었거든. 어떻게 했었냐면 짜라라라란 짠! 나는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네. 그래서 인강 선생님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있었어. 그래서 인강 선생님 그랬었어. 그래서 이 강의에 있는 Q&A 게시판을 많이 이용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0: 유경량은 문제를 풀 때 이해되지 않은 개념이나 모르는 풀이가 있다면 곧바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 능동적인 자세로 공부했다.
2: 온라인 강의 들었던 거를 예시로 보여주면
6: 물론 수열이니까 다항식, n에 관한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꼴이.
2: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외에도 이 선생님이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이렇게 내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부분 분수라고 하면서 이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으면서 완벽하게 나만의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든 거지, 이 교재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익혔잖아. 그래서 나는 꼭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개념을 응용한 문제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알고 이해했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한 거지.
4: 개념 배운 걸 까먹었어.

0: 인강을 들으면 공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한 시간씩 60일,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꾸준히 뭔가를 채웠어.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양으로 보이니까, 아, 나 이만큼 해냈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강의 인강을 들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0시간에서 60시간인 시간이 더 자기가 노력하는 시간이 덧붙여져야지만이 실제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져요. 그런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1: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 근데 나는 문제를 풀 때만큼은 선생님을 멀리 떨어뜨렸어. 선생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왜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시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딱.
2: 갑작스런 멘토의 행동에 당황한 멘토. 흔히 학생들은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 풀이 강의를 듣지만 유경량은 풀이 강의를 다르게 활용했다.
1: 그러면은 이렇게 딱 멈춰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대신에 내가 못푼 문제들만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들었었지. 이 문제는 뭐 같이 n제곱이니까 차수와 n제곱 차수니까 3분의 8.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우선 좀 빼두자. 빼두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 4분의 1이 나왔어. 4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이두 문제는 내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 문제는 못 풀었잖아. 그러면은 다시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보는 거지. 이렇게 쭉쭉쭉쭉.
2: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본 후 모르는 개념을 알기 위한 용도로 프리 강의를 활용한 것이다.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놓쳐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아, 내가 이 개념이 부족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를 하는 거지.
3: 한번 더. 제가 수학 문제를 끝까지 못 푼다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언니도 수학이 제일 약하다고.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수 있고, 수학을 포기하기보다는 좀더 해야겠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2: 멘토링을 받은 후 승희양의 수학 공부 도전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수학과 친해지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 지치지 않는 선에서 공부의 양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다. 그리고 개념이 약한 승희양은 멘토가 알려준 대로 강의를 들은 후 예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개념을 익혔는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니 성취감, 점차 두려움이 사라졌다. 며칠 후,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4: 제가 오고 싶은 학교인데, 유경 언니도 여기 다니고 계셔서, 오늘은 여기서 제가 수업하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1: 우리 지난번에 멘토링 했었잖아.
3: 네.
1: 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땠어?
3: 포기하기보다는 개념 쓰면 되는 거 아니까 두세 번더 해서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럼 혹시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었어?
3: 이거 그냥 기본적인 건 프로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조금 더 어려운 거 풀라고 했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잘못 풀겠어서 못 풀어서 좀 그랬어요.
1: 개념을 조금 더 응용해서 풀면은 이제 어려웠던 거지.
3: 네.
1: 맞아. 사실 수학은 중요한 게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 내가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줄게. 짠! 이게 내가 공부했던 교재랑 연습장들인데, 이렇게 내가 공부했던 교재 보면 이렇게 색색깔의 친구들이 붙어 있는데, 내가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야.
3: 글씨도 써있고 그러잖아요. 뭐가 좀 특별한 거예요, 이 인덱스들이?
1: 나는 이 인덱스를 어떻게 썼었냐면, 우리가

0: 보통 어떤 문제를 풀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바로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솔직히 잘안 풀리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 포스트잇에 문제 2번이라고 쓰고 한번풀 때마다 별이든 뭐 세모든 동그라미든 하나씩 그리는 거야.
1: 유경량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에 인덱스형 메모지를 붙인 후 풀이 횟수를 표시. 스스로 풀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다.
0: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한 번에 안 풀릴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짝대기를 그은 다음에 내가 다음에 풀어서 그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빨간색을 여러 개 표시를 했어. 근데 내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 정말 고난도 문제들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짝대기를 한 다음에 답도 빨간색 볼펜으로 적었고, 내가 혼자서 못 풀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구나 하고 해설 방법을 우선 이해했어. 아, 그리고 내 인덱스는 여기에 뭐 문제 몇번 풀었다 별 표시 말고도 여기 하나가 더 있어. 한번 열어볼래?
2: 해설 문제에 대한 해설?
0: 근데 이 해설은 내가 아까 여러 번 풀어도 못 풀었다던 빨간 볼펜으로 답을 쓴 문제들에만 이렇게 해설을 써놨어.
2: 그럼 선생님 해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0: 아, 아니야. 내가 이해 못한 부분들만 그 부분만 딱 받아서 썼어.
2: 아, 이해 못한 부분.
0: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써서 포스트잇에 붙인 이유는 첫째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이렇게 바로바로 볼수 있으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포스트잇에 쓰면서 한번더 해설을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었어.
1: 틀린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부 성취감을 얻었다는 유경량. 풀이 반복했수록 문제를 분류하고 풀이 힌트를 적는 등 메모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복습 방법으로 문제 유형을 익히고 풀이 응용력을 키워나갔다.
3: 학생들이 단순하게 복습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막 정말 정열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되고, 야, 빨리 끝내야지, 허겁지겁. 아주 간단한 건데도 놓쳐버리는 경향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인덱스를 붙여놓으면요. 본인이 아는 거는, 정확히 아는 거는 또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복습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으로 복습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인덱스에 의한 복습의 효과가 이렇게 시간 단축, 시간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근데 혹시 조금 요즘 문제 푸는데 힘든 단원이나 그런 거 있어? 미적분이 많이 힘들어?
2: 네.
0: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너가 어려워하는 그 미적분 파트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 그러면 미적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인 극한부터 알아야 되잖아. 수열의 극한이란 거는 수열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극한값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수 있잖아.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공식에는 총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세 가지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간의 관계로 나뉘어. 그래서 첫 번째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의 공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n이 1일 때 3분의 4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야. n이 2일 때는 분모는 4고 분자는 10이 되겠지. 그리고 n이 3일 때는 20이 되겠지. 분모는 하나씩 커져가는 데 비해서 분자는 엄청 빨리 커지잖아. 분자가 훨씬 빠르게 가니까 얘는 극한값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 첫 번째 공식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야. 이 경우에는 둘다 n의 제곱이잖아. n의 제곱이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비슷해. 이런 경우에는

0: 최고차 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분모의 개수는 3이고 네. 분자의 개수는 8이기 때문에 3분의 8이라는 답이 나온 거야. 네, 1번보다 조금 더 쉬워?
1: 훨씬 쉬워요.
0: 훨씬 쉽지? 네. 그래서 2번 공식이 훨씬 더 쉬워서 아마 기억하기에도 편할 거야. 3번은 1번과는 반대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을 때. 지금 분모는 몇 차?
1: 얘는 3차요.
0: 그렇지, 3차지. 분자는?
1: 1차.
0: 1차지. 그러면은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까?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까?
1: 분모요.
0: 그렇지, 분모 이렇게 커질 때 분자는 조금씩 커져나가겠지. 그래서 얘는 점점점점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점점 수가 작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수가 작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0의 수렴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잘 이해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2: 0으로 수렴해요.
0: 그렇지. 네. 잘 이해했네.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든 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는 다 풀 수 있겠지?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봤었던 문제 이제 네. 한번 공식 가지고 풀어볼까?
1: 네.
2: 분모가 2차고 분자가 2차니까 둘이 같잖아요. 그럼 앞에 개수로 계산을 하면 3분의 8이 나와요.
0: 그렇지, 그렇지.
2: 셋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되게 잘 이해했네.
3: 이렇게 공식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문제에 바로 적용해보면 쉽게 풀이 유형을 익힐 수 있다.
0: 네, 사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공식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한 번에 생각이 나면 좋은데 정확하게 막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바로 내가 도움을 받은 방법인데
1: 삼각형
0: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야. 혹시 삼각형의 넓이 하면 뭐가 생각나?
2: 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0: 그렇지, 그렇지. 보통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거의 10가지 가까이 되거든?
1: 한 가지?
0: 그렇지. 그렇지.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나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게. 아, 이거면은 내가 굳이 하나의 공식만 외우지 않아도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어서 나도 이 삼각형의 넓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했었어. 아까 너가 제일 힘들다고 했던 부분이 미적분이었지.
1: 네.
0: 미적분도 똑같아. 미적분도 지금 이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1: 쉽게요.
2: 네, 제가 좀 잡아온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아, 여기 있어요. 이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0: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먼저 해볼게.
3: 고민 없이 한 번에 풀어나가는 유경양. 멘티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
0: 다 된 것 같아.
2: 너무 금방 푸시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거 가지고.
0: 아,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는 걸 계속 연습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고 막 그 뒤에도 여러 방법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
2: 귀찮아도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게 훨씬 좋네요.
0: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가 정리를 해봤어. 첫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fe-f0이었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줘서 하면 어떻게 되지?
1: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0: 그렇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방법을 썼어.
1: 너무 쉬운데? 왜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0: 좀 더 다른 어려운 방법을 생각했던 거 아니야?
2: 그런 것 같아요. 그래프 때문에 좀 주춤주춤.
0: 그래프를 보고 겁먹는 학생들이 많지. 근데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아니야, 겁먹지 마. 할 수 있어, 우리.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이용했다가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지. 답이 이렇게.

0: 끝에 나오는 거지.
1: 위에 거보다는 좀 복잡하긴 한데 방정식만 연습 잘하면 이것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막 그럴 때 있잖아. 문제를 봤는데 아 내가 이 공식 알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문제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 막 허무하잖아.
2: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 알아두면 굳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도 아 맞아 이것도 있었지 하고 풀 수 있으니까 그런 허무함 이제 느끼지 않아도 돼.
3: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미적분의 경우 실전에서 공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그래프나 방정식, 도형을 이용해 푸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사고력을 요하는 심한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된다.
4: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친구들은 그걸 딱 틀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져 있어서 아, 지금 딱 떠오르지 않지만 이렇게 접근해볼까? 이런 사고가 되게 유연하게 나오거든요. 아, 이 문제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풀이라고 한다면 이런 풀이의 알고리즘이 의미가 더 있구나라는 것도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한번 구사해본다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지루함도 덜하고 본인이 알아나가는 유형들도 많이 채워나갈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동안 나랑 멘토링 하면서 어땠어?
1: 수학을 하도 안 해봤으니까 진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묻는 거라 이렇게 막 큰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는데 와서 이제 막 약간 미래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거기에 좀 기대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남은 시간 동안 더 노력해서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 신입생으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1: 그냥 문제를 딱 봐도 아무리 간단한 거여도 그냥 숫자만 보면 기겁할 정도로 진짜 싫어했었는데 이제 멘토링 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지? 나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상황이 생겨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고 싶은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3: 편견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온 유경량. 세상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0: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3: 긍정의 힘, 즐기는 기쁨을 아는 그녀의 미래가 기대된다.
5: 하나, 둘, 셋.
0: 그래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도 나 일어나.
1: 네.
0: 뭔가.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0: 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거. 아, 이게 사람이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호흡의 패턴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이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도 바로 호흡을 바꾸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잘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호흡법을 좀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444 호흡법입니다. 아, 뭔가 마음이 긴장되는 것 같고, 아, 자꾸 불안해서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자, 이렇게 쉬어보는 거예요. 자,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참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참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44를 한 세네 번만 반복을 하면은 금방 우리 몸이 이완되면서 집중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Physiological sigh라는 건데요. 자, 이런 거는 언제 효과적이냐면 너무 갑자기 긴장이 돼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발표 직전에 너무 긴장이 돼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이 호흡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만 하더라도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마지막은요. 잠드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4초 동안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7초 동안 참은 다음에 8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내쉬기 때문에 그동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서 몸에 긴장이 풀리고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렇게 멘탈 관리하는 법까지 잘 배웠습니다. 멘탈 좀 튼튼해졌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튼튼한 멘탈 가지고 문제 풀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은 리스닝 문제 풀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13번까지 풀었거든요. 이제 14번부터 17번까지 마무리하고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같은 유형의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들어보죠.
1: Mr. Green, is everything ready for Friday's workshop?
2: Yes, but there's a small issue with the guest speaker, Professor Lee.
1: Oh, what happened?
2: I called to confirm everything with her, and she asked to start 30 minutes later than planned.
1: Oh, no. Since her lecture is the first session, that'll affect the whole schedule.
0: 자, 여기까지. Is everything ready? 우리 워크숍 다 준비되었어? 라고 했는데, 자, there's a small issue. 작은 이슈가 있어. 게스트 스피커 프로페서 리한테. 어? 무슨 일인데? 자, 내가 컨펌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and she asked to start 30 minutes later. 자, 우리 30분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Oh no! 그녀의 lecture가 첫 번째 세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whole 스케줄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떡하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죠.
2: Exactly. The activities afterward will need to be adjusted.
1: Is there any chance she could arrive on time?
2: Unfortunately, no. That's the earliest she can make it with her flight schedule.
1: Then I guess we'll have to adjust our schedule.
2: Yes, I think we should push the whole schedule back by 30 minutes.
0: 자, 그래요. 그래서 activities afterward,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 다 adjusted,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any chance she could arrive on time. 자, arrive on time, 제대로 시간에 도착할 확률은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Earliest she can make, 그게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시간이래요. 왜? 뭐 때문에?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래서 we'll have to adjust our schedule, 우리 스케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So push the whole schedule back, 전체 스케줄을 다 30분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 I see. Have we already shared the final schedule with the participants?
2: Not yet. I'm planning to email the confirmed workshop details this afternoon.
0: Okay. 자, 그래서 have we already shared the final schedule with the participants? 자, 우리 final schedule을 참여자들한테 공유를 했나? 라고 했더니 not yet, 아직 안 했어. I'm planning to email the confirmed workshop details. 자, 이 확인된 워크숍 디테일을 이번 afternoon에 이메일로 보내려고 했었어 라고 하면서 끝났어.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네요. 마지막 말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네, 여기 볼게요. 1번, I'll do that. I'm sorry I was late for the workshop. 자, 내가 할게. 나 늦어서 미안해. 워크숍에. 아이, 뭔 소리야. 아니고. Alright, please tell them we are starting 30 minutes early. 자, 그들에게 말해줘. 까진 좋은데. We are starting 30 minutes early? 일찍 시작한다고 말해줘? 아니죠. 3번 볼게요. Great, let's wait and send the email after the workshop.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다렸다가 send email after the workshop. 워크숍 끝나고 이메일 보내자. 아니고 4번 볼게요. Good to know. I'm glad Professor Lee is arriving on time. 자, Professor Lee가 제 시간에 온다니까 아이고 좋다. 아니고요. 5번 볼게요. Okay, then we can include the updated schedule in the email. 자,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업데이트된 새로운 스케줄을 이메일에다가 넣으면 되겠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스텔라가 제이슨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결정적인 힌트 문장을 잘 듣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15번 들어볼게요.
2: Stella and Jason are classmates working on a group project at the school library. While working on their project, they decide to take a short break and go to the cafeteria to grab a drink. Jason stands up to leave, but doesn't take his laptop. He leaves it on the table. Stella notices this and worries that his laptop could get stolen while they are away, especially since other people are walking around the library.
0: 자, 제이슨이랑 스텔라 클래스메이트인데요. 그룹 프로젝트를 학교 라이브러리에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들은 약간 take a short break, 휴식을 하고 카페테리아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Jason은요, stands up to leave, but doesn't take this, his laptop. 자, 근데 일어났는데 랩탑을 챙겨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다가 뒀어요. Stella는 notices this. 자, 이것을 알아차리고 worries that. 자, 그리고 걱정을 했어요. That his laptop could get stolen. 자, 이거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다고요. 자, 그들이 나가 있는 사이에. 특히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walking around the library. 도서관을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볼게요.
2: She remembers that the library provides lockers for students to safely store their belongings. So she wants to recommend that Jason put his laptop in a locker before leaving. In this situation,

0: What would Stella most likely say to Jason?
1: 자, 그래서 그녀가 기억을 했어요. 뭐를? 도서관에서 락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그들의 소지품을. 그래서, 자, 여기 별표 so 결정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she wants to recommend that. 자, 추천하고 싶어요. 제이슨에게 put his laptop in a locker before leaving. 제이슨이 랩탑을 락커에 넣어놓으라고요.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래서 이 상황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너 락커에다가 랩탑 넣어놓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1번 볼게요. You should bring your laptop with you to the cafeteria. 당신은 bring your laptop, 랩탑을 카페테리아에 가져가야 돼. 아니, 락커에 놓으라니까? 1번 아니죠. 2번 볼게요. The lockers are convenient. 락커가 편리해. But we won't be gone for long. 그치만 우리 오래 안 떠날 거니까 뭐 괜찮아. 아니고요. 3번. Please don't forget to shut down your laptop before you go. 자, 잊어버리지 마. Shut down your laptop. 랩탑을 끄는 것을 우리가 가기 전에. 그거랑 상관없고요. You might want to put your laptop in one of the library lockers. 너는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여기에서 you might want to.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랩탑을 one of the library lockers, library lockers 중에 하나에 놓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4번이죠.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I'll make sure to check whether the lockers are full before leaving. 자, 나는 확실히 해야겠어. 체크하는 것을 whether the lockers are full, 락커가 다 찼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그 다음에 언급된 동물이 아닌 거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뭐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앞에서 뭐 잡아? 주제 잡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들은 너무 세세히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동물 이름 나오면 소고하고 소고하고 소고하고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해볼게요.
2: Hello, everyone. As human activities expand, many wild animals are losing their natural habitats, putting their survival at risk. Today, I'd like to talk about what governments and communities are doing to protect them.
1: 아이고, 자, 엄청 중요한 힌트 여기 나왔다. 자, 우리 today I'd like to talk about 오늘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라는 거는 지금 대놓고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던져주는 거죠. 자, 뭐가 주제냐면 what government and communities 자, 우리 사회와 government가 are doing 뭐를 하고 있는가 to protect them 학생들이 아니죠.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부터 예시를 들으면 돼요. 자, 근데 예시 들을 때는 대충 들으면 돼요. 동물 이름만 들릴 때마다 속어, 속어, 속어 하시면 되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잡아낼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알고 있죠? 자, 들어볼게요.
2: First, tiger habitats such as those in wildlife reserves are being created to protect them. By allotting space for tigers to live and hunt in safety, these reserves help reduce the risk of extinction.
1: 첫 번째는 타이거의 habitat, 서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예요.
2: Second, anti-poaching and other laws help prevent the illegal hunting of animals like rhinos. Rhinos are often targeted for their horns, and these laws are helping rhino populations to return to healthy levels.
1: 자, 두 번째는 rhinos가 나왔습니다. rhinos, 코뿔소잖아요. 자, 코뿔소가 그 코뿔, 뿔 때문에 사냥, 불법 포획의 대상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2: Third, elephants are being protected by community education programs. When local residents better understand elephant behavior, this reduces conflict and prevents harm to these wonderful animals.
1: OK, 자, elephant 나왔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0: 엘레펀트에 대해서 이거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요. 나머지 마지막.
1: Finally, beach patrols are being organized to protect sea turtles. The patrols ensure their eggs can hatch and baby turtles can reach the ocean safely.
0: 자, 그래서 마지막은 sea turtles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 eggs, 이 뭐니? 알. 알이 잘 태어나가지고 베이비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로 향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1: After this short break, we'll discuss more animals that benefit from these efforts.
0: 자, 그래서 숏 브레이크 후에는 우리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 16, 17다풀수 있어요. 17번부터 풀까요? 언급되지 않은 동물 뭐예요? Whales는 언급된 바가 없죠. 자, 16번 볼게요. Efforts made to conserve wild animals. 자, wild animals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 자, 이거 어때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잖아요. 자, 두 번째. Reasons animals migrate long distance. 자, 동물들이 먼 거리로 이주하는 이유? 전혀 상관없고요. Ways climate change affects animal behavior. 자, 이런 climate change, 기후 변화가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climate change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고, 자, differences between parks and wildlife reserves. 자, 이 차이점이래요. 자,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이랑 파크의 차이점 이런 거 아니고, 자, causes of conflict between humans and animals. 동물과 인간 간의 갈등의 이유도 말이 안 되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가 끝났냐? 듣기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몸을 다 풀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독해 부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노트북 끄고 좀더 독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더 집중력 빡 끌어올린 다음에 시작해볼게요. 자, 18번.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I hope you have been well. 자, 잘 지내셨길 바래요. I often think back to last summer. 자, 지난 summer를 기억을 하는데 내가 당신의 place에 머물렀었던 지난 summer를 기억을 합니다. The peaceful mornings on the porch. 현관에서 있었던 아이 평화로운 아침들. 그리고 and our long conversations over tea. 자, 우리가 티를 마시면서 나눴던 long conversations, 대화들, 이런 것들이 are memories I truly measure.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기억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I especially enjoy the homemade pickled vegetables you offered, prepared with ingredients you had grown yourself. 내가 특히나 좋아했던 게 뭐냐면요. homemade pickled vegetables래요. 절인 채소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준비가 된 것이냐면은 prepared with ingredients you had grown yourself. 스스로가 키운 재료들로 만들어낸 그런 채소, 절임 채소가 나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음 볼게요. I still remember their crisp texture and well-balanced flavor. 자,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Their crisp texture. 자, 그 바삭바삭한 그러한 texture를 질감을 기억을 하고요. 균형이 잘 맞는 맛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I was told that 나는 들었는데 you used a special recipe, 특별한 레시피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ose pickled vegetables. 자, 너무 맛있었나 봐. 자, 이런 pickled vegetables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방문했을 때부터. 그리고 was wondering. 자, 여기 진짜 하고 싶은 말 나왔다. 자, 나는 궁금해했습니다. If it might be possible, 가능할지에 대해서 to purchase some from you, 당신에게서 좀 구매하는 게 가능할지를 궁금했습니다라고 해. 그래서 if you do sell your pickled vegetables, 만약에 판매하신다면은요,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가격과 그리고 whether shipping, 배송이 가능할지를요. 자, 그러면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뭔지 알것 같은데요? 뭐예요? 절인 채소 팔아주실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음식들을 다시 즐길 수 있다면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당신에게서 대답을 듣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끝났어요. 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몇 번? 그렇지. 3번. 채소 절임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바로 쉬운 문제니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조슈아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좋았다가 슬퍼지거나, 슬펐다가 좋아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자, when Joshua arrived at the hospital. 조슈아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he rushed into the room. 자, 방으로 얼른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Where his mother was resting with the newborn in her arms. 자, 그의 어머니께서 쉬고 계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팔의 신생아를 데리고요. 자, his mother greeted him warmly. 어머니가 따뜻하게 아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Told him to say hello to the baby. 베이비에게 say hello 해, 안녕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t the sight of his tiny sibling. 자, 그의 작은 sibling. 동생이 태어난 거죠. 이 동생을 보고 Joshua broke into a wide smile. 자, 큰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he leaned closer. 자, 가까이 이렇게 기댔습니다. Fascinated by the baby's small hands and calm breathing. 자, 매료가 되었어요. 뭐에 때문에? 아이의 작은 손. 그리고 calm breathing. 자, 이런 조용한, 평화로운 숨 쉬는 걸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매료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초반부에서는 이 친구의 감정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잖아요. 뭔가 기쁘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고요. Before long.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other family members filled the room. 다른 family 멤버들이 와가지고 방을 가득 채웠어요. Gathering tightly around the baby. 자, 이 베이비를 두고 쭉 타이트하게 모여서 선 거예요. 그리고 and speaking excitedly. 자,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gradually 점점 더 조슈아가 found himself 스스로 어떻게 느꼈냐면 standing a little farther away. 점점 더 약간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As everyone's focus stayed on the newborn. 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신생아에게만 향하는 동안에 자기는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The room buzzed with praise and attention. 자, 방은요, 이제 좀막 시끌벅적 웅성웅성 했어요. 무엇으로? 칭찬, 그리고 관심으로요. 근데 all of it, 그것은 다 directed at, 어디를 향했냐면 at the baby. 아이를 향했어요. 조슈아는요, realized it. 뭐를 알게 되었냐면, he was no longer the center of their world. 자, 이것이 더 이상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동생이 태어날 때 이런 감정을 진짜로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가 점점 속상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watching all the admiration continue, he grew envious and wished he were in his little sister's place. 자, 이 모든 찬사가 계속되는 걸 보면서 그는 점점 더 envious해졌어요. 점점 더 질투가 났고요. 그리고 그가 were in his little sister's place, 동생의 위치에 있었으면 했어요. 뭔가 부러움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even her rosy cheeks. 자, 이 아기의 rosy, 붉은스런 뺨? 또 이제 looked annoying,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을 골라볼까요?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동생을 보고 기뻤다가 나중에는 점점 질투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jealous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됐죠? 좋아요. 자, 18, 19 가볍게 넘겼고요.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recommendation for AI usage that current science strongly suggests, I believe, is that all products of AI systems should be labeled as such 라고 해요. 자, one recommendation. 자, AI 사용에 대해서 하나의 추천이에요. 근데 that current science strongly suggests 현재의 과학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기에 is that
All products of AI systems. 자, 모든 AI 시스템의 product, 제품들, 생산품들은 should be labeled. 자, 레이블이 되어야 된다. 즉, 이름이 붙여져야 된다라는 거야. As such, 그렇다고. AI로 만든 거는 AI 생산물입니다. 라고 이름을 꼭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쓰고 갈게요. 지금 AI 프로덕트는요, 꼭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is should apply to, 이것은 적용이 되어야 돼요. 제품들에, in all media, 모든 미디어에서, whether text, 자, 그것이 텍스트든, 그림이든, 비디오든, 소리든, and even if there is no deepfake intent in the production. 자, 그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deepfake, 뭔가 속이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AI 생산물입니다 라고 이름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요. 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The reason is that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왜 붙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the current systems at their core. 즉 현대의 시스템들은 at their core, 그 근본이 are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 아마도 대략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이래요. 아마도 대략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아마 맞겠지. 내가 다 검증을 할 순 없지만 아마 맞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such outputs, 자, 이런 AI가 만들어낸 output, 생산물들은요, may be suitable, 자, 적합할 수 있어요. For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뭔가 즐거움을 주는데 적합할 수 있고 or 뭐 하는데도 적합할 수 있냐면 to generate alternatives for a human. To subsequently choose from. 자, 인간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는요, for achieving a statistical edge when applied many times as possibly in investing. 자, 이 투자에서와 같이 여러 번 적용을 했을 때, statistical edge. 자, 여기서 edge라고 하면은 우위라는 뜻이거든요. 엣지의 모서리라는 뜻도 있지만 우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우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AI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좋은 거야. 순기능이 되게 많아.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돼. These outputs maybe. 그리고 이러한 산출물들은 have even higher accuracy.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than humans. 인간보다요. on a recognized data set. 자, 어떤 인정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인간보다 더 훌륭하게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요. 지금 잠깐 AI 나쁜 거 아니야. 순기능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But for now. 역접 연결 나왔죠. But for now. 자, 그런데 But for now. 이제 humans need to know. 인간은 알아야 합니다. 현재로서 인간은 알아야만 합니다. Our acceptance of information we cannot validate for ourselves needs to be based on the trust. 자, 우리의 acceptance of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수용인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we cannot validat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는, 타당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needs to be,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based on trust. 바로 신뢰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엄청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뭐 의료 정보도 있고 입시 정보도 있고 뭐 또 무슨 정보도 있을까? 뭐 과학 정보도 있고 사회 정보도 있고 막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선가 봤어. 그러면 그냥 맞겠지. 그냥 그거를 신뢰하지, 신뢰하는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걸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다 검증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we need to know.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Just as we have always had to know.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했던 것처럼 who or what is providing the information.
자, 누구 또는 무엇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떤 입시 정보를 내가 봤어. 그 입시 정보를 근데 누가 썼나 하고 봤더니 어느 대학교에 입학 사정관이 썼대. 그러면 아,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이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AI 산출물이네. 그러면 이거를 신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게 될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정보의 출처, 무엇이 또는 누가 그 정보를 주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AI 프로덕트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오류와 편향성을 줄여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자. 아니고요.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고요. 자,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아니고요.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해야 된다. 아니고요. 자, 5번 볼게요. 신뢰, 트러스트에 기반한 정보 수용을 위해서 모든 인공지능 산출물에는 그를 표시해야 한다. 맞죠?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반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바로 21번 함축음이 추론인데요. 자, 함축음이 추론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영자 시클픽 나갑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함축음이 추론 문제예요. 예시가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시. 그러면 그 예시를 보고 우리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주제가 함축음이랑 아주아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6월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등반을 못해도 습도처럼 외부 조건 때문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예시가 나왔어. 자,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주제를 생각을 하면은요. 자, 성과가 자존심감을 높여준다면은 그 상승은 허구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를 생각해내고 그 주제에 비추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서는 더 예시가 눈에 띄게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의 기업이 나이로비에서도 뭘할수 있고 뉴델리에서도 뭘할수 있고 세계 어디나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예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디지털 플랫폼이 워크를 레스 스티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 많은 일들이 공간적으로 유연해졌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맛보기로 보여준 거고 이제 문제풀이를 실제로 하면서 예시가 어떻게 이 함축음이 추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오케이. 봅시다. 자, 밑줄 친이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in terms of validation. 자, 뭔가 타당화를 시킨다 라는 것에서 understanding means. 자, 이 이해를 하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seeing a person's reaction or some part of it.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의 일부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as logical or justifiable. 자, 그것이 논리적이다 또는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rather than 자, 뭐 하는 게 아니냐면 attending to the aspects of someone's response that are reasonable. 자, 어떤 사람의 반응인데 that are reasonable. 합리적인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focus on what's wrong. 뭔가 잘못된 것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거야. 상대방을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행동이라는 것이 뭔가 로지컬하다. 논리적이다. 그리고 아 그럴 만해. 그럴 만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아유 그게 말이 돼? Wrong, 잘못되었잖아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you can thank the negativity bias for that. 자 당신은 thank 고마워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편향성을 갖다가 고마워할 수 있어. 자, 무슨 말일까? The negative bias is like a little shorter devil whose sole mission in life is to draw our attention toward what's wrong. 자, 이 negative bias,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a little shorter devil. 자, 이렇게 어깨 위에 있는 악마와 같대요. 근데 그 악마는 whose sole mission, 유일한 미션이 draw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끄는 거야. 어디로? 잘못된 거, 나쁜 거, 위협적인 거, 환경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a little shorter devil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부정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경향성? 똑같은 환경에서도 굳이 좋은 거보다 나쁜 걸 먼저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부정적인 경향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evolutionarily speaking,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화적으로 바라본다면 this bias, little devil has served us well. 자, 이렇게 편향을 가진 악마 같은 나쁜 것만 보게 하는 그 악마가 has served us well. 자, 여기를 잘 봐야 되죠.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devil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어. 어떻게? We are more likely to survive if our attention is drawn to a lion's bared teeth rather than his Mufasa mane 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요, 더뭐할 확률이 높았냐면 생존할 확률이 높았어요. If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가 is drawn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은 lion's bared teeth. 자, 사자의 자 bared 드러난 이빨. 사자가 으 이렇게 하면은 이빨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면 살아날 확률이 높은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그의 자이 무파사 같은 갈기. 갈기가 뭔데? The long, thick, beautiful hair. 자, 이렇게 길고 막 두껍고 아름다운 이 얼굴과 목 주변에 있는 털들. 그거를 보고 우와 멋지다 하는 것보다 이빨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부정적인 것에 좀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nterpersonally, 자, 그래서 그게 진화적으로는 좋았으나 interpersonally 어떻게 대인관계에서는 though the negativity bias it can be problematic. 자, 이러한 부정성 경향이라는 것이 어떨 수 있냐면 문제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문제적일 수 있대요. 오케이? 자, 그게 무슨 말일까? To validate someone, 누군가를 볼때 you must ignore what's wrong with their perspective, however obvious it may be, and instead focus on what's valid입니다. 자, 당신은요. 자, 여기 볼게요. must라는 단어 나왔어.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instead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당신은 무시해야만 합니다. What's wrong with their perspective? 자, 그들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wrong한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however obvious it may be, 그게 얼마나 막 당연해 보이든지 간에. 그리고 and instead focus on what's valid. 자, 뭔가 적절해 보이는 거, 타당해 보이는 거,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거죠. 자, 친구가 와서 아,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망한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자, 사람은 자동적으로 아, 뭐가 망했다는 거야? 아,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으나. 자, 그런 부정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 저 친구가 공부를 예전보다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아, 본인은 속상해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에도 점수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key to thriving and not just surviving in your relationship is to ignore the fangs and focus first on the mane입니다. 자, 그러면, key to thriving. The thriving 하는 것. 번성하는 거. 그냥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가려면, 친구랑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빈칸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빈칸

이런 거는 오히려 무시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도 이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걸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To pause your criticism and concentrate on what's reasonable. 자, 뭐라고 하냐면요. criticism. 자, 비판 멈춰. 그리고 concentrate on what's reasonable. 자, 합리적인 것에 집중해. 이 얘기 아니야? 그쵸.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To treat all reactions as non-threatening regardless of context. 자, 모든 반응들을 non-threatening, non-threatening 하게 받아들이래요. 위협적이지 않게. 맥락과 상관없이. 이런 거 아니죠? 3번. To attend to the broader relationship instead of specific problems. 자, 더 넓은 관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뭐가 아니라? specific problems.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번. To emphasize your positive qualities and conceal your negative ones. 긍정적인 자질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자질을 숨겨야 된대. 이것도 아예 상관없는 얘기. 5번. To overlook the negative reactions of others and prioritize your own thoughts. 자, 뭐를 하냐면요. 부정적인 리액션을 overlook, 간과,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prioritize your own thoughts.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남 얘기 듣지 말고 널 생각대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요 마지막 선지에서 단어만 좀 볼게요. 자, overlook. 그리고 prioritize. 요거 두 개가 서로 반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두 개의 의미를 적어주시는 게 영자스 퀵체크입니다. 뭐라고? overlook과 prioritize가 서로 반의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두 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휘 문제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기 너무너무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고요. 자, 요거는요. 내가 오늘 영자 이슈했던 거 있잖아. 거기 그 내용이랑 되게 닮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instinctively know.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를 아냐면 breathing.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Not just to keep us alive, but as a contributor to how we feel 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자, 우리를 그냥 살아있게 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but as a contributor to how we feel. 자,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contributor가 된다는 거야. contributor, 기여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지. 자, 뭐라고, 뭐라고? 지금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breathing.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for example, 자 이제 뭐가 시작됐어? 그치, 예시가 시작이 되었죠. Most of us, 우리들 중 대부분은 have been angry or frustrated at some point. 자 어떠한 때는요, 되게 화가 나고 막 좌절했던 적이 다 있어요. And although we may not realize it,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the first thing to go is, 자 제일 먼저 자, 바뀌는 게 뭐냐? The control of our breathing. 우리가 제일 먼저 놓치는 거는 우리의 control of our breathing. 숨 쉬는 것에 대한 컨트롤을 놓치게 됩니다라는 거야. 호흡이 망가져요. 기분이 안 좋으면. 자, most emotions. 대부분의 감정들은 involve a specific breathing patterns. 자,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어떤 특정한 숨 쉬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슬플 때 느끼는 호흡. 뭐, 긴장할 때 느끼는 호흡, 기쁠 때 느끼는 호흡, 이런 것들이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요. 자, 그래서 다음 볼게요. For most negative emotions,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our breathing patterns, 자, 우리의 이숨 쉬는 패턴은 tends to be disordered or chaotic. 어떻게 되냐면은, 자, disordered 돼요. 뭔가 무질서해지고 chaotic. chaotic 하면 뭐지? 혼란스러운이잖아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감정이 슬프거나 긴장하거나 막, 공포스럽거나 이러면은 뭔가 케어릭 숨도 같이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Frustration, for example, 좌절이라는 감정은 often involves us. 자, 우리가 뭐를 하게 하냐면 involuntarily. 자, 여기가 포인트죠. 비자발적으로 engaging in unconscious series of mini breath holds. 자, 뭐를 하게 하냐면 무의식적인 mini breath hold. 자, 숨 참기 같은 걸 하게 하는 거야. 또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what is known as glottic sobs. 자, 성문 폐쇄라고 불리는. 뭔지 몰라요. 아무튼 자,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발적이지 않게 뭔가 숨을 쉬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좌절을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됐어? 자, 그런 다음에 if we replace this breath holding with smooth rhythmic even breathing using the breath skill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breath holding, 숨을 참는 그러한 행위를 뭘로 바꾸냐면 뭔가 부드럽고 리드믹하고 이분은 여기서 고르다 그 이분하게 익었어요 할때 그거 고른 숨쉬기로 바꾼다면 뭐를 사용해서 자이 breathe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자 어떤 스킬을 잘 사용을 해서 호흡법 내가 아까 뭐 444도 알려주고 478도 알려주고 했잖아 breathe라는 호흡법도 있나 봐그 호흡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숨을 바꾸잖아 그러면 then the frustration melt away 어떻게 돼요? 좌절이 melt away, 다 녹아버립니다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좌절이 없어요. The same is true. 자, 그리고 동일해요. When we feel anxious, 불안하거나 panicky, 막 완전 공포, 공황 이런 걸 느낄 때에도 똑같아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ll these emotions involve some sort of disordered breathing patterns. 이러한 감정들은 다 약간 질서 없는 breathing pattern. 숨쉬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if we use the breathe skill, 자, 저 breathe라는 스킬을 사용하잖아? 그러면 이러한 emotions, 감정들이 어떻게 된다? Also melt away, 다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It's difficult to sustain. 자, 심지어는 어려워요. 뭐 하는 게? 부정적인 감정을 sustain,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뭐 앞에서? 이런 리드믹, even breathing. 자, 리드믹하고 고른 이 숨을 쉬어가면서 심장으로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게더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가 뭡니까? 호흡. 호흡을 고치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정 중에서도 특히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호흡 리듬의 패턴은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아니고요. 2번, 폐활량. 아이고, 큰일 났다. 3번, 자, 리드미컬하고 고른 호흡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확하게 나왔죠?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볼게요. 뇌로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말도 안 되고. 자,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종사적인 지지. 아니죠. 내가 호흡을 잘하면 된다고요.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하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오늘 나왔던 문장인데요. 듣기 파트에서 나왔던 문장이에요. Is there any chance she could? 빈칸입니다.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할 확률은 없을까? 제 시간에 도착할 확률이 있을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제 시간에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도록 여기 있는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맞춰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해 문제, 어려운 것들 더 많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힘 쭉쭉쭉 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의 6회와 7회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회의 문화 문제부터 볼까요? 자, 문화 지금 굉장히 길고 새로운 문항이 들어왔는데 29번 문항. 사라이 또는 사라야라고 하는데 이제 뭐 사라야 이게 그 아랍어는 아닙니다. 근데 모음을 소유격으로 붙여놨는데 수호크 사라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사라야라는 말은 원래 이란어예요. 이란어에서 터키어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럼 사라야가 왜 아랍어 이렇게 쓰이느냐? 오스만 제국이라는 그 터키가 오스만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때 아랍 전체를 거의 전체죠? 전체를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많은 단어들이 터키어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그렇고요. 케밥이라는 음식도 그렇고 많은 것들. 그래서 아랍에 가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데 가면 뭐 터키어 루칸다라든지 뭐 니무라 번호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등등의 터키어를 쓰는 걸볼수 있어요. 뭐 또구리 뭐 곶장 가라 뭐 이럴 때 그렇게 이제 그뭐그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이 예전에 어느 나라와 가까웠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걸프 지역에 가면 똑바로라는 말을 시다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이 많아서 시다 해요. 이제 아랍어로 똑바로는 알라뚜리나 뭐 무스타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시리아나 레바논 쪽 가면 도구리란 말 씁니다. 도구리. 도구리란 말이 터키에서 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터키어에서 온 말.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론 이란에서 왔지만 터키에서 온 말이 이게 사라예요. 궁, 성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갈라타사라이 축구팀도 있죠. 갈라타사라이라는 갈라타사라이, 사라이가 이 성이에요. 그 다음에 돌마바체가 사라야 돌마바체입니다. 오스만 터키가 그렇게 부를 누렸는데 돌마바체를 짓고 국군이 쇠했다. 너무 잘 지어갖고. 가면은 뭐 여러분 가면 보면 알겠지만 뭐 샹들리에가 떨어지면은 집한 채는 무너질 것 같은 그 정도 규모예요. 굉장히 큰그 샹들리에들이 있고 뭐 굉장히 뭐 잘해놨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지은 것 때문에 국운이 쇠했다, 나라 경제가 쇠했다라고 할 정도로 잘 지은 것이 돌마바체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두 개를 꼭 봐야 되는데 톱카프 그 궁과 돌마바체 그 사라이를 봐야 됩니다. 그들의 사라이가 바로 궁 또는 성이란 말이에요. 자, 수쿠 사라이란 이런 그 이름입니다. 시장 이름이죠.

볼게요. 야카오 수호쿠 사라이. 수호쿠 사라이. 그러니까 궁시장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냥 수호쿠 사라이 합시다. 수호쿠 사라이 페 바그다드 카디마티. 옛 바그다드, 구 바그다드 시에 수호쿠 사라이가 야카오 위치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라이 시장은 바그다드 옛날 바그다드, 그러니까 올드 바그다드 안에 있습니다. 피 니하야트 샤리안 무타나비. 무타나비는 아빠스 시대에, 그러니까 이슬람이 오고 나서 이슬람 시대, 그다음에 그뭐 4대 칼리파 시대, 그 무함마드와 4대 칼리파를 지나서 우마위 시대가 있었어요. 우마위 시대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본산으로 하는, 거기를 통치 지역으로 해서 전 지역을 다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고, 그것이 나중에 바그다드로 이제 옮겨가서 아빠스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아빠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시인 알무타나비. 나는 못 가봤지만 여러분 한번 지하철 타고 가면서 잘 보세요. 어딘가에 우리나라 어디 그 지하철에 무타나비 시가 번역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무타나비가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랍의 시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은 무타나비 때문이다. 왜?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시가 워낙 위대해서 더 이상 잘쓸수 없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이래갖고 그 무타나비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샤리아 무타나비 끝에, 피니에트 샤리아 무타나비 그 끝에 이 위치합니다. 여기서 피 바그다드 카디마티 피니에트 샤리아 무타나비. 피두개 썼는데 조금 거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무슨 말인지 아닐까요? 와호와. 그리고 그 시장은 여기 지금 수구를 갖다가 남성으로 썼죠. 이 수호쿠라는 단어는 남성도 쓸수 있고 여성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수호쿠는 남성형, 여성형 다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형으로 쓰는 단어들은 예를 들면 신체에 짝을 이루는 거, 눈, 귀, 팔, 다리 이런 거는 두 개씩 있잖아요. 이런 건 여성형이에요. 그다음에 불, 하늘, 전쟁 이런 것들은 여성형입니다. 근데 수호쿠는 남성형, 여성 다쓸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호쿠를 여성형으로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남성형으로 썼어요. 실제로 아랍 세계에서는 남성형으로 더 많이 씁니다. 네. 와후와 그 시장은 할리안 현재 마슈후룬 비 무엇으로 유명하다? 마슈후룬 비 무엇으로 유명하다? 마슈후룬 비 티자라트 다파티루 왈 아우라크 왈 아클라무 와 쿠투블 마드라시야. 예, 스테이셔너리 문방구 용품으로 유명한 거죠. 공책들 공책 예, 공책 거래. 티자라는 무역이나 거래죠. 공책 거래. 공책과 알 아우락 종이, 그 다음에 알 아클람 펜 연필들이죠. 월 쿠투블 마드라시야 학교 교과서죠. 교과서와 같은 이런 문구류의 매매로 문구류 거래로 유명한 시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다마는 뭐뭐 하고 나섭니다. 바다라는 것은 뭐뭐 뒤에죠. 뒤에 올때 보통 뭐 뒤에는 예를 들면 뭐 뭐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침 식사 뒤에 이렇게 하면은 뒤에 명사형들이 오는데 명사가 안 오고 동사가 와버려요. 카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바다 마를 썼어요. 마 마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 마 여러분 나온 적이 없는 단어라서 설명하라면 바다 마는 바다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올 수가 없게 동사가 왔어. 그럼 어떻게 쓰느냐? 바다 마 이렇게 써요. 아인다도 마찬가지예요. 아인다가 어디 할 때, 바로 그때 그랬는데, 뭐뭐 할 때에 하고 동사가 오면, 아인다 마, 이렇게 씁니다. 물론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마다마, 아인다마, 히나마, 뭐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요렇게 전치사와 같은 바다 뒤에 동사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전치사 뒤에 동사가 안 오니까, 바다 카나가 안 되니까, 마다마 카나 해서 이것을 동사가 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뭐뭐 한 다음에 카나 마슈후란 지금은 예 이렇게 문구류로 유명한 문구류 거래로 유명한 시장인데 마다마 카나 마슈후란 비 무엇으로 유명했었느냐 베이 아시아 우흐라 까디만 예전에는 옛날에는 아시아 우흐라 다른 것들을 베이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면 마다마를 어떻게 연결을 해요? 예전에는 다른 물품들 판매로 유명했었던 후에, 그러니까 유명했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구류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아시아, 잘 보세요. 아시아, 한번 앞에서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아시아, 그러면은, 샤이운의 복수 형태예요. 샤이운. 샤이운. 아, 샤이운. 잘못했군요. 네. 샤이운. 이렇게 돼요. 샤이운. 이렇게 된 단어의 복수 형태인데, 아시아가 돼갖고, 정상적인 복수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변형이 일어난 복수 형태라서 이격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이 아시아인이 아니고, 베이 아시아아. 이렇게. 아시아아 우크라. 다른 것을 판매했었던 것으로 유명했었다. 그 다음에, 무니야. 무니야는 지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건설되었다. 밑에 단어가 주어졌죠? 무니야. 건설되었습니다. 지어졌습니다. 아숙, 그 시장은 언제 지어졌냐? 아마 알피누아 세티미아 드누아 세틴. 1660년에 지어졌습니다. 마아 비나이 자미알 와지리. 자미알 와지리는 와지르 사원이죠. 와지르는 원래 장관이란 말인데, 어떤 부서, 예를 들면 재무, 그러면 재무를 또 맡은 장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알 와지르라는 사원, 오늘날은 장관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와지르라는 직급으로 썼으니까요. 와지르 사원이 건립된 것과 함께 1660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설되었습니다. 와후와 민 아크다미 아스와키 바그다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 수크 사라이는 후와 민 아크다미 아스와키 바그다다. 아스와키 바그다다는 바그다드 시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아스와키 바그다드는 연결형인데 복수 형태예요, 지금. 수크의 복수 형태. 복수 형태가 비교급 뒤에 오니까 무슨 형태가 됐어요? 최상급이 되죠. 최상급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급 뒤에 비한정 단수가 오거나 또는 비교급 뒤에 복수 한정 상태의 복수 형태가 오면 이것은 최상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 미는 뭐뭐 중에 하나다 그랬죠? 이 시장 말고도 아주 오래된 시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수크 사라이는 후와 민 아크다미 아스와크 바그다다. 바그다드 시장들, 가장 오래된 시장들 중에 하나다. 딱 이것이 제일 오래됐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가장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르게 이해한 거? 바그다드 구시가지에 있다. 맞죠? 피 바그다드 가디마. 맞죠? A가 맞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유명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과거에도 유명했어요. 다른 걸로 파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B는 잘못된 거고요. C, 현재는 문구류와 학용품을 판매한다. 맞죠? A와 C가 맞네요. A와 C 맞으니까 2번이겠습니다. D, 알와지르 모스크보다 먼저 건설되었다? 아니죠. 같이 건설되었다. 마아비나 이자멜 와지르를 했어요. 같이 건설되었다. 그러므로 AC가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알 이드리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드리스. 알 이드리시 지오라피운 아라비운. 이드리시라는 사람은 아랍 지리학자입니다. 지리학자 있죠. 지리학자. 지오라피운인데. 아랍 지리학자입니다. 울리다 피 삽타. 삽타는 오늘날 원래는 모로코 땅이었어요. 모로코 땅이었는데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지중해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아프리카예요. 여기 아프리카고 여기 유럽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 끝에가 이제 스페인이죠. 여기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 있지만 스페인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모로코인데 여기가 모로코인데 요 끝에 스페인이 점령해갖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놓은 세우타, 오늘날의 세우타라고 그러는데 삽타가 있어요. 삽타. 그 이게 이제 강대국들이 예전에 영토 확장하던 시절에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목이 짧아요. 배 타고 50분에서 1시간이면 가니까. 요런 데다가 자기네 기지를 딱 하나, 도시를 하나 마련해 놓고, 우리 땅이라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페인만 그랬느냐? 이 스페인의 남부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강을, 바다 건너가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지브롤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브롤터. 지브롤터가 뭐냐면, 영국령이에요.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여기 땅을 뺏어서 지금도 자기네들의 영국 영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뭐냐? 강대국들이 다 자기의 어떤 지역에

중요한 곳에다가 자기 영토를 확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땅이다 해갖고 지금 영국이 여기 있고 여기 스페인이 여기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맨 끝에. 그게 사프타예요. 사프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태어날 때는 어느 나라였어요? 모로코였겠죠. 뭐 물론 모로코란 나라가 뒤에 생기긴 했지만 그 지역에 아랍 지역에서 태어난 겁니다. 필 마그리비 모로코에 있는 사프타. 지금 현재 모로코가 아닙니다. 사프타는 지금 스페인령이에요. 와다라사 피 꼬르도바타 비 이스파니아. 스페인의 이스파니아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코르도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지리학자인데 스페인에서 공부한 거예요. 사파라 일라 빌라딘 카시라틴. 그런데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아랍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파라 일라 빌라딘 카시라틴. 많은 나라로 사파라 일라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리학자니까. 카타바 키타반 피 주그라피아 리 말릭 로저 피 세클리아. 세클리아. 시실리죠. 세클리아. 예. 세클리아라는 피 세클리아. 세클리아. 네. 세클리아라는 섬에서 섬에 있는 로저 왕 시클리아를 시실리를 다스리는 예, 섬에 있는 그 왕이죠. 로저 왕을 위해서 지리책을 지리에 대한 책을 하나 집필했습니다. 카트바 키타반 책을 집필했습니다. 와라사마 하리타탄 릴 알라미.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세계 지도를 그렸죠.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와피하 알자노부 필 알라. 세계 지도 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유럽이 여기 있어요.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게 남쪽이 지금 남쪽이라 그랬죠. 남쪽이 알주누브 필 알라 위에 있고 유럽과 다른 그 오늘날의 서양 국가들이 아래에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쭉 와보면 여기에 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밑에 뭐 이렇게 그 다른 그 뭐야 중앙아시아 쪽에 걸쳐 있는 걸볼수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저누비 휠라 위에 가 있었던 시대에 그 무슨 말이냐? 이 지도의 위라는 것은 북반구를 나타내는 게 보통 당시를 나타내는 당시에는 힘의 어떤 그 구조거든요. 누가 위에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대 지금 이그이그 지리학자 이드리스가 태어나고 살던 시대에는 세계의 중심이 아랍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암흑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캄캄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암흑기라는 것은 유럽만 캄캄했을 당시입니다.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바뀌어갖고 힘이 더 세지고 지도도 자연스럽게 위로 바뀌어서 오늘날 유럽이 위로 올라가 있지만 예전에는 힘이 더 셌던 아프리카와 아랍이 위에 있었고 유럽과 그다음에 뭐그 아시아 쪽이 밑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누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위에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 위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도에는 피하, 그 지도에는 남쪽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위에 있다는 것은 이쪽이 번영기, 황금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암흑기, 즉그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에는 아랍이 전 세계의 황금기, 문화를 주도했고 과학을 정말 주도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이드리스가 처음 지도를 그려서 세상에다가 내놨을 때 한국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왁구왁구라는 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맨 끝에 이제 보면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맨 끝에 있고, 중국이 맨 끝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섬들이 이렇게 있어요. 왁구왁구라 그래서 이게 중국 위에 섬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이 이드리스는 여행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중국까지 오면 왔다가 갔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더 동쪽으로 가면 와쿠와쿠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그 섬에 가면 어떻고 어떻고 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쿠와쿠를 알린 사람 그리고 그 뒤로 이 사람 뒤로 이 한국을 신라 시대를 알린 사람들 또는 뭐 고려 시대를 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외국에 처음 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서양이 한국이란 나라, 고려 조선이란 나라를 알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아랍 사람들이 세상에 중국 다음에 가면 나라가 이러이러한 나라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드리스 세계 전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드리스의 세계 지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세우타에서 공부했다. 지금 여기 보면 사프타라고 돼 있죠. 사프타. 그죠? 사부타라고 돼 있는데 세우타에서 공부했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스페인어로 세우타입니다. 아랍어는 사프타고 스페인어는 세우타예요. 그래서 특이할 건 없습니다. 세우타에서 공부했다? 아니죠. 세우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르도바에서 태어났다? 아니죠. 코르도바 비스파니아에서 다라사피 코르도바 비스파니아 공부했습니다. 아니죠. 현대 지리학의 창시자이다. 지리학의 창시는 모르겠어요. 지리학에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계 지도를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위대하지만 지리학의 창시자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네요. 스페인 왕을 위해 지리책을 썼다. 네. 스페인 왕은 아니죠. 시실리에. 예, 그 왕을 위해서 책을, 그 지도책을, 지도를 그려, 지도, 지리책을 썼습니다. 남쪽을 위로 배치한 세계 지도를 그렸다. 5번이 정답이죠. 되게 특이하죠? 남쪽을 위로 배치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남반구가 위에 있는 겁니다. 지도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그럼 남쪽을 위로 배치한 세계 지도를 그렸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회 문제 세트예요. 7회는 항상 뭐 이렇게 앞에 맨날 갔죠. 발음 철자 어휘 다섯 문항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니까 시간을 조금 빨리 해도 써도 될것 같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자음은 자, 이 사원은 지금 그 코르도바 카사블랑카 모로코 북부에 모로코의 맨 북반구에 가보면 지중해 변에 카사블랑카가 있어요. 카사블랑카. 카사가 집이란 말이고요. 블랑카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카사블랑카. 아랍어로는 알다르바이다라고 그래요. 다르바이다. 그 다르바이다에 가보면 바닷가에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사원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중해고. 지중해. 이게 지중해고. 쭉 해변가가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해변가인데 여기다가 사원을 졌어요. 바닷가 바로 옆에다가. 이것이 바로 이 하산 세니, 하산 2세 사원입니다. 하다 마시드 하산 세니. 이것은 하산 세니 두번 제2 하산 왕의 사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산 세니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지두 여기에 들어간 단어 글자가 여기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점 있는 거가 잘 봐요.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바가. 근데 이건 G죠?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고. 드는 맨 끝에 있습니다. 이게 맞죠? 서드는 이게 찾을 때, 연결돼서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여기 삐침까지가 글자입니다. 삐침까지가. 이 삐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삐침이 있는가를 보세요. 삐침이 없죠? 이런 식으로 삐침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야지 여기까지가 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서드 없습니다. 가프는 점두 개가 위에 없죠? 가프 없습니다. 람은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길게 위로 올라오는 글자예요. 길게. 여기 좀 있죠? 이렇게. 근데 밑줄 친 글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점이 있는 부분 일단 빠지고 긴 글자 빠지고 뭐예요? 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2번.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모음 배열은 항상 자음 빼고 모음만 따지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A가 할 하다 하피푼 할 하다 하단 이것은 하피푼 하피푼은 가볍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라 하다 사키룬 아니 이것은 무거워라고 했어요. 하피푼에 대한 그 모음 배열은 아이이운이에요. 하피푼은 아 이, 없고, 우입니다. 하, 피, 여기, 이가 모음이 없죠. 모음이 없다는 건 스쿤이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은 장모음으로 배웠습니다. 배울 때 장모음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모음 배열에서는 저거는 스쿤이에요. 그래서, 아, 이, 그 다음에 모음이 없다.
없다 표시해 없고

그다음에 훈 했을 때 훈은 우죠. 우모음이죠. 그래서 우. 아, 이, 없고 우. 이런 식으로 모음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사기룬 작은, 사기룬 카피푼. 한번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작은 또는 나이가 어린 이런 말이에요. 2번 풀풀룬, 풀풀룬 고추죠. 풀풀. 네. 네개 글자는 맞지만 모음이 우, 우, 없고 우, 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와지분, 와지분 의무예요. 와지분. 아, 없고, 이, 우예요. 아, 없고, 이, 우. 아, 없고, 이게 글자, 뭐야, 모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4번, 다바누, 5번, 사뿌라투. 4번, 5번은 글자 수가 달라요. 글자 수가 4글자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글자입니다. 6개 글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4개 글자에서 모음 배열이 4개밖에 없는데, 5개나 6개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배제하고 볼수 있습니다. 다바누는 피곤한 이런 말이고, 사뿌라투는 이 칠판, 사뿌라툰 칠판입니다. 정답 1번, 사기룬이 되겠네요. 3번, 대화와 그림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금 가방이 책상 위에 얹어져 있죠? 올려져 있죠? A가 아이날 하키바투, 가방이 어딨니? B가 하키바투 말 막타비. 자, 막탑이란 것은 글을 쓰는 곳이에요. 카타바가 글을 쓰다죠. 아까 앞에서 세우타에서 태어난 이드리스가 무슨 책을 썼다고요? 카타바 키타반 피 주그라피야. 그렇죠? 지리학에 관한 책을 썼죠. 그때 그 카타바가 책을 쓰던데 책 쓰는 장소 마가 들어갔습니다. 막탑. 책 쓰는 장소. 책 쓰는 장소. 글을 쓰는 장소. 글 쓰는 장소가 막탑이에요. 그럼 뭐예요? 책상이거나 사무실이거나 두개 중에 하나겠죠? 둘다 돼요. 책상도 되고 사무실도 되고. 여기서는 사무실은 의미가 없고요. 여기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거죠. 가방이 책상 위에 있다 했을 때 어떻게 쓰나 보겠습니다. 안은 좀 떨어져 있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민, 어디로부터, 일라, 어디까지, 어디로 이런 말이죠. 4번, 따하트. 따트는 아래, 어디 아래에. 5번, 알라, 어디 위에. 알라는 어디 위에. 이렇게 전치사들을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이 위에도 물론, 아마마, 그 앞에, 와라, 또는 할프, 뒤에, 비자니비, 옆에, 뭐, 파우카 썼다면은 이렇게는 아니고요. 위에는 맞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에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거나, 벽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책상에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위에 있는 걸 파우카라고 씁니다. 하늘의 별 같은 거, 이렇게 뭐, 파우카라고 쓸수 있죠. 여기 지금 바로 붙어 있는 위에는 알라를 씁니다. 전치사 알라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은 A가 아이야 리아다틴 토히브. 아이야 리아다틴 토히브. 자, 되게 친절하게 이제 사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도 딱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를 좋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겠어요? 운동이겠죠? 전부 운동하는 것만 그림이, 사파가 그려졌으니까. 어떤 운동을, 어떤 스포츠를 토이프, 너는 좋아하니? 어힙, 나는 좋아해. 꾸라타 살라티. 꾸라타 살라티, 사실은 쉬운 어휘는 아닙니다. 살라라는 것이 배스킷이란 말이거든요. 배스킷. 그래서 배스킷볼, 이게 뭐예요? 농구죠. 농구. 이거는 꾸라타이랍니다. 날라다니는 공, 따이라. 날라다니는 공. 이거는 발로 차는 공. 발로 차. 꼬라트 알까담. 이죠? 이게 꼬라트 살라죠? 예. 꼬라트 살라. 예. 왜? 여기에 바구니가 하나 있잖아요. 그 바구니에 공 넣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탁구죠? 탁구는 꼬라트 따오일라입니다. 따오일라. 따오일라가 테이블인데, 테이블 위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라트 따오일라 합니다. 이거는 테니스예요. 그냥 영어 그대로 테니스. 아랍어로도 그냥 테니스 합니다. 네. 테니스. 테니스겠죠? 배드민턴 아니겠죠? 네, 그래서 테니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리아달 몰라도 아래 하위 개념을 전부 다 선택지를 일정하게 전부 운동으로 줬으니까 되게 쉽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뭔지 모르고 여러분이 이 선택지가 전부 운동이 아니고 어떤 데는 운동이고 어떤 데는 음식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상위 개념과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이 농구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상위 개념 스포츠 운동에는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물론 아랍의 야구는 없지만 뭐 배구, 뭐 핸드볼, 꼬라틀 야드, 그 다음에 수구, 수구는 물에 사르죠. 꼬라틀 마, 마는 물공이에요. 그래서 꼬라틀 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함께 한 번쯤 일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밑줄 친 부분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문제 출제자가 요르단에서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야르묵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르묵. 야르묵은 이제 옛날에는 물론 이제 전투가 있었고 전투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야르묵은 뭘로 유명하냐면 대학교 이름으로 유명해요. 에르비드라는 요르단의 북부에 요르단 제2의 대학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곳이 이제 알자메트 오르둔이야. 요르단 대학교. 이게 전부 왕립대학교들이에요. 5개가. 그러니까 왕실에서 직접 지원해갖고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그것은 국립대학들이죠. 그런 대학이 있는데 에르비디에 있는 야르묵 대학교가 요르단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마하타트 야르묵, 그럼 야르묵? 자, 정거장 뭐예요? 종점이 마하타트 야르묵. 거기 마하타트 야르묵 가는 거죠. 기차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마하타트 야르묵이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이 숫자가 342가 써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가 마하타트 야르묵 그러면 야르묵 뭐 기차역을 가는 건지 거기 기차역은 에르비디에 기차역이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히자스 철도라 그래서 그 무슨 중앙아시아서부터 터키를 거쳐갖고 철도를 타고 몇날 며칠을 철도를 타고 와갖고 그 메카로 가는 성지 순례객들을 실어나르던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야르묵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해서 터키 시리아로 해서 내려와갖고 암만을 거쳐서 이제 그 사우디로 가는 그런 이제 그긴그 이제 노선이 있습니다. 보통 뭐 36시간 뭐 이렇게 막 달리거든요. 달리는 게 아니죠. 기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타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때 사막을 가르지르지 않으면 그거 타고 가야 됐으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마하타트 야르묵인 거 봐서 야르묵 종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하타트 야르묵. 예, 342입니다. 342, 4번입니다. 이 숫자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3 같은 거나 2는, 3이나 2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3은 이렇고요. 2는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3하고 2만 찾아도, 여기 지금 3하고 2만 찾아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4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4는 조금 어렵죠? 4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쓰는 4하고 좀 다르긴 한데, 4가 좀 달라도 그냥 앞에 거 다른 글자를 보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이 7자, 8자를 가장 헷갈려해요.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게 7자, 8자인데 7자도 이거고요. 7자는 이거고 8자는 이건데 이 7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보면 7자 비스무리하죠. 여러분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비단 숫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마다 글자도 그래요. 글자도. 아랍어와 히브리어도 90도를 돌려보면 글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뭐 같은 언어다 이건 아니고요. 그 언어권에서 비슷하게 사용되는 어떤 형태들 그런 걸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42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할리둔 무다리순 할 할리드는 할리둔 무다르리순 무다르리순 할리드가 선생님이니 라 아니 그는 선생님이 아니야. 여기 무다르리산 나온 거 보니까 여기 라이사 동사가 들어갔어요. 무슨 동사? 보조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랍어에서 수로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 뭐뭐가 있어요? 카나와 라이사 종류가 들어갔습니다. 카나는 시제 보조 동사고요. 라이사는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예요. 이두 가지가 뒤에 오는 수로를 무다르리순 하고 주격이어야 하는데 이걸 목적격으로 만들었죠. 목적격으로 만드는 이 동사가 무언가, 그 동사의 활용 형태가 무언가를 보면 됩니다.

라이사 무다리산 아니요. 할리든 무다 선생님이니 아니 선생님이 아니야. 후와 모라실 모라실은 멀리서 뭔가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뭔가 전해주는 거. 전해주는 게 뭔가 보겠습니다. 보통 그 라술이라는 말이 보내진 사람, 보낸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를 라술이라 그래. 알라가 보냈다 그래갖고 사도라고 그러는데 리살라툰 이게 보낸 글이에요. 보낸 글. 글을 띄워서 보냈어. 뭐예요? 편지겠죠? 옛날 같은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는 그게 리살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라수 리살라 그다음에 무라스 전부 다 보냈다 뭐고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는 사람, 소식을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소식을 전해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그 해외 통신 기자라든지 아니면 특파원이든지 아니면 현지 무슨 뭐 기자 이런 이렇게 다 해당되겠죠. 어떤 특정한 알자지라 같은 어떤 그큰그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이제 알자지라가 아랍에서 제일 크죠. 알자지라가 전 세계에 다 기자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거기서 뉴스를 새로운 소식들을 찾아갖고 자기 알자지라 본부로 보내면 거기서 다 이제 받아서 편집을 해서 송출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전부 다그 제도가 있는데 무라실들이 거기에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소식을 보내오는 사람. 그래서 보통 특파원, 무슨 뭐 파견 기자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선생님이 아니라 특파원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할리드는 3인칭 남성이에요. 할리둔. 3인칭 남성이니까 라이사겠죠. 라이사. 어떻게 변하느냐? 라이사 이그 라이사라는 이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는 라스투, 라스타, 라스티, 라이사, 라이사트 이런 순서로 됩니다. 라스투 나는 아니다. 라스투. 라스투. 라스타 너는 아니다. 남자에게. 라스티 너는 아니다. 여자에게. 라이사 그는 아니다. 라이사트 그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활용하는 거죠. 활용이 되는 거죠. 이 라이사는 뜻이 현재형에 가까워요. 뭐 아니다니까 뭐 아니었다 이렇게 하려면 아니었다 그러면 뭐 다른 그 말이 들어가야 돼.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그뭐 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었다는 다른 요소가 필요한 거고요. 이것만 들어가면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에 가깝죠? 그래서 아니다인데 변화는 이 동사 변화는 어떻게 돼요? 완료 동사, 과거 동사. 완료 동사 변화형과 일치합니다. 투타티 아아트로 변화하죠. 그래서 완료 동사 변화하는데 실제 의미는 현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준수와 카림의 대화입니다. 야 카리무, 카리마. 카리문이에요. 카리문. 기억나죠? 카리문인데 야라는 호격사 뒤에는 탄윈을 빼고 얘기합니다. 야 카리무 합니다. 카리무. 카리마. 마타 라자타 미날 막타바티. 마타 라자타 돌아왔느냐? 미날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언제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카림이 뭐라 그래요? 뭐뭐뭐 민하 노호란. 노호르는 칸 가운데죠. 정오예요. 해가 제일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오에 12시에 거기서부터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느냐라고 2인칭 남성형으로 물었을 때 답은 1인칭으로 하겠죠. 왜? 2인칭, 너 뭐뭐 했니? 아니, 나 뭐뭐 안 했어. 뭐 이렇게 식으로. 뭐뭐 했니라고 물었을 때, 이게 2인칭으로 물으면 당연히 1인칭으로 하겠죠. 답하겠죠. 그래서 2인칭 질문에는 1인칭이 답이다. 그러니까, 라자투, 투타티 아아트 순서로 기억하라 그랬죠. 투, 나는, 타, 너는, 티, 너 여자는 네, 아 남성 3인칭 그는 아트 그녀는 이런 식으로 투 타티 아 아트라고 여러분이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로 물었으니까 투로 답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라자 투 민하 거기에서 돌아왔어. 노호란 정오에 돌아왔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할, 뭐, 가리분.

후나 가리부미는 가깝다라는 뜻이죠. 후나 여기에서부터 가깝다 이렇게요. 그러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가깝니라고 물었어요. 가깝니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수로가 남성형이에요. 남성은 아니고 남성형이에요. 남 그래 후와 가리분 받기도 후와로 받았어요. 그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말이 후와니까 여기 남성형이죠. 남성형. 남성은 아니에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이렇게 집도 남성형이죠. 남성은 아니에요. 집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성형입니다. 문법에서는. 그래서 남성형이 들어가고 수로도 남성형이에요. 밑에 답할 때도 남, 후와 가립은 남성형, 남성형으로 받았어요. 뭐예요? 여기 남성형이 들어가는 걸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니까 볼게요. 보기에서. 알방크, 뱅크, 은행이죠. 남성형이에요. 남성은 아니고 남성형. 비는 샤리카투, 아, 샤리카투? 아투가 있는 거 봐서 여성형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C, 알만질루, 집. 남성형이죠. D, 알좌미 아투. 아투가 들어간 걸 보니까, 아,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B와 D는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알방크나 알만질. A와 C가 들어갈 수 있네요. A와 C가 들어갈 수 있는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 안티 민 투니사 너는 튀니지에서부터 왔느냐 이런 말이죠. 너 튀니지 사람이니? 너는 튀니지에서 왔니? 남 뭐뭐뭐 민 투니사 너는 뭐뭐했니? 나는 뭐뭐다 이렇게 했죠. 당연히 2인칭으로 물어보면 1인칭으로 답하는 거죠. 너는 튀니지에서 왔니? 아 그녀는 아니야. 뭐 이렇게는 말안 되니까 나는 이란 말. 주어, 독립인칭 대명사. 독립인칭 대명사는 것은 주격을 얘기해요. 소유격과 목적격은 전부 다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갖고 전미인칭 대명사. 전미, 꼬리에 붙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독립 형태로 쓰는 것은 전부 다 주격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who와 그는, he야, 그녀는, 안타, 당신, 남자는, 안티, 당신, 여자는, 아나, 나는, 아나 민 투니사. 정답. 5번이죠. 아나, 안타, 안티, 후와 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에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 사람이 타파달 하고 뭘 줘요? 타파달, 자. 이런 말. 타파달은 자. 이런 말이죠. 뭐예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문을 열면서 타파달루 그러면 들어 들어오세요. 타파달루. 복수 형태로 쓴 거예요. 복수 형태는 타파달루예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의자에 앉으라고 할 때, 타파달, 그러면 앉으세요. 식사를 내왔어요. 타파달, 그러면 드세요. 이러죠. 타파달.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게 타파달, 복수 형태는 타파달루 합니다. 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자, 받으세요. 이렇게 타파달 했어요. 꼬마한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대신 뭐라고 했겠어요? 고맙습니다. 했겠죠? 슈크란, 1번이 정답이네요. 풍선 주는데 고맙습니다. 했겠죠? 2번, 아나 비하이리, 나는 좋습니다. 나는 잘 지내요. 3번, 마사 하이리, 좋은, 그러니까 복된 저녁, 이런 말인데, 뭐, 복의 저녁인데,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뭐, 이렇게 말이 이상하고요. 사바하 누르, 뭐, 밝은 아침입니다. 이상하고요. 5번, 마살라마티, 평안하게, 안녕히, 잘 가세요. 이런 말이죠. 정답, 슈크란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그랬는데 B가 휘뿔리스티마 아일라 무시까 우 안티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좋아해 휘 나는 사랑해 휘 이렇게 그러면 나는 사랑해 알리스티마 아일라 무시까 나는 여기 뒤에다가 사람 붙여도 돼요 휘뿌 홍길동 또는 휘뿌카 그럼 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말인데. 우히뿔리스티마 알리스티마 일랄 무시까 음악을 듣기를 나는 좋아한다. 너는 뭘 좋아하니? 나는 음악 듣기를 좋아해. 와 안티 그리고 너는 뭘 좋아해? 우히뿌게라 아탈 쿠투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좋아하네요. 책 읽는 거를 좋아해 이렇게 A는 독서를 좋아하는 거죠. B는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럴 때첫 질문이 뭐였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마스무카, 마스무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2번, 마 아말루카,
너의

일은 무엇이니?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마미하나 투카, 마찬가지죠.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마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가 무엇이니? 4번이 정답이겠죠. 너 취미가 뭐니? 나 음악 감상이야. 이렇게. 나는 독서야. 이렇게. 4번이 정답이고. 마와디파 투카, 너의 직분이 뭐니? 너의 직장의 어떤 그 직책이 뭐니? 뭐 이런 거죠. 와디파는. 그러니까 이 2번, 3번, 5번은 전부 직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직업이 뭐니를 묻는 말이고요. 1번 이름을 묻는 거고, 4번이 정답. 너의 취미가 뭐니? 나는 음악 감상이야. 나는 독서야. 라고 했을 때 4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꽃시장의 영업시가 시작 시각은 마타야프타후 수우쿠 주후르. 여기도 여성용이 아니라 남성용으로 썼네요. 수우쿠를 마타야프타 수우쿠 주후르이 그러면 꽃시장, 주후르는 꽃이에요. 주후르. 예, 꽃시장은 야프타 아부아바후, 그의 문을 언제 여니? 자, 야프타우 아부아바후. 그 문들을 언제 여냐? 꽃시장이 있는데 문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시장의 문들을 언제 여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피사아티 다시아티 서바한. 그러면 아침 서바한 아침 9시에 다시아티. 사아티 다시아티 아침 9시에 열어. 9시 뭐예요? 3번이죠. 시각하고 요일은 여러분 기본 어휘예요. 여러분 단어창에 또는 어휘표에 없다 그래서 아, 안 해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고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 기본 어휘입니다. 시각하고 이 시간하고 시간 표현, 그다음에 뭐 달력에 나오는 모든 것들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무슨 뭐 1년 12달 이런 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어휘예요. 꼭 기억하세요. 13번. 샤다에 관한 글에서 언급된 것만을 복에서 고른 것은 샤다 사람 이름이죠. 이스미 샤다. 내 이름은 샤다입니다. 와 아나 미스리아툰. 저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나 와 아나 미스리아툰. 저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나 피사디사타 하셔라타 미나 허무리. 이게 저는 16살이에요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아나 피 해놓고 아사디사타 하셔라타. 16은요. 기수군 서수군 간에 모두 다 어말의 격표지가 아로 끝납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상관없이 다 아로 끝나요. 물론 12가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주격이 이스나 아셔라고, 이스나 아셔라, 그 다음에 소유격은 이스나이 아셔라, 목적격도 이스나이 아셔라. 그거만 좀 바뀌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이 아로 끝납니다. 사디사타 아셔라타 16번째예요. 정관사 붙었죠. 여기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신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또는 아나피 사나 사디사타 아셔라타 16번째 해라고 여러분이 사나를 넣으세요. 그래서 사나타 아나피 사나타 사디사타 아셔라타 민 어무리 내 나이 중에서 내가 사는 생애의 나이 중에서 나는 지금 16번째 해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아나피 사디사타 아셔라타 민 어무리 16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스쿠누 필 카히라티 마아 일라티. 나는 카이로에서 가족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언급된 건 뭐예요? 국적 이집트였었고요. 나이 16살이었죠. AB가 맞고요. 직업과 취미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B가 여기에서는 정답입니다. AB 1번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나이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한테 생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나는 내 나이 중에서 16번째 해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면 되는데 외국어는요 공부할 때부터 생각하고 말하면 되게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랍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말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사바할 하이리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사바한 누 이렇게 하듯이 사바한 누리 하듯이. 그다음에 아살람 알라이쿰 와알라이쿰 살람 자동으로 나오듯이 왜 반복해서 연습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표현들은 잘 논리적으로 나는 16살이에요 그럼 오므리 시타타 아슈라 사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시타타 아슈라 아 시타타 아슈라 아만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아나피사 아디사타 아슈라 민 오므리 내 나이 16번째 해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바그다두 해가 나

비가 오는. 이래서 여러분이 이런 날씨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몇개 단어, 한 10개 단어 이내로만 알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뭐 공부해서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문제들은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부분이 어려웠지만 그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쉬운 걸 차근차근 다져가는 여러분 돼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계산할 때도 좀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정적분을 좀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정적분 계산을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는 익숙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가령 14 곱하기 16이라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도 곱하기. 그래서 먼저 1의 자리 6, 4, 2, 14, 2 올라갔고 6, 1은 6에다가 2에서 8, 1, 4는 4, 1, 1은 1. 그래서 더하면 224야.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 그렇게 계산했는데. 혹시 다른 계산 방법을 쓴 사람이 있어요? 다른 계산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 초등학교 때 세로셈이라는 세로곱셈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이거에 익숙하니까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14에다가 10 플러스 6으로 이렇게 쪼개버릴 수가 있거든요. 14를 16번 더하는 거니까 16을 곱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10번 더한 다음에 6번 더해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면 140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84니까 더해서 224가 된다라는 계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암산이 돼버리는 거지, 암산. 아, 14 곱하기 16이니까 14, 10개, 140, 14, 6개, 84, 140에 84 더해서 224.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근데 이런 것만 있었는 줄 아세요? 수의 특징이 보였어. 그래서 14라는 건 15에서 1 뺀 거고 16이라는 건 15에다 1 더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A-B, A 플러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너의 제곱 225에서 1 빼줘서 224. 이렇게도 계산을 해.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해는 다 되실 겁니다. 분명히. 아, 맞아. 저런 거 배웠었어. 그런데 막상 시험에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구사하고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한테 익숙한 이거에 머문대도요.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 그러면 이런 계산 안 해. 누가 이런 계산해.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고쳐야 될 점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시험 문제라는 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넘쳐버릴 수가 있다고.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건데. 아, 수학 문제는 수능 문제는 30문제가 아니고 27문제만 있는 거야? 어려운 세 문제는 그냥 버리고 나의 100점은 88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미적분이라는 거를 처음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처음에는 어색할 거야. 하지만 자꾸 생각하고 그쪽으로 계산하려고 여러분들을 특화시켜 나가는 거지. 그러면 훨씬,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빠르대도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와, 저 선생님 봐. 저렇게 계산해?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특화돼 봐. 저보다 훨씬 빨라. 에이, 선생님. 그걸 누가 촌스럽게 지금 정적분하고 있어요. 이거 평행이동 해가지고 딱 하면 그냥 보이네. 이렇게 된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오프닝이 아니고 약간 일장 연설을 한것 같습니다. 자, 71번부터 봐볼게요. 우리 유형 18번째인데. 자, 똑같은 fx를 정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나너 0부터 a까지로 하면 마이너스 나갈 거고 너가 넘어가면 플러스고 그게 36이 된다는 뜻이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fx를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너가 36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fx가 지금 뭐였어?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 돼. a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a 넣어준 거 빼줘도 얼마든지 답은 구해.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 너는 적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거 원점 대칭인 거잖아, 얘가. 근데 적분 구간 대칭이면 원점 대칭, 정적분해버리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y축 대칭인 거잖아. 그러니까 0부터 a까지 6x제곱 플러스 1을 정적분한 거에다 몇 배? 두배 해준 게 36이 될 거니까 2로 약분해버리면 너가 18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적분해주니까 2x세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a 넣어준 거에서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그럼 너가 a 그게 18이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아달란 얘기 아닙니까? A 값 얼마? 제가 한번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 이런 거 대입해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 대입해 보면. 그죠? 얘가 지금, 아, 지금 이 식이 여기가 잘못된 거였죠. 얘가 1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6이지. 그럼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8, 2 곱한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8. 제가 얘를 갖다가 지금 넘긴 거지. 잘못한 거죠. 얘가 넘어간 거니까 는 되는 거고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였죠.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이거지. 객관식 봐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거 넣었을 때, 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너를 만족시키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 하지. 0, 예, 그 다음에 1, 넘어오면 18. 예.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 거니까 양수 넣진 않겠지?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8. 9,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보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이퀄 0가 되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는 없죠. 판별식 써버리면, 이거 4 마이너스 18. 이게 허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능한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해설지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에서 어떤 값 찾는 거, 방정식의 실근 찾는 거는 그냥 대입해서 만족하면 실근이다. 이렇게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값을 찾아라 이거네. 그런데 나는 원점 대칭인 너랑 원점 대칭인 너는 적분하지 않겠다고.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x 4제곱인데 여기다 2를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빼면 0이야.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너만 적분하고.

0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두배 해버리겠다 이거지. 그래서 너를 보니까 이거 적분하면 2x 세제곱 플러스 x. 여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고 곱하기 2를 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다 넣어주면 8이 16에 2, 18? 예.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그래서 3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적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적분 구간이 이렇게 대칭이면 의심하시라고. 근데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너안할 거고. 요렇게 전개했을 때 AX 제곱은 해야 되고. 요렇게 전개하면 X니까 원점 대칭 안할 거고.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해야 되고. 마이너스 AX 안할 거고.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 얘를 정적분해 준 값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한 값이 12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0부터 3까지의 두 배가 10이니까 너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찾는 건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3분의 A,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 여기다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3 넣어주면 3 하나 약분 9A. 9A. 3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0은 넣어봤자 0. 그게 6이다. 그럼 9A라는 거는 얘 12가 넘어가니까 18.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요 적분하는 함수가 지금 0부터 3까지 예를 들어서 a-1의 x제곱 마이너스 1. 너를 적분하는 문제였죠? 얘가 6이다. 예. 그럼 너 적분하면 3분의 a-1 x세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너 미분하면 너잖아. 이렇게 보이세요? 예. 그냥 얘가 상수잖아. 예.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계산이 더 편하다. 3 넣어주면, 9배에 9, 여기 A-1에, A-1에 9배, 마이너스 3이 6이다. 그럼 넘어가면 9가 될 거고, 그 약분하면 1이니까, A가, 이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A는 얼마? 2.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계산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좀 이것도 엮여 있는 게 맞나요? 0부터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해준다면 마이너스 나갔고, 그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가 될 거고, 그거에다, 너에다 너를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니까, 너랑 너를 해주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돼버리는 거잖아.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 물려서 가잖아. 0부터 a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얼마다? 10,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분 구간이 대칭이니까, 너 적분 안 하고, 너 적분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x세제곱 플러스 ax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a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를 하면, 그리고 곱하기 두 배를 한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로 나눠버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a를 넣어줘서 이쪽으로 올까요?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a를 넣어줘서 넘겨버리면 3분의 2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9 이퀄 제로 아니면 이퀄 9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넘겼고 너가 넘어갔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만족하는 A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A. A3 한번 해봐. A3. 그럼 3의 세제곱에서 3 하나 하면 9이 18에서 9 빼면 9. 끝난 거 아닙니까? A3. 그래서 F3의 값을 구해라.

그래서 27, 9, 2, 18 빼고, 플러스 9 해주고, A 3을 더 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9니까, 18에다가 3 더해주면 21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킨다? 그럼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y축 대칭이라는 뜻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거 해석해야 됩니다. y축 대칭이다. f 프라임 x가 y축 대칭이야. 예. 그러면 얘는 전개해 보면 3 f 프라임 x고 마이너스 2x의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예. y축 대칭인 함수에다 3배 하더라도 너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근데 y축 대칭인 함수에다가 2x 곱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 에다가 y축 대칭 이걸 곱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올까?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버려. 원점 대칭. 이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이렇게 대칭이니까 너는 적분하지 않아. 아, 너만 적분하면 돼. 그럼 인테그랄 3의 f'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의 2배 이렇게 될 거고 3 나가니까 6배 이렇게 돼버릴 것이다. 그래, 너 여기만 보면 적분해버리면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는 거죠. 근데 F2가 3이고, 너가 3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그래서 6에다가 4를 곱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쓰진 않는데, 우리가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그러고, Y축 대칭을 우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하면 이거 우함수예요. 우함수에다가 기함수 곱하잖아요. 이거 기함수예요.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해도 이거 기함수예요.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해버리면요, 이거 우함수가 됩니다. 아,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함수 대표적인 x제곱, 기함수 x3제곱 해봐. x제곱에다 x제곱 곱하면 x4제곱이니까 x 짝수제곱 우함수. x제곱에 x3제곱 x5제곱이니까 기함수. x3제곱 x3제곱 x제곱하면 x5제곱이니까. x3제곱 x3제곱 곱하면 x6제곱 x 짝수제곱이니까 우함수. 그래서 요런 거를 알고 있으면 요런 게좀 빠르겠죠. 이런 해석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잘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우함수, 기함수, 이런 말안 쓴다고요. 예. 원점 대칭, Y축 대칭,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냥 하나 정도, 예.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6번 가보겠습니다. 76번.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다 x-1을 곱한 다음에 fx. 그리고 이렇게 정적분했을 때 0이 나오고. 예.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를 곱해줘서 정적분해도 또 0이 나와. 이 의미를 한번 보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곱한 거를 정적분하겠다. 그런데 너를 보면, 전개해 보면, 이렇게 x3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제곱 a-1의 x제곱, 이렇게 bx-x b-a의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치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적분 구간 대칭일 때너 적분 안 하고 너 적분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적분해주면 3분의 A-1X세제곱 마이너스 BX 여기에다가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건데 0 넣어준 거에다가 두 배를 해. 그게 0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어차피 너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1 넣어줘. 3분의 A-1 마이너스 B가 0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예, 이런 식. 그런데 얘를 보면 또 fx에다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지 말고 x에 x-1 fx 이거니까 우리가 계산한 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거기에다가 다시 x를 곱해줘. 그럼 4제곱, 여기 3제곱, 여기 제곱, 여기 x. 그래서 요번엔 너를 계산 안 하고 너를 계산 안 하는 거지. 그럼 똑같아요. 이거 적분하면 5분의 1x 5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분의 b-a x세제곱. 여기에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그리고 2를 곱해줬더니 정적분값이 0이 나온다. 너의 정적분값이 0이다. 예. 그래서 5분의 1 플러스 3분의 b-a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A값, B값 구해지는 겁니다. A값, B값. 식 만들어서 3 곱해버릴까요? 그럼 A 마이너스 3B 3을 곱해버리라고요. 그리고 얘 넘겨 이퀄 1. 예. 15를 곱해버릴까? 예. 또 귀찮은 짓은 3만 곱해버릴까요? 3? 3 곱해버리면 얘3 곱해버리면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3 곱한 걸 넘겨 마이너스 5분의 3. 얘 연립해버리겠다고. 더해버려. 더해버려. 마이너스 2B 더하니까 5분의 2. 따라서 B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 B가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A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 넘어가서 빼면 5분의 2. A는 5분의 2. 이렇게. 그럼 지금 F1이라는 거는 계수의 합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아닙니까? 네.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야? 5분의 1. 그럼 1 더하기 5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60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60에다가 5, 12니까 7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아니면 또 5분의 6. 그럼 12 곱하기 6이니까 72.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죠? 예.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계산을, 이거를 없애지 않고 첨부 한 다음에 계산을 해. 뭐, 그래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저자분이 연습시키고 싶어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 쓸데없는 거 적분하지 말고 최적화된 적분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8번째 유형 마무리 지어봤고요. 그다음에 19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유형.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의미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 얘가 계속 이 간격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주기가 2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해주면 6이래. 마이너스 3부터 9까지 정적분해보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어떤 함수가 뭐 근데 여기 간격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해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모양이 뭐 이렇게 있었다면 다시 그게 반복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가 이게 f(x) 플러스 2가 fx가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3이었고 너도 3이란 뜻이야. 네. 근데 이게 계속 간다라는 거잖아. 또 이렇게 한번더 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그럼 넌 3이고 또 갔어. 그럼 5고 또 갔어. 그러면 7이고 또 갔어. 그러면 9잖아.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3부터 9까지를 정적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3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다. 그래서 18이라는 정답을 그냥 만들어내 주시면 되는 거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형태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요건 기본형이야. 예. 네. 그 다음 거, 요것도 기본형이야. 요렇게 돼 있는 게 기본형이에요. 보통 보면. 이건 주기가 3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주기 3.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가 5고, 2부터 5까지 fx가 3이야. 예. 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주기는 3이야.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간격이 3이면 여기가 2가 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2.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을 주고 있거든. 그리고 2부터 또 여기에 해주면 여기가 5가 되겠지. 5. 근데 2부터 5까지는 주고 있어. 그럼 여기에 정적분 값이 예를 들어서 3이었다라고 해봐. 3.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도 3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정적분한 게 5니까 얘가 2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아,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 dx는 2야. 2야. 이런 얘기가 된다고. 이거 여러분들 가능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 물론 이거는 식의 변형 가지고도 해설지처럼 갈 수 있지만 좀 그림으로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5부터 시작해서 8까지도 마찬가지로 정적분 생기고 얘가 3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6까지를 잡아내주고 있어. 그러면 3이 왔어? 3 왔어? 3 더하기 3 한 다음에 5부터 6까지 요 부분은 요 부분하고 같은 거잖아. 2. 그래서 얼마?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2부터 3까지가 2니까 얘를 갖다가 3만큼 올려. 그래서 5부터 6까지 fx dx도 얼마야? 얘도 2야. 왜? 이성질에 의해서. 이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보는 거야. 예. 뭐 계산을 해내겠지 여러분들이. 그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 대신 3 빼주면 마이너스 1, 3 빼주면 2까지 fx, dx 얘가 얼마야? 얘가 3이야. 그러니까 너랑 같은 게 너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도 얼마야? 너가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너에다가 너를 더하고 너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2 해가지고 8. 이게 해설지야.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어떠냐 이거지. 투박하지만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네. 자, 7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fx가 이거야. 그 0부터 2까지 보면 얘가 0이고 얘가 2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요런 그래프가 돼. 2차 함수의 요 윗부분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넣어봐. f2는 f0과 같고. 점점 커져봐. 얘가 2보다 커져.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서 나타나지는 거니까, 아, 이것도 주기에 의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 네.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6.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8. 이렇게 가고, 10.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여기에다가, 0, 아, 2, 0 넣어주면,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3분의 4다. 뭐 이렇게 알아내겠지만 이거 넓이 공식 써버리면 어떻게 돼? 6분의 최고차의 계수 1 곱하기 2에서 0 2의 세제곱 해주면 3분의 4 아니에요?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3분의 4인 게 몇 개 있나 봐.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왔고 플러스 아, 9까지? 그럼 3분의 4의 반이잖아, 2차 함수니까. 3분의 2. 그래서 3분의 16에다가 3분의 2니까 18? 그래서 얼마?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납득되시죠? 제가 가급적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대수적으로 다 어떤 식을 쓰는 게 오히려 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자, 20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뭔가를 설명하는 건데, 제가 개념 설명에서 이 파트에 대한 안내는 안 드렸었을 거야. 자, fx가 있는데, 3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요렇게 정적분한 값을 곱하겠다 이거야. 자, 이 값은 상수입니다. 얘를 적분한 다음에 2 넣어준 값에서 마이너스 3 넣어준 값을 빼? X 입장에서 바라볼 때 상수야. 그러니까 저는 얘를 갖다가 K라고 놔볼게, K라고. 그러면 FX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KX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식 하나 만들었잖아, 이거. 예. K라는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FT DT, FX DX랑 같은 거지. 3X제곱 플러스 KX DX.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K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K값 구해지는 거고, K값 구해지니까 FX 끝난 거고, F1의 값, 계수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적분하면 X제곱, 2분의 K, X제곱,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3 넣어준 거 뺀다.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그걸 빼. 8 플러스 27이니까 35. 플러스 2분의 K가 있는 거고, 여기다 2 넣어주면 4. 마이너스 3 넣어주면 9. 4에서 9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K. 그 값이 얼마다? K다. 그 넘어가니까 2분의 7K가 35. 약분해버리면 5, K는 따라서 얼마? 10.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K가 10. 끝났잖아요. K가 10. F1의 값 얼마라고? 3 더하기 10이니까 1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 요거를 우리는 상수라고 놓고, 그래서 요렇게 식, 요 식을 다시 fx가 있으니까 그 fx를 적분해주면 k가 나온다며! 그래서 식을 풀면 되는 거다. 요거는 좀 별표해놓고, 선생님 개념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한 적은 없으니까, 이거는 문제지.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분의, 그 다음에 걔를 적분해. 적분하면 fx잖아. ft. 거기다 2 넣어준 거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빼? 그래봤자 너는 상수야. 그래서 너를 k라고 놓겠다고. k라고. 그러면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kx가 되는 거잖아. 그럼 k라는 거는? 너를 적분하면 FT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를 빼겠다? 그러면 F2에서 F-1. 그 값이 K다라는 얘기잖아. 2 넣어줘. 8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넣어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게 K가 된다. 예. 네. KK 없어지죠? 따라서 2K가 마이너스 9,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9.
K가 마이너스 2분.

내고,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K. 예.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정답 얼마? 1이라는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 똑같죠? 예.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 계산을 늘린 것밖에 없어. 계산을. 좀 복잡해지죠? 너도 상수야. 너도 상수야. 어차피 적분한 다음에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빼? 1 넣어준 거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빼? 상수야. 값이 다르지.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놔. B라고. 그러면 fx는 3x 제곱 ax 플러스 b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관계식 먼저 얘부터 a인데 너를 적분 구간 대칭. 너는 적분 안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 적분에 x 세제곱 플러스 bx 거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걸 빼, 0 넣어준 거를 뺀 다음에 두배 하겠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 두 배.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두 배에 1 플러스 B.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마이너스 2, B는 2. 이런 식 하나. A, B에 대한 식 하나. 자, TFT나, 그걸 T에 대해 적분하나. x, fx를 dx에, x에 대해서 적분하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x를 곱해. 그럼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를 적분 구간 대칭. 그러니까 너 적분 안 해. 너만 적분해. 그게 b야. 3분의 a, x 세제곱,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0 넣어준 거, 그리고 몇 배? 두 배. 그럼 1 넣어줄 거니까, 0은 넣어봤자 0. 그럼 3분의 2, 두 배, 3분의 2 a가 b다라는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와. 그래서 너하고 너를 연립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네. 가능할까요? 그래서, 뭐, a, b 대신에 이거 넣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2가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어보면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FX라는 것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고. 이 FX의 최소값 구해라 아래로 볼록인 거고,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극소값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X값은 1이고.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값. 대칭축 찾아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1 넣어주니까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결정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산수만 늘어난 거지. 뭐 개념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83번. 이제 21번째 유형.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이 유형은 두개 남았습니다. 21번 유형, 22 유형. 예. 요거예요.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됐는데 극대값이 2일 때 극소값 찾아볼래?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면 F'X가 얘 미분하면 x 넣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요. 이런 보이잖아. 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예. 그러면 0과 2에서 아래로 볼록임. 이런 함수고, 원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건데, 극대값이 2라는 얘기는 0,2라는 점을 지나는 거고, 너는 2, 극소값, 너가 얼마니? 이거 찾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를 적분해버리니까, 적분해버리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인데, 0 넣어줬을 때2 나와야 되니까 너가 2가 될 거고. 그럼 너에다가 2를 넣어준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 넣어주면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3분의 2라는 극소값을 찾아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극소값이 모두 b일 때 a-b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쟤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니까 4x3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가 되네. 그런데 너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미분한 게 3차면 fx는 4차야. 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간다.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이너스 1,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어줘.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0 나오려면 a는 0이네. a는 0이네요. 그죠? 예, 0. 아, 너 없는 거지. 그럼 너는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네. 도함수가.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에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이 간격이 같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그리고 감소할 때 여기 극소값이 같게끔 감소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극소값, 두 개의 극소값이 모두 같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극소값이 B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해돼요? 근데 극대값 너가 얼마래? 마이너스 1, 극대값이 얼만지도 얘기 안 했다. 그죠? 극대값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 A가 0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극대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분해버릴까요? 적분해봐. F, X는 X4제곱, 4X3제곱, 4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놔도 될까? 예. 네.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지 않아? F-3이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정적분하면 0이니까 너가 0이잖아.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이 C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4제곱, 81,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3의 3제곱, 마이너스 3의 3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 곱하나 마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9, 9, 4, 36. 플러스 C를 해준 게 0. 따라서 C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fx 다 완성됐잖아. 극소값 0일 때 찾는 게 좋겠네. 이거 마이너스 9잖아. 0 넣어주면 마이너스 9잖아. 이게 B네. 이게 B. 그리고 또 A값. A값은 얼마라고 아까 나왔죠? A값. A값 0 나왔죠? A값 0. 여기서. 그래서 A-B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0-9를 해주면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예, 얼마든지. 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아래 끝 넣어주면 F-3은 0이고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적분상수 구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극소값. 굳이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을 구할 필요는 없지. 0일 때의 값이나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나 같은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x에다 0 넣어버리면 얼마야? 0. 그리고 미분해버리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아니야? t에다가만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t에다가만.
그래서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0: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fx, 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fx equal 마이너스 16.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여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얘 3으로 묶어내면 x-k, x+k가 될 거니까 우리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실수 k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k라는 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바뀌는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값이 x equal k 또는 x equal 마이너스 k가 되는 건데 k가 양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고 k가 음수면 너가 양수, 너가 음수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케이스로 나눠놓고 생각한다라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일단 k가 양수일 때를 봐봐. 그럼 마이너스 k, 여기가 k가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인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야.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이게 fx야. 그럼 우리 fx라는 것도 일단 찾아줬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 플러스 c가 될 건데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0 넣어줬을 때0 넣으려면 너야. 이렇게 나와. 지금 저는 k가 양수일 때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 양수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지금 요 방정식을 푼다는 건 fx가 있었을 때 너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너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예. 네. 그럼 너가 마이너스 16이거나 너가 y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값을 봐볼까? 이가? k를 넣어줘봐. 그럼 마이너스 2k 세제곱이 되겠지.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너가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러면 k 세제곱이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2라는 값 양수 나와. 양수 나와. 그런데 너를 한번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k를 넣어봐.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k 세제곱. 그러면 2k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k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매우 귀찮은 거긴 하지만, 이제 또 부호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k가 음수라고 해봐. k가 음수면 여기가 k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일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k를 넣어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나올 텐데 k가 음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넣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바로 얼마야? 2k 세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죠. 그럼 k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k는 마이너스 2 음수 나온다 이거지. 이게 귀찮아. 그런데 어차피 바뀌어봤자 똑같은 상황으로 펼쳐질 거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좀 이런 게 조금 귀찮습니다. 하지만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k는 양수일 때 2, 음수일 때 마이너스 2.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예, 실근 두 개, 교점 두 개다. 이 의미라는 것도 아실 거고. 따라서 최종적인 거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형 22부터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부정적분과 정적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3강이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몇 문제를 맞췄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공부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어떤 개념에서 약했는지,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웠으면 좋겠다. 자, 기출문제 볼게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5번. 우리 저번 시간에 28번 푸느라고 좀 고생했었죠? 25번 정도는 뭐 쉽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자, 같은 종류의 공책 10권. 자,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자, 4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눠줄 때, 자, A, B가 각각 2권 이상의 공책을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2권을 이미 나눠줬다고 치고 추가로 나눠주는 개수를 생각하면 중복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10권이 있는데, 자, 학생이 A, B, CD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학생이 받는 공책의 개수를 A, B, CD를 할게요. 그러면 공책을 받은 수의 합이 뭐가 된다? 10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A, B는 각각 2권 이상을 받으니까 A, B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고요. CD 같은 경우는 괜찮네. 자, 다음처럼 적어볼까? A, B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고 C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A, B한테 2권씩 미리 나눠줬다고 치자. 그럼 A'은 A한테 배부하는 추가적인 공책의 개수야. B'은 B한테 주는 추가적인 개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진짜 A가 되고요. B' 플러스 2가 진짜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과 B'은 어때요? 0이 돼도 괜찮잖아. 이미 2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A', B', C와 D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돼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근데 10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추가로 나눠주는 공책의 개수인데요. 이미 2권씩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나눠주는 친구들의 합은 10이 아니라 6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일단 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4개, 6개 따라서 4H6을 적용할 수 있네. 자, 조합으로 바꿨을 때 9C6. 자, 9C6은 9C3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잘 구해보면 84. 답은 84가 된다. 중복조합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 문제가 25번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복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 27번 볼게요. 자, 그림처럼 같은 종류의 책 8권. 자, 같은 종류 8권이니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각각 최대 5권, 5권, 8권. 그러니까 최대 개수를 지금 한 개를 정해 둔 거잖아요. 사실 8권은 한 개라고 보기 어려운 게 총 책의 개수가 8권인데 여기 있는 한 개가 8권이니까 그냥 세 번째 칸은 한 개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8권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때 세 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때 각각의 칸에다가 이제 A개, B개, C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남김없이 나눠주니까 총 책의 개수인 8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A란 친구는 최대 5권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이 없을 때 비로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조건 때문에 적용할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 자, B도 마찬가지죠. 자, 집어넣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이때도 5권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C 같은 경우는

최대 한계가 있지만 책의 총 개수가 8개니까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 거야? AB가 뭐 3권 이상, 4권 이상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미리 나눠줬다고 치고서 추가로 몇 개를 줄지를 고민하면 중복 조합으로 풀수 있는데, 이렇게 상한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여사건으로 풀면 좋아요. 잘 봐. 지금 여기는 조건이 없다고 쳤을 때 모든 경우에서, 그러니까 자, 빼면 되죠. 5건보다 작거나 같다. 그것의 여사건이 뭐예요? 6건보다 많거나 같다죠. 여기 있는 친구도 여사건을 적용해 보면 B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도 빼줘야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중복해서 뺄 수도 있잖아요. A가 6건 이상이면서 B도 6건 이상인 케이스를 두번뺄수 있기 때문에 더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잘 생각해봐. 총 책의 개수가 8개야. 근데 여기다 6건 이상 넣으면서 동시에 여기도 6건 넣을 수가 있을까? 응? 6건 이상, 6건 이상 하면 여기만 12권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첩되는 경우를 한번 더해주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A가 6 이상일 때, B가 6 이상일 때는 구조적으로 어때요? 대칭 또는 대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만 구해서 빼주면 돼요. 자, 가볼게. 일단 처음에는 모든 경우. 1번. 자,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한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 A, B, C는 둘, 셋다0 이상이니까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바로 가면 되겠네, 뭐 여기다가. 3, H, 8. 8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뺄 건데, A가 6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첫 번째. A가 크거나 같다, 6보다 이렇게. 사실 이때는 좀 우리에게 익숙하죠. 최소 몇 건은 나눠줘 이럴 때는 이미 나눠줬다고 치고서 추가적인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C가 8일 때야. 자, 이때는 B의 조건을 집어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금 B와 C는 0 이상인 상태라고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렇게. A는 최소한 6건은 집어넣어 이런 얘기죠. A에다가 6건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A 프라임계 집어넣을 거야, A에다가. 이렇게. 8건 중에서 이미 6건을 첫 번째 칸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워야 될 건수는 2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A 프라임은 이제 0이어도 괜찮죠? 이미 6개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A 프라임, 그리고 B, C 모두 0이어도 괜찮다. 0 이상의 자연수다. 여기는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네. 3개 2개니까 뭐가 돼요? 3H2예요. 이건 3H2야. 그리고 두 친구는 구조적으로 대등하기 때문에 얘도 3H2인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다음부터는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서 풀면 되잖아요. 자, 3 플러스 8, 11이니까 1 빼고요. 10, 18, 10, C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똑같으니까 두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3H2는 4, C2가 되겠다. 10C는 뭐예요? 이거는 45가 되고요. 자, 4C는 6이니까 2랑 곱하면 12가 돼서 답은 33. 답은 33이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일단 세 칸이 있는데 특징은 뭐예요? 상한선이 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최대 5건만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까다로워. 몇건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넣지라고 바꿔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지만, 상한선이 있을 때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이번에 여사건을 쓰기로 좀 생각을 했었죠. A가 6건 이상일 때, B가 6건 이상일 때는 사건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그래서 6건 이상일 때를 빼는데, 이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근데 두 친구는 구조적으로 대등하니까 한 녀석만 구해서 나머지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6건 이상일 때는 6건을 이미 첫 번째 칸에 넣었다고 치고 추가적으로 몇 건을 넣을까를 생각하면 되죠. 얘는 충분히 0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이미 8건 중에서 6건을 첫 번째 칸에 넣었기 때문에 남은 총 개수는 2건인 것을 쓰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이 있잖아요. 가장 개수가 큰 친구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생각보다 몇개 없잖아. 왜냐면, 봐봐. 지금 D는 어떤 수예요? 자연수야. 1부터 출발하죠? 1일 때. 그리고 2일 때. 3일 때. 3까지는 괜찮죠. 요수가 9가 되니까. 하지만 4가 되는 순간, 어때요? 10이니까 10을 초과해서 4는 안 돼요. 사건은 총 3개를 분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D가 3일 때는 안 돼요. 자, 왜안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사건을 한번 나눠보자. 첫 번째, D가 1일 때. 자, D에 1을 더했을 때 3이고요. 넘기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합이 뭐예요? 7, 이렇게. 하지만 그대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A, B, C는 자연수니까. A, B, C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현재로서는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다. 세 명의 친구한테 지금 똑같은 연필 7개를 나눠줄 건데 각각 적어도 한 개씩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한 개씩 이미 나눠줬다 치자. 한 개씩 나눠줬다 치고요. A 프라임을 첫 번째 친구, B 프라임을 두 번째 친구, C 프라임을 세 번째 친구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연필의 개수라고 하자. 이미 하나씩 줬기 때문에 7개 중에서 4개만 추가적으로 주면 되고요. 이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이어도 괜찮죠? 이제는 비로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겠다. 3개, 4개니까 이때는 3H4. 이게 바로 경우의 수다.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D가 2일 때. 자, D에 2를 대입해봐. 자, D에 2를 대입했을 때 3D는 6이 되잖아요. 6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6.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합은 뭐다? 하나, 둘, 셋, 4. 됐죠? 하지만 이때도 A, B, C는 어때?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말은 3명의 친구한테 똑같은 연필 4개를 줄 건데 각각 최소한 하나씩은 나눠줘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씩 나눠줬다 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는 연필의 개수를 A', B', C' 할게요. 4개 중에 이미 3개가 나갔어.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사실 뭐 중복조합을 적용할 필요도 없죠. 얘한테 하나 줄 때, 얘한테 하나 줄 때, 얘한테 하나 줄 때. 세 가지인데. 굳이 뭐 써보면. A', B', C' 다 0이어도 괜찮네. 그러니까 3H1. 이렇게. 자, D는 3일 때 볼까요? 자, 마지막 케이스. 이때는 안 돼. 왜냐면, D에 3을 넣어봐. 그러면 3D가 뭐예요? 9잖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9. 10과 만났을 때 1. 그 말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예요? 1인데 지금 A, B, C는 어때요? 각각 최소값 1이죠?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A, B, C합의 최소값은 3이 되죠. 3보다 1이 크네? 발생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는 탈락이야.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첫 번째 3H4, 두 번째 3H1. 갖고 와볼까? 3H4가 뭐예요? 6C4인데 6C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 3C1이죠? 3C1. 그럼 얘는 뭐야? 15 플러스 3은 18. 답은 이렇게 18이 되겠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을 때는 문자가 2개 이상인 1차 방정식이 있을 때는 개수가 가장 큰 친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는 뭐 경우가 세 가지였지만 세 번째는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결이 됐다. 그리고 뭐 직전에선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뭐 상한선이 있을 때, 여기는 하한선이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미리 나눠줬다 치고 추가적으로 몇 개를 줄지로 바꾸면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26번. 자, 이때 연필은 같은 종류예요. 자, 주목. 같은 종류 연필 6자로. 같은 종류 지우개 5개. 이러면 좀 수월하죠. 뭐 연필은 같은 종류인데, 뭐 지우개는 다른 종류이면 약간 머리가 아프지만,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다. 자, 3명의 학생을 지금 A, B, C라 할까? A, B, C. 3명한테 나눠줄 거예요. 자,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도록. 자, 연필은 적어도 한 자루 받지만, 지우개는 적어도 하나씩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네. 지우개를 받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A, B, C가 있는데, 연필을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도 나눠줄 거야. 자, 연필을 지금

이게 비계 시계 나눠줬다 치자 총 개수 몇 개예요? 6개잖아요. 자, 지우개를 X개, Y개, 지게 나눠줬다 칠까? 총 개수는 5개가 되겠네. 하지만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게 지금 연필은 어때요? 하나씩 나눠줘야 돼, 최소한. 그래서 A, BC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자, X, YG는 0이어도 괜찮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해도 괜찮지만,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좋다. 그럼 연필을 이미 하나씩 줬다고 치자. 미리 하나씩 나눠줘. 그리고 A프라임은 추가로 주는 연필의 개수. 자, B프라임은 B한테 주는 추가적인 연필의 개수. C프라임도 추가적인 연필의 개수. 자, 6개 중에서 이미 하나씩 나갔잖아요. 남은 건총몇 개예요? 3개가 되잖아요. 자, 됐지? 그 다음 XYZ는 너무 예뻐서 모양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뭐예요? 5가 되죠. 그럼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다. ABC가 아니라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기존의 XYZ는 뭐 0보다 원래부터 크거나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풀어보면 뭐야? 3H 3이 되고요. 얘는 3H 5가 되죠? 자, 3H 3이 뭐야? 조합으로 바꿨을 때 5C 3인데 5C로 바꿔도 괜찮고요. 자, 조합으로 바꾸면 7C 5인데 7C가 더 간단하죠? 그래서 10개. 얘는 76에 42. 21개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했을 때 답은 뭐다? 210까지. 답은 210까지. 자,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좀 치사한 것은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다. 이런 게좀 치사하지. 쉽게 풀었지? 혹시나 못 풀었다면 이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이 좀 흔들려 있으니까 개념 공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 이제 27번. 자, 요 문제 별표. 요 문제 중요한 이유는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이 함수로 녹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인 문제여서 잘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자, 가볼게요. 자,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일단 가 조건을 보면 X에다 1 넣어봐. F1보다 F2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X에 1을 넣어봐. F2가 F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죠.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고요.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하면서 순서가 없다. 조합이죠. 중복조합 문제죠. 자, 그리고 나번 볼게요. X가 3의 배수이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자기 자신이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fx가, fx 자체가 x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x가 어디로 가요? f에 의해서 x로 가요. 그럼 x는 또 f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앞에 걸 비추어보면 또 x로 가잖아요. 이건 지금 합성함수의 함수값이잖아. f.f 이렇게. 그러니까 fx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면 합성함수도 자기 자신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도 있어. 자기 자신으로 안갈 때.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아니라 fx가 자기 자신이 아닌 곳으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봐봐. x는 지금 f에 의해서 y로 갔어. 자, 헷갈리면 안 돼. 합성함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지. 꼭 fx의 함수값이 자신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또 f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고. 이게 지금 합성함수죠? 이렇게. 합성함수에 의해서는 지금 x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x가 y로 가면 y도 x로 가야 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어요. x가 있고요. y가 있어. x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면 y도 어디로 가야 돼? x로 가야 돼. 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2번 안 돼. 1번밖에 안 돼. 왜? 가 조건 때문에. 네, 보여줄게. 자, 만약에 F3, F3을 예로 들어볼까? F3이 아니라 뭐 사러 갔다고 치자. 그럼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잖아. 자기 자신이 아닌 값으로 갔을 때. 그럼 FX가 Y로 가면 FY는 X로 가야죠. 그럼 요것에 의해서 F4는 어디로 가야 돼? F4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럼 봐봐. 3이 커요, 4가 커요?

크잖아. F4보다 F3이 어때요? 크잖아요. 그런데 가조건에 의하면 어때야 돼요? 어? 3보다 4가 크기 때문에 원래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가조건에 위배되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fx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오해하면 안 돼. 합성 함수가 자기 자신으로 갈 때는 fx가 자기 자신으로 갈 때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값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 원래는 둘다 돼. 나 조건에 의하면. 근데 가조건도 있기 때문에, 가조건 때문에 두 번째가 안된 거라고. 그걸 알고 쓰라고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술술 풀린다. 1학년 때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게 좀 어렵지. 그다음부터 쉬워요. 자, 정역의 원소 1, 2, 3, 4, 5, 6까지. 자, 공역은 1, 2, 3, 4, 5, 6. 똑같다. 이미 정해졌잖아. 3과 6의 함수값은 정해졌죠. 어디로 가야 돼? 3의 배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 두 친구들의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고요. 각각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죠. 자, 1, 2, 3은 어디로 갈수 있어요? 1, 2, 3은, 자, 정정. 1, 2는 어디로 갈수 있다? 1, 2, 3으로 갈수 있죠. 왜? 내가 보여줄게. 지금 F1은 어때야 돼요? F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가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F2는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3 값이 정해져 있잖아. 이거 3이라고, 3.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역의 최소값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보여? F1과 F2는 1과 3 사이에서 결정돼야 돼. 1, 2, 3,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함수값을 결정하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결정하는 거잖아. 중복조합. 내가 얘기했었지.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고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합이잖아. 그래서 중복조합이야. 그런데 선택지가 몇 개다? 1부터 3까지 3개라고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3H2. 조합으로 말해봐. 뭐야, 이거? 4C2니까 이거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1, 2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개야. 자, 이제 4, 5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을 가볼까? 이제는 뭐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4, 5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4, 5는 선택지가 이렇게 4개인 거예요. 3을 가져도 괜찮아. 6을 가져도 괜찮아요. 내가 보여줄게. 자, F4와 F5의 순서는 이와 같고요. 당연히 F4는 정정, F5는 F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6이잖아요. 그리고 F4는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3부터 6까지가 선택지라고. 총몇 개예요? 4개잖아, 4개.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하잖아. 당연히 중복을 허용해서. 자, 그래서 선택지는 4개인데,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하자. 조합으로 바꿀까? O, C, E지. 뭐예요? 10가지잖아. 그러니까 1, 2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4, 5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0가지고요. 자,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죠? 잇따라 발생하죠?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60가지 이렇게. 답은 60가지. 깔끔하죠, 문제? 정리할게요. 자, 나 조건만 고려했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가조건에 의해서 두 번째는 탈락이고요. fx는 x라는 결론을 얻죠. 근데 모든 x가 그런 게 아니고 3의 배수인 3, 6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3, 6의 함수값만 자기 자신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럼 1, 2와 4, 5의 함수값을 결정할 건데, 1, 2는 선택지가 몇 개다? 1부터 3까지 3개다. 그중에 2개를 선택한다. F4와 F5는 선택지가 총 4개가 있고요. 그중에 중복을 허락하고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하니까 4H2가 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한 것이 답이다. 문제 괜찮아요? 이 문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좀 어렵거나 개념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학습 결손이 누적돼서 나의 발목을 잡아. 그러니까 나 조건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열심히 했다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1학년 때좀 어렵다고 그냥 넘어갔으면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괜찮아. 지금부터 알면 돼. 그렇다고 뭐 1학년 수학을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이제 문제 풀다가 1학년 거좀 어려운 게 나타나면 그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방학 같은데 짧게 한

3, 4일 정도 잡아서 뭐 그날 안에 1학년 중요한 개념만 쭉 훑거나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이 수능이요. 드디어 수능 28번. 수능이니까 좀 놀랐고요. 28번이니까 약간 겁은 나지만, 자, 기대반, 걱정반으로 가볼게요. 자, X의 원소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한대. 가능한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응하는 방법의 수를 고민하면 되겠죠. 자, F1과 F6을 곱했을 때 값이 6의 약수이다. 곱했을 때 1, 2, 3, 6이 후보가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F1과 F6의 값이 결정되면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죠. 그 범위 안에서 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을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고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어서 중복 조합이야. 결국 F1과 F6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잘 봐. 이두 개를 고려했을 때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F1보다는 크거나 같다. 누가? F6가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곱했을 때 6의 약수야. 그 6의 약수에 1이 있잖아요. 곱했을 때 1이 되려면 둘다 1, 1 이렇게. 자, 곱했을 때 2가 되려면 1, 2. 자, 2는 안 되잖아요. 지금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3. 3은 1, 3. 자, 6은 어때요? 1, 6도 있고요. 그리고 2, 3도 있어. 이땐 케이스가 총 5가지가 있네. 자, 그래서 지금 1, 1을 대입하는 거야. 1, 1을 대입해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대입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 안에 있는 녀석들 써줄게. F2. F3. 자, 발음 좋죠? F4. 그리고 F5. 자, 마지막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느낌 와요? 2부터 2까지니까 선택지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한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결정한다? 네 개를 결정하는데 이거 누가 중복 조합으로 풀어? 그냥 다 2, 2, 2, 2 하나밖에 없지. 자, 그다음부터는 가운데는 좀 비워둘게요. 1, 2를 대입해봐. 두 배, 두 배. 두 배, 두배 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선택지는 몇 개야? 2부터 4까지니까 세 개고요. 세개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자, 그다음 1, 3을 대입하면 두배 하면 2부터 여기는 6까지. 이렇게. 자, 1, 6을 대입하면 2배, 2배. 2부터 12까지.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하죠? 12? 야, 이거 투머치한데? 어차피 선택은 6까지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냥 6으로 쓰자. 자,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2배, 2배 하면 4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마지막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2부터 2까지죠? 한개 중에서, 자, 지금 개수는 4개잖아.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건 어때요? 2부터 4까지잖아. 3개잖아. 3개 중에서 여전히 4개를 선택하죠? 2부터 6까지야? 5개죠? 5개 중에서 4개. 얘도 2부터 6까지죠? 약간 억울하지? 원래 10인데. 공역의 원소가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OH4예요, 이렇게. 얘는 4부터 6까지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개야? 3개잖아요.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자, 화살표 다 해줄게. 자, 그래서 가보면 얘는 조합으로 바꿨을 때 4, 시, 4, 1. 조합으로 바꾸면 6, 시, 4. 6, 시로 푸는 것이 더 깔끔하다. 15가 되고요. 얘는 8, 시, 4야? 8, 시, 4. 자, 계산해 왔어. 70이에요. 얘도 8, 시, 4, 70이 되겠다. 자, 라스트. 얘는 6, 시, 4. 6, 시로 바꿀까? 15. 자, 더하면 30, 140, 170. 아, 합이 뭐예요? 171. 깔끔하죠?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지금 나 조건을 보면 F1과 F6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1, 2일 때, 2, 1일 때, 1, 3일 때, 3, 1일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걸 빨리 파악해서 경우는 총 5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다. 자, 곰처럼 너무 우직하게 여기 있는 요 필기를 여기다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비록 뭐 서술형 평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채점자들 다요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거야.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과 계산량을 줄이는 게 중요했고요. 중복조합. 중복조합 문제였다. 어때요? 수능 문제 28번인데, 우리의 수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수업 열심히 들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쉬울까, 어려울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26번. 자, 갑자기 난이도가 팍 낮아졌네. 자, 6월 모의평가고요. 22학년도. 자, 옛날 예적 문제죠. 자, 빨간색 카드가 4장 있어요. 자, 파란색 카드가 2장 있고요. 노란색 카드가 1장 있어요. 일단 추상적인 조건은 좀 구체적인 그림이나 뭐 수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레드 카드 4장 있고요. 자, 블루 카드는 2장, 그리고 옐로우 카드는 1장이 있는 이런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세 명의 학생을 뭐 ABC라 할까? 세 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그한 명이 특별하네. 그러니까 세명중한 명을 뽑아서, 세명중한 명을 뽑아서 일단 걔한테 한 장씩 다 나눠줘.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녀석들을 추가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다. 자, 일단 세명 중에서 한 명을 정해보자. ABC 중에서 한 명을 딱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선택된 친구는 한 장씩 다 나눠줘. 한 장씩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레드 카드는 세 장으로 줄어 있고요. 블루 카드는 한 장만 남고요. 옐로우 카드는 어디론가 사라졌겠지. 뭐 A를 선택했다 칠까? ABC 중에서 A를 선택했다 치자. 그리고 얘한테 다 나눠준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를 이제 배부할 거야. 누구한테? BC한테만? 아니지. A란 친구는 한장 이상씩 받는 거지, 한 장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는 녀석들을 이제 ABC한테 이렇게 나눠줄 거라고요. 이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이 문제는 그 빨간색 카드가 동일한 거잖아요. 파란색 카드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카드가 아니라 각각 동일한 카드니까 각각의 학생한테 몇 개씩 줬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다? 중복 조합이다. 자, 그래서 지금 ABC한테 나눠줄 건데, A, BC한테 나눠줄 건데, 자, 처음에는 레드 카드 3개, 블루 카드 하나예요. 자, A한테 A개만큼, B개만큼, C개만큼 나눠줬을 때 총합이 몇 개예요? 3개죠. 이때는 ABC가 0이어도 괜찮죠? 추가적으로 주는 거니까 0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ABC한테 주어지는 블루 카드의 개수를 XYZ를 하자. 사실 블루 카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쓰는 것이 민망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이렇게 예쁜 표를 만들 수 있겠네? 오케이. 잘 그었지? 이때 ABC, A, B, C, X, Y, Z는 의미하는 정수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3C를 잊지 마. 처음에 3C를 잊지 마. 자, 일단 3,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H, 3이 되고요. 여기는 3H1이잖아. 3H1. 그리고 3명의 학생 중에서 아까 한 친구를 선정해서 한 장씩 나눠줬잖아요. 이걸 다 곱하면 돼요. 3C는 뭐예요? 3. 3H3. OC3. OC라고 쓸게요. 3H1. 이거 3C1이에요. 곱해. 그렇다면 3 곱하기 10 곱하기 3. 답은 뭐다? 90. 답은 90이다. 어때요? 깔끔하죠? 일단 추상적인 조건은 이렇게 수식이나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냈을 때 실수도 없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읽는 그런 시간 낭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길 좀 추천해요. 레드 카드 R, 블루 카드 B. 근데 또 이렇게 문제가 블랙 카드가 있으면 또 BB가 겹치죠. 그럴 땐 융통성 있게 다른 문자를 써서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한개 이상 나눠줄 때는 이미 나눠줬다 치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를 줄까를 고민하면 이렇게 0이어도 괜찮기 때문에 0이 소중하죠.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요거. 3명 중 1명을 정해서 한 장씩 나눠주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장 이상 받는 거지 한장 줬다고 해서 이제 너안 줘. 이러면 안 돼. 이미 한 장씩 줬지만 추가적으로 몇 개를 줄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BC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BC 학생이 반

받는 카드 개수고, A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한 장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카드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무난한 26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어떤 문제일까? 잘 만났다. 2025학년도, 불과 2년 전이죠? 1년 전인가? 작년에 나왔었던 10월 학력평가 27번. 27번이니까 넘사벽은 아니다. 자,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수. 자연수니까 좀 슬프죠? 자연수가 아니었다면 0부터 출발해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안 되나? 아니면 중복조합 문제가 아닌가? 아직은 좀 아리까리하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자, 지금 ABC의 곱이 144. 144는 좀 특별한 녀석이죠? 12의 제곱이고. 자, A는 짝수이다. 잘 만났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A를 이렇게 EA 프라임이라고 보고서 A 프라임을 자연수라고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A만 특별대화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EA 프라임이라고 하고 A 프라임은 자연수로 바꾸는 거야. 여기다 EA 프라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E, A 프라임 곱하기 B 곱하기 C가 144. 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A 프라임 곱하기 B 곱하기 C는 뭐가 돼요? 72예요. 이럴 땐 당연히 70을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여기까지는 잘했니? 그러니까 당연히 A 프라임 BC는 어떤 수야? 2와 3의 거듭제곱으로만 구성돼야겠네. 그럼 이렇게 써보자. A 프라임을 2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라고 하자. 알파는 0이어도 괜찮지? 0제곱 1이니까. 자, 그 다음 B를 볼까? B는 어때? 2의 알파 프라임. 알파가 구분하기 위해서 곱하기 3의 베타 프라임. 자, 마지막으로 C를 볼까요? C는 어때요? 2의 알파 2프라임. 3의 베타 2프라임.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지금 알파 프라임 BC를 곱했을 때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있는 세칭을 곱해봐. 이거랑 이걸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2의 세제곱. 3의 베타 제곱, 3의 베타 프라임. 3의 베타 2프라임 제곱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3의 제곱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알파와 알파 프라임, 알파 2프라임 더해봐.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 알파 2프라임. 이게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자,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베타 프라임, 베타 2 프라임 합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 그러면서 좀 많은데 알파 프라임, 알파 2 프라임은 0에서 출발. 베타 프라임, 베타 2 프라임도 0에도 괜찮아. 완벽히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세개중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3H 3이 되고요. 세개중두 개니까 3H 2가 돼서 곱하자. 왜냐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으니까 곱의 법칙 적용해야죠. 자, 잘하고 있어. 3H 3은 뭐예요? 이거는 OC 3인데 OC로 바꿔. 얘는 4C. 4C. OC는 뭐예요? 10. 4C는 6이잖아. 곱하면 답은 뭐예요? 60. 답은 60이 되죠. 정리할게요. 일단 짝수면 이 A 프라임이라고 바꾸는 것이 기본 전략이에요. 이런 문제 많아. 혹시나 이런 문제 처음 봤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그리고 A 프라임을 자연수로 두면 짝수이면서 144를 완전 72로 다운그레이드 할수 있잖아. 너무 편하죠? 그리고 망설이지 마. 당연히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2와 3의 거듭제곱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C도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수는 몰라. 그래서 알파, 베타, 프라임, 프라임, 2 프라임으로 표현했어요. 그다음 3개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만 곱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 지수의 합이 3이에요. 지수의 합이 2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중복조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0이어도 괜찮으니까 모양이 예뻐서 곧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출제됐던 27번 어때요? 할 만하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좀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도 알파와 베타는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문자를 도입할 수 있어야 돼. 자, 29번 볼게요. 자, 문제가 점점 생각보다 쉬워. 29번 같진 않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번째인가? 그 풀었던 넘사명 문제보다 더 쉬워. 그때가 28번이었는데. 다음을 만족시킨 자연수. 아, 자연수가 좀 아쉽다. 0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죠. 자, 가조건을 보고 나조건을 보니까 일단 나조건이 눈에 띄죠. 자, 곱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한 친구가 0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뭐. A와 B가 같거나 또는, 자, 접속어 중요하죠. 그리고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는 B는 C인 거죠. 딱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합집합. 그러니까 A와 B가 같은 경우의 수 플러스 그리고 B와 C가 같은 경우의 수. 하지만 중복돼서 카운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러니까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경우는 두번 셌잖아요. 그래서 한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가볼까? 넘버 원. A는 B일 때. 자, 지금 A와 B가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걸 반영해서 가조건을 써보면 A와 B가 같고요. 자,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요. 8이 제일 크네. 사실 B가 결정되면 A는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이걸 풀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이해돼요? 자, 밑에다 적어보면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 8이 대빵인데 기본적으로 B는 어때요?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지금 B와 C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죠.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죠. 중복 조합이야. 근데 선택지는 몇 개예요? 1부터 8까지. 선택지 8개니까 8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조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9C. 이거 뭐야? 36가지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B와 C가 같을 때. 자, 지금 여기 가조건에 보면 B와 C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그대로 써보면 A보다 크거나 같다. B와 C가 같고 그리고 8이 가장 크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B와 C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따라오니까 그냥 BC 하나만 선택해 이렇게. 이거 풀면 돼 이렇게. 그리고 A도 자연수니까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8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똑같네. 따라서 이때도 8H2고요. 앞에 계산한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자, 분명 1번과 2번은 중복돼서 더블 카운팅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A와 B가 같으면서 동시에 B와 C가 같은 세 개가 다 똑같은 건두번 셌기 때문에 빼줄 거야. A는 B는 C일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가조건을 좀 바꿔 써보면 A와 B와 C가 똑같고 8이 제일 크다. 같거나. 이세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싹다 그냥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만 갖고 와도 돼.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뭐야? 굳이 뭐 중복조합을 적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8개죠? 1부터 8까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니까. 굳이 써보면 8H1. 쓰기도 민망하다. 조합으로 8C1이니까 이렇게 8.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36까지. 자, 두 번째는 36까지. 세 번째는 8까지고요. 답은 어떻게 구할 거야? 1번 케이스에서 2번 케이스 더하고, 그 다음 3번 케이스 빼줄 거라고. 1번 케이스는 36가지. 2번은 36가지고요. 여기는 8가지. 더하고 빼봐. 뭐가 돼요? 64. 답은 64. 됐죠? 자, 2023학년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그때 10월에 나왔었던 29번인데, 솔직히 말해서 29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게, 선생님. 그러니까 항상 문제 넘버에 따라서 난이도가 완벽히 결정되진 않아요. 때로는 더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총합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22학년도 수능 25번. 자,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ABCDE 합은 10이다. 이것만 보면 경우의 수 무지 많을 것 같지만,

0: 나에서 몇 가지 안 되게 잡혀버려요. 자, 자연수를 제곱해서 뺐을 때 차가 5가 되는 케이스는 사실 몇개 없어. 제곱하면 1, 4, 그리고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인데 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3일 때, 5일 때, 7일 때. 차이가 5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4와 9. 차이가 이렇게 5가 되잖아. AB에 제곱한 게 4와 9니까 케이스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A가 2면 B는 3이고요. A가 3이면 B는 2가 되죠. 케이스는 딱두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돼. 자, 가보자. 첫 번째. A가 2이고 B가 3일 때. 여기다가 2와 3을 넣어봐. 2와 3을 넣어봐. 5죠? 넘겨봐. 그러면 C 플러스 D 플러스 2는, 자, 5가 마이너스로 넘어갔으니까 7이 되죠? 근데 아직은 C, D, E가 귀염둥이가 아니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현재로선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 3명의 학생한테 지금 지우개 7개를 주는 거야. 적어도 하나씩 주래. 하나씩 줬다고 치자. 응? 이제 추가적으로 주는 거는 몇 개가 될까요? 7개 중에서 3개가 나갔으니까 4개가 남았고요. 여기 있는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0이어도 괜찮죠? 따라서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니까 뭐가 돼요? 3H4가 되죠.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경우하고 다를까? 이번엔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죠. 이번에도 3과 1을 대입해봐. 2와 3을 더할 때랑 합은 똑같잖아. 넘기면 여전히 7이야. 그래서 보면 C 플러스 D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7이 되죠. 7. 하지만 이번에도 자연수니까 C와 D와 E는 1 이상이어서 현재로선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가 없다. 사실 뭐 3H4인 거 이미 뻔하지.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자, 3명의 학생한테 지우개 한 개씩 나눠줬다 치자. 그럼 추가로 줄 것은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C', D', E' 0이어도 괜찮잖아요. 3개 중 4개. 3H4. 근데 두 사건은 사실 뭐 최종 결과는 똑같지만 다른 사건이죠. A가 2고 B가 3인 거잖아. A가 3이고 B가 2인 거잖아. 두 개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하면 되지 뭐. 3H4를 두번더 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되고요. 조합으로 바꿔봐요. 6C4, 6C2잖아요. 6C는 잘 풀어보면 15가 되고요. 2랑 곱하면 답은 뭐다? 30. 답은 30이 되죠. 자, 어때요? 우리가 마지막 문제가 좀 쉬워서 좀 힘이 빠지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죠? 깔끔하게 끝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43번째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비로소 44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여러분 너무나 성실하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선생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질 좋은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딩비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대한 내용으로 서술형 완성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이 그냥 한 박스에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K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모든 수들의 합이 335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그러한 수들은 어떤 수들이 있나를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대표적인 자연수 제일 작은 게 2가 있겠죠. 그죠? 2는 7로 나누었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가 2니까요.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9가 있겠죠?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23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네. 이 숫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이고요. 얘네들을 특징을 살펴보니까 차이가 7로 일정한 무슨 수열? 네,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 그 값이 335가 되게끔 하는 항이라고 했을 때 이 맨 마지막 번째 오는 항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차가 7이니까 7n 하고 얘를 표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1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라고 작성해주면은 여기에 숫자를 1, 2, 3 하나씩 늘렸을 때마다 2, 9, 16, 23 이런 수들의 나열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들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 알아야 되죠? 개념, 등차수열의 합.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은 2분의 그것의 항의 개수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합입니다. 라는 내용.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 335, 맨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분의 쓴 다음에 항의 개수는 지금 현재 뭔지 모르죠. n개. 첫 번째 항은 2, 마지막 번째 항은 7n-5라고 두면은 얘는 7n-3이 될 겁니다. 그 값이 얼마? 335이다 라고 해서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양쪽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n의 7n-3은 네, 570이 되겠죠? 670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쭉 전개를 해보면 7n-3n-670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몇차 방정식인가요? 네,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얘는 7n 그리고 n 하나씩 나눠 들어가고 670이니까 한 쪽에 10 주고 네, 하나는 67을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67n과 마이너스 70n 하니까 마이너스 3n 맞춰지죠? 는 0. 네, 근데 n은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네, 자연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7n 더하기 67은 0이 될 수 없으니 n-10이 0 되는 케이스,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네, 10이다. 그래서 n번째에 오는 값, 즉 10번째에 오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70-5 해서 65가 돼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6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모든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335가 되는 거예요. 즉, K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아, 이 값이 K의 최소값.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자연수 K의 뭐를 찾아야 되냐면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이 숫자들보다 더 커져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66 어떻습니까? 네,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은 65까지 오니까 얘는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6 이하다 해도 65를 포함하게 돼서 얘는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67도 되고 68도 되고 69도 되고 70도 되고 71 하는 순간

간.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왜냐?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인가요?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가 마지막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뒤에 K가 72가 되는 순간,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 이하라고 한 순간 이 숫자가 추가가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합이 335에다가 72까지 추가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따라서 K의 최댓값은 얼마가 된다? 네, 7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1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는 숫자를 구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네, 여기에 6을 더해준 숫자가 자연수 K의 최댓값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1번 문제 같이 한번 봤고요.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요두 번째 문항은 이제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또 등장하죠. 네, 절댓값이 등장했습니다. 절댓값은요, 절댓값 속이 0 이상이면 그냥 그대로 갖다 꺼내 쓰면 되고요. 음수로 되어 있다. 그럼 걔를 양수 처리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할 거다? 네.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 AN의 부호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호 확인. 요것만 잘 해두시면은 그냥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 개념으로 써드리면,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d다. 라는 거. 이게 등차 수열이죠. 이때 d는 공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A4가 17, A8이 5라고 했으니까, 물론 여기에 첨자 차이가 네 칸만큼 났으니까 공차 4D가 마이너스 12입니다. 바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죠. 그래서 하나 더 써둘게요. 등차 수열의 특징은요, 첨자 차이만큼 공차가 존재한다. 네, 요거는 여기다 n 대입하고 여기 n 대입한 거두 식을 빼보면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럼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A8에서 A4를 뺀 것은 4D가 될 거고요. 그것은 5에다가 17을 뺀 마이너스 12가 돼서 공차의 값이 나와요.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우리 일반항식 유도해낼 수 있죠. 자, 이 등차수열에서 이 일반항의 식은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데 공차를 개수로 갖는 1차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3n 하고 출발을 할 거고요. 이 4를 대입했을 때 17이 나와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주면 되냐면 29를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4 대입하면은 17 나오고요. 8 대입하면은 5 나오는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럼 이제 얘 뭐를 체크하자고요? 네, 부호를 체크해주셔야 되니까. 그래, 얘가 언제까지 양수일 거냐 하고 봤더니, 여기에다가 물론 부등식을 써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네. A하고 9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9에서 얘는, 네, 양수입니다. 2니까. 근데, A 10을 하는 순간,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에다 29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수가 돼요. 얘가 1, 2, 3, 4, 5, 6, 7, 8, 9까지는 양수고요. 10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더 더해주기 때문에 A 열 번째 항은 음수. 그럼 그 다음 이후의 항들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아,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는 양수니까 절댓값 속을 그대로 꺼내어서 쓰면 되겠구나. 그 다음 이열 번째 항부터 이제 절댓값이 들어가니까 음수네.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와야 되지 해서 열 번째 항부터 쭉 마지막 번째 항에 해당하는 A20까지는 전부 다다 뭐가 붙어서 나온다? 네,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다. 네, 이 부호를 확인해서 절댓값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이너스 붙은 것들은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항 플러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무슨 등차수열의 합? 얘도 뭐예요? 네, 등차수열의 합이 되죠? 아,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몇 번?
두번 적용하면 되겠다. 그럼 두번 적용해 봅시다.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9개. 첫 번째 더항, 마지막 번째 항의 합. A1 더하기 A9.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 2분의 항의 개수는 11개. 첫 번째 항이 A10, 마지막 번째 항이 20번째. A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만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A1이하고 뭔가하고 봤더니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여기에 1 대입하면은 이 값은 26. A9가 뭔가하고 봤더니 여기다 9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7 해서 계산해놨잖아요. 이거 2. 10은요? 10은 마이너스 1이었죠. 20은요? 여기다가 2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0에다가 플러스 29니까 마이너스 31이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계산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 28이고 2로 나누어 올 거니까 14죠? 9 곱하기 14. 그다음 마이너스인데 요게 마이너스 32가 돼서요. 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11 곱하기 32를 2로 나눈 16 요렇게 작성을 해주면 될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우리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저는 항상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16을요. 2 더하기 14로 쪼개려고요. 즉14 더하기 2로 쪼개서 가져가려고요.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이 구역에서요. 11 곱하기 14 더하기 22가 되거든요. 네, 분배해서. 그럼 요거 14로 묶어내면 되잖아요. 14로 묶어내면 9 더하기 11에다가 곱하기 14하고 더하기 22를 해주면 되는데 9 더하기 11이라는 것은 20이잖아요. 20에다가 14 곱하는 건좀 식을 간단히 구할 수 있죠. 끝자리 0으로 끝날 테니까 얘는 280 거기다가 22를 추가를 해줄 거니까 30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302. 그래서 이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30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AN의 부호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부호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 일반항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는 다섯 번째 항에 대한 항의 값을 알려줬고요.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이 SN이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와 있냐면, 네, 2차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2차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에서 네, 꼭지점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최대값? 그래? 그럼 k는 음수겠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k의 값을 모르면은 이 문제를 사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k의 값은 뭔지 모르는데 어차피 sn이 나와 있으니까 요 sn이 대체 뭔지를 파악해 보자 해서 개념 sn에서 sn-1을 빼면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뺐기 때문에 n번째 항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 n은 2이상. 그리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따로 구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S1과 같다. 그래서 지금 쓴요 개념을 활용해서 AN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 거는 사실 AN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A5 값을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A5는 뭐랑 같냐면 S5에다가 S4를 뺀 것과 같잖아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K 값을 찾아내 보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25K. 그죠? 25K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면 20K 더하기 45가 되죠? 그래서 20K 더하기 45. 이게 SO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S4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416K. 여기는 4 대입하면 4416K. 에다가 49, 36. 네,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25K에다가 16K를 빼면은 어차피 9K. 거기에다가 20K에다가 16K 빼면

그러면 4K, 그래서 남는 게 13K에다가, 네, 13K에다가 45에다가 36을 뺀 값은 얼마다? 네, 9가 되겠네요. 플러스 9. 근데 이게 A5잖아요. A5의 값이 얼마라고 했다고요? 4분의 2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분의 23이에요 라고 식을 쓰는 순간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양쪽에 4를 곱할게요. 양변에 4를 곱하면은 52K 플러스 36은 23이 되고요. 그러면 36 양쪽에 빼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우변은 36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52로 나누게 되면 K는 마이너스 52분의 13인데 이 13이 나누어지면서 K의 값이 나옵니다.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K를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요 SN식을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SN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플러스 얼마? 8N이 나옵니다. 그래서 SN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뒀어요. 그럼 SN식 정리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해서 계산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도 풀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요 SN 빼기 SN-1이 AN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SN식에서 우리 SN-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N-1의 제곱 플러스 8에 n-1이 돼요. 두 식을 빼면 an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4분의 1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n제곱 사라질 거고, 8n 사라질 건데, 여기서 중간항이 나와요. 마이너스 2n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한 플러스 2n, 2분의 1n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식을 빼면 an이 나오는데, 플러스 2분의 1n. 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로 붙여서 꺼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이유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n 곱하기 해서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n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에 상수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인데 또다시 마이너스 만날 거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우리가 AN식을 구해놨습니다. AN이 무슨 수열인가요? 얘는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N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는요, 양수를 더하면 SN의 값이 증증점 증가하는데 음수를 곱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바로 되기 직전까지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언제 음수가 되냐?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을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뭐 2를 곱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 그러면 n이 2분의 1 더하기 16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니까, 아, n이 16번째 항이 될 때는 양수. 그리고 17번째 항이 될 때는 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최댓값은 당연히 n이 얼마일 때? 16번째까지지. 왜? 16을 대입했을 때는 양수고, 그다음부터는 음수가 되니까, 17번째 항부터는 음수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댓값 S 16일 때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얼마만 대입하면 돼요? 16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곱하기 16 곱하기 16 제곱이니까 플러스 8 곱하기 16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누어서 들어가면 4고요. 16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8이랑 더해서 4 곱하기 16. 그렇게 해서 얘 계산해 주면은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의 최댓값은 S16이고 S16의 값은 64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쌤, 어차피 얘가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정리해서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맞아요. 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내면 N 제곱 마이너스 32N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양수라는 조건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양수다. 그다음 등기 수열이다라고 했어요. A3이 125고 A5가 4분의 125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첨자의 차이가 얼마만큼 났냐면 두 칸만큼 차이 났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 첨자 차이가 두칸 났어? 그럼 R제곱에 해당하는 게 125에다가 4분의 125로 간 거니까 4분의 1만큼 곱한 거구나. 그래서 공비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공비도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비가 양수여야지만 모든 항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공비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얘네들을 수열을 계속 나열해가지고 얘네들 곱할 거예요. 그 곱하는 값이 어떻게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이 등기수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값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예요. 공비를. 그러면 숫자를 계속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다 보면은 숫자가 네, 1보다 커지는 상황도 있지만 1보다 어느 순간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어때요? 그 값이? 네, 줄어들죠. 그래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은요, 이 AN의 마지막 끝에 항이 반드시 1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부터는 1보다 작아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아, 얘가 1 이상, 그리고 얘가 1보다 작게 되는 순간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등기수열을 계속해서 곱할 때 얘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네, 이맨 마지막에 와 있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번째 항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우리 이제 식 구할 수 있어요. 공비 알았어. 근데 A3은 A1 곱하기 RL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게 얼마다? 125. 그러면 A1 값 나왔다. A1은 500이네.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씩 유도할 수 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500에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우리는 얘가 뭐 되는 순간을 찾자고요?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젠지를 볼 거예요.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언제일까? 네. 그러면 양쪽에다가 저는 그냥 2의 n제곱을 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곱하기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거든요. 네, 이거 좀 풀어서 쓸게요. 그리고 나서 2에 n제곱을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1000보다는 2에 n제곱이 커지게 되면 그때 일반항의 값은 1보다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일까요? 눈에 보이죠? 네, n이 9면은 510이니까 n이 얼마가 될 때? 10이 될때그 순간에 얘가 100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다? 요게 10일 때 1보다 작아요. 그러면 9일 때1 이상이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얼마다? 9일 때구나 해서 9라고 바로 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4번의 경우는요. 아이디어만 잘 갖고 계시면 일반항 찾아서 1보다 작은 순간, 1보다 큰 순간 그 기준점을 따져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예의 첫째 항이 2고 여섯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 숫자가 등장했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조건들을 짚어보면은 일단 얘는 공비가 3이다라는 조건, 그리고 공비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일 거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은 무슨 수열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 수열에 첫째 항이 2고요. 여섯 번째부터 14번째까지의 항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할 거다? 얘를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새로운 수열로 놨으니까 B1은 네, B1은 5, A 하고 여기다 1 대입할 거죠. 1, 마이너스 A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건데 A1은 그냥 A1으로 써주고 A2는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마이너스 3 A1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AA1이 2니까

A1은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A1이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등비수열 일반 항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A에는 첫째 항 어차피 1이고 공비 3의 n-1제곱이다. 그럼 우리 이 bn이 정체가 뭔지 정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bn은요, 그래서 5 곱하기 3의 n-1 빼기 얘는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신 대입했으니까 아, 3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3의 n제곱은요, 다시 어떻게 한번더 식을 계산 정리할 수 있냐면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쓸수 있잖아요. 지수법칙에서. 그러면 3의 n-1로 묶어내면은 5-3이 남고 그러면 2 곱하기 3의 n-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즉, 수열 bn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아, 얘도 등비 수열이구나. 공비가 얼마인? 3인. 첫째 항은 얼마인? 2인.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B6부터 B17까지의 합인데 B6, B7, 네, B7 아니고 B7 플러스 B14까지의 합인데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우리 뭐쓸 거예요? 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겁니다. 여기에서 뭐 적용하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적용하자. 등비수열 합공식 우리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네, R-1분의 R의 항의 개수. 항이 총몇개 있나요? 6부터 14까지니까 몇 개? 9개가 있겠네요. 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첫째 항으로 분류된 게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B6이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다. 그러면 B6에 해당하는 거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한 겁니다. 그럼 분모가 2인데 요거 2, 2 사라지니까 쇽쇽 소거가 되고 그리고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3의 14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3의 5제곱은요? 예, 243이에요. 그럼 K에 해당하는 게 얼마구나? 14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다. 끝. 그래서 이 문제도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번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얘도 표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이 표현도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서로 다 달라야 된대. 그럼 서로 다르려면은 공비는 절대 1이 되면 안 되겠죠. 심지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 A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1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 곱하면 A1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 때문에 공비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심지어 네, 0도 될 수가 없겠죠. 저러한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얘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우린 여기에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쓰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수 있게끔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은요. R-1, 공비 -1분의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만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고 첫 번째 항을 앞에다가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 이용해가지고 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첫 번째 조건식. 앞에 2가 붙어 있는 거는 첫째 항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가 곱해져 있는 숫자고요. 그 다음 똑같이 요 공식 그대로 쓸 건데 30개의 항이 있으니까 얘만 30으로 바꿔주면 돼요. 공비를 R로 놨을 때 A1 곱하기 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얘는 A1의 R의 31제곱이 되겠죠? A1의 R의 31제곱. 얘는 A1의 R 등비수열의 일반 항식을 이용해서 식 정리했고요. 여기에다가 A1 지워주면 여기 있는 요 식은요. R로 묶어냈을 때 R 3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요거 우리가 R이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R-1을 곱하게 되면은 2는 R제곱 마이너스 R이 될 거고요. 얘도 한쪽으로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2는 0 나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R-2, R 플러스 1은 0. 근데 R은 마이너스 1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마다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2다. 그럼 공비 2 찾아내고 나서, 그럼 일반 항식은 이제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AN에 해당하는 것은 A1에 R에 n-1제곱인데 R은 2니까 2에 n-1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2에 n-1제곱.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반 항식을 쓰지 않고서라도 어차피 A11에다가 공비 2를 곱한 게 A12. 다시 A13은 A12에다가 공비 2를 곱한 게 A13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해서 풀려고요. 첫째 항이 아니라. 왜냐? 마지막에 발문에도 여기 기준이 있으니까 A11을 기준으로 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럼 A11에다가, 네, A11에다가 얘는 공비가 2니까 마이너스하고 2A11. 얘가 다 다시 2를 곱하고 플러스로 갈 거죠? 2의 제곱에 A1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2 곱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17번째 항일 때에는요, 여기에 첨자가 6개만큼 차이 났기 때문에 뚜뚜뚜뚜 가다가 플러스하고, 아, 2의 6제곱 A11로 끝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 그래서 식을 쫙다 정리하고 나니까 A11이 어차피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다 소거가 돼요. 네,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X만 뽑아내면 이제 어떤 식이 남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2의 6제곱이 K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얘가 이미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죠. 아, 얘가 결과적으로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등비 합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공비가 얼마인? 네, 마이너스 2인.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데 항의 개수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7개. 그게 누구랑 같다? K랑 같다. 요거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 조심해야 될 게, 얘도 첫째 항이 있어요. 첫째 항 누구죠? 앞에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앞에 곱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식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플러스 3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다가 홀수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7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2의 7제곱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128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28. 그럼 요식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네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29.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29 나누기 3한개 K의 값이 되는데 요게 3으로 나누어지면은 얼마? 네 43이 될 거고요. K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되죠? 아 요게 지금 첫째 항이 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1이네요. 지워져서 착각했습니다. 여기가 등비합에서 여기 1이고요. 첫째 항 어차피 1이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걸 안 곱해주면은 K의 값은 43. 따라서 K는 얼마? 정답 4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첫째 항은 1입니다, 여러분. 나눠서 1. 네.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6번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파트인데요. 어디냐? 내신수는 고난도 도전 문제입니다. 총 3문제가 있는데요. 3문제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문제가 아이디어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모든 항이 정수래요.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더한 것도 정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정수에다가 뭘 더해야 정수로 나오죠? 네, 정수를 더해야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공차도 정수다. 네. 그 다음, 나에 대한 조건은요, 두 번째 항이 152구나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27이다라고 했으니까,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27번째 항이 100보다는 커란 뜻이에요. 그러면, 28번째 항은요, 이게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100보다 크다가 아니라,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얘 모든 등차

수열이 나와서 그 다음 A1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차가 정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항이 커지면서 숫자가 100보다 컸던 게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다조건 때문에 공차 D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공차는 음의 정수. 그래서 얘를 음의 정수로 분류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D가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인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는요. 나 조건을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D니까 마이너스 1이 152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A1은 153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다 조건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썼죠. 그래서 다 조건에서 정리를 해보면 A27은 A1에다가 D가 26개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6. 걔가 10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A1은 126보다는 크다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A28에 해당하는 것은 A1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27을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얘가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 나와서 아, A1이 12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요세 개를 다 만족을 하게끔 하는 부등식을 찾아보면은 A1은 126보다는 크고 12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근데 A1 정수여야 되니까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죠? 126보다 완전히 크고 예, 27, 127밖에 없겠네요. 127 하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127은 153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볼게요. 그럼 나 조건 똑같이 쓸게요. 그러면 A1에다가 공차 D만큼 더한 거. 그게 152보다 작다. 그러면 A1은 154보다 작을 거고요. 다 조건에서 A1에다가 얘가 총 26개를 더해줘야 돼요. 공차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54 추가. 얘가 100보다 커야 하니까 A1은 154보다는 크다라는 게 나와요. A1은 154보다는 크다. 26개니까 맞죠? 52죠? 죄송합니다. 52. 네. 152보다는 크다. 자, 그 다음에 A1에다가 여기 공차 하나 더 추가해서 써주면은 마이너스 54가 되고요. 얘는 100 이하가 된다. 그래서 A1이 154 이하가 된다. 그럼 세개다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개다 만족하게끔 식을 정리해주면은 A1은 152보다는 크고 154보다는 작아야 돼요. 따라서 A1은 가능한 값이 153 하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D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나 조건에서 A1 마이너스 3이 15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1은 15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A27에 해당하는 것은 A1에다가 여기 26개만큼 D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6개만큼 더해줬다. 그럼 마이너스 7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78. 이게 100보다 크다. 그러면 A1은 178보다는 큽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공차 마이너스 3만큼 추가해주면 A1에다가 마이너스 31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럼 A1은 13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155보다 작고 178보다 크면서 131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가 있나? 예, 요 구역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A1이 131보다는 크거나, 아, 178보다는 크고, 그죠? 131보다는 작거나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크게 벌려짐으로 인해서 이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얘를 따지나 마나겠죠?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구역에서 끊기게 되고요. 얘네 두 개를 합친 것을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80이 되겠네요. 끝.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에서는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와 A1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요거 지나가고 나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등차 수열에 대해